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 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0: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1: 한번 해볼게. 하지만 아빠 그림 잘 못 그려. 이거 봐, 맞지?
0: 저는 그림 잘 그려요?
1: 블루인 엄청 잘 그리지. 근데 왜 등에 샌드위치가 붙어있는 거야?
0: 이건 요정 날개예요. 예쁘지 않아요?
1: 어, 그래. 정말 예쁜데? 아, 네가 날아다니면 아빠는 말이 필요해. 얘는 더그야.
0: 더그는 당나귀처럼 보이네요.
1: 어, 말은 그리기가 어려워.
2: 엄마 같이 해도 돼?
0: 와! 엄마 말은 아름다워요.
2: 고마워.
1: 뭐 그냥 그런데.
2: 어머, 저건 사랑스러운 당나귀네.
0: 사실은 아빠가 그리려고.
1: 아, 맞아. 이건 당나귀야.
0: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2: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
0: 잘 그리세요.
2: 그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항상.
1: 오토바이야? 난 옛날 옛적 이야기 그리는 줄 알았는데.
0: 링거, 우리 같이 드래곤 찾으러 가볼래?
1: 이봐!
0: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드래곤. 옛날 옛적에 친구들이 드래곤을 찾으러 떠났어요.
1: 아, 이런 털이 너무 많아서 간지럽구만.
0: 근데 갑자기.
1: 우와, 저기 전설 속의 친구가 나타났잖아.
0: 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1: 이름이... 험티 덤티?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에요.
2: 벌써 나와?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 아니에요. 험티 덤티예요.
2: 정말 그런 거야, 블루이?
0: 네, 드래곤은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예요.
1: 아, 잘 됐네. 험티 덤티는 착한 친구야.
0: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 어서 잡아!
1: 이거 다 노른자야!
0: 빙고가 점프하고 상상을 해봐! 레벨링! 아이코. 만세!
1: 계란 요리 먹고 싶은 사람?
0: 저예요! 그렇게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1: 아마도 좀 씻어야 할 것 같은데.
0: 그리고 숲에 도착했어요. 숲을 그릴 수 있어요, 엄마?
2: 알았어. 숲속에 드래곤이 살고 있어도 될까?
0: 아니요, 아직이요.
2: 와, 이 드래곤은 찾기가 어려워. 지혜롭고 나이 많은 말하는 나무에게 물어볼까?
0: 네! 드래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말하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 왔어요! 마법의 나무는 어딨어요, 엄마?
2: 이 나뭇잎 전부 그리느라 손이 너무 아파. 좀 그려줄 수 있어?
0: 아니요, 그리고 싶지 않아요.
1: 내가 그릴게. 그래, 무슨 일이 있니?
0: 빙고, 나무 그려줄 수 있어? 알았어.
2: 잠깐, 안 돼!
4: 친구들, 과일 먹어!
2: 말하는 나무야, 우리는 지금 드래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4: 드래곤은 화장실에 있어.
1: 잠깐, 나무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 여기 내 친구한테 인사해봐.
2: 안녕. 오늘 밤은 여기서 캠핑하는 게 어때?
5: 나는 달.
2: 토끼도 그려볼까, 블루이?
1: 꽃고 달기잖아.
0: 미안해요. 드래곤이 더 이상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 블루이, 아빠에게 기억의 마법을 걸어줄 수 있겠니?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0: 좋아요.
1: 무슨 일이지? 이게 나야? 내가 6살.

0: 야, 학교에서 자동차를 그리고 있어.
1: 자동차가 엄청 많아요.
0: 자동차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1: 저건 누구예요?
0: 버키 던스턴, 우리 반 친구였어. 지금은 아마 부동산 중개사일 거야.
1: 그건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아.
0: 그 말을 듣고 나서 자동차를 그리지 않았어.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포기했지.
1: 슬프네요.
2: 엄마도 해줘. 여기 나왔네? 7살인데 말을 그리고 있어. 난 말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런데 예쁘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1: 왜 사진처럼 그릴 수 없지? 누구예요?
2: 우리 엄마야. 너희들 외할머니.
1: 와! 할머니 아름다워요. 사진처럼 잘 그리지 못했어요.
3: 그래, 맞아. 사실이야.
1: 뭐라고요?
3: 하지만 7살이 그린 것 치곤 멋진데?
1: 정말요?
3: 어, 계속 연습해. 나아질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진리.
2: 엄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하니까.
1: 할머님 좋은 엄마네요.
2: 그러셨지.
1: 영웅들은 계속해서 갔어요.
0: 이건 왜 또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1: 우리 이제 드래곤한테 가까이 온 거야, 언니? 빙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 빙고, 저기 나무지를 확인해봐. 야!
4: 오! 드래곤 동굴이다! 동굴이야!
5: 우와! 말도 안 돼!
6: 드래곤을 찾을 수가 없어.
1: 보고 있어요. 빙고, 커피로 없다.
2: 어떡해.
1: 두 눈이 보여! 여기로 온다!
0: 우와! 오, 저건 멋진 드래곤이잖아!
1: 정말 멋져!
7: 그냥 그래요.
2: 아니야, 7살이 그린 것 치고 멋진데?
0: 오, 분홍 날개도 있잖아. 내 털에 불을 붙여버렸어!
2: 공격해! 슝! 슝! 슝! 슝! 슝!
0: 슝! 시원하고 좋네.
4: 잘했어, 그래!
0: 잠깐만, 이게 뭐지?
4: 자동차 멋져요, 아빠!
0: 고마워, 박치기 자동차다!
4: 우와, 해냈다!
0: 들어가, 턱 타야 해!
1: 엄마, 준비됐어요?
2: 같이 가는 거 아니야?

0: 아닌데.
1: 알았어,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
0: 내가 배제할게. 꿀꿀. 용감한 소녀놀이에 돼지는 없어.
2: 놀이 규칙은 원한다면 바꿀 수 있어, 코코.
3: 인디, 나랑 같이 놀면 안 돼?
0: 인디는 나랑 용감한 소녀놀이 하기로 했는데.
1: 너도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3: 우리 다른 놀이 하면 안 될까? 용감한 소녀놀이 조금 실증나거든.
1: 어떤 놀이?
3: 변기통 놀이 하는 건 어때? 슬레에게 잡히면 변기통 연기를 해야 돼. 누가 변기를 내려주면 도망갈 수 있어.
1: 눌러.
3: 재밌지 않을까?
0: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용감한 소녀놀이.
1: 꿀꿀.
3: 저기 꿀꿀이 잡아라.
1: 잡고 꿀꿀. 있어. 꿀꿀.
3: 아, 도망가 버렸네. 근데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1: 그래도 괜찮아. 대신 춤추면 되니까. 뚜뚜루뚜뚜뚜뚜.
3: 용감한 엄마 음식을 가져왔어요.
0: 잘했어. 춤추면서 같이 축하해 볼까? 잘 자요, 용감한 딸들.
3: 잘 자요, 용감한 엄마.
0: 좋은 아침, 용감한 딸들. 아침 먹고 싶은 사람 누구야?
1: 모두요. 같이 먹자, 용감한 언니야.
3: 난 용감한 소녀놀이가 좋아, 인디. 근데 있잖아, 매일 똑같은 것 같아.
1: 꿀꿀.
0: 꿀꿀! 꿀꿀.
1: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해.
0: 꿀꿀.
3: 우와, 저기 봐. 안녕, 블루이. 뭐하고 놀고 있어?
4: 농부놀이.
3: 농부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4: 정말 간단해. 씨를 뿌리면 먹는 것으로 자라나. 봐! 이것들은 감자야.

0: 러스트랑 내가 여기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
1: 우와, 먹을 게 가득하네.
0: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농장도 같이 관리하면 되고. 알았어.
1: 잠깐만, 그럼 코코는 어떡해?
0: 같이 놀면 돼.
1: 좋아, 여기로 데려올게. 코코, 나랑 같이 저기로 가자. 모두 같이 하는 새로운 놀이가 있어. 농장놀이라고 해.
2: 근데 지금 용감한 소녀놀이 하잖아.
1: 하지만 클로이가 이미 놀고 있어.
2: 클로이는 하고 싶은 대로 놀아도 돼. 하지만 넌 나랑 같이 용감한 소녀놀이 하자고 했잖아.
1: 맞아. 그랬어.
2: 그럼 지금 나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
1: 알았어.
3: 브룽! 브룽! 여기 봐, 인디. 나 트랙터 생겼어. 여기 와서 운전하는 거 도와줘.
1: 난 못해. 코코가 용감한 소녀놀이 같이 해야 한댔어.
3: 알았어.
1: 근데 나도 농장놀이 하고 싶어.
3: 용감한 소녀의 농장놀이를 같이 하면 어때?
1: 좋아. 코코! 내가 클로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용감한 소녀랑 농장놀이를 같이 하지.
2: 아니, 둘은 다른 놀이잖아. 저기 있는 농부들이랑 안 놀 거라고 약속해. 위험한 친구들 같아.
1: 용감한 엄마, 약속할게.
2: 근데 어떤 음식을 구해왔어?
1: 깜빡해버렸어. 꿀꿀이는 어디로 간 거야?
3: 와, 저기 인디, 여기 좀 봐. 허수아비가 있어. 와서 봐. 인디?
2: 용감한 딸, 먹을 음식을 구해왔어?
1: 아니, 왜냐면 꿀꿀이가 허수아비 됐어.
2: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떡해. 춤을 더 이상 출 수가 없다고.
1: 농부들한테 음식을 달라고 하면 돼.
2: 말했잖아, 용감한 소녀랑 농장놀이는 달라.
1: 근데 선생님이 놀이는 원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했어.
2: 선생님이 틀렸어.
1: 근데 선생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
2: 이번에는 틀렸어. 잠잘 시간이야,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해서 미안해. 난 그냥 배가 고팠어. 인디? 인디? 소리가 까마귀야!
3: 코코가 정말 슬픈가 봐.
1: 코코가 우리랑 같이 놀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4: 코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니?
2: 선생님, 인디가 클로이 말고 저랑 같이 놀게 해주시면 안 돼요?
4: 인디는 인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2: 전 용감한 소녀놀이 하고 싶어요.
4: 용감한 소녀놀이가 좋은 이유는 뭘까?
2: 빗자루랑 인디가 음식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인디랑 춤추는 게 좋아요. 전 인디랑 노는 게 좋아요.
4: 좋아, 그럼 허수아비를 놀래켜주는 거 할 수 있겠어?
1: 저거 뭐야?
2: 숲속에 핑크 마녀인 것 같다.
1: 아니, 코코는 핑크 마녀가 아니야.
2: 맞아, 마녀야. 빗자루를 들고 있잖아.
1: 아니,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거. 잠깐. 안 돼. 여기 옥수수가 말라버렸잖아. 전부 다 그래.
3: 이건 분명히 핑크 마녀의 짓일 거야.
2: 핑크 마녀가 우리 옥수수에 저주를 내렸어.
5: 난 마녀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 자전거 새로 샀단 말이야.
3: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내가 매일 음식을 갖고 가서 마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돼.
3: 안 그러면 마녀가 농장에 저주를 내릴 거야. 안 돼, 인디. 그건 너무 위험해.
1: 걱정하지 마. 나 원래 용감한 소녀였어. 용감한 엄마 돌아왔어요.
2: 용감한 딸.
1: 음식을 가져왔어요.
2: 와, 대단하네. 여기 뭐 좀 봐.
1: 윈턴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네가 숲속의 핑크 마녀라고 생각하나 봐.
2: 아마 마녀가 맞을지도. 우리는 바뀔 수 있어.
1: 내일 음식을 더 가져올게.
2: 용감한 딸. 고마워.
1: 나랑 같이 춤출래?
2: 좋아.
6: 안녕, 블루이. 학교 재밌었어?
7: 네!
6: 아주 잘했어. 아이고, 내 무릎.
7: 우리 집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6: 아니, 약국 가서 뭐 좀 사야 해.
7: 약국이에요?
8: 약국 가면 소시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7: 아니, 그건 빵집이지.
8: 정말이야? 나는 빵집에서 과일이랑 당근 파는 줄 알았어.
7: 그래, 빙고가 맞아.

0: 벌레 물린 건 괜찮아.
1: 비타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빠?
0: 아빠가 요즘 힘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든 것 같아서 비타민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
1: 우리 때문에 나이 든 느낌이 드시는 거죠?
0: 조금 그래.
1: 죄송해요.
0: 아니, 괜찮아. 우리 딸이 아빠를 젊게 느끼게도 해줘.
2: 잘 이해가 안 돼요.
1: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나이 들고 또 젊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0: 잘 모르겠네. 알게 되면 알려줘. 다 왔어요. 아, 뭐야?
1: TV 가게다! 그래, 이번 이야기는 TV 가게. 아빠 봐요, TV에 나왔어요.
0: 좋은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얘들아. 아빠 보이는 데 있어야 돼.
1: 어디로 간 거야?
2: 블루이 언니, 저기 테리아들이야.
3: 테리아, 안녕!
4: 엄마, 제발 집에 가면 안 돼요.
5: 여기 할머니 집 냄새나요.
6: 이건 좀 과하고. 빨간색 끝내주네.
4: 저기 블루이다!
1: 우리를 봤어!

0: 않아.
1: 코코리 찾아서 괜찮은지 물어봐야겠어.
0: 어디 있는 거야?
1: 잘 몰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0: 빙고가 가서 찾아볼게.
1: 응! TV를 보면서 길을 알려줄게.
0: 좋아.
1: 가서 아빠한테 괜찮은지 여쭤봐. 그래, 좋아. 저기로 계속 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 응, 거기야. 계속 가. 코코를 찾아. 어, 민터를 찾았어. 아, 어, 좋은 생각이야, 빙고. 민터니 코코 찾는 거 도와줄 거야. 그래, 계속 가.
0: 조심해.

0: 갈 시간이다 얘들아.
1: 아니 아직 안 돼요. 호코가 괜찮은지 봐야 해서요. 아, 빙글.
2: 언니.
1: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응?
1: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0: 가자, 이제 가야 해.
1: 근데 코코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 저기 있잖아.
1: 응?

0: 어, 그래, 샀어.
1: 그럼 이제 힘이 나시는 거예요?
0: 그럼 좋겠네.
1: 빙고도 힘이 필요할까요?
0: 아니, 우리 딸은 괜찮아요.
1: 휴.
0: 코코는 괜찮대?
2: 아, 네, 괜찮대요. 벌레에게 물린 것 같아요.
0: 뭐라고?

0: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1: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0: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2: 블루이가 최고야. 빙고가 최고야.
0: 멋진 곳이죠.
1: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0: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m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1: 아, 재밌네요.
0: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1: 지금 뭘 만드는 거죠?
0: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1: 안녕하세요.
0: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3: 어떡해.
0: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4: 좋아. 블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0: 주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5: 또 지워야 돼.
0: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1: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0: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1: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6: 집사, 지금 찰리의 꿈의 집으로 가고 싶어.
0: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모드로 변환합니다. 잘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집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의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4: 네, 맞습니다.
3: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이게 MOF.
3: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4: 네네.
1: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네네.
3: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주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5: Hôm nay mình được hoạt khoảng 6 tấn. Mệt
6: dữ lắm chứ sao không mệt. Ở đây càng làm càng nhiều thì lương càng cao cho nên càng phải làm nhanh. Chết luôn à. Sáng sớm mà đã 37 đã được độ 37 độ C rồi.
7: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6월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뒤에는 나라와 시대를 지켜낸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방송 역시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시대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에선 방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김예람 교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1: 지난 4월 27일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네모의 꿈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요정 딩동이가 서랍 모서리에 찔리자 네모난 서랍을 대신해 사과하는 네모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네모는 처음에 동그라미는 귀엽고 네모는 뾰족해서 위험하다는 말을 하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네모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알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세상을 동글동글하게 살아라,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식의 말이 참 많잖아요. 이번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모양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는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시청하는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의미 있는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극중 동그라미 마을의 네모순이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가족 중에 혼자만 네모 모양이라 슬퍼하던 네모순이가 결국 그 네모난 모양 덕분에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이야기로 남들과 다르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삽입된 네모 퀴즈 코너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모 조각으로 만든 그림을 보여주고 이건 뭘까요? 라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보여주었더니 아이들이 사자, 포크레인이라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퀴즈를 맞추고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처음에 네모가 동그라미에 비해 위험하고 덜 귀엽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해 결국 네모도 소중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네모의 가치를 부각하는 데 특히 집중하다 보니 마무리가 네모가 최고다 라는 느낌으로 끝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네모도 소중하지만 동그라미도 소중하고 모든 도형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는 식으로 한 번만 짚어주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특정 모양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다는 보다 균형 잡힌 다양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는 어린이 시청자에게 친숙한 도형이라는 소재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자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한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방송의 메시지가 다양한 도형 모두가 가치 있다는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지 더 잘 챙겨갈 수가 있을까요?
1: 네,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뭔가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의 가치는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도 사실 네모는 네모도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모의 활약만 부각되다 보니까 다른 가치가 비교적 이렇게 작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희 반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영상이 끝나고 나서 아 역시 네모가 최고야. 난 원래 네모가 좋았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이제 내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난 곳이 있는 네모도 소중하다. 인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네모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이 그 어떤 가치를 전달할 때 뭔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어떤 한 가치를 집중하다 보니까 한쪽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모든 가치들이 함께 존중받는 그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도 한번 들려주시죠.
1: 지난 4월 27일에 방송된 세계 테마 기행 맛으로 읽는 스페인, 포르투갈, 거대한 시간을 먹다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큐레이터가 되어 세계 곳곳의 자연,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음식 문화를 공부해온 진행자가 안달루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음식에 깃든 역사와 공동체 문화를 탐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비야의 텃밭 문화와 자고새 요리, 로타의 2000년 된 전통 어업 방식인 코랄레스 대 페스카로 잡아 만든 갑오징어 요리, 레브리하의 대왕 텔레라빵, 그리고 라구나테 두에로의 거대한 토르티아 축제까지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음식을 단순히 맛있는 것으로만 다루지 않고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풀어낸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코랄레스 어장 이야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돌담 위에서 83세 어부 도밍고 씨가 시계 없이 자연의 신호만으로 조업 시작을 정하는 장면은 2000년의 기술이 한 사람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0: 있습니다.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가져간다는 어부들의 원칙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지속 가능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한층 깊이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나눔이라는 주제가 에피소드 전체를 하나로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텃밭에서 서로 채소를 나누는 이웃, 갑오징어를 공평하게 나누는 어부들,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을 꼼빠네료라 부르는 문화, 천여 명이 함께 먹는 거대한 토르티아 축제까지. 소재는 다 다른데 결국 함께 먹는다는 것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구성이 깔끔했습니다. 다만 한 회차 안에 담으려는 이야기가 좀 많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세비야 텃밭, 코랄레스 어장, 제왕 텔레라, 거대 토르티아까지 네 가지 큰 소재가 50분 안에 빠르게 바뀌다 보니 각 이야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랄레스 어부들이 돌담을 고치는 장면은 세대를 넘어 유산을 지킨다는 이 에피소드의 핵심 메시지와 바로 닿아 있는 부분인데 비교적 짧게 달아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장면에서 돌담을 고치는 기술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젊은 세대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다뤘다면 거대한 시간을 먹다라는 부제가 한층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또한 거대함이라는 볼거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과하게 앞세워진 점도 짚어볼 만합니다. 8kg짜리 대왕 텔레라와 지름 2m 프라이팬의 토르티아는 분명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요소이지만 전반부에서 보여준 코랄레스의 시간의 거대함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크기에 치우쳐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크기 자체의 신기함보다는 왜 이 마을에서 큰 음식을 만드는 전통이 이어져 왔는지 그 배경을 한 걸음 더 짚어주었다면 프로그램의 깊이가 더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은 여행 프로그램이 역사, 공동체, 지속 가능성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진행자가 스페인 현지인들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는 점이 프로그램 전체에 진정성을 더해주었고 덕분에 관광객의 눈이 아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의 눈으로 스페인 음식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해당 방송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음식 문화와 생활상은 잘 보여주었지만 왜 이런 문화가 생겨났는가? 그런 어떤 맥락적인 그 배경이랄까요? 어떤 역사를 다뤄주지 못한 건 좀 다소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다뤄지면 좋을까요?
0: 저는 음식과 더불어 그 음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세대의 인터뷰 장면을 조금 추가하면 좀 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토르티아 축제의 경우에는 천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축제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짚어주는 장면이 있었다면 뭔가 단순히 와 크다 신기하다 해서 끝나지 않고 왜 이 마을은 함께 먹는 걸 이렇게까지 중요시할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생생한 이야기들을 곁들여진다면 더 가고 싶어지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프로그램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도 짚어보죠.
0: 지난 4월 30일에 방송된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와 스리랑카 3남매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는 이주 노동자 아버지와 고국의 가족들이 재회하는 과정을 담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스리랑카 출신 부디카 씨의 한국 생활과 부디카 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온 가족들이 부디카 씨의 회사까지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가족들이 부디카 씨를 찾아가는 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아저씨 한 분이 가족들을 지하철역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짐까지 들어

0: 주었는데요. 이 장면이 연출 없이 자연스럽게 잡힌 것이어서 참 뭉클했습니다. 또 첫째 메산디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몸만한 캐리어를 끌면서도 동생들을 챙기고 모르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 길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이의 성장을 억지스럽지 않게 보여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디카 씨의 친동생 부부가 부디카 씨를 초대해서 스리랑카 음식을 해주고 옷을 사주는 장면도 좋았는데요. 단순히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아빠로 끝내지 않고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함께 보여줘서 이야기에 깊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깜짝 재회를 위해 가족과의 연락을 끊는 연출입니다. 서프라이즈를 만들려고 가족들이 이틀 가까이 부디카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는 아빠가 조금 무서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출연자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연자 구성의 편중입니다. 이는 이번 편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동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안권 국가 출신 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 출신 노동자분들이 많은 건 맞지만 한국에는 이 밖에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비슷한 지역 출신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시청자에게 특정 지역의 사람이 이주 노동자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시청자일수록 이런 고정관념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첫인상으로 남을 수 있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이주 노동자 가정의 사랑과 희생을 진심 있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서사 구성의 다양화, 연출 윤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출연자 국정의 다양성까지 함께 보완된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네, 글로벌 시대이니만큼 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외국인을 좀 등장시켜서 출연자로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주의해야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 출연자가 특정 이미지로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지역의 출연자만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이 계속 유지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출신 국가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배경도 다양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출 과정에서 출연자에게 심적 고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위해 이틀간 연락을 끊었던 것처럼 좋은 장면을 만들려다 보면 출연자가 진짜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주 노동자분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는 그것 자체가 큰 불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다음 프로그램 취미는 과학 살펴볼까요?
0: 지난 5월 1일에 방송된 취미는 과학 82화 노동과 과학 우리는 왜 더 바빠졌나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노동절을 맞아서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왜 인간은 아직도 이렇게 바쁜지 그리고 AI가 앞으로 인간의 일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과학철학자 이상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제학이나 철학 개념을 일상 사례와 연결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가 보급된 후 가사 노동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세탁이 편해지면서 옷을 더 자주 빨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의 양 자체가 늘어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제번스의 역설을 시청자가 체감하기 쉬운 사례로 짚어준 점이 유익했습니다.
2: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0: 또한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다른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야구 이야기를 통해 해당 내용이 설명됐는데요. 어떤 사람의 노동 가치를 그 사람이 팀에서 빠졌을 때 얼마나 타격이 큰가를 뜻하는 야구의 승리 기여도에 비유했습니다. 일한 시간으로만 따지기 어려운 지식 노동이나 필수 노동의 가치를 야구 용어로 설명해 주니 시청자 입장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후반부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AI 시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막연하게 AI가 일자리를 다 뺏을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 대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의 판독 업무가 당장 AI로 대체되지 않는 이유는 AI가 아직 최종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방송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준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세탁기나 재번수의 역설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해도 노동은 줄지 않는다라는 틀을 명쾌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AI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AGI가 뭔지, 오픈 AI의 다섯 단계는 뭔지, 주식시장에서 AI가 왜 실패하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개별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좀 산만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차의 핵심 질문이 AI는 인간의 노동을 줄일까, 늘릴까 였는데요. 앞에서 잘 정리한 기술이 발전해도 노동을 줄지 않는다는 원리를 AI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러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노동은 줄지 않을 것인가를 정면으로 짚어줬다면 구성에 일관성이 있었을 텐데 그 연결 없이 마무리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일거리는 계속 생긴다. 고 끝낸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기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 이런 점을 짚어주며 패널들이 짧게라도 미래에 대비할 조언을 해줬다면 훨씬 유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후반부에서 AI 시대의 인간의 노동을 다뤘지만 좀 속도감이 다소 빠르게 지나가서 깊이감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만한 구성을 좀 피하고 우리가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떤 흐름이 더 좋았을까요? 사실 시청자는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기억하거든요.
0: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뭘 말하려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산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AI는 인간의 노동을 줄여줄 것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각각의 소재가 그 답을 향해 모이도록 구성했다면 산만함이 좀 줄어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결국 많은 정보보다 중요한 건 시청자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과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예람 교사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2: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큐프라임 날씨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날씨의 시대는 날씨를 통해 지구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류의 활동이 기후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3부작 과학 다큐멘터리입니다. 특히 배우 김민아가 우주인이 돼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을 실감나게 담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볼류메트릭과 X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인간의 무중력 움직임까지 구현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날씨의 시대의 VFX 시각효과를 담당한 지명국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시청자분들이 VFX, 이게 너무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3: VFX는 사실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어떠한 특수효과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시각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도 요즘 종종 보이는데 네.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우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요소 부분들을 제작하는 방법들을 통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LED 같은 곳에다가 실제와 같은 배경을 투여를 해서 물리적으로 세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가

0: 세상에 어떤 만든 공간한테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담아내는 제작 방법들이 가장 대표적인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갑자기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기 계신 거 감독님 맞죠?
0: 아, 네, 맞습니다.
1: 아바타가 와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용어들이 익숙지가 않은데 네네. 그 차이도 조금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많은 어떤 콘텐츠를 보는데 이걸 이제 다른 형태로 경험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VR, AR, MR, XR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VR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상의 공간으로 하는 그 공간 경험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VR이라고 하는 부분들, A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되고 보게 하는 것들이 AR, XR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했던 모든 기술 사실은 통합해서 이제 확장하는 경험을 해준다고 해서 X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 XR이 좀 더 확장된 의미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0: 말 그대로 앞으로 있을 어떤 콘텐츠 경험, 매체, 이런 부분이라고 우선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 날씨 시대에 어떤 기술들이 좀 적용됐는지 더더욱 좀 궁금해집니다. 날씨 시대에는 그 XR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네. 어떤 기술들 들어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실제로 저희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저희들이 촬영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우주 정거장 씬에 대한 걸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우주 정거장 같은 세트는 모듈을 여러 개 만들면은 물리적으로 세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고 이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 부분들을 LED로 실제로 투영하게 되면은 이 너머에 확장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카메라 안에 담아내는 거죠. 그 외에도 CG로 만든 기술에도 인공지능 기술 부분들 들어갔고 그리고 배우가 이제 무중력으로 연기라는 부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볼륨메트릭 비디오라고 하는 캡처 기술에 의해서 실제 배우를 3D로 캡처를 해서 저희들이 만든 3D 공간 안에 그대로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배우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을 줘서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배우를 갖다 이제 무중력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배우의 어떤 연기 부분만 오케이만 되면은 후반에서 할 수 있도록 볼륨메트릭 비디오 캡처를 해서 만들어낸 공간에서 표현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다양한 앵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거기서 추가적인 수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볼륨메트릭 비디오 데이터의 장점인 거죠. 네, 실제로 국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전에 제작비가 많이 비싸서 못했던 기술이지만 지금 굉장히 더 효과적인 부분을 많이 증명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날씨 시대에서 잘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닐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배우들 등장 씬에서 헬멧에 비춰지는 그런 우주의 모습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우주 그 대기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층권 막 비춰지는 모습. 맞습니다. 이런 건 다 후반 작업인 거예요?
0: 시청자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우주 밖에서 찍을 수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시청자 부분들은 아 저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거야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셨겠지만 이제 저 세트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저 우주 너머의 모습 부분들은 실제로 촬영하진 않았지만 그 세트장 너머에 저희가 대형 LED 같은 걸 넣어서 실제로 배우들도 그걸 보면서 좀 더 이제 공간 경험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저희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노력했던 부분들이죠. 자연스럽게 유리창에 반사된 부분이라든지 저희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 부분들이 현장에서 구현됐기 때문에 실제 그 공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담아내는 그 요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 언제 응답할지 모르는 인간에게 꾸준히
1: 참 신기합니다. 이 분야 일을 참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처음부터 내가 이 기술을 좀 공부해서 이 직업으로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걸까요?
0: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때 이제 멀티미디어 학을 전공했는데 한 20년 전에도 VR을 경험했었고 학교에서도 남들보다 좀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 없이 더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실무하면서 게임공학이라든지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위를 쭉 이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EBS는 날씨 시대 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걸까요?
0: 한 16년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유행했던 어떤 새로운 실감형 기술인 이제 입체 영상에 대한 기술 부분들도 가장 이제 EBS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 제작 부분들에 제가 많은 부분들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시리즈의 그리고 바빌론, 위대한 로마 시리즈 같은 부분들의 입체 영상을 주로 작업했고요. 그 드론이 없었을 때 이제 항공 촬영 기반의 공간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도를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XR로 하는 다른 콘텐츠, 도움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제 EBS에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1: 하나하나 소중하시겠지만 네네.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나에게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 작품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정말 많지만 우선은 그 적인걸이라고 하는 중국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이제 입체영화로 제작했고 홍콩에도 가장 유명한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다 참여했던 작품인데 저한테는 남들이 안 해봤던 작품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내전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 저희들이 선보였던 버추얼 프로덕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게임 속 세상에 대한 에피소드 풀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실제로 뭔가 저희들이 세트를 만들거나 표현하기에는 제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이라든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첫 번째로 국내에서 선보여서 기존 VFX에서는 예상했었던 1년의 제작 기간 부분들이 2, 3개월 만에 끝내서 온웨어까지 나갔었던 부분들이고요. 드라마상에서 버추얼 프로덕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작한 사례로서 실제로 이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제작 사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과 이런 부분을 받았던 기억들도 있네요, 지금.
1: 예술 분야의 협업도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 교수와도 작업을 하셨다고요?
0: 네. 이제 중국 서울을 어떤 배경하는 57m짜리 LED 미디어 월로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윤 교수님 얘기하는 어떤 생각하신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그 뒤로 이제 성남공원 안에서 시네포레스트라고 하는 미디어 페스티벌한 게 있습니다. 그 숲 자체를 이제 미디어트로 확장해서 그 공간 어떤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드렸고요. 몇 작품도 지금 같이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 AI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AI의 빠른 발전으로 CG 아티스트의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혹시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 사실 AI가 기존의 인력들을 뺏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람들이 해왔던 부분들을 더 어떤 더 효과적으로 제시해주는 도구인 부분들이 있고요. 뭔가 노동 집약적인 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해주는 어떤 도구로서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현업에 계신 감독님의 말씀처럼 저도 네. 오히려 창작자의 역할이 더욱더 많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0: 사실 한 가지 콘텐츠나 한 가지 기술만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콘텐츠들이 다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다 연결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하나의 거대한 메타버스 같은 느낌이.
0: 맞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부분들은 확장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 앞으로의 나의 감독으로서의 목표.
0: 지난 20년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 주셨지만 새로운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저 역시도 많은 어떤 즐거움을 얻었고요. 제작하면서 같이 했던 스태프들, 시청자, 그다음 관객분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들은 계속 이어가면서 가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성장된 어떤 산업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제 바람입니다.
1: 자,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영상 콘텐츠 속 수많은 컴퓨터 그래픽 장면들이 이렇게 집요한 고민과 작업 끝에 탄생하게 됐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EBS는 날씨의 시대와 같은 실험적인 콘텐츠들로 시청자분들께도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론 분석 시간입니다.

0: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차별과 편견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해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성 백년사,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입니다. 100년 전 여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과연 오늘의 우리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질문과 용기에 대한 기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 자, 어서 오세요.
2: 응?
3: 뭐야?
1: 이쪽으로 오십시오.
3: 뭐야?
2: 이분은
1: 모든 걸 지금부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 분명한 건 저와 함께 이제 시간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4: 시간 여행이요?
3: 시간 여행 한다고요, 저희가?

0: 어느 나라 패션입니까? 경성에서도 못 본 멋쟁이들이시군요.
1: 죄송한데 누구세요?
0: 댁들이 김명순 작가의 생명의 과실을 읽고 있기에 반가워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김명순 작가의 열렬한 독자거든요.
2: 작가 김명순 아세요?
0: 조선에서 글 좀 한다는 사람 치고 김명순 작가를 모를 리가요? 뛰어난 재능에 미모까지 갖춘 조선 최고의 엘리트 여성 아닙니까?
3: 1915년 7월 30일 매일신보에 난 기사인데
4: 예?
3: 평안남도 평양에 사는 김의형의 딸 기정은 현재 동경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나 지난 24일 아침에 외출한 이후 행방불명이 되어 기숙사 사감이 요스와 경찰서에 보호수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행적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0: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일본 도쿄 국정여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김명순에게 숙부가 조선인 남자 한 명을 소개해준 모양이에요.
2: 이응준.
0: 그런데 그 남자와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에 으슥한 곳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며칠간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자 여학생 김명순이 성폭행당했다는 소문이 조선인 유학생들 사이에 쫙 퍼져나갔죠.
4: 그래도 어쨌든 그 성폭행한 그놈을 그냥 원래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0: 여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런 순진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응준이란 남자는 자기는 성폭행한 일이 없다. 심지어는 그 여자를 마음에 둔 적도 없다고 딱 잡아댔고 학교에서는 순결하지 못한 처녀다. 학교 명예를 더럽혔다며 졸업을 목전에 둔 김명순을 퇴학 처리했어요. 결국 그녀는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조선으로 귀국했죠.
2: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안 받아준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난 뭘 해야 되는가? 김명수는 그걸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5: 네. 조선에 와서?
2: 네네네. 그래서 숙명여자고등 보통학교에 3학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길을 만들어가죠.
0: 1917년 드디어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해요. 문예지 청춘에서 처음 시행한 특별 대현상모집에서 그녀가 쓴 단편소설 의심의 소녀가 3등으로 입상하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 김명순 작가는 자신을 향해 타락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서 글로 맞서 싸우기 시작해요. 판시리와 주영이라는 소설을 보면 19살 때 당한 강간에 대해 고발하는 대목이 있어요.
6: 내 누이로 말하면 10년 전에 쥐 같은 남자와 약혼하려다가 그 남자에게 절개까지 억지로 빼앗기고 그나마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짐승 같은 것에게 팔 힘으로 빼앗겼다 하면
7: 지금도 고지 듣지 않고 내 누이만을 불량성을 가진 여성으로 아니 말끝마다 오빠
8: 내가 일본 남자와 연애했는 줄 알겠구려. 그러면 내가 창부 같은 계집이라겠지.
7: 캐릭터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 캐릭터의 이야기가 사실은 작가 본인의 이야기인 거네요.
0: 김명순 작가는 자신이 겪은 강간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에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어요.
4: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아무리 그런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잖아요.
9: 맞아요.
7: 그래도 이렇게 작품을 두 개씩이나 내고 작가로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0: 그럴

0: 것만 같았죠. 그런데
1: 아니었나 보다.
0: 이번엔 그녀의 뛰어난 문학성이 남성 문인들에게 질투와 시기의 표적이 됐어요.
2: 우리 다 남자들이야. 왜 남자들만의 문학성을 만들고 있는데 너가?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일단 1924년 11월 달에 신여성이라는 잡지에 김기진이라는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예요. 근데 그 김기진이 어떤 글을 쓰냐? 제목이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3: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시에 쓰인 것과 같이 착한 처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보증할 수 없으나.
4: 유교계 거친 윤택하지 못한 지방질은 거의 다 말라 없어진 퇴폐하고 황량한 피부가 겨우 화장분의 마술에 가려서 나머지 생명을 북돋워가는 그런 피부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듯 뭐냐 너.
5: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피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 얘기를 하는
2: 그죠,
5: 거죠?
2: 비평.
4: 와, 나 이거 진짜 나 방금 뒤에 던져버릴 뻔했어.
5: 반박문을 써야죠.
3: 그죠.
4: 이건가요?
3: 아까 저게 11호로였으니까 12호로 왔네요. 여기 있게.
5: 그 공개문을 무시함이라는 글은 없어요.
3: 아, 그래? 김명순 이런
4: 없는데
3: 것도 아예
4: 그럼
3: 없어요?
5: 목차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목차에 없는데요?
3: 왜, 왜?
0: 잡지 신여성은 김명순의 반박문을 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김명순 작가는 매일신보 공채에 합격해서 이각경 최은희에 이어 조선의 세 번째 여성 기자가 됐어요.
4: 와.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여간 어떤 길이라도 계속 개척하네요.
2: 속상한 거는 어찌됐건 좀 다른 길을 돌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해 볼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김명순이 기자 생활을 오래 못해요. 1927년에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굉장히 유명한 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동문학가 방정환. 놀랍게도 이 소파 방정환이 김명순에 대한 2차 가해자로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0: 혼인날 신랑이 새내식 달려들까봐 독신 생활을 하게 된 독신주의자. 피임법을 알려는 독신주의자 운운하면서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다섯이나 갈았다는 처녀 시인 어쩌고 하면서 김명순 작가가 방탕한 연애를 한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김명순 작가는 참다 못해 방정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5: 방정환 씨가 아까 발행인이다 편집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성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인데 고소당한 방정환 씨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2: 사실 아까 김기진도 그렇고 방정환도 그렇고 당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어린이날, 소년운동, 뭐 문학 발전사 이런 데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권위가 있는 거죠. 야, 네가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갔지. 누가 김명순의 편에 얼마나 섰겠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두달 만에 이 김명순은 이제 매일신보 기자를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이 또 부서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 김명순 작가에게 신문과 잡지들은 등을 돌렸어요. 시나 소설을 써도 실어주지 않았고
4: 담합했구나.
0: 두 번째 창작집 애인의 선물을 출판했을 때는 어디서도 다루지 않아 잊혀지고 말았죠.
3: 조용히 밥줄 등 끊기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을 거 아니야, 이게.
4: 그렇죠.
3: 정말 잔인한 일이야, 이거.
4: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6: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보아라.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된다. 이 사나운 고사, 사나운 고사.

0: 30일.
1: 어, 누구세요?
0: 저 실례지만 머리.
1: 저, 저요, 저?
2: 어디?
0: 조선 팔도에 단발한 여성은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사님은 어디서 머리를 자르셨나요?
1: 미용실이요, 미용실.
0: 미용실?

0: 실에서 머리를 잘라준다고요? 저는 이발소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단발로 잘랐는데요.
1: 이발소?
2: 머리를 사정사정해서 잘라야.
0: 여러분은 아직 저에 대한 기사를 못 읽어보신 모양이군요.
1: 어머,
3: 응? 이분이세요? 1922년 6월 22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1: 예.
3: 제목이 단발랑?
4: 단발한 낭자.
3: 아, 낭자.
5: 아, 낭자.
3: 낭자. 여자.
4: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3: 요사이 경성 시내에는 어떤 여학생이 머리를 깎고 남자 양복에 캡 모자를 쓴 후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닌다 하여 일반 사회에서는 이야기꽃이 피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남자처럼 살아보겠다는 무슨 주의와 이상을 가지고 머리를 깎은 여자는 이 여자가 처음이다.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의 머리 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1: 이게 기사에 났어요?
0: 네.
4: 1920년대 때 조선을 휩쓸었었던 사회 문제가 단발 문제였어요. 심지어 소설가 염상섭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다.
0: 저는 이름난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되던 해 가을 어떤 천연문사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아주 미련 없이 기생을 관뒀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항상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작년 21살에 꿈에도 그리던 배화학교 보통과 4학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저와 사랑을 굳게 약속했던 그 남자에게 어느 날 버림을 당했어요. 그날 밤에 날이 새도록 울고 또 울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사람이며 남자와 똑같이 살아갈 당당한 사람이다. 남자에게 의지하고 또는 남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이 근본으로부터 그릇된 일이다. 나도 남자와 같이 살아보겠다. 그러고 나서 이발관에 가서 단발을 했어요.
3: 단발한 여자를 난생 처음 봤으니까 정말 세상이 떠들썩할 만도 했겠어요. 학교에서도 일단 제일 먼저 놀랐을 것 같은데요.
2: 진짜.
0: 놀란 정도가 아니라 머리 깎은 여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저를 퇴학 처분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좀 더 배워보고자 상하이에 가는 길입니다.
1: 우와, 멋있다.
6: 잠시 후 신입주행 열차가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
4: 1925년 9월 3일자 기사예요. 서울에 번쩍, 동경에 번쩍하며 여류사회운동가. 부산에서 신문기자로 활약.
3: 이런. 진짜 꿈을 이루셨다.
2: 아, 대단하시다.
3: 여류사회운동가.
4: 네. 1920년대 때 활말하는 기성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다 강연날 따라서 단발하니까 여성들 입장에선 나도 모여수처럼, 나도 주세수처럼 이런 게 되는 거죠.
2: 이야.
4: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유행이 딱 돼버리고 어쩔 건데 이래버리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힘이 되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7: 네, 일부 신여성 내음새를 통해 최초의 여성 소설가 김병순 선생과 최초의 단발 여성 강향란 선생의 삶을 마주해봤는데요. 네, 특히나 김병순 선생이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에 참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졌었는데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8: 네, 저는 이 다큐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여성 소설가인 김명순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향한 악의적 소문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끊임없이 맞서 싸우며 자신의 삶과 작품을 지켜내고자 한 선생님의 모습이 다큐를 통해 재조명된 점이 참 좋았습니다.
7: 네.
8: 특히 토크멘터리와 드라마 장르를 절묘하게 조합한 것도 작품의 완성도와 세련미를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7: 네, 맞습니다. 자,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과 깊은 울림을 남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어서 2부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어린 시절 세관옷을 꿈꿨던 추억을 떠올리며 펭수 덕분에 즐겁게 대리만족했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며 이번 에피소드처럼 공익적인 주제에 예능적인 재미를 더한 콘텐츠가 가장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에피소드에서 펭수의 거침없는 재치가 돋보여 프로그램 초창기 시절 날것의 재미가 느껴진다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함께 참여해 예기치 못한 재미를 선사한 작가의 노고에 따뜻한 응원과 수고의 인사를 건네는 시청자의 의견도 여럿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의는 각 분야 최고의 의사들이 전하는 질병의 예방법과 환자 중심의 치료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는 의학 프로그램입니다. 5월 1일 방송된 고지혈증약 꼭 먹어야 하나요 편에서는 내분비 내과 전문의 오승준 교수와 함께 성인 5명 중 1명이 앓고 있지만 방치하기 쉬운 고지혈증의 위험성과 올바른 치료법을 짚어봤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약물 치료를 미루거나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는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조기 치료를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을 계기로 평소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하는 시청자 의견도 많이 있었으며 약을 함부로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서 소개된 계산 방법이나 이론이 다소 과거에 통용됐던 기준에 머물러 아쉬웠다며 나쁜 콜레스테롤 관련 최신 연구 추세와 의학 정보가 좀 더 보완돼 반영됐다면 훨씬 더 유익했을 것 같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기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국기행은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인데요. 5월 6일 방송된 내 삶의 햇살, 가족 3부, 당신의 시간을 찍습니다 편에선 서울 역삼동에서 성공적인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번아웃을 겪고 강원도 철원의 한 산골 마을로 귀촌한 조순호, 하선희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농부를 꿈꾸고 산골살이를 하러 왔던 부부는 우연히 만난 이웃들의 정겨운 삶에 매료돼 다시 카메라를 들었고 이젠 찰나가 아닌 한 사람의 깊은 세월과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특별한 산골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신들이 가진 훌륭한 기술을 활용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부부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보기 좋다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준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마치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5분 안팎의 짧은 영상을 통해 다방면의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5일 방송된 지식, 아는 만큼 맛있다. 왜 크루아상은 초승달 모양일까 편에선 대한민국 대표팀이 세계 베이커리 월드컵에서 우승한 소식을 시작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인 크루아상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적 기원을 파헤쳤는데요. 크루아상이 사실은 프랑스가 아닌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래됐으며 과거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과정에서 적국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에서 시작됐다는 숨겨진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 흔하게 접하던 크루아상의 독특한 모양 뒤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줄 몰랐다며 방송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맛있게 먹기만 했던 흔한 빵 하나에도 깊은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는 의견과 함께 오스트리아에 직접 가서 그 본연의 맛과 숨은 이야기를 온전히 느껴보고 싶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5월 19일에 방송된 초등 피해
신체 학폭급증.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보도에서는 최근 맨손 싸움이나 온라인 게임을 통한

전체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급증하는 등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 중심의 대응에 그치기보다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해자의 반성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처벌의 엄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기의 학교폭력도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향후 대학 진학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폭력의 위험성을 더 철저히 교육해야 하고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두고 언론에서 유행이란 단어를 사용해 보도하는 것은 자칫 사태의 본질을 흐리거나 가볍게 여길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는 사람이란 말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조언들은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 지혜로운 밑거름이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의견들 마음 깊이 새기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0: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매운맛의 그 매력이겠죠. 슬라이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나다.
0: 내일이 여행이라다. 내일이 여행이다.
4: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어. 운이 없다 했어요. 숨을 모시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5: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6: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고려온단은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한국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4가지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5: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셰프 이재훈의 고급 요리 한상. 크림소스와 토마토소스의 말이 필요 없는 조합. 특급 로제소스 대공개. 비주얼만으로 맛이 보장되는 인기 만점 꽃게 스파게티부터 스파게티 먹을 때마다 꼭 찾게 되는 새콤한 곁들임. 발사믹 식초의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발사믹 무절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센스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7: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6: 네. 셰프님. 네네. 이 꽃게철에 꽃게찜 꼭 게장만 하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멋진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꽃게로 플렉스한 스파게티 재료를 살펴볼까요?
7: 네, 제가 또 이탈리안 전문이니까 예. 정말 오늘은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6: 네.
7: 일단은 오늘은 주재료인 꽃게하고 예. 그리고 향채소, 마늘하고 양파,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좀 곁들여봤고요.
6: 예.
7: 스파게티다 보니까 스파게티 면과 그리고 파마산 치즈
6: 예.
7: 그리고 오늘은 제가 로제 소스를 만들 거라서
6: 예.
7: 토마토 소스와 그리고 화이트 와인 그리고 우유와 생크림 준비됐습니다.
6: 사실 이 로제 소스 레시피는 굉장히 많은데
7: 네.
6: 인기 레스토랑 셰프님에게 배우는 로제 소스 비법 오늘 눈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줄 꽃게 로제 스파게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이탈리안식을 먹어보나 싶었는데
7: 네.
6: 오늘 마지막 날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7: 오늘이 그날이에요.
6: 예?
7: 네.
6: 자, 꽃게 스파게티, 꽃게 로제 스파게티. 자, 어떤 것부터 하실 거예요?
7: 일단은 면부터 삶을 건데
6: 네.
7: 보통 이제 스파게티 이렇게 1인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오늘은 100g인데 100g이 어느 정도냐면은
6: 예?
7: 한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 사이 정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은
6: 예.
7: 이 정도면은 한 1인분 정도가 됩니다.
6: 이 스파게티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7: 네.
6: 저는 그 중에서도 펜네라는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펜네.
7: 맞아요.
6: 맞죠.
7: 펜네라는 면도 있고 뭐 링기니면 예.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6: 예.
7: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스파게티 면이니까
6: 네.
7: 요 어떤 제품의 브랜드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예. 지금 면이 나왔고
6: 스파게티 면을
7: 요거를 한번 제가 끓는 물에 한번
6: 예.
7: 삶아 볼 텐데 여기다가 이 꽃소금을 소금을 좀 한 줌 넣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간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6: 오.
7: 자, 그 다음에 면을 넣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면보다 좀
6: 네.
7: 프라이팬이 좀 냄비가 좀 작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넣다가 좀 부러질 수 있으니까
6: 예.
7: 좀 멋있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6: 예.
7: 이걸 살짝 이렇게 한번 틀어주세요.
6: 오. 이렇게 비틀어요?
7: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6: 예.
7: 넣어주면 이렇게 살짝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상태로 살짝 살짝씩만 눌러주시면.
6: 예.
7: 살짝살짝 들어갑니다.
6: 이런 동작들은 셰프님들만
7: 네.
6: 하실 줄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7: 네.
6: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7: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6: 예.
7: 이런 또 장기술 같은 거 보여주면
6: 예.
7: 갑자기 또 요리력이 딱
6: 그러게.
7: 잘하는 것처럼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6: 예.
7: 이제 작은 냄비에서도 면 부러뜨리지 않고 예. 삶아낼 수 있습니다.
6: 자, 그리고 셰프님 또 궁금한 게 이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야 하는지 그 정도가 또 있다면서요. 네,
7: 보통 스파게티 면 봉지에 몇 분 삶아라고 나와 있는데 예. 보통 한 6분에서 8분 정도 삶으시면 네. 알단테라고 해가지고 씹었을 때 약간 심지가 살짝 있는 정도의 수준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덜 익었다 예. 꼬들면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뭐 8분 넘어서 한 10분 정도까지 삶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6: 오, 맞아요. 저도 네. 그 정도 삶아야 우리가 평소에 좀 좋아하던 네. 식감의 네. 그런 면이 됐던 것 같아요.
7: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삶을 때 이렇게 예? 살짝 좀 저어줘야지 면이 늘러붙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삶아 6분 정도, 6, 7분 정도 오늘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6: 자, 그럼 면이 삶기는 동안 저는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볼까요?
7: 알겠습니다. 저희 네. 꽃게를 한번 손질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6: 사실 또 이제 꽃게가 철인데 네. 이 꽃게가 들어간 로제 스파게티 굉장히 기대돼요. 네. 꽃게가 또 제철일 때 굉장히 맛있다고 하잖아요.
7: 맞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꽃게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겨울이라든지 봄 같은 데는 또 절단꽃게라고 또 냉동되어 있는 것도
6: 맞아요. 요즘 잘 나오니까.
7: 네,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꽃게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이 꽃게 개껍질 같은 경우가 예? 좀 신선하지 않은 경우는 단단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6: 그래요? 예.
7: 그리고 배를 봤을 때 예? 배가 하얗지가 않고 약간 조금 색깔이 좀 검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6: 누가 보기에도 깔끔하고 튼튼한 게.
7: 깔끔한 친구로 구매해 주시고 손질한 요령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배에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게 예. 딱 되어 있어요.
6: 진짜 보기에 입 같은 느낌이에요.
7: 그렇죠. 입 같은 느낌인데 예. 이걸 이렇게 살짝 벗겨주신 다음에 예. 이렇게 벗겨주시고 이걸 살짝 빼주시고 그리고 예. 이 상태에서 살짝 껍질과 다리 쪽을 살짝만 살짝 한번 빼면
6: 예? 아, 홈 같은 게 있어요.
7: 이렇게 빠져요.
6: 와.
7: 이렇게 빠지거든요.
6: 깔끔하게 그냥
7: 깔끔하게
6: 했어요.
7: 빠지죠?
6: 예.
7: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고
6: 예?
7: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저희가 다 쓸 수는 이걸 그대로 다 조리할 수는 없으니까
6: 그렇죠.
7: 반을 잘라가지고
6: 예, 먹기 좋은 크기로
7: 이 상태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 앞부분 같은 거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6: 예. 이 아가미는요?
7: 아가미도 빼주시면 좋아요. 손질을 해주셔도 훨씬 더 깔끔하게 먹일 예. 수 있으니까 이렇게
6: 지금 또 철이라 그런지 살이 꽉 차 있네요.
7: 살이 꽉 차 있죠?
6: 예. 네. 이렇게 아주 손쉽게 자 꽃게도 손질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 어떤 거 손질해 볼까요?
7: 이제 향을 낼 수 있는 예. 채소들을 한번 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네. 좀 먼저 한번 곱게 좀 다져주시고요.
6: 예.
7: 양파.
6: 찹 썰어주시는 거예요?
7: 그렇죠. 찹. 예. 전문 용어 또 나오셨네요. 이렇게 양파는 또 찹으로 살짝 썰어주시고
6: 예.
7: 그리고 마늘도 간마늘도 좋은데 마늘은 살짝 제가 약간 아직 썰어가지고
6: 셰프님, 네. 그 이태리어로 네. 마늘이 뭐 알리나 뭐 올리오 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7: 알리오.
6: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셰프님. 네.
7: 이렇게.
6: 예.
7: 마늘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6: 편으로? 맞아요. 이 파스타, 스파게티에 이렇게 마늘이 편 썰어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어요.
7: 그렇죠. 간마늘로 하면은 채소를 볶다가 금방 탈 수 있어서
6: 예.
7: 이렇게 썰어주면 되고, 그리고 먼저 방울토마토까지도 예. 절반 정도로 먹기 좋게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 스파게티에 잘 어울리죠?
7: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6: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꽃게 스파게티에 들어갈 재료들은 어느 정도 손질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면을 미리 이렇게 삶아놨는데
7: 네.
6: 한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

0: 셰프님이 한 거는 알잔테 느낌이에요?
1: 그렇죠. 한 6분에서 예. 한 7분 정도 삶았습니다.
0: 이렇게. 왜 이렇게 윤기가 나요, 셰프님?
1: 여기다가 면을 삶아놓은 다음에 잠깐 그 이런 볼이나 예. 접시 같은 거에 담아놓으면 전분 성분기 때문에 그냥 막 달라붙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보관하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면이 늘러붙지가 않아요.
0: 더 좋은 팁인데요. 셰프님, 그리고 저희가 살짝 면수를 받아놨는데 이건 어떤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1: 이 면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 이 소스의 농도도 맞출 수 있고 예. 기본적으로 면수의 면이 갖고 있는 맛이라든지 그 예. 전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파스타를 할 때 농도 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될까요?
1: 자, 그러면 예. 저희가 소스부터 만들어야겠죠?
0: 예.
1: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유명 레스토랑 셰프님이 네. 알려주시는 로제 스파게티의 로제 소스.
1: 자, 제일 먼저 올리브유를 네.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0: 진짜 로제 소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제는 뭐 로제 소스가 들어간 떡볶이도 나오고
1: 맞아요.
0: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1: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 드셔보신 분만 드셨던 소스였는데
0: 그러니까 아니 왜 색깔이 흰색도 아닌 것이 빨간색이 아닌 것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1: 맞아요. 정말 장미 로제는 또 장미란 뜻인데 장미빛 나는 그런 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채소 중에
0: 네.
1: 마늘부터 한번 먼저
0: 알리오.
1: 네, 알리오. 아, 바로.
0: 예.
1: 자, 이렇게.
0: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네.
0: 근데 금요일 하면 내일이 또 주말이고 하니까.
1: 네.
0: 저는 집에서 이렇게 꽃게 스파게티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가족들과 친구들과.
1: 이렇게 근데, 채소, 꽃게를 볶기 전에 예. 지금 마늘과 지금 양파를 넣을 건데 여기서 예? 좀 주의하실 거는
0: 예.
1: 마늘을 충분히 향을 내주셔야 돼요. 충분히 향이 내지 않고 그냥 붓게 되면은
0: 예.
1: 마늘은 그냥 씁쓸한 맛이 있는데 마늘도 부으면 단맛도 나고 좀 부수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향이 충분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마늘을 색을 내주시고
0: 네.
1: 색깔을 좀 났죠?
0: 예.
1: 양파를 한번 넣어볼까요?
0: 넣을까요?

0: 그 꽃게의 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양파와 마늘의 향이 이 꽃게의 혹시나모를 비린 맛을 잡아줄 것 같아요.
0: 그리고 로제 소스의 풍미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1: 나고 있어요.
0: 마늘도 색깔이 났고, 그죠?
1: 예. 근데 확실히 이제 마늘이 들어가면 씹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두껍게 썬 이유가 있네요.
0: 그렇죠. 너무 얇아버리면은.
1: 타버려요.
0: 금방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탄맛 나면 안 좋으니까. 마늘도 지금 색깔 보시면은 좀 노릇하게 좀 나온 게 보이시죠?
1: 아, 그럼 셰프님. 네. 이 오일을 쓸 때. 네. 그 올리브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종류가. 네. 제가 잘못 썼는지. 네.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어떤 오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뭐 뭐가 있잖아요.
0: 보통 이제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오일을 처음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짰을 때 네. 나오는 기름인데 발열점이 낮아요. 오. 그래서 좀 잘못됐 요리할 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마 볶거나 아니면 튀김할 때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1: 예?
0: 그거는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금방 타요.
1: 그 드레싱 같이 먹는 거예요?
0: 드레싱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가면 빵 찍어 먹을 때 이렇게 먹을 때 날로 먹고
1: 예.
0: 여러 번 정제한 거는 포머스라든지
1: 예?
0: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올리브유.
0: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고
1: 예?
0: 아니면 포머스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
1: 예.
0: 그런 것들은 볶거나 튀김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1: 오늘은
0: 같아요.
1: 오늘은 그럼 어떤 거예요?
0: 일반적으로 오늘은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1: 아. 네.
0: 양파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1: 예.
0: 이제 꽃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바로요?
0: 네, 꽃게를 자 이렇게
1: 신선한 꽃게철에
0: 네. 네.
1: 꽃게장만 드시지 마시고
0: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네.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1: 비주얼 너무 멋있네요.
0: 안에 꽃게 이 껍질에 보면 내장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이 살짝 볶이면은 굉장히 구수하고 담백하거든요.
1: 네.
0: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1: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꽃게를 네. 다 익혀주나요?
0: 이 상태에서 아니요. 겉에 살짝만 색을 한번 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혹시 모를 비린내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0: 지금 비린내도 다 같이 날아가고
1: 그 와인에
0: 기본적인 맛있는 향들이 이제 그대로 배이게 돼요.
1: 예.
2: 이제 정말 조금 소량 넣는데도
0: 네.
2: 분위기 확 달라져요.
0: 그렇죠. 풍미가 예. 굉장히 더 좋아지고 맛있어지죠. 이렇게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
1: 예.
0: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꽃게는 볶아졌거든요.
1: 네.
0: 여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소스
1: 네.
0: 넣어볼게요. 자, 토마토소스
1: 토마토소스 들어오고요. 자, 비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0: 토마토소스 넣어주고
1: 네.
0: 그리고
1: 우유예요.
0: 우유하고 그리고
1: 네.
0: 생크림
1: 생크림
0: 딱 넣어주시고 생크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면수를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1: 네.
0: 면수를 이거를 살짝 넣고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넣고
1: 네.
0: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한번 끓여볼게요.
1: 네. 해프님 이제 이 토마토 소스가 다른 재료보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크림 소스보다.
0: 맞아요.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이 토마토 소스가 시판 되는 토마토 소스가 향신료하고 뭐 허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향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이 풍미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1: 네.
0: 크림 소스보다는 좀 적게 내주시면 좋습니다.
1: 맞아요. 이 토마토 소스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맛이 나더라고요.
0: 지금 보면 이제 장밋빛 주황색으로 좀 변하고 있죠.
1: 아 예.
0: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도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어느 정도 한번 끓으면 네, 끓으면
0: 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실히 오일을 묻혀놔서 그런지 굳지 네. 않았어요.
0: 서로 하나도 눌러붙지 않고 예. 정말 맛있게 지금 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살짝 이제 한번 1, 2분 정도만 살짝 더 끓여가지고
1: 살짝 농도를 잡아가는 거죠?
0: 그렇죠. 농도가 지금 아직은 좀 묽은데
1: 예.
0: 농도를 더 내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파마산 치즈
1: 예.
0: 맛있는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1: 진짜 맛있어요.
0: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1: 사실 저는 파마산 치즈 따로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피자나
0: 네.
1: 뭐 그 이탈리안식 시켜 먹으면
0: 네.
1: 이게 치즈가 따라와요.
0: 맞아요.
1: 그거 잘 모아놨다가
0: 집에 보시면 저희 집도 보면은 파마산 치즈 없었는데 그 계란 꽂아놓는 그 사이사이에
1: 네.
0: 지난번에 먹고 남았던 파마산 치즈가 거기 사이사이 하나씩 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1: 네.
0: 여기다가
1: 네.
0: 약간의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
1: 셰프님
0: 네.
1: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0: 네.
1: 사실 로제 파스타나 로제 스파게티 먹을 때
0: 네.
1: 이 토마토의 향이 조금 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생 토마토의 느낌 같이 약간
0: 네.
1: 산뜻하게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꽃게가 들어가가지고
1: 예.
0: 사실 꽃게 대신 뭐 제철 맞은 꽃게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어.
1: 그러게요.
0: 오늘 뭐 꽃게 대신 다른 해산물을 뭐 왕새우를 넣어도 되고
1: 그러게요.
0: 해산물을 넣어서 다른 로제 파스타도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완성 소스도 준비해 볼게요.
0: 네. 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 면을 담을 때는
1: 네, 맞아요.
0: 면 담는 것도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젓가락을 면에다 꽂으시고
1: 예.
0: 동글동글동글동글 말아주세요.
1: 맞아요. 여기 말려있어야 돼.
0: 동글동글 말려 이렇게 말면
1: 예.
0: 이렇게 면에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 따라오거든요.
1: 네.
0: 요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꽃게를 살짝 여기 하나
1: 예.
0: 넣어주시고 이 친구도 살짝 꽃게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 게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네. 좀 특별하죠?
0: 여기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놓은 소스 로제 소스를 살짝 한번 부어주고요.
1: 이 로제 소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숟갈로.
0: 거기다가 아까 껍질 남은 거 있잖아요.
1: 예.
0: 여기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꽃게
1: 우와.
0: 한 마리가 로제 파스타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1: 이렇게 분위기 있는 꽃게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꽃게 스파게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꽃소금을 넣은 뒤 스파게티 면을 넣어 6분 정도 삶아줍니다. 이때 스파게티 면은

0: 6분에서 8분 정도 삶으면 꼬들거리고 1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돼요. 꽃게는 배껍질을 제거하고 등껍질을 떼어낸 뒤 반 잘라 아가미를 제거해주세요. 양파를 다진 뒤 마늘은 편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마늘을 볶다가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손질한 꽃게를 넣어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어 볶아줍니다. 토마토 소스, 우유, 생크림, 면수를 넣어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삶은 스파게티 면, 파르메산 치즈, 방울토마토를 넣어 섞은 뒤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꽃게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네. 이 스파게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피클이잖아요. 네. 오이 피클 대신 무로 상큼하게 무절임.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오늘은 또 특이하게 네. 제가 발사믹식초를 이용해서 절여볼 텐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무와 그리고 향을 낼 수 있는 샐러리 네. 그리고 대파, 생강 네. 그리고 약간의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는 페페론치노 네. 준비했고요.
1: 자, 그리고 절인 국물도 중요한데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약간의 물과 네. 설탕 그리고 발사믹식초 네. 그리고 간장까지 준비했습니다.
1: 발사믹식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상큼한 맛에 자꾸 손이 가는 발사믹 무절임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셰프님 그럼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2: 일단은 이 무를 예. 제가 사이즈를 손가락 한 마디만하게 예.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를 이렇게 좀 썰어주고
1: 예. 손가락 한 마디 정도
2: 네 이렇게 썰어주고 지금 요 오늘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예. 우리나라 분들
1: 혹시나
2: 피클 정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피클보다 피클은 항상 또 이제 일반적인 맛이니까.
1: 익숙한 맛이니까.
2: 근데 요 발사믹식초도 약간의 좀 시큼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 시큼한 맛이 입안을 더 개운하게 정리해주면서 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정말 많은 분이 좋아하세요, 발사믹식초.
2: 자, 그리고 향채소를 살짝 그냥 듬성듬성 한번 썰어주고.
1: 큼지막하게.
2: 네. 요거는 저희가 한번 향만 내고 네. 건져낼 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썰어주셔도 예. 좋습니다. 이렇게.
1: 근데 벌써 향이 좋네요, 셰프님.
2: 생강이 또 잘리니까 예. 생강 향이 굉장히 좋죠? 자, 요렇게.
1: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2: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준비가 됐고. 예. 한번.
1: 자, 절일 국물을 만들 것 같은데요.
2: 한번 절일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사믹식초. 예. 발사믹식초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 넣어주시고.
1: 네.
2: 그리고 물.
1: 물, 뭐야, 굉장히 소량이에요.
2: 네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고. 그리고 약간 설탕.
1: 예.
2: 그리고 살짝 한번
1: 섞어드릴게요.
2: 네, 수저 하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설탕을 녹여준 다음에
1: 네.
2: 제가 여기다가 설탕이 다 녹으면 향채소를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샐러리, 네. 대파, 생강, 그리고 고추 넣었는데 고추 뭐 매콤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예.
2: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1: 기호에 따라 가감해
2: 네.
1: 주시고요.
2: 네.
1: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2: 요렇게 해서 예. 한번 팍 끓기 시작하면은
1: 네. 파르르 끓어지면
2: 네, 파르르 끓어지시면은 빼내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2: 이걸 살짝
1: 그럼 절인 국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이렇게 절인 국물이 완성이 되는데 예. 요 뜨거운 상태로 무에다 붓게 되면은 예. 무가 금방 좀 찌글찌글해져요.
1: 맞아요.
2: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무를 이 소스를 네. 살짝 식혀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네. 자, 지금 살짝 끓고 있는데요. 절인 네. 국물이.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식혀놓은 자, 발사믹 식초 절임물. 절임물이 여기 있습니다.
2: 네. 요걸 한번 근데 예? 채로 한번 걸러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1: 네.
2: 요렇게 건져내면. 자, 요렇게. 요렇게 사실은 예. 식을 때까지 이 채소들을 그대로 이 상태로 주면은 더 풍미가 더 살아나요.
1: 오.
2: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발사믹 식초를 한번 제가 졸여놨고요.
1: 예.
2: 뜨거울 수 있는데. 요거를.
1: 먹을까요?
2: 이쪽에다 한번 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초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1: 자, 이 발사믹 식초랑 그다음에 우리 간장과 섞여서 너무 향이 진해.

0: 것 같아요 지금.
1: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거를 그대로 붓게 되면은 네. 제가 무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건 그대로 넣지 말고 이렇게 한번 식힌 다음에 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확실히 식히니까 농도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좀 진하게.
1: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를 오늘은 제가 예. 무만을 이용해가지고 좀 사용을 했는데 예. 무 말고 뭐 당근이라든지 예. 양배추라든지 뭐 양배추. 오이 같은 거 절일 때도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식힌 발사믹식초 무를 살짝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0: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절이 국물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죠, 셰프님?
1: 적어 보이죠? 네. 지금 적어 보이는데 이렇게 절여지면 물이 생기잖아요.
0: 맞아요.
1: 충분히 절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물에 한 절반 정도만 잠겨도 예. 충분히 다 절여질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절여주면.
0: 자, 이 정도로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면 될까요?
1: 이 정도로 한 한나절 정도 두시면 예. 정말 맛있게 익은 발사믹 무절임이 이제 완성됩니다.
0: 자, 그렇게 해서 좀 절여둔 발사믹 무절임이 있는데요. 한번 네. 볼게요.
1: 자, 요렇게 해서.
0: 진짜 국물이 많아졌어요.
1: 국물도 훨씬 많아졌고. 예. 지금 요거는 한나절 정도 지금 제가 지금 절여놓은 건데. 예. 지금 색깔도 보시면은.
0: 싹 됐죠?
1: 싹 됐죠? 예. 요거를 접시에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뭐 이탈리안식도 괜찮고, 우리 치킨 먹을 때도 괜찮고, 그렇죠?
1: 아, 그럼요. 물론이죠.
0: 고기 먹을 때도 괜찮겠죠?
1: 고기 먹을 때, 스테이크 먹을 때, 그리고 한식 먹을 때도 예. 조금 뭐 개운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요거 하나씩 집어 먹으시면 뭐 너무 좋죠?
0: 그러게요. 향부터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게. 네.
1: 이렇게 해서 그런 맛있는 발사믹 무절임 또 완성됐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발사믹 무절임이 완성됐습니다.
2: 발사믹 무절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를 손가락 크기로 썬 뒤 대파, 샐러리, 생강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발사믹 식초, 간장, 물, 설탕을 넣어 저은 뒤 샐러리, 대파, 생강, 페페론치노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채로 건더기를 건져낸 뒤 절임 국물을 식혀줍니다. 절임 국물이 뜨거울 때 부으면 무가 물러질 수 있으니 꼭 식혀주세요. 밀폐용기에 무, 식힌 절임 국물을 담은 뒤 하루 정도 절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발사믹 무절임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식 세계화의 선두주자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개운한 감자 적국부터 구수한 된장 칼국수까지 올여름을 책임질 영양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5: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5: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착해?
1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생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어놓고.
13: 따르시네.
12: 욕본다 욕봐. 앉아. 앉아.
13: 아 있어. 왜요?
1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2: 080-961-9595.
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8: 드디어 나이가 70분째 지나가고 있어요.
9: 세상 정신쯤에 포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기분을 끌어안고 기대를 끌어요. 그냥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10: 여기 매우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태껏 몰랐던 새로운 명소를 발견하는 행복.
9: 보시나요? 바로 여기가 나인아치스 브릿지입니다.
10: 아름다운 자연을 눈에 한가득 담아보는 행복.
9: 어떻게 이런 정말 압도적인 풍경 앞에 제가 서보겠습니까?
10: 아기자기한 도시에서 현지의 문화를 만나는 재미도 느낍니다.
9: 네, 바로 이 맛입니다.
10: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8시간이면 닿는 인도양의 낙원, 스리랑카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실론티로 유명한 스리랑카의 중부 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하이킹의 성지로도 유명한데요. 많은 여행객의 고산 기차 여행 최종 목적지이자 중부 하이킹 루트의 거점인 여행자의 마을 엘라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어 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언제나 많은 여행객으로 붐비는 산골짜기의 힙한 동네죠. 정말 오랜만에 엘라에 왔답니다.
9: 이곳에는 그 산과 물이 풍부해서 하이킹하거나 트레킹을 하기에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기온도 선선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적당히 휴식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있다 가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죠.
10: 하이킹의 천국, 엘라를 제대로 즐기는 특별한 루트. 1시간의 가벼운 등산으로 최고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코스부터 스리랑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캠핑 명소, 멋진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낭만적인 철도교까지.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실까요? 먼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푼치 스리파다입니다.
9: 여기가 엘라에서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리틀 아담스 피크예요. 이곳이 그 해튼에 있는 아담스 피크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곳을 리틀 아담스 피크라고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10: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산, 스리파다. 하지만 너무 높고 길이 험해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스리파다만큼 아름답지만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푼치 스리파다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자 향긋한 숲의 향기가 확 밀려옵니다. 산 중턱까지 3륜 택시로 올 수 있어 출발점부터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죠.
5: Hi, hello.
11: How are you?
5: Good, how are you?
11: How was it?
5: Yes, good. Fun.
11: Yeah, really
5: yes, good.
11: Yeah. How long time does it take?
5: Half an hour.
11: Half an hour?
5: Yeah, towards the top, not too bad. Might be a bit far.
11: How was the scenery?
12: Beautiful.
5: Yeah, it's really nice.
12: Yeah, gorgeous. Yeah, enjoy.
5: Yeah. Bye-bye.
11: Thank you so much, bye.
9: 아, 이곳은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고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첩첩 산중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10: 그런데 뜻밖의 동행이 있었으니 아까부터 따라오던 요 강아지입니다.
9: 어머, 아니 강아지가 아까 입구에서부터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저를 안내해 주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면 강아지들이 그렇게 사람을 따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국분은, 그 블로거분은 직접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자! 가자! Let's go! 얀너!

0: 슬슬 목이 마르던 찰나 반가운 노점이 보입니다.
1: How much is it?
2: 150.
1: 아, 텐빌리. 150.
0: 달고 시원한 코코넛즙은 더운 스리랑카의 국민 음료수입니다.
1: 혼다이. 혼다이. 유 오가 오야 혼다이.
2: 신가라 단나데.
1: 리틀 리티카 티카.
2: 티카 티카 단나와.
1: 오야게 와였어 끼어더.
2: 다세요.
1: 다세요. 이 코코넛은 그 스리랑카에서 킹 코코넛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색이어서 스리랑카에서는 오렌지색이 텐빌리라고 하거든요. 좀 더 스위트해요. 맛이 더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땡큐. 우두사라나이. 바이바이.
0: 달달하게 갈증도 해결했으니 다시 힘을 내서 길을 나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등산의 시작. 급격히 길이 가팔라집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데요.
1: 와, 저기 아래에서 엄청 멀리 보이던 저 엘라락이 아주 아직까지는 제 눈과 가까운 위치에 놓였네요. 이제 정상이 얼마 넘지 않았어요.
0: 좀 힘들다 싶으면 어느새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 와, 아니 아까 따라 오던 강아지가 먼저 여기 와서 올라와 있네요. 와.
0: 매일 산을 오르는 강아지와는 달리 저는 가벼운 등산도 힘들더라고요.
1: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게 되니 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0: 스리랑카의 자연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죠. 힘든 길 그 끝에 반드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인생의 진리. 오늘도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상에서는 기념사진이 빠질 수가 없겠죠? 막 찍어도 정말 그림일 것 같은데요.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명당은 따로 있답니다.
1: 저기가 최고의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해요.
0: 꽤 아찔하죠?
3: Hello.
1: How are you? How is your feeling here?
3: Oh, it's so nice.
1: It's so nice.
4: A little scary.
1: Oh, yes.
3: And scary.
1: Yes.
3: Oh. Where are you from?
1: Korea.
3: Really?
1: Where are you from?
3: We're Korean. But Ibyang. We live in Denmark.
1: Denmark.
3: Yes.
1: You too.
3: Yes.
1: Oh, nice to meet you.
3: Oh, we know Korea. Nice to meet you.
1: Wow, nice to meet you. Oh, 안녕하세요.
0: 한국인 여행자와의 우연한 만남에 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향을 떠올립니다.
4: Thought about it many times, but I never started the search. For now, I think I'm not ready to open the door. Hoping that my Korean family is doing well and living a good life in Korea.
1: I hope you should be you should meet your parents. Later. Someday.
4: Yeah. I hope so too.
1: Yes.
0: Yeah.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한 인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진도 찍어줬는데요.
1: Okay.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1: Nice picture. Wow. You're so good.
3: Tip.
1: 저도 여기서 인생샷 하나 건지고 갑니다. Bye. Have a nice day.
3: Bye.
0: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작별합니다. 최고의 풍경과 멋진 사진을 얻고 특별한 친구까지 사귈 수 있었던 곳. 푼치 스리파다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구불

0: 나타난 소년. 이 궁금증을 풀고 가야겠습니다.
1: 우와! 하이! 아이고와! 북한도 빨아한다니야?
2: 어? 야, 무능하다, 그렇네.
3: 누구? 미스터스 메그다이.
2: 비즈니스. 이거 판매한다고요.
1: 지금 판매. 저 밑에서부터 뛰어 올라온 거예요?
2: 예, 뛰어왔다고요.
0: 아니, 두 다리가 차보다 빠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 그만의 지름길이 따로 있었던 건데요. 바로 도로와 도로 사이에 난 산길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매일 여기서 꽃을 팔다 보니 터득하게 된 노하우죠. 간단하지만 진짜 똑 부러지는 방법 아닌가요? 아래에 있는 마을에 사는 소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산으로 와서 꽃장사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 꿈이 있어서랍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3만여 명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스투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스터디, 잘.
4: 학업도, 일도 열심인 기특한 소년.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자연과 사람들이 있는 스리랑카. 이번엔 엘라의 핫플레이스로 갑니다.
1: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가 나인 아치스 브릿지입니다.
4: 스리랑카를 여행할 때 빼놓지 않고 꼭 와야 하는 곳이죠.
1: 아찔하네요. 사람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며 사진을 찍던데 저기서 어떻게 앉아가 사진을 찍지? 생각보다 되게 깊고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멋있어요.
4: 1921년 고산지대에서 차를 운반하기 위해 세운 철도교가 지금은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세월의 때가 멋스럽게 묻어있는 석조 다리. 튼튼하게 지어져서 실제로 아직 기차가 다닌답니다.
1: 이곳 나인 아치스 브릿지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지금 9개의 그 아치가 모두 다 시멘트와 벽돌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예요. 그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철근이 제공되지 못해서 이게 시멘트와 벽돌로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4: 특히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1: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 난간에 매달려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무섭지도 않나 봐요.
4: 다리 위 난간에 올라가 찍으면 무조건 인생사진이랍니다. 무서움을 이겨내고서라도 꼭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데요. SNS에 박제하고 싶은 이런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랍니다.
1: 와, 되게 무서운데 이렇게도 사진 찍나 봐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4: 저도 인생사진 찍기 도전!
1: 자, 저도 이제 인생사진 하나를 갖게 되는 건가요? 짠! 하이.
5: You know, I saw you guys in Colombo and Kandy.
1: Really?
5: Yeah,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stalk you, but I've seen you in two other cities. Maybe you're following me.
1: Yes, exactly. How do you feel here?
5: Oh, I love it here. It's beautiful. The people are so calm and gentle and helpful and, you know, meeting up with people. And it's amazing experience. And wow, the people in Sri Lanka, right?
1: I will take your photo.
5: Oh, really?
1: Here?
5: Okay. Yes,
1: okay?
5: That'd be great.
1: One, two, three. One more time. One, two. Okay, see you again.
6: Thank you,
1: John.
6: Bye-bye.
1: Thank you. Bye.
4: 그때 우렁찬 경적과 함께 기차가 들어옵니다.

0: 지나가는 기차를 보기 위해 시간 맞춰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시속 20km로 원래도 느린 기차인데 이곳에선 속도를 더 늦춥니다. 속의 작은 마을, 오래된 다리 위를 덜컹거리며 느리게 달리는 기차. 여행길에서 마주친 낭만적인 순간입니다.
1: 기차가 퍼포먼스를 하네요. 여기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천천히 느린 보로 지나왔어요. 엄청 열심히 손 흔들었습니다.
0: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나인 아치스 브릿지를 뒤로 하고 다시 걷습니다. 요즘 뜨는 등산 코스 나랑갈라로 갑니다. 엘라 마을에서 차로 4, 50분이면 닿는 나랑갈라.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1: 와, 여기가 나랑갈라라고 하는 산인데요. 요즘에 그렇게 핫하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현지인 모두가 이 산에 1박을 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뭐 텐트가 100개 정도가 쳐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0: 나랑갈라는 크고 작은 산이 모여있는 스리랑카 내륙지역 우바주에서도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봉우리가 이색적인데요. 외국인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산악인들만 아는 숨은 하이킹 코스입니다.
1: Hi, Navin. How are you? Okay, long time no see. 이 친구는 나빈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스리파다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만난 친구고요. 지금까지 제가 스리랑카를 십수번 여행할 동안 이 친구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0: 수줍음이 좀 많죠?
2: 오케이, shall we start?
1: 오케이.
0: 지인과 함께해서 더욱 와. 즐거운 등산. 꼭대기에 도착하기 위해선 3시간 동안 등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대부분 날이 선선해서 걸을만 합니다.
1: It's misty. Nowadays, how is your job?
2: Nowadays, not bad.
1: Not bad.
2: Going to job, come back, just sleep like that.
1: 이 친구는 제가 그 여행하다가 처음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자기의 직업이 없고 한참 직업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문 대학이라도 가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그 학비를 제가 지원해줬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잘 살아줘서 제가 더 오히려 고마워요. I'm proud of you. 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0: 정말 믿음직스러운 제 친구랍니다.
1: This way, right?
0: 나빈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조금씩 경사가 심해집니다.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때 한 주민분을 만났습니다.
1: 아이보안. 아이보안.
0: 산 중턱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어쩐지 향기가 차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 그죠? 우다? 네, 마모? 마모 우다?
3: 가만네.
1: 가만네?
3: 가만네.
1: 가만네. 마모 가만네.
0: 일하는 게 등산보다 덜 힘들 것 같았습니다.
1: 왜 언니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못해?
0: 제가 뭐든 잘하진 못해도 열심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1: 나빈, what are you doing? 우다우.

0: 일하다 보니 어느새 등산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고요. 오늘 이 잡초를 다 끝장내겠다는 마음만 듭니다.
1: 전 오늘 산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새.
0: 너무 열심히 도와드리니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1: 말로 긴게 낫고 말리게 넣어. 말로 혼자이? 마모 혼자?
2: 아
0: 늦었다고요? 시작할 일은 끝을 내야 속이 시원한데 아쉽네요. 사마 웬노? 네, 부드 사라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See you. 오케이. 아쉽지만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정상에선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앞에 꿈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아름다운 산 나랑갈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점점 길이 험해지는데요. 등산로도 잘 닦여있지 않고 높은 바위를 손으로 짚고 올라가야 합니다.
1: 와, 엄청 가팔라요. 아이고. 야. 뒤에서 나비니 밀어줘요. 아이고. 으자.
0: 제작진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 아이고. 말도 안 나와요.
1: 피디님 어딨어요? 빨리 와 빨리. 그렇게 체력이 약해가지고 어디? 어? 조심하세요. 바리 써미.
0: 우리 모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다행히 힘든 여정을 다독이고 응원하듯 중간중간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을 수가 없죠?
1: 지금 내가 안개를 따라 이동하는 거지. 아니면 이 산 전체가 저 안개가 이동을 하는 건지 산이 움직이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거의 환상적인 풍경이에요.
0: 안개와 구름 속에 파묻혀 걷다 보니 어느덧 도착한 정상.
1: 이야, 드디어 정상이다.
0: 스리랑카의 대자연이 제 발 아래 있습니다. 초록 융단처럼 부드럽게 펼쳐진 산봉우리들을 휘감아 도는 안개. 스리랑카의 매력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또 한번 스리랑카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1: 스리랑카에 여행을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정말 압도적인 풍경 앞에 제가 서보겠습니까? 와... 정말 행복합니다.
0: 힘든 등산 끝에 마주한 풍경이라 더 소중합니다. 정상에는 이미 많은 캠핑 여행객들이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캠핑의 명소랍니다.
4: It's famous. Every Sri Lankan hikers know that place. Every hikers know this Narangala.
5: The scenery, the climb, the view,

0: everything.
1: 멍하니 앉아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봐도 그저 행복한 날. 어느덧 해는 지고 나랑갈라의 밤이 찾아왔는데요. 해발 약 1500m의 산 정상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룻밤. 오늘 하루 저희의 집이 되어줄 아늑한 텐트입니다. 오케이. 와, 드디어 완성! 잠잘 수 있겠다. 어, 좋아. 이제 배고프다. 잠자리도 준비됐겠다. 이제 줄인 배를 채워야겠죠?
2: 지금 여기 나랑갈라가 1500m가 넘는 산인데요. 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스리랑카의 라면을 오랜만에 끓여 먹으면서 밤의 풍경을 즐길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1: 캠핑하면 바로 라면이죠. 3년 전 나빈의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이 스리랑카 라면의 맛이 오래도록 그리웠거든요. 스리랑카 라면은 대부분이 국물이 없는 비빔면인데요. 뚝딱 맛있는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3: 오, 얼마 만이에요 도대체 스리랑카 라면? 이야, 미치겠다.
1: 등산하고 텐트까지 치느라 진짜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0: Delicious.
3: 이 맛이 진짜 그리웠습니다. How is your dinner with me?
0: Delicious and perfect.
3: Perfect?
0: Yeah.
3: Me too. I think so.
1: 태어나 먹어본 라면 중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2: See you tomorrow.
0: See you tomorrow in the morning.
2: Wake up.
0: Yes, sure.
2: Early morning. Okay?
0: I will be there. Okay.
2: Okay. Bye. Bye. Bye. Okay, good night. 저는 이제 자러 들어갈게요. 안녕, good night. 제가 축구해서 잘 들어가요.
1: 아무런 소음도 걱정도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한 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참 좋은 꿈을 꿨습니다. 나랑갈라의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해한 풍경인가요? 총천연색의 산과 하늘빛이 참 눈부신 싱그러운 봄날의 아침입니다. 부지런한 여행자들은 벌써 길을 나서는 시간. 저도 새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2: 와, 만개 속에서 잠을 자고 깨어나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1: 이 정도면 스리랑카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스리랑카는 어김없이 저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늘 이곳을 그리워하고 결국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더 가슴에 안고 다음 여정지로 향합니다. 하이킹의 천국 엘라에서 꼭 가봐야 할 이색적인 장소가 있답니다. 외관부터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2: 베네딕토 수도회라는 수도회 수사님들이 살고 계시고요. 굉장히 스리랑카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영국식 건축물과 정원을 조성해 놓아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1: 해발 약 1570m의 고산에 숨겨진 아름다운 건물, 아디샴 방갈로. 20세기 초 이곳에 살던 영국의 귀족 토마스 빌러의 고향인 아디샴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2: 아, 여기 수도회 신부님이 계시네요. 샬롬.
1: 조심스럽게 촬영을 부탁드렸는데요.

0: You're most welcome. You can go inside. Permission is granted.
1: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0: No objections, no objections. I'm there, okay? Right.
1: 여기는 스리랑카에서는 성당에서도 신발 벗어야 해요. 네. 모자도.
0: This is the Two Rooms Museum. 아.
2: 무려 1931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오래된 영국풍 가구들과 소품들, 손때 묻은 책에서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1: Priests live here?
0: There are three priests at the moment.
1: Three?
0: Three priests and one brother.
1: Here is a museum.
2: 감사하게도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박물관 안쪽의 공간까지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아담하고 아늑한 성전인데요.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된 신부와 수사들 전용 미사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당 한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1: Can you explain this one more time?
0: This edition is being named as a monastery in 1962. And this is dedicated to Saint Benedict. Okay, so therefore this is Saint Benedict's monastery. And it's been kept here to symbolize that this is a holy place.
1: I think you are so proud of it.
0: Yes.
2: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 수도회를 두게 된 것을 뜻깊게 여겼던 베네딕도회. 영국 귀족의 소유였던 저택을 직접 구입해 수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스님 한 분이 이곳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스리랑카가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겠죠? 수도원과 이어진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1: Where is here?
0: This is the servants' quarters, which we are using it for the guests.
1: Why did you make guest house here?
0: For a sort of income for us.
1: Income. 진짜 오래된 건물이에요. 게스트들 식사하면 되게 좋겠다. 와, 너무 고풍스럽고 예뻐요.
2: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쉬어가기에 딱 좋은 방입니다.
1: How many guests come here, visit here one a month?
0: 50, 55, 60 for a month.
1: For a month. Wow, then.
2: 다음에 오면 저도 꼭 하룻밤 머물러 가야겠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Father. Just nice to meet you and see you soon.
0: See you soon.
1: Very soon.
0: Very soon. Okay.
1: 감사합니다.
2: 남은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며 제게 축복까지 해주셨는데요.
1: 아.
2: 산 위의 수도원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났습니다. 산속 마을 엘라에서 제대로 하이킹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스리랑카 도시의 참맛을 느끼러 캔디로 갑니다. 15세기에 건설된 역사적인 고도이자 현재는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문화 도시인데요. 콜롬보에 이어 스리랑카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캔디는 스리랑카를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하는 필수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캔디의 상징

0: 아닌 캔디호, 그리고 도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1: 저기 캔디호스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저 안쪽으로는 불치사가 보여요. 여기가 아마 스리랑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아닐까 하거든요.
0: 대도시라고는 하지만 높은 건물도 시끄러운 차들의 경적도 없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감싸고 있는 낮은 집들의 모습이 참 편안한데요. 화려하진 않아도 있는 그대로 참 사랑스러운 도시 캔디. 사람들도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2: The view is very, very good. Actually, this is the best place where you can see the whole city.
0: 가운데 떠 있는 작은 인공섬에서 신할리즈 왕조의 마지막 왕 라자싱하가 휴양하고 호수에선 목욕을 즐겼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도시. 본격적으로 캔디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1: 여기 보이는 이곳이 캔디의 중심가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퀸즈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저곳은 스리랑카에서 지어진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로 1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0: 식민시대에 지어진 영국식 건물부터 이슬람 모스크, 그리고 불교 사원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캔디 시내가 더 붐비는데요. 거리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죠?
1: 아,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입은 옷. 지금 저 아이들이 입은 저 옷이 뭐냐면 스리랑카에서 이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절로 데리고 와서 절 안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가리키는 행사를 일요일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여자아이들이 저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3: Normally we think as white is the purest color. So this is the most sacred place as we Buddhists come to here. So we wear white when we come here.
0: 오늘은 한 달 중 가장 특별한 날. 거리가 평소보다 유독 활기찬데요. 꽃 노점상도 많이 보입니다.
1: 와, 오늘 여기 꽃향기가 진동을 하는데요. 오늘 무슨 날인가? 하이, 아이보안, 아이보안.
4: 아, 그래서 Buddhist Full Moon 코야데.
1: 아, Full Moon 코야데.
4: Like a special day for Buddhist people. They go to the temples and worship the Buddha and offer flowers. And they do like that.
0: 불교의 보름날 코야데이가 되면 주민들은 모두 이곳 스리달라다 말리가와 사원으로 모입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으로 여겨지는 불교 순례지로 부처의 치아사리를 보관하고 있어 불치사라고 불리는데요.
1: 불치사는 부처님의 송곳니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스리랑카인들의 자부심과 같은 장소예요. 저기 보이는 황금색 지붕 있죠. 저 바로 저 정각 안에 불치가 안치되어 있고요. 이 달라다 말리가와라는 스리랑카어의 불치사라는 이름에 이 달라다가 치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0: 불치는 서기 362년 전쟁이 잦았던 인도의 칼링가 왕국에서 보존을 목적으로 스리랑카로 보내졌는데요. 그 이후 신할리즈 왕조 왕위 계승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 불치가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이곳에 아직까지 보관되고 있는 거죠.
1: 오늘이 마침 포야데이라서 줄을 한 30분은 넘게 서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층에 올라가서도 그 공간이 바로 그 불치함 앞에 가게 되지 않고 거기서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0: 불치는 스리랑카인들에게 숭배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불치함에 봉인되어 있는 불치는 7년에 한 번씩만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내년 여름이면 불치 축제가 열릴 정도로 귀한 보물입니다.
5: 거의 다섯 위트락 님이 거의 다섯 뛰나와 거의 다섯 වගේම හැමදාම පුළුවන් හැම වෙලෙම ඇවිල්ලා වල්ලා වැඩම පිටුම් කරනවා බෞද්ධ විදියට අපි විශ්වාස කරනවා.
0: 시날리즈 왕조의 역사가 막을 내린 비극의 도시이지만 사람들은 불치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라 믿는답니다. 포야데이라서 더욱 특별했던 스리달라다 말리가와. 이제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 번화가로 갑니다.
1: 지금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요.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이래요. 뭐 콜롬보 전체까지 합쳐서 10위 안에 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0: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걸 보니 맛집이 맞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이곳의 메뉴입니다.
1: Here are many kind of dosa. So can you recommend me something?
6: Do you like spicy?
1: Spicy is okay.
6: Okay.
1: This one is best one.
6: Yeah.
1: I want kara dosa.
6: One kara.
0: Kara dosa? 이름은 생소하지만 맛은 한국인 입맛에 딱입니다. 남인도 지방에서 전해져 온 요리로 쌀가루 반죽을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 위에 처트니 소스를 듬뿍 바르고 채소와 치즈 등 원하는 토핑을 얹어 구워주는데요. 카라는 매콤하다라는 뜻. 그래서 이 반죽엔 고추도 듬뿍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잘 익은 반죽을 먹기 좋게 돌돌 말아줍니다.
1: 와우! 오, 땡큐!
0: 매콤한 맛이 일품인 카라도사. 특히 스리랑카식 도사는 각종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다양하고 재밌는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와, 이 안에 처트니 소스가 발라진 거거든요. 처트니 소스는 보통 이렇게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소스인데 약간 매콤하고 그 안에 뭐 토마토 소스, 뭐 땅콩 가루, 그 다음에 여기에 살짝 민트 향이 나는 그런 가루를 집어넣어요. 먼저 커리 소스에 찍어서 한 입.
0: 쫀득한 반죽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카레 소스의 조합. 그 맛은요?
1: 네, 바로 이 맛입니다.
0: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는데요. 스리랑카식으로 손으로 먹어야 더 맛있겠죠? 다양한 풍경,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여행지 스리랑카. 자연이 그립고 행복이 그리울 때면 어김없이 떠올리게 되는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0: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상담할 도시 2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냉각 패드로 더 차갑고 더 강력하게.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기다릴게요. 예. AR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R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가.
4: AR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 완료 시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3: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기다릴게요.
2: 예.
4: AR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예.
4: ARA 생명.
2: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R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6: 가!
2: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 완료 시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왜곡 문제 등 대한 역사 부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선 위원 다수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교육부는 지난 3월 국가교육위원회에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20%인 근현대사 비중을 3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교실 내 급속히 확산 중인 역사 부정, 왜곡 현상이 심화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제 오후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개정과 역사시수 확대, 고등학교 역사비평 선택과목 신설 등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위원이 개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고, 역사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모호했어요. 그래서 좀더 검토해보자라고. 다들 그 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1: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은 근현대사에 대한 편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그런 우려를 좀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현대사를 강조하면서 좀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을까.
1: 교육 과정의 연속성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전근대 위주로 교육하고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는데 이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4: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가 하나의 교육과정인 거죠. 그렇게 틀을 짜놨는데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제 흔듦으로써 그 메커니즘이 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 국교위가 최근 두 달간 진행한 회의와 모니터링 결과 전문위원회는 근현대사 확대에 반대 의견을 더 많이 냈습니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다수가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교위는 앞으로 어제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내놓은 진단입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를 거듭 강조하며 스토킹과 교제 폭력 대응을 강화해 젠더 폭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5: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끝에 지난해 10월 간판을 바꿔 달고 출범한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럼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었다는 것인가?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원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젠더폭력 대응 입법을 꼽았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비동의 가늠죄 등 그동안 진전이 더뎠던 입법 과제는 법무부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이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 플래그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6: 필요한 많은 입법 과제들을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때인 지금 저희가 입법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가족 정책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손질합니다. 1인 가구와 비혼 동거 증가에 대응해 가족 정책 대상을 넓히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동성혼에 대해선 현행법 체계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7: 이제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또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원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0.18% 수준에 그친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위기 청소년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새롭게 늘어나는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마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가 밀려 발표가 지연됐다며 보고가 끝나는 대로 정부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안톤 체홉의 대표작 바냐 아저씨를 원작으로 한 두 편의 공연이 잇따라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통쾌한 복수나 극적인 반전 대신 삶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같은 원작, 전혀 다른 무대로 오늘의 관객들에게 말을 건 무대, 황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죽은 누이의 남편인 교수를 뒷바라지하며 평생 시골 영지를 지켜온 바냐. 젊은 두 번째 아내와 재혼한 교수는 그런 바냐의 헌신을 나몰라라 하고 영지까지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9: 25년이야. 내가 이 영지를 관리하고 농사 짓고 풀 베고 시장에 물건 팔아서 당신한테 돈을 버는 게 25년이라고. 근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어.
8: 배우 이서진과 고아성의 연극 데뷔작으로도 화제가 된 최후배 고전 바냐 삼촌. 이서진은 예능에서 선보이던 말투 그대로 냉소적인 캐릭터 바냐를 효과적으로 소화했고 고아성은 어리지만 단단한 내면을 가진 소녀 역을 맡아 일상을 견디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10: 삼촌, 우리 살아보자. 앞으로도 길고 긴 낮과 밤들이 계속되겠지. 우리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뎌내보자.
8: 국립극단은 같은 원작을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영동군의 정미소로 옮겨 심었습니다. 인물들은 각기 신여성과 모던보이로 옷을 갈아입었고 바냐 삼촌은 애국 계몽의 꿈을 안고 바냐사에 출가했다 돌아온 박이보가 됐습니다.
11: 난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서병우가 박이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다 박살내버렸다고. 내 인생 파괴자.
8: 12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 배우 조성아는 집안을 위해 신념을 꺾고 망신창이 아재가 돼버린 중년의 내면을 절절히 그려냈고 처음 국내 무대에 오른 배우 심은경은 차분한 연기로 식민지 조선에서 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대변자가 됐습니다.
12: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0: 도망가지 않았구나. 살아갔구나.
1: 무대 연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LG아트센터는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거대한 세트로 외로운 인물들의 내면에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국립극단은 회전하는 누마루와 쏟아지는 빗줄기로 시대적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운명처럼 내리꽂히는 쌀더미로 무대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두 무대가 향하는 곳은 같았습니다. 화려한 승리도 통쾌한 복수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말. 주인공들은 결국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가라앉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작은 긍지를 간직합니다.
2: 빠른 템포와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로 또 삶에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체홉의 작품들은 일상을 그리면서 소소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존재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거죠.
1: 2026년 대한민국 관객을 만난 체홉의 고전. 자극적인 사이다 한 잔 대신 일상을 견뎌내는 힘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네, 이상으로 6월 12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0: 섹싱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우리 괜찮아, 괜찮아.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옥 인기가 대단합니다. 서울 북촌이나 서촌 또 은평 한옥마을 이런 곳에서 한옥 스테이, 한복 체험, 전통 음식이나 차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90%가 외국인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우리 전통 가옥 한옥을 짓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 한옥에 빠져서 건축을 공부하고 한옥을 짓고 있는데요. 한옥과 사랑에 빠진 건축가 캔들러 다니엘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어머니의 나라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무슨 뜻이죠?
1: 네, 저희 어머니가 파도 카누사이십니다. 1966년도 독일로 가셔서 독일에서 저희 아버지 만나셔갖고
0: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1: 예,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그래서 전 독일에서 태어나고 컸는데 근데 이제 한국 와서 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한국말은 그럼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1: 어릴 적 좀 하다가 우리 외할머니도 저희 집에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0: 아, 독일에 크면서, 와서?
1: 예, 예, 예. 근데 크면서 거의 다 잊어먹고 근데 다시 배웠어요.
0: 언제 배우셨나요?
1: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글 학교도 다녔는데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 조금 한계가 있었고 졸업한 후에 그 한국 와서 연세대 어학당에서 1년간 배웠습니다.
0: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1: 그렇죠.
0: 고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 예, 예. 이제 뭐 한국 온 지 16년 넘었으니까
0: 너무 잘하시네. 한국말
1: 좀 오래됐죠.

0: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에는 친척 없어요.
1: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때부터 한옥을 경험한 거예요?
0: 그렇죠. 저 옛날에 할머니는 이미 아파트에서 사셨지만은 저희 둘째 이모 광주에서 한옥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모 댁에서 머물 때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옥에서 좁은 밤바닥에서 사촌들하고 같이 우리 몰래 밤새 게임하고 뭐 화장실도 헛간이었죠.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은 건너서 헛간에 가야 되고 세수도 바구니로 하고
1: 건너서.
0: 예 마당 건너서 예, 다 자식이었고 예, 예. 세수도 바구니로 하고 근데 굉장히 그런 거 좀 뿌듯한 어릴 적 추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되었어요.
1: 독일에 살 때 독일 집은 뭐 아파트 아니면 뭐
0: 아니 일반 단독주택이지만
1: 아무튼 예, 예. 서양식 주택이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예. 이제 어려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옥을 사실은 처음 경험해 본 거고.
0: 그렇죠. 그게 특별한 것 같죠.
1: 근데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면 불편했어요? 아니면 매력적이었어요?
0: 신기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1: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0: 재밌어요.
1: 재밌다?
0: 재밌는 불편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또 독일하고도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때.
1: 마룻바닥 삐걱삐걱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0: 그래도 마루바닥은 그래도 좋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1: 시원하죠.
0: 시원하고, 예, 바닥에서 뭐 자는 것도 재밌었고, 그냥 너무 뿌듯한 그런 추억이에요.
1: 겨울에 춥지 않았어요?
0: 겨울 때는 경험 못했어요, 그때. 그런데, 답사 갈 때 가끔, 양동마을 한번 교환학생으로 한국 왔을 때, 그때 2월인가? 양동마을 거기서 또 한번 아주 추울 때 한번 그 우리 답사 가다가 거기서 잤어요. 근데 그때는 늘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공기는 조금 차가운데는 바닥이 때. 뜨끈하다.
1: 구들장이 뜨끈뜨끈하다.
0: 예, 구들장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뿌듯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추억이에요. 예.
1: 네, 네.
0: 물론 지금 살면은 뭐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도 선호하지만.
1: 신기한 경험 자체가 재밌는 거죠. 어렸을
0: 예,
1: 때는
0: 예.
1: 독일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0: 그렇죠.
1: 자체가 좋았던 예. 거죠.
0: 맞아요. 예.
1: 그동안 지으신 한옥으로 예. 상을 뭐 여러 타셨는데
0: 예.
1: 뭐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우선 지난해 건축 대상 한옥문 상 탄 게 그 이름이 뭐죠? 그 집?
0: 서희재.
1: 서희재.
0: 예. 그 이제 대상 받았습니다.
1: 그 대상 탄 그 일종의 대표 작품일 테니까
0: 예.
1: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어디에 있는 어떤 예. 형태의 한옥입니까?
0: 그 저희 제가 음평 한옥마을에 있는 사실 굉장히 작고 아담한 한옥입니다.
1: 음평 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0: 우리가 설계해서 거기 치웠어요 새로. 예, 치웠는데 근데 그 작품은 대상 받은 거 우리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조금 엄청 규모 크고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경쟁 프로젝트 있었는데
1: 근데 아주 작은 집인데
0: 우리 작은 쬐그만한 집이
1: 몇 평짜리?
0: 샀어요. 그 한 30평 정도 될걸요?
1: 한옥 30평 예. 뭐 정말 크지 않네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0: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궁금했죠. 왜 우리 프로젝트 선정했을까? 조금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공간 뭘 중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여기 적용했는지 뭘 지키고자 하는 건지 그거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좀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1: 뭘 지키고자 했습니까?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옥 좀 굉장히 압축해서 짧게 설명하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전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이고 어느 나라 전통 문화는 그 나라의 기후 문화 역사 바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나라의 기온은 여름철이 덥고 겨울은 춥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이제 또 보시면은 뭐 사랑채 있고, 안채 있고, 마당이 있고.
1: 대청마루 있고.
0: 예, 그래서. 근데 대청마루하고 방 보시면은 굉장히 성격이 대조적이에요. 완전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대청은 되게 대표적이고 구조가 보이고 열려 있고 사회적인 교류 이루어지고
1: 그렇죠.
0: 손님들이 오시면은 거기서 모시고 오는 방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1: 폐쇄적이죠.
0: 한지로 둘러싸 있고 심플해요.
1: 창도 작고.
0: 예. 그래서 완전 반대 성격이잖아요. 대청하고. 근데 누마루도 가면은 또 오픈해요. 근데 이렇게 오픈하고 폐쇄적이고 프라이빗하고 교류적이고
1: 예.
0: 대조적인 공간들이 마당을 둘러싼 집이 우리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0: 그건 우리 한옥의 핵심이에요.

0: 근데 요새 보면은 다들 아 구조가 너무 이쁘니까 방에서도 다 이렇게 구조 보여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1: 아,
0: 그런 의뢰도 와요.
1: 그건 전통은 아니다.
0: 그렇지, 우리의 전통 건축 물론 이쁜 거는 이해하겠는데 대충해서 이쁜 거는 즐기시고 방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둘러싸야 저거 더 이쁘게 느껴집니다.
1: 예.
0: 그런 공간도 이렇게 그 시퀀스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창호들 열고 닫으면은 또 효과가 달라요.
1: 달라지죠?
0: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지키고자 하는 거 있어요.
1: 알겠어요.
0: 이런 설명들 드렸더니, 심사위원들이 그거 좀 감동을 받으셨던 것
1: 그러니까 그 건축 대상 탄 작품이 대청은 활짝 열고
0: 그렇죠.
1: 방은 꼭도 닫고
0: 방대로, 예.
1: 그걸
0: 한 줄
1: 특징을
0: 뚝뚝 쌓고,
1: 정확히 구현했군요. 마당을 둘러싸고 그 특징이 잘 살아있는 그런 집.
0: 예.
1: 아,
0: 제 생각은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1: 그런 것
0: 같습니다.
1: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다운 집이라고 하는 집은 2022년 서울시 올해 우수한속대상, 2023년 서울시민 공감상, 2023년 국토부 장관 올해 한옥대상, 뭐, 하여튼 사관왕, 상을 네 개나 탔어요. 정다운 집은 도대체 또뭘 잘해서 이렇게 상을 세개네 개씩 탔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정다운 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희재 사실 건축 쪽에서 말씀하셨던 거, 소장님들 생각하시는 살고 싶으신 한옥 그냥 설계를 해줘라.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지희 소장하고 같이 막 앉아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나오냐,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되냐, 그 건축가의 자유로 그렇게 잘 설계가 됐었는데, 정다운 집은 그거 조금 달랐어요. 거기서 건축주 그 요청사항 많으셨어요. 그런데 전통 건축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1: 원래 그분도 잘 아는 분이군요.
0: 예,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이 공간에 대한, 전통 공간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제 사랑이라든지 너무 넘치셨는데, 그래서 정다운 집은 조금 더 이제 고택 벽면하고 가까이, 이제 행랑채 겸 사랑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에 하고 본체도 분리해서 설계했어요. 중간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인평 한옥마을 가보시면은 대부분 집들이 2층으로 올라가요. 사실 면적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한옥 느낌, 이렇게 2층에 올라가는 순간에 마당이 까딱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1: 그리고 원래 전통 우리 한옥에는 2층은 없죠.
0: 네,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건 아닌데, 문화적으로 거의 이제
1: 그러니까 안 했었죠.
0: 없었죠. 그냥 부엌 위에 다락 정도
1: 그 정도죠.
0: 있었고, 아니면은 궁궐이나 이런 데는 조금 높은 구조 있었는데, 없었죠. 우리도 바닥난방하니까 그건 2층 어렵고, 또 마당도 이 피울은, 마당 넓이하고 처마까지 높이 한 2대 1 정도 되어야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은 답답해집니다. 근데 정다운 집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2층은 그래도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2층은 작게 뒤로 물리고, 거기 앞에 있는 대청은 위에 2층 일부러 안 뒀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대청은 우리 석가에 올라가는 거
1: 예,
0: 상상하잖아요.
1: 그걸 봐야죠.
0: 그렇죠. 2층 거기 놓으면은 석가래 못
1: 막혀버리죠.
0: 올라가요. 전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2층은 뒤로 하고,
1: 대탱도로
0: 낮게
1: 살리고.
0: 하고, 앞에 또 사랑채도 누마로 구성하고, 이런 전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계했고, 물론, 편의시설 다 들어갔죠. 단열도 잘 되고,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헛간에 있는 건 아니고.
1: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어졌을
0: 그렇죠. 현대식
1: 거고,
0: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으면서,
1: 단열도 잘하고, 냉난방 잘 갖추고, 그러죠? 요즘 것들은.
0: 그래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 전통 고택답게 하고, 그것도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상을 이렇게 많이 탔군요.
0: 글쎄요.

0: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일에서 처음 대학은 경제학을 하셨더라고.
1: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일도 좀 하셨더라고, 경제학 관련해서.
1: 아니, 일까지는 못해도 그냥 인턴 실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 막, 아, 이거 저랑 맞나? 그런 좀 물음표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인턴 실습 좀 한번 해보면은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어디서 인턴 실습을 했어요?
1: 그때도 한국 와서 그 당시 경제연구소에서 인턴 실습을 했어요. 사람들이 좋으셨어요. 지금도 아직 좀 연락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루 종일 그 이런 책상 앞에 이런 파티션 있잖아요. 대형 사무실에 바닥은 뭐 회색 바닥, 위에 형광등 있고,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0: 전형적인 사무실 풍경.
1: 그렇죠. 하루 종일
0: 컴퓨터 보고
1: 저녁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고. 뭐 제 인생이 그런 걸로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0: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1: 아, 제가 갈 길이 아니다. 예, 저는 원래 또 소도시에서 걷고 자연과 가까이 커가지고 뭐 동물, 식물, 생물 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사무실 일은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 뭘 하지?
0: 뭘 하지?
1: 예, 고민이 시작됐던 거예요.
0: 고민이 시작됐는데.
1: 예.
0: 어디서 건축으로 꽂혔습니까? 한옥으로 꽂혔어요.
1: 그죠. 뭘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거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동물, 식물, 그래서 생물학 혹시 어떨까 하고, 또 하나는 늘 우리 전통 문화가 끌렸어요.
0: 한국의 전통 문화?
1: 예. 이거 독일에서도 가끔 우리 약간 한독 가족을 위한 세미나 가끔 방학 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뭐 사물놀이도 배우고 뭐 서예도 좀 맛보고 그런 거 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댁에서 머물렀을 때 그 한옥 경험.
0: 예.
1: 뭐 사찰 궁궐 같은 것도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한옥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때도 왜 이렇게 좋은 곳 자꾸 부수고 아파트만 짓지?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생각부터 시작돼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0: 꽂혔군요.
1: 예, 꽂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한옥이 좋다고 그래서 뭐 하지? 거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0: 근데 건축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경제학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잖아요.
1: 멀죠. 예, 그래서 어려웠던 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때 편입하려면은 그 과가 이렇게 다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계열, 이과는 이과 계열.
1: 다시 입학해야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경제학과 졸업하고 건축학과 갔어요. 건축학과 갔던 이유가 처음에는 한옥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선 정보를 찾아야지 생각하고. 그래서 독일 가서 그때 그팅은 대학교 다녔는데, 독일에서 손가락 셋 들어가는 커다란 그런 도서관이에요. 옮길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 독일말로 쳤어요.
0: 책이 한 권도 없죠?
1: 없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0: 예, 그렇겠죠.
1: 영어로 한번 쳐봤죠.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없어요.
0: 없겠죠.
1: 혹시 건축학과가 없어서 그런가 해서 일본 전통 건축 쳐봤더니 후루룩 책들이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0: 일본에 대해서는 있군요.
1: 그때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거의 포기한 채 한번 혹시나 몰라서 한옥 한번 쳐봤더니 띵 한 권이 나왔어요. 우리 한옥이라는 책. 우리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신영훈 지음.
0: 한글로 돼 있는 거죠?
1: 예. 그 당시 신영훈 선생님이 쓰셨던 책이고.
0: 그분 아주 유명한 대목장이신가요?
1: 예, 유명한 대목장이셨고. 그래서 한옥 문화원도 설립을 하셨고. 그래서 그 통해서 한옥 문화원이라는 데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한번 이메일 보냈죠. 그래서 그때 부원장 하셨던 장명희 지금 원장 하시는데 선생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반갑다. 독일에 있는 학생이 한옥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
0: 그렇군요, 그렇군요.
1: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라. 그래서 갔죠. 갔더니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거기서도 현장도 같이 이제 가주시고. 그때 너무 거기 빠진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조언을 해주셨던 거. 한국에서조차 한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 과정 아직 없으니 차라리 독일에서 건축 공부를 해라. 그리고 시간 날 때 한국 오면 우리 도와줄 테니까 너한테는 그거 훨씬 단단한 바탕이 되고 갈 길이 있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독일에서 건축학과 갔어요.
0: 하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에도 건축학과는 뭐 많은데 한국의 건축학과에서 한옥을 가르치진 않죠.
1: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0: 지금은 좀 가르치나요? 근데
1: 저도
0: 그때는
1: 지금,
0: 안 가르쳤겠죠?
1: 예, 그때는 저는 지금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 가는데 거기서 겸임으로 한옥주택설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전통건축학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최창기였어요. 뭐 설립 그때 겨우 됐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그걸로 건축사는 못 따는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꾸고는 있는데 다른 학교도 전통건축학과 생기고 그 한옥에 대한 교육과정은 그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1: 예, 예.
0: 이제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독일에서 검색했더니 뭐 책을 한 권 발견해서 한국에 있는 한옥문화원하고 연결되고
1: 예.
0: 이러면 독일의 건축학과를 갈 게 아니라 한옥문화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1: 예.
0: 오히려 한옥문화원에 있는 선생님이 체계적인 건축 설계
1: 그렇죠.
0: 공부를
1: 예.
0: 하는 게 좋으니까
1: 맞습니다.
0: 독일에 가서
1: 예.
0: 건축학과를 졸업해라.
1: 그렇죠. 왜냐하면 한옥문화원이라는 데가 그 개인 뭐라고 해야 되나 작은 개인
0: 연구소?
1: 기관이었어요.
0: 그러니까
1: 연구소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0: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아니고
1: 그렇지 이제 뭔가 직업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거 나오는 데가 아니었어요.
0: 그렇죠.
1: 예, 예. 그리고 독일도 그때 주었던 거 시스템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설계 어떤 과목에 몇 점, 뭐 시공 디테일 설계는 몇 점, 뭐 그렇게 뭐 정해져 있는데 근데 어떤 점수는 교수를 찾아서 전 이거는 이 테마로 하고 싶다. 점수를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면은 교수 오케이 하면은 가능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교수들 찾아갔죠. 전 이 테마를 한옥으로 하고 싶은데 점수를 주셔라. 했더니 아니 나는 한옥은 모르네. 어떻게 아니, 생각하냐.
0: 교수가 모르는데 어떻게
1: 그렇죠.
0: 점수를 줘요.
1: 고민하다가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한옥에 대해서 리포트 하나 준비할 테니까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건축은 파악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교수를 가르쳐가면서 그렇죠. 공부하셨구나.
1: 그렇죠. 아이고, 비율이 좋은지 동선이 되는지 체경이 되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교수도 잠깐만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 알았다. 한번 해보자.
0: 예, 예.
1: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했어요.
0: 그러니까 독일의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건축 설계의 기본이 되는 공부는 이제 거기서 쭉
1: 그렇죠.
0: 하시고
1: 맞습니다.
0: 동시에 한옥에 대해서는 독학으로
1: 독학도 하고
0: 가르쳐주는 교수는
1: 와서,
0: 없고
1: 예, 예.
0: 한국 와서 한옥문화원에서 이제 귀동냥하고 배우고
1: 거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대도 한 학기 있었어요. 건축사 연구실에서.
0: 예. 거기서는 그래도 한옥을 좀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나요?
1: 거기서도 그냥 한국 건축 역사 전통 건축 좀 조금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워서 독일 교수님한테 알려주면서 점수를 따가지고
1: 그렇죠. 예.
0: 독일에 예. 설계 자격, 건축사 자격을 이제 딴 거로군요.
1: 그렇죠. 자격증도 독일에서 따고.
0: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국에 와서
1: 바로 와서 예.
0: 건축사 사무소에 취직해가지고
1: 예.
0: 그때부터 한옥 설계도 하고.
1: 그렇죠.
0: 뭐 물론 다른 건축물 설계도 할 것이고.
1: 그렇죠. 그러니까 한옥만 하는데 많지 않으니까 사실
0: 그러니까.
1: 한옥 시장이 작아서 보통 한옥도 하고 현대 건축도
0: 알겠습니다.
1: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0: 그렇게 몇 년 있었어요?
1: 거기는 4년 일을 했습니다.
0: 4년 일하고
1: 예.
0: 그다음 바로 독립한 겁니까?
1: 예.
0: 독립한 게 몇 년도예요?
1: 그것도 지금 10년 넘었어요.
0: 그럼 이제 혼자 독립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한옥 설계하고 한옥 건축해줄게 이렇게 이제 영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1: 예, 그런데 혼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지난 직장 동기하고 둘이서
0: 동업으로
1: 같이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0: 예, 예. 예,
1: 전 또 독일 건축사 있고 또 어차피 한국 건축사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조인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0: 작품이 하나, 둘 생기고
1: 그렇죠?
0: 나서는 뭐 널리 알려지고 뭐 상도 타고 그러니까
1: 예,
0: 찾아올
1: 예.
0: 텐데 맨 처음 찾아와서 의뢰받은 한옥 기억납니까?
1: 아, 예. 그거는 굉장히 조금 특이했어요.
0: 어떤
1: 사실은.
0: 거였어요?
1: 그때는 우리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없이 사실 그냥 개업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둘 다 사실 영업도 할 줄은 모르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살아남은 거는 정말 큰 축복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그때 을지로에 있는, 지금 아직 있는, 남아있는 사무실에서 그냥 공간을 일본들이랑 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때 비용도 많지 않고 다 손으로 하고, 조금씩 돈벌이 하면서, 했는데, 근데 지금 제대로 된 그 설계 프로젝트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0: 그렇죠.
1: 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하지? 근데, 아는 지인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아는 친구들이 이탈리아에서 무슨 통합적인 문화 콘텐츠로 인터넷

0: 페이지 운영하는데 한옥에 대한 콘텐츠 찾고 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혹시 하나 써줄 수 있냐, 영어로. 비용은 줄 수는 없지만은 또 어떻게 도움 될지 모르니까 생각이냐. 네,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1: 이탈리아 홈페이지에
0: 그때 이탈리아였던 것 같아요. 전 지금 그 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 아무튼 외국 홈페이지에
0: 예, 영어로
1: 영어로
0: 썼어요.
1: 한옥에 대한 글을 썼는데.
0: 네,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왔는데 전화번호가 없네요. 그 연락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그때 먼지 속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전화도 없고 작업실도 사실 제대로 없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1: 그 연락 온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0: 한국
1: 한국
0: 분들이었어요.
1: 사람인데 외국
0: 예.
1: 홈페이지에서 그 글을 본 거예요.
0: 근데 그분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었어요.
1: 누가 보고 얘기 들은 거예요?
0: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미국에서 미국에 계시는 미국 할머니하고 영어 강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옥을 지을 생각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미국 할머니가 한옥이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잖아요. 모르니까 아, 한옥이라는 게 저희 전통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접으신 거예요.
1: 검색을 하고
0: 예, 구글로 검색하니까 제가 영어로 쓴거
1: 나오고.
0: 떴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건축주한테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아, 좀 여기 젊은 건축가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셔라.
1: 복잡하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1: 한국에
0: 정보
1: 와서
0: 오고
1: 한국의 고객한테
0: 연락
1: 그
0: 왔어요.
1: 글이 접해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0: 예, 그래도 맡기신 것도 신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1: 예.
0: 사무실로 제대로 된 공간도 없고
1: 시작인데
0: 예,
1: 그
0: 시작인데
1: 글이 좋았나
0: 그
1: 보네요.
0: 글도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둘다좀 이름 있는 그러니까 한옥에 대해서 이름 있는 건축사 사무소 좀 오래 경력을 쌓은 것
1: 경력도
0: 보시고
1: 있고,
0: 그래서 아, 이 친구를 한번 좀 맡기고 싶다. 그래서 코드도 맞았어요. 대화할 때잘 통하고 예, 그렇게 저 프로젝트가 좀 시작됐어요.
1: 어디다 지었어요?
0: 그거 은평 한옥 마을에 있었습니다.
1: 아, 은평 한옥 마을 내에 지금도 있겠네요.
0: 예, 지금도 있죠. 예.
1: 그래요. 그 지금까지 모두 한옥을 몇채 정도 지은 것 같습니까?
0: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포함하면은 한 열몇 채, 15채 정도는 될 텐데
1: 네.
0: 잘 모르겠네요.
1: 자, 신축하는 것뿐 아니라 리모델링도 여러 거 하셨는데,
0: 그렇죠. 예.
1: 북촌에 있는 빈연제?
0: 예.
1: 이것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002년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0: 예.
1: 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이것도 좀 특징을 설명해 주시.
0: 예, 그 집이 그 삼청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데, 근데 원래 그 집이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고, 2층 위에 꼭대기 한옥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는 한옥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원금 절차나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 동네는 특징은 만일에 신축으로 갔으면은 1층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리모델링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집 1층은 다 막혀 있었어요. 근데 위에 한옥은 중접마당이 있었고, 근데 검토를 하니까, 아, 원래 1층도 중접마당이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계획을 계속 하니까 3D로 검토하고, 아, 어차피 여기 중접마당을 이거 회복시키는 거, 복구를 하는 거 좋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1층 중접마당도 하고, 거기도 나무 심고, 건축주 꼭 나무를 심고 싶어 하셨어요, 거기. 그래서 그 집의 개념은 어디 있으나 그 중접마당에서 그 심은 자연이지만 그래도 식물의 자연이잖아요,
1: 자연을 즐길
0: 보이고,
1: 수 있고,
0: 앞쪽으로도 그 인왕산까지 다
1: 탁
0: 보입니다.
1: 휘어져 있고.
0: 예, 그래서 이 한옥에는 자경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으로 통해서 보면은 이 경치를 그림처럼 빌려서 이제 실내까지 역할을 하는 그거인데, 그 빈연제에서 중접마당 굉장히 투명하게 했어요. 유리를 두고 어디를 있으나 중접마당 보이고 인왕산까지 보이는
1: 다
0: 그런 개념으로
1: 보이게.
0: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 집.
1: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는
0: 예.
1: 집도 한옥입니까?
0: 그게 좀 재밌는 거, 원래 한옥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아, 소장님 그 한옥집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표준집 부르기도 하고,
1: 퓨전.
0: 예, 양옥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 그 집은 원래, 70년대 지어진, 그 흔히 그때 프랑사 주택 불렀던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좀 서양식으로 그때 지었던 단독주택.
1: 예.
0: 그래서 그 집, 좀, 미아동에서 제가 구매하고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
1: 한옥적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0: 집어넣긴 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아, 여기는 한옥을 재해석해야겠다. 그런 생각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설계 시작할 때 사실 지붕 굉장히 사가가지고 어차피 조금 잘 정리를 해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기역자에다가 여기 콘크리트 슬랍으로 나중에 증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지붕은 덜고 유리로 덮으면은 실내 중전마당
1: 실내
0: 만들 수
1: 중정마당.
0: 있겠구나. 예. 그럼 좀 디귿자 한옥처럼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 중점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옥 요소 하나하나씩 들어갔어요. 근데도, 어머니 생각해서 아, 방은 한식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그래서 어머니 안방 한식으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한지 창판지로 바닥하고 거기 또 오칠도 하고 장호도 한식으로 하고 밖에는 시스템 창호 있고 안에는 한지 창호
1: 한지
0: 있고
1: 창도 있고.
0: 도배도 다 한식으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금 믹스된 집이 됐어요. 예.
1: 자, 한옥도 지으시고 일반 주택이나 건축물도
0: 예.
1: 지으시기 때문에 이제 좀 비교가 가능할 텐데,
0: 예.
1: 한옥 짓는 데 공정 기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우선은 조금 가장 안타까운 거는 비용은 훨씬 많이 듭니다.
1: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나 많이 들어요? 한두 배?
0: 이게 한두 배 정도 됩니다.
1: 오.
0: 그러니까 거기 수제 작업도 많이 들어가고 요새 특히 목재 값이나 이런 것도 자재 값도
1: 비싸.
0: 많이 올라가고 물론 콘크리트는 다 올라갔지만 근데 한옥도 특히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요, 한옥이. 그래서 일반 건축보다 한두배 정도는 들고, 근데 지금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서울은 특히나 지원금도 많이 제공을
1: 한옥을
0: 해
1: 짓겠다
0: 줍니다.
1: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줍니까?
0: 예. 그 서울 같은 경우도 꽤 높아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옥이 아무리 비싸다고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 땅값부터 문제죠.
1: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0: 예.
1: 아무튼
0: 그렇죠.
1: 비용은 그 정도 들고
0: 예.
1: 시고 기간도 더 많이 걸립니까?
0: 기간은 사실 얼추 비슷한데 그냥 조금 길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원금 받으려면 심의를 봐야 돼요.
1: 그 행정 과정,
0: 예, 행정 과정이 길어집니다.
1: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용이 좀더 든다고 하셨는데,
0: 예, 맞습니다.
1: 대략적인 공정이 일반 서양 건물 짓는 거랑 좀 다릅니까? 공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0: 아, 글쎄요. 우선은 인허가 과정은 비슷하지만은 근데 지원금 받았을 때그 지원금 과정은 추가로 거기서 껴 있고
1: 들어가고.
0: 시공 과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목공입니다. 이제 거기 대목님들이 치목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치목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본 설계 나올 때 구조가 정해졌을 때 시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중간에 그런 거 목수들이 이렇게 지목장에서 목재를 다루면서 우리 설계 마무리하고 인테리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짓게 되는데 기초를 만들고 조석 올리고 그 다음에 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공 다 조립하고 사실 조립 시간은 얼마 걸리지는 않아요. 와서 이미 준비된 목재 뚝딱뚝딱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또 단열 처리하고 지붕 올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도 그 현대 건축보다 조금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공간은 좀 보시면은 더 복잡하잖아요, 한옥이.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근데 비슷한 공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1: 그렇죠.
0: 엑셀 깔고 뭐 바닥 뭐 만드는 거 저런 건좀 비슷한데 뭐 도기 설치하고 그냥 양옥하고 비슷하지만은 뭐 지목하는 과정 조금 따로 있고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조금 더 긴다
1: 제일 큰
0: 생각하시면
1: 특징은
0: 됩니다.
1: 바로 그 목공 과정.
0: 그렇죠.
1: 그게 가장 큰
0: 그 가장
1: 특징이죠.
0: 큰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1: 원래 예로부터 우리나라 그 전통 한옥을 뭐 심지어 궁궐까지도 짓고 이러는 대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르신들도 좀 찾아뵙고 뭐 배우고 그랬습니까?
0: 그럼요. 우리 대목장하고 가까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친한 대목장 계시는데, 그러면은,
1: 그분들이 직접 시공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 협의를 대목장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아, 여기는 뭐, 그냥 가도 되나, 덕량을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막 구조적인 고민 됐을 때 보통 대목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도면도 한번 보내드리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감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대목만큼은 아니니까 그런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한옥 설계하시면서 본인

0: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점이 뭡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1: 아, 예.
0: 대청은 열고 뭐 안방은 닫고 이겁니까? 뭡니까?
1: 뭐 딱히 하나 중요하다기보다 우선은 사실 한옥은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주의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건축주가 한번 맞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전문가로서,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서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도 설계할 때늘그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돼야 되고,
0: 그렇죠.
1: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것도 그 모습 봤을 때도
0: 예.
1: 그때는 보람이 제일 커요.
0: 그건 사실 뭐 한옥이든 뭐든 건축물 설계의 기본이네요.
1: 그렇죠,
0: 말씀하신.
1: 맞습니다.
0: 그죠?
1: 요새도 저번에도 청다운 집 갔더니 거기 지금도 같이 며느리도 살고 이제 셋째 손자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 거 모습 보면 정말
0: 예.
1: 뿌듯해요. 예.
0: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만족하고
1: 그렇죠.
0: 쾌적하게 살수 있는
1: 예. 그리고 또 얘기 들으면, 아, 손자들이 맨날 마당 가서 뭐흙 파고, 그리고 그 누마루 너무 잘 쓰고, 그런 얘기 나오면은
0: 네.
1: 좀, 아, 좋네. 생각이 들죠.
0: 우리 소장님이 한옥을 지을 때 나는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이건 꼭 집어넣어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1: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키고 싶은 그런 공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대로 가고 조금 재해석해서 그냥 전통 건축 한번 새롭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전통 장인분들의 기술, 그거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하고 비교하면은 그큰 차이점 있거든요. 그 전통이라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 전통 멀리 있다가 전통이라는 거 뭐냐면은 사실 산업화 되기 전에
0: 그렇죠,
1: 기계화
0: 그렇죠,
1: 되기 전에 했던
0: 그렇죠.
1: 방법 문화 등등.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차차 그거 산업화 되면서 기술 발달되면서 전통이 변동돼서 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목수가 그 변화 과정에서 현대 목수가 돼버린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현대 목수만 있어요. 현대 목수들이 뭐 전통 기술 추가로 이렇게 심화로 펼수 있는데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달라요.
0: 그렇죠.
1: 우리는 사실 전통만 있다가
0: 외국에서 들어온
1: 그렇죠.
0: 현대가 들어온 거죠.
1: 갑작스럽게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그 기술 그 장인분들이 사라질 뻔했지만은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소중해요. 독일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사항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꼭이 장인 기술 우리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예를 들면 이 석가래 쌓는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것이죠.
1: 그죠. 한국 그 대목장 하는 방식은 사실 뭐 옆나라는 조금 공동 좀 많지만
0: 맞아요.
1: 그래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죠.
0: 중국, 일본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지만.
1: 그래도 우리만의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우리 유지를 해야죠.
0: 자, 건축 생물학 컨설턴트로서도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건축 생물학이란 게 뭐예요?
1: 아, 그게 독일부터 생긴 분야인데 친환경하고 우선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0: 친환경.
1: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한 단계 더 가서 그거 조금 더 넓게 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환경, 그러니까 우리 건강 중심해서 거기서부터 그거 시작됐다가 독일에는 70년대 사람들이 그 목재 건축에 이용됐던 칠의 독성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병들고 죽은 적도 있었어요. 그것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그 분야가 거기서 생겼어요. 근데
0: 알겠습니다.
1: 넓어지고 지금 우리 살아있는 환경, 집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지금 환경하고 조금 장기간으로 잘 함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0: 또
1: 됩니다.
0: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
1: 그렇죠.
0: 그런 걸또 별도로 공부를 하신 거구나. 그죠?
1: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격증 하나 땄어요.
0: 아, 별도 자격증이 필요하군요, 그것도.
1: 아, 네, 있습니다.
0: 지금까지 지으신 한옥 중에 베스트 3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언급된 상탄 것들이 다 합니까?
1: 아,
0: 아니면
1: 우선 물론 상 탔던 집들 서희제는 너무 건축주께서 편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거 나왔다는 기억으로 좋고 그 다음에 정다운 집이 가장 전통

0: 환영의 개념은 깊이 담아서 그렇고,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은 저의 개인 집 솔샘입니다.
1: 지금 살고 계신 집?
0: 네, 살고 있는 집. 이 집 원래 어머니 아버지 그때 앞으로 한국으로 와서 뭐 매년 한 몇 개월씩 그냥 같이 함께 좀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때 솔샘 사고 이제 리모델링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 설계하고 딱 공사할 때 어머니가 그때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좀 치유하기 어려운 암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집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다행히 어머니가 조금 중간에 좀 안정기 있으셔갖고 저 딱 맞춰서 완성되고 두 달
1: 와서 계셨어요.
0: 오셨어요. 두 달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인터뷰도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 자기 한번 중간에 한국 와서 그 광주에 다녔던 고등학교 살리스 여교 다니셨는데 찾으러 가고 싶으셨대요. 근데 말씀하셨던 거, 아, 너무 건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높은 건물들이 세워갖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1: 아.
0: 그때 남의 나라 온 기분이 들었다. 늘 슬펐어요. 어머니가 진짜 떠나셨던 고향이 없어진 상. 그래서 어머니 생각해서 방을 한식으로 해드렸어요. 이제 바닥도 한층 장판지 깔고 오칠 적용하고 벽도 한지하고 한지 창호도 넣고 그래서 어머니 딱 오셔갖고 그 방에 침대로 앉지를 않으시고 바닥에 앉으셨어요. 손바닥으로 이 바닥을 이렇게 만지시더니 어메 어릴 적 방 같아.
1: 그렇죠.
0: 너무 좋다.
1: 아.
0: 근데 그 순간에 정말 건축을 하게 된 모든 그 후회가 다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선물 하나라도 드릴 수가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1: 아유, 효자시네요.
0: 근데 조금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뭐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 추억 덕분에 지금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1: 나에게 있어서 한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그냥 우리 집이죠. 저의 집이기도 하고.
1: 이거 어찌 보면 인생 전체 아닐까요?
0: 그래서 집이라는 거 그런 거죠. 우리 사실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생각해보시면은 그 왜 그렇게 중요한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선은 건축에서 보내고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그 검색했더니 85%의 시간 우리 건축물 안에서 보내고
1: 당연하죠.
0: 근데 나머지 시간 어디서 보내요? 건축물 사이에 보내요.
1: 그렇죠.
0: 완전 숲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건축의 영향을 우리 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집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두기로만 보지 않고 사실 원래 집이 이미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1: 앞으로 꼭 지어보고 싶은 한옥이 있습니까?
0: 그냥 한옥마다 그 짓고 싶은 사람을 위한 맞는 한옥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옥도 계속 한옥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재해석 작업 우리 현대 건축도 조금 더 우리 전통 건축 이해하고 거기다가 적용하는 작업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다양한 작업. 근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앞으로는 아마 재밌는 거 저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양식 건축물보다 한옥이 조금 더 소통의 공간이 넓은 편 아닙니까?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한옥이 굉장히 소통에 좋은 집이기는 해요. 우선
1: 마당이나 대청마루 이런 게 다 소통의 공간이니까.
0: 예. 마당 중간에 있고 대청 있고 열릴 수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원래 우리 들어열기 문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서 올릴 수 있는 문들 서양에는 그런 문이 없어요.
1: 없죠.
0: 그래서 한옥은 다 방까지 다 열리면은 사실 다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런 융통성 있는 것도 굉장히 서양 건축가들이 흥미롭게 봐요. 그래서 우리 한옥이 소통의 집이라는 거 맞기는 맞아요.
1: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으실 거죠?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네, 뭐 계속 일을 해야죠.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독일에 들어갈 생각 없느냐? 왜 독일에 들어가요?
1: 그렇죠.
0: 제가 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여기 있고.
1: 많은 분들 마음에 쏙 드는 멋진 한옥들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어주시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대청마루 바깥 막고 있는 벽까지 전부 들어서 위로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그게 한옥의 제일 큰 특징. 열려있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 참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생화완료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6: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6: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6: 큰 병 걸리면 본명은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담완료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6: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1: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6: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6: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6: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 보고 죽었어. 운이 없다 했어요.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요.
2: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3: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가끔은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싶어질 때가 있죠. 마음 헛헛할 때, 편안히 쉴 곳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시나요?
5: 한국기행의 애청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곳의 시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치유받는 느낌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오지 중 오지로 꼽히는 무진장, 진안고원에 나와 있습니다.
4: 무작정 걷고 싶어지는 오늘, 하늘과 맞닿은 진안고원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추위를 물리친다는 벌한이라는 이름일까요? 무주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곳이랍니다.
5: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5: 아,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5: 권영수 할머니.
6: 오시냐고 수고하셨네. 아. 아이고 오시냐고 수고하셨어요.
5: 아, 어머니 여전히 장정하시네요.
4: 13년 전 오지 마을의 정겨운 일상은 많은 사람을 추억에 젖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0: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1: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고우신데요?
2: 그때 그죠?
1: 네.
2: 입은 살아서 지키는데 네. 정신력은 그려. 거치기 하려고 고사리 거꾸로 가려고.
1: 아 지금요?
2: 어.
1: 아
2: 지금. 그러나 이거는 이제 찬찬히 하고
1: 네.
2: 고사리 거꾸로 가려고 지방. 어.
3: 그대로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제가 다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계셔서.
2: 고사리를 꺾어봐야.
1: 네.
2: 어. 고사리를 우리는
1: 네.
2: 밭에다가 재배를 했어.
1: 아.
2: 이제 나 이름 짊어져고.
1: 아, 제가 재워줄게요.
2: 어?
1: 제가.
2: 아이고, 그러면 고맙지.
1: 네. 아이고. 제가 일손을 어. 도울 일이 있으면 어. 저한테 다 시켜주세요.
2: 그러면 나 고사리 거꾸로 가려고 집어.
1: 지금요? 어.
3: 오늘 하루 일일 손자가 되기로 했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1: 그럼 제가 오늘 도울 일이 있으면
2: 아이고,
1: 일을 그... 되게 빨리빨리 잘하거든요.
2: 아이고 그래요?
1: 네.
2: 그럼 우리 고사리 좀 꺾어줘.
1: 네. 시킬 아이고. 일이 있으면 다 저한테
2: 아이고.
1: 와주세요.
3: 매일같이 홀로 걷던 길 오늘은 둘이라서 외롭지 그쵸. 않습니다.
1: 요즘도
3: 17에 시집와 평생 마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마을 곳곳엔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죠.
2: 옛날에는 요만한
1: 네.
2: 길로
1: 네.
2: 고래 댕기지. 우리 반 여기 바로 여기라.
3: 아흔이 넘으셨는데 이 넓은 밭을 가꾸신다고요? 여전히 바주런하시네요. 밭 한가득 피어난 고사리는 할머니의 든든한 쌈짓돈이라고요.
2: 이거는
1: 네.
2: 요거는 고사리고 요거는 고사리고
1: 네.
2: 그냥 요 고사리만 이렇게 이제 가지서 꺾어야 돼요.
1: 아...
2: 요래 고사리만
1: 꺾는 건 그냥 꺾으면 되는 거예요?
2: 어, 이거는 안 꺾어야 돼요. 패서 못 써. 고사리 요렇게 생긴 게 커가지고 요래 댕기라.
1: 아...
2: 그런 게 요거는 요것만 네. 꺾으면 꺾을까?
1: 아 요것만 꺾는 거예요?
2: 어, 요것만. 이거는 풀이에다 이래게.
1: 네. 여기 있는 고사리 또 다 꺾으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2: 이 밭에 다 덮여야 가.
1: 그쵸.
2: 그럼.
1: 제가 다 같이 오늘 꺾을까요?
2: 아이고, 그러면 고맙지. 어, 우리 손자도 이런 손자 있어.
3: 맨손으로 밭을 일구며 없는 살림에도 8명의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낸 할머니.
2: 고사리 밟지 마. 꺾지 마. 이거 밟으면 안 돼.
3: 풀 사이에 듬성듬성 자라난 고사리를 꺾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1: 꺾었지. 이건 확실히 꺾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 뿌리 잡아왔네.
3: 설이 내린 새벽부터 시작된 고사리 채취 작업.
4: 많이 따셨어요?
3: 어째 영 시원찮네요.
1: 많이 드신 결과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만큼. 그래도 꽤 따지 않았나요?
2: 아이고 얼마나 저게 고마워 그래. 우리 손자도 아주 뭐 어, 큰 손자고 또 안 하고 작은 손자고 꼬마.
1: 아주 잘하고 있어요?
2: 어 너무 잘이야. 어 너무 잘이야. 아이고.
1: 이만큼 땄어요.
2: 어 요만치도 꺾어. 너무 다 크게 꺾지 말고.
1: 네.
2: 어 아니야 막 꺾으다만 줘. 그럼 내가 집에 가서 하면 된게. 어.
1: 아 네네네. 어,
2: 고마워 아이.
1: 할머니.
2: 어.
1: 저 이거 잘 땄는지 검사해 주세요.
2: 어디 봐. 그래 요즘에 어 많이 땄네.
1: 많이 땄어요?
2: 어. 이거 이 손이 딱해서 했잖아.
1: 아이 괜찮아 괜찮아.
2: 딱하지. 이거 수고했어.
1: 아이.
2: 아이고 우여에 고사리들 손이 네. 너무 웃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있잖아. 아이고 이거 손 다 베리네. 아이고 이거 손이로 그지. 아이고 떡하지. 이거 있잖아. 아이고.
3: 아유 손 시릴까 봐서 이런 게 할머니 마음이고 고향의 인심이고 정이고 그쵸. 아유 우리 김왕중 아나운서 마음이 따뜻해졌겠네요.
2: 아이고 너무 잘했다 야 연거라요. 어. 아이고 이렇게 많이 했네. 어.
1: 하나도 안 힘들어요.
2: 안 힘들어?
1: 할머니가 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2: 아이고 안 힘들어?
1: 네.
2: 안 추워?
1: 하나도 안 추워요.
2: 아이고 그랬어?
1: 저 자꾸 예뻐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지금.
2: 이뻐 죽겠어 내가. 어 이뻐 죽겠어.
3: 마음 가득 따스함이 내려앉았습니다.
2: 떠난 서울역에 검은 연기만 남아있고
3: 하나 둘 대처로 떠나고 점점 잊히는 고향 마을.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벌한 마을은 따스함으로 가득합니다.
1: 할머니 저희 따온 이거 고사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2: 이제 삶아야지. 나 이거 불 뗄게라 이거 봐.
1: 불은 아무도 못 떼요?
2: 불은 네. 옛날 사람이 떼지.
1: 아...
2: 시방 아들은 불 못 네. 떼야. 우리 아들도 내가 떼지 불 못 떼야.
1: 안... 우와...

0: 뗄지 모르면 네. 나무만 들어가고 네. 방은 안 뜨시고 이래. 그래 이제 이래. 나는 어리서부터 불을 떼서 잘 떼잖아. 이제 불 떼놓으면 뜨셔. 네. 그래 놓으면 이제 여기 떼면 뜨셔. 연기 나가면 이제 삶는 거 봐 이제. 삶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 이제.
1: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는 이곳에선 아직 아궁이가 네. 필수.
0: 그걸 여단요.
2: 이거요. 우와.
1: 꺾어온 고사리는 부드럽게 삶아 말려야 하는데요.
2: 두 개 떨어진 것도 넣을까요?
0: 어, 떨어진 것도 여야지. 그것도 고사리인데.
2: 그렇죠.
0: 이거 우리 손자 춥지.
2: 근데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아궁이 앞에 있으니까 따뜻한데요?
0: 이럴 왜 그리 잘하나? 이뻐 죽겠다.
2: 어, 손 차가우세요.
0: 이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1: 아린 맛을 빼고 부드럽게 삶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0: 기술자지?
2: 기술자신데요? 와 이거 무거우실 텐데 어떻게?
0: 오늘날 거지 이걸 해 먹었는데 뭐.
1: 할머니 손길 몇 번에 잘 삶아졌습니다.
0: 갖다 부숴가지고 이래 좀 허적거리고로 갖다 시끌랑 허적거리고로 갖다 부숴놔.
2: 허적거리고 부쳐요?
0: 아니 갖다 여기다가 부숴놔. 갖다 부숴이?
2: 부쳐.
0: 어 거기다 부숴.
2: 붙인다는 거를 몰라가지고.
0: 갖다 부수면 돼.
2: 부쳐. 어떻게 붙여요?
0: 여기다가.
2: 네.
0: 에이 참말로. 붙여보다.
2: 어떻게 붙여요?
0: 이게 여기다가 네. 이렇게 가져와 봐. 네.
2: 아 여기다가.
0: 어.
2: 아 여기다가 이렇게.
0: 여기, 이렇게 붙여야지.
2: 이렇게. 아 이렇게.
0: 그래. 철저 붙여.
2: 이게 이렇게.
0: 어.
2: 이렇게.
0: 엎어.
2: 엎어도 돼요?
0: 어.
2: 팍.
0: 그래.
2: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 그래.
2: 어, 이렇게, 아, 이렇게.
0: 그래.
2: 아, 저 붙인다는 거, 안 뜨거우세요?
0: 나중에 뜨거운데, 이래. 좀, 네. 어, 소독거리.
2: 어, 뜨거운데, 어, 너무 뜨거운데.
0: 놔둬.
1: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0: 어, 뜨거워야, 네. 놔둬다가. 나중에 늘어. 아... 한 집 나가, 그냥 늘어.
2: 아, 이게 붙이는 거구나.
0: 어, 어. 네.
1: 이제 바람과 햇볕, 시간이 제 할 일 다 하길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잠깐의 여유, 마실에 나섰습니다.
2: 마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0: 그래도 얼마나 예뻐, 이거.
2: 너무 예뻐요.
0: 근데 저 나무도 저 신문이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2: 네.
0: 커트 여기 나무 저거. 우리 아들 머리가 하얘지는 거 보면 세월이 그렇게 빨라.
2: 빠르죠.
0: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데는 한심이야.
2: 어.
0: 아들이 머리가 아이고 얘들아, 너가 그렇게 막 세월이 흘렀나 싶어서 한심이야.
2: 어머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0: 그래?
2: 13년 전이에요.
0: 이때가?
2: 네.
0: 아, 추정이 내 아버지도 나온다.
2: 네.
0: 아이고, 이 양반 잘 왔었네. 어.
2: 네.
0: 오래됐네, 그지?
2: 네.
0: 아이고, 우리 조카가.
2: 네.
0: 이거 이 양반 죽은 지가 오래돼야.
2: 어머니.
0: 이거, 이래가지고 다니네, 이랬지. 그때만 해도 나 젊었었어, 그지?
2: 젊으셨어요. 지금도 젊으세요.
1: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2: 마지막 선물로
0: 꽃신을
2: 사왔어요. 사왔어요.
0: 이것도 저렇게 입으시려고
2: 네.
0: 아이고야.
1: 잘 어울리시죠?
2: 제가.
0: 아이고야. 왜 선물을 사왔어 그래? 응? 아이고. 내 가방을 가지고 와서 아들 보고 자랑하고 오늘 아줌마들 나오면 자랑해요. 고마워. 아이고.
2: 저희가 언니 10여 년 만에 찾아왔잖아요. 다음 10여 년 뒤에 이제, 또 찾아올게요.
0: 이제 오지마. 나 그 안에 죽어 이제.
2: 아니에요.
0: 이제는 오지마.
2: 계속 건강하게 지금처럼.
0: 이거 이제 다 살았어. 나이가 이제 몇인데.
2: 그리고 또 저랑의 인연도 있으니까.
0: 그래요?
2: 네. 제가 그래, 또 10여 년 뒤에 꼭 찾아올게요.
0: 그래 또 찾아와.
2: 네.
1: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할머니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겨움 가득한 5일장의 풍경도 그러합니다. 13년 전 버스를 타고 할머니의 장날에 함께했었죠.
3: 장계 가요 저도. 저도 장계 한번 또 가보려고.
1: 그때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2: 할머님들이 어디서 오실지를 모르겠네요.
1: 그런데 그때 위풍당당 등장한 택시 한 대. 장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랍니다.
4: 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새삼 느껴지네요. 아, 그나저나 진짜 편해지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쵸?
2: 아니, 어머님.
0: 예.
2: 근데 원래 버스 타고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0: 요새는 잘 나가는 것도 없고 장이 못쓸 것인데 네. 옛날보다 더 잘 안 나가. 장이 잘 안 돼.
1: 아 그래요?
2: 안타까워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 자 여러분 이거 무진장 쌉니다. 오늘 보고 가세요.
3: 미나리 되게 좋네.
1: 아, 미나리도 좋아요. 무진장 싸거든요. 무진장.
3: 오 자연산?
0: 응 자연산.
1: 아니 다 가져가시면 딱 맞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되세요.
4: 이렇게 장날 열리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3: 너무 좋죠. 정겹고 좋아요. 옛날 어르신 생각도 나고 예. 되게 마음에 푸근하고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시골을 일부러 골라 찾아다녀요.
2: 늘 북적이던 장터는 한산해지고 찾는 사람도 줄었지만 넉넉한 인심만큼은 여전합니다.
5: 3만원? 2천원 깎아주지 않으네. 내년에 또 와.
1: 여기 예전에 그 대장간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0: 대장간이랑 좀 있었는데
1: 네.
0: 대장간도 이제 망가지고 아, 이사가 버리고.
1: 아 그래요?
0: 세월이 간 게 사람도 늦고 네. 변화도 있고.
2: 어 맞아요. 그 삼배가 하시던 대장간 그쵸? 장터에 뜨거운 활력을 전해줬던 대장간 늘 뚱땅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아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곳에서는 세월의 변화가 꼭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겨운 풍경과 바로 이곳입니다.
1: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젊어지신 것 같은데?
6: 저는 아들이고요.
1: 아 그럼 예전에 나오셨던 분이 아버님이세요?
6: 네 아버지요.
1: 아
2: 13년 전 가마솥을 지키던 이분.
7: 제가 장사한 지는 한 25, 26년. 이게 아버님 할머니 이게 해가지고 80년 정도.
2: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7: 가마솥에 저기 참나물을 갖다가
1: 네.
7: 앞에 뿌렸다 하시는데
1: 네.
7: 참나물에서 해가지고 끓여서 진국을 만들어요.
1: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죠?
7: 어, 그럼. 멀리 왔어.
1: 아, 멀리 오셨어요?
7: 그럼.
1: 어디서 오셨어요?
8: 충청남 금산에서 100km, 100km.
1: 금산에서 100km를 달려서 오신 거예요?
8: 그럼. 충청도.
1: 그럼 메뉴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먹을까요?
7: 막창순대.
1: 막창순대.
7: 막창순대.
2: 이곳에선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막창으로 순대를 만드는데요. 4대에 이어 그 손맛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1: 입안에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데요. 초장이 새콤하고 들깨가 고소하고 쫀득하고 와, 너무 맛있어요. 순대국도 감사합니다.
2: 말로만 듣던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순대국이죠? 어때요? 맛 좀 봐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1: 입에서 국물 육수가 확 퍼져요. 그리고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아버님들이 아 뭔지
2: 아 잊지 못할 추억의 맛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그 맛 보러 13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3: 어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라 가지고.
9: 이건 정말 따뜻하게 먹어야 돼.
3: 딱 야식으로 좋은 거 같아요.
10: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DB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DB라면?

0: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595.

0: go.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2: 아, 깎아야 잘 살지.
4: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4: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4: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4: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4: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나빠질 때 수면 중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즉, 우리 몸을 알게 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증상들을 잘 알고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장과 심장의 관계를 알려면 잠이라는 것이 심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잠을 자는 순간은 심장에게는 휴식의 순간이면서도 긴장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은 재생되죠. 하지만 자는 동안 우리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장의 위험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돌연사들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 잠을 자는 동안 혈압과 심박수가 감소합니다. 교감신경계는 깔아앉고 부교감신경계는 올라간다는 거죠. 다만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교감신경계가 계속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심장이 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잠을 자는 동안 호르몬 조절이 일어나는데요. 코티졸이 감소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멜라토닌 피크가 생기면서 심장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고 낮 동안 힘들었던 심장에게 휴식을 주고 뇌에 있는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잠의 효과이겠죠. 에너지 소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심장은 쉴 수가 있는 거죠. 심장은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일하고 있지만 밤에 자는 시간 동안 심장에게 상대적인 휴식이 주어지면서 심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심장에게는 매우 큰 건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류를 또 조정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근육으로 혈류량이 가는 것을 감소시키고 그렇지만 멈추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장기관으로는 혈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밤늦게 야식을 먹었다. 소화기는 잠자는 동안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화작용을 해야 되겠죠. 소화기가 계속해 작용을 하게 되면 소화기 쪽에 피를 보내게 되면서 심장은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되면 심장 박동의 안정성이 주어지게 되고 부静맥 위험을 감소시키는 안정 효과를 줄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순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온몸으로 갔다가 다시 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폐로 가서 산소를 받고 산소를 받은 피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폐순환을 이해하게 되면 심장이 나빠졌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기능, 내뿜는 기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내뿜는 기능이 안 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우리 몸의 중요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동맥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더불어 심장이 나빠지게 되면 받아들이는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교통 정체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심장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 다리, 콩팥, 간, 그리고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폐 등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는 초기에 그리고 수면 동안 우리 몸에 심장이 재생되는 고유의 순간 동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눈여겨보시면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면 중 심장이 나빠지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증상을 살펴보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다리나 하체 쌓인 체액이 수면 중에 신장, 즉 콩팥으로 뒤늦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 기능이 원활하다면 이미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할 수분들이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낮 동안 쌓였던 것이 서서히 유효 혈액 공간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또 신장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밤늦게 아니면 자는 동안 소변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깨서 소변을 자주 본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심장이 쉬지를 못하겠죠. 심장의 재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수분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우리 심장은 돌릴 수 있는 혈액이 있어야지 심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낮에는 충분하게 물을 드시고 저녁 시간 이후로는 수분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심장 기능 그리고 우리의 신체 기능들이 재생을 하지 못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쌓인 수분들이 콩팥뿐만 아니라 폐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폐의 부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밤에 자주 잠을 깨시는 분들은 8시에서 9시 이후에는 수분을 섭취하지 말라. 그리고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는 동안 다리가 붓겠죠.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막히게 되니까 다리 쪽에 혈액이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리가 부어 있거나 아니면 손발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일 수가 있죠.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이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붓게 되면 우리 신체 내에 혈액 내에 유효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으로 잦은 다리 경련 혹은 다리 저림, 다리 지, 다리의 불편한 느낌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밤에 더 심해지느냐?
바로 그 이유는 낮에는 근육은 끊임없이 수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리에 쌓인 혈액들을 심장으로 잘 돌려보내는 도움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데, 밤동안에는 근육의 수축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재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일어나서 고통에 찬 시름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면서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다리 쪽에 혈액이 더 많이 쌓이면서 다리에 쥐, 다리에 저림, 다리에 부종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낮 동안 다리에 쥐가 가장 적은 이유는 바로 걷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린 거죠. 걸어야 심장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가장 고통받는 첫 번째 신체 기관이 심장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혈관벽에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하겠죠. 두 번째 고통받는 신체 기관은 바로 혈관이 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은 근육, 호르몬, 운동, 수면, 수분 섭취의 종합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리에 부종이 생겼을 때이 부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이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을 때 발 뒤꿈치 들기를 계속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노력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고 멜라토닌이 혈관을 잘 청소하게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통해서 혈관이 마르지 않게 혈액이 찐득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가볍게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심장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심장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심장과 함께 100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음 챙김의 방법으로 평소에 조금 경직되어 있던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볼 거고요. 그리고 빠른 이완의 효과를 가져오는 바디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마음의 근력을 기른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요가는 대표적인 동적 명상입니다. 동작을 할때 일어나는 강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관찰해 나가시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알아차림을 위해서 일반적인 요가의 움직임보다 조금은 천천히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거북목을 예방하는 움직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편안하게 두고 척추는 조금 바로 세워볼게요. 눈은 완전히 감거나 혹은 부드럽게 반쯤 감고 깊은 심호흡을 두어 차례 하면서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왼쪽 머리 측면을 잡겠습니다. 숨한 차례 깊이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이때 나의 주의는 늘어나고 있는 왼쪽 목 측면에 주의를 둡니다. 그곳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한번더 갑니다. 내쉬면서 지그시 내리고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마지막 그대로 내려가서 숨 쉬면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왼손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 면을 측면을 잡고 나의 반대쪽 팔은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숨한 차례 깊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내려봅니다. 이때 주위는 늘어나고 있는 오른쪽 목 측면에 주의를 두어보시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내려가고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마지막 한번더 지그시 내려가서 숨 쉬면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어깨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시고요. 자, 나의 손바닥을 숨을 깊이 마시면서 천정으로 보내어 보겠습니다. 이때 주인을 자신의 옆구리에 두어 보시고요. 내쉬면서 손에 깍지는 그대로 낀 채로 손에 힘만 살짝 놓았다가 한번더숨 마시면서 자신의 몸을 깊이 늘려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살짝 힘을 놓았다가 자, 이제 나의 손바닥을 그대로 나의 머리 뒤쪽에 두어 보겠습니다. 이때 손바닥은 나의 머리와 목이 이어지는 지점에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발꿈치도 열고 시선을 살짝 위로 보내면서 자신의 어깨 상태를 알아차려 봅니다. 내쉬는 숨에는 발꿈치 닿고 고개는 부드럽게 숙이고 나의 목 뒤편의 감각과 등줄기의 감각까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천천히 시선 위로 발꿈치 열어보시고요. 주인의 어깨에 두고 감각 살펴봅니다. 내쉬면서 부드럽게 숙여볼게요. 발꿈치 닿고 목 뒤편의 감각 알아차립니다. 마지막, 가슴 열고, 팔꿈치 열고, 시선 위로 보내시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숨 쉬면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때 자신의 어깨 상태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날숨에 조금 더 어깨를 열어볼 수 있는 분들은 열어보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챙기 요가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내쉬면서 부드럽게 숙이겠습니다. 발꿈치 닫고 숨을 쉬고 그 상태 그대로 나의 손바닥의 힘을 바닥으로 툭 하고 한번더 맡겨볼게요. 등 뒤편 감각 알아차립니다. 네, 천천히 숨 마시면서 나의 시선을 정면하고 손을 천천히 풀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하는 동작은 천천히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앉고 걸으면서 긴장되었던 허리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방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누울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운 자세가 편안한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양쪽 무릎은 세울 거고요. 그 발의 간격은 나의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줍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숨을 깊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지그시 내려봅니다. 이때 시선은 왼쪽으로 갑니다. 나의 주의는 옆구리, 몸통 감각에 주의를 두어 보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한번더 내려갈게요. 천천히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한번더 마지막. 천천히 내쉬는 숨에 양쪽 무릎을 지그시 오른쪽으로 시선은 왼쪽. 옆구리와 골반 주변 감각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그 동작에서는 그대로 숨을 쉬고 유지해 볼게요. 이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추어서 나의 날숨에 조금 더 무릎을 내려볼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더 내려보셔도 좋습니다. 숨을 쉬고,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고,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무릎 왼쪽, 시선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옆구리 감각 살펴보시고요.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반대로 한번더 갑니다.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마지막 내쉬면서 무릎 왼쪽 시선 오른쪽으로 보내고 숨 쉬면서 상태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나의 옆구리, 골반 감각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쉬고, 셋,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저의 안내에 따라서 주위를 둘러보는 바디 스캔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쪽 머리에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 머리에 무게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누워있는 매트나 침구의 푹신한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등, 오른쪽 손바닥, 손목, 오른쪽 아랫팔, 팔꿈치, 오른쪽 윗팔, 어깨, 옆구리, 골반, 나의 허벅지, 종아리, 오른쪽 발, 왼쪽 손바닥, 손목, 아랫팔, 팔꿈치, 허벅지, 무릎, 종아리, 왼쪽 팔, 나의 얼굴, 나의 가슴,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나의 호흡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천천히 마무리하시고요. 자신의 몸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깨워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몸의 감각을 활용한 간단한 마음챙김 요가와 바디 스캔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이번 시간에는 평소 긴장으로 경직된 몸을 풀고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의도만 내면 할수 있습니다. 꼭 스트레칭이나 요가가 아니어도 좋고요. 내가 하고 있는 운동,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그저 주의만 현재로 가지고 오면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명상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모든 명상의 기본이 되는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현입니다. 앞서 생존 배낭을 꾸릴 때 중요한 선택 요소나 목표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었죠. 생존 배낭도 꼭 하나만 준비할 게 아니라 좀 작게 기본형부터 좀 더 많은 표준형 또 더 많이 들어있는 완비형처럼 크기별로 차별해야 한다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존 배낭에 들어가는 필수 생존 장비들을 좀 어떻게 선택하는지 또 생존 배낭 외에도 갖가지 이런 캐리어나 조끼, 힙색 같은 다양한 꾸러미 형태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배낭, 자, 요거 장비나 물품들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세 가지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따르셔야 됩니다. 바로 중요도, 활용도, 무게입니다. 생존 배낭이 크건 작건 요 요건대로 세 가지 요소대로 구성품을 선정을 하면은 장비 중에 겹치거나 낭비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다만 개인적인 활용도나 또 위치 상황에 따라서 또 재난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중요도 1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용품들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할 수 없거나 또 갑자기 구하기 어렵거나 아주 중요하거나 또 자주 사용하거나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1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식량과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은박 담요나 방수 자켓, 담요 같은 보온 용품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나 플래시, 라이터, 멀티툴, 또 운동화나 양말,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 각종 내 자료를 저장한 USB 메모리, 뭐 신분증이나 사원증, 사진들 이런 것들이 바로 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 2순위는 대용품에 있는 중요한 용품들을 말합니다. 생존이 중요하지만은 좀 휴대가 불편하거나 또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은 2순위라 할 수 있는데 텐트나 바닥 깔개, 또 에어매트, 침낭이나 세면도구, 버너, 자, 이런 것들이 2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균형 있게 잡혀 있어야지만이 좋은 생존 배낭이라고 할 수 있죠. 생존 배낭의 한 형태로 식량을 더 많이 넣어놓은 식량 강화형 생존 배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량과 물을 좀 더 강화했는데 내가 식량 보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예상이 될 때 또 혹은 장기간 이동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자, 이럴 때 식량과 물을 좀 더 강화한 구성인데요. 다만 먹을 것과 물은 매일 빠르게 소모가 되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한다 하면은 옷이나 담요 같은 보온 장비나 용품들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장비 강화형 생존 배낭도 있습니다. 뭐 생존 용품 장비들 더 많이 늘려갔고요. 흔히 이제 초보자들이 하긴 쉬운 실수가 드러날 수 있는 초기형 생존 배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 배낭은 비상시를 대비해갖고 나의 생존에 이제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넣어놓은 꾸러미이기 때문에 꼭 배낭이란 형식을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 휴대가 가능한 더 편한 다양한 형태로 생존 배낭을 꾸릴 수가 있죠.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엄마들이 시장에 갈 때 많이 쓰는 카트 같은 형식들도 좋습니다. 카트는 가볍고요. 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끌기도 좋고요.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동할 때도 좋습니다. 일반용 좀 작은 것들도 있지만은 바퀴가 더 크고 더 튼튼한 고가형 카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작은 힙색 혹은 뭐 크로스백 이런 형태에도

내가 꼭 필요하다 싶은 물품들, 생존 장비, 뭐 사탕이라든가 라이터, 후레쉬, 자 이런 것도 조그맣게라도 넣어갖고 휴대하기가 쉽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EDC라고 하는데 에브리데이 캐리의 약자로 매일매일 휴대할 수 있는 생존 배낭이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끼인데 조끼 형태의 생존 배낭도 가능합니다. 보면은 많은 주머니들이 있죠. 이 주머니 안에다가 세 가지 생존 용품과 또 보온 장비들, 물과 식량, 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넣어놓고 이거 준비했다가 대피할 때 이거 바로 입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조끼 형태의 생존 배낭은 몸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무게감도 좀더 적게 느껴질 수 있고요. 뭐 뛰거나 달리거나 뭐 기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도 훨씬 더 밀착이 돼서 가뿐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도 좋은데 이런 배낭 형태는 아이가 좀 겁을 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지만은 조끼 형태의 생존 배낭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여행용 캐리어 타입의 생존 배낭도 가능합니다. 여행용 캐리어는 보통 1년에 몇번 정도 해외여행이나 출장 갈 때만 쓰고 평상시에는 베란다에 처박히게 되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생존 용품들, 식량과 물을 넣어놓게 되면은 비상시에 같이 생존 배낭과 들고 갈때 아주 유용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용 캐리어는 일단 부피가 크고 많은 물건들, 또 무거운 것들을 넣어도 손잡이랑 바퀴가 있기 때문에 끌고 이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많은 피난민들이 이 생존 배낭과 함께 이런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진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캐리어 안에는 좀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넣어놓습니다. 뭐 담요나 또 보온 옷 같은 것들, 잠바, 그리고 각가지 세면 도구나 이런 물, 그리고 각종 먹을 것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뭐 건빵이나 통조림, 또 분유나 각종 단기 비상 식량들, 그리고 옷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또 비상시에 이런 것들 바로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를 이용해 갖고도 다양한 상황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기에 교토 상구리한 말이 있죠. 이 똑똑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말인데,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지든 바로 내가 이 생존 배낭을 들고서 대피를 할수 있게끔 어디서나 잡을 수 있게끔 준비해 두는 건데요. 집뿐만 아니라 뭐 회사나 일터, 그리고 차 트렁크에도 각각 추가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생존 배낭 안에 구성품과 세팅도 환경의 변화에 또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60도까지도 차이가 벌어지죠. 극심한 온도 변화는 식량이나 물, 또 장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수분 유입이나 결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생존 배낭의 구성품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특성에 따라서 닥쳐올 위험과 재난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좀 특성화를 하는 건데요. 물론 그래도 이 생존 배낭의 3원칙을 지키면서 무게나 부피가 크게 지장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성품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령 내가 강이나 바다, 또 상습적인 저지대 침수 지역에 산다 하시면은 이 배낭 안에다가 뭐 튜브나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시고요. 또 북부 지방 접경 지역에 사신다 하시면은 방독면 같은 것들을 좀 넣어놓으실 필요도 있고, 또 남부 지진 다발 지역에 사신다면은 헬멧 같은 지진 안전 용품들을 좀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또그 외에도 남녀 성별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여성 용품 같은 것들 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존 배낭에서 꼭 피해야 될 장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무거운 것들이요. 우리가 캠핑용으로 뭐 주물 냄비, 주물 후라이팬, 자,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무거운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게 면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엔 좋지만은 실용성은 좀 떨어지고요. 또그 다음에 내구성이 약한 것들, 저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또 사용법이 복잡한 거, 내가 쓸수 있다 하더라도 뭐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쓰기가 힘들다 하면 이것도 좋은 생존 장비가 아니죠. 그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거나 또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들도 보기와 달리 좋지가 않습니다. 기능들이 많다 하면은 한 개가 고장나도 다른 것들은 다 같이 못 쓰고 버려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구조가 복잡할수록 더 빨리 고장이 나고 수리하기도 힘듭니다. 또 비슷하게 수리가 복잡하거나 또 특수한 공구가 필요한 것들도 좋지가 않아요. 뭐 나사 같은 경우도 십자가 아니라 뭐별 렌치 같은 것들, 좀 특수한 공구들이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그 다음에
습기에 약한 것들도 제외시켜야 됩니다. 집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잘 작동하다가도 야외나 뭐 산, 오지에 가서 쓸 때는 조금만 습기가 먹어도 뭐 쇼트가 나거나 이상이 생겨갖고 못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습기에 약한지 또 어떤 문제가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그 다음에 전기나 연료 소모가 많은 것들도 제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생존 장비로 선택을 할때 커다랗고 엔진 배기량이 큰 SUV 같은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힘이 좋긴 하지만은 역시 연료 소모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계속 재충전, 재급유를 시켜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은 장비라고 할 수가 없죠. 또그 다음에 소음이 큰 장비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소음이 크게 되면은 내 위치가 노출이 되거나 혹은 주위에 있는 동물이나 짐승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좀 작은 없는 것들을 찾으시는 게 좋죠. 또 장착 소모품이나 배터리가 표준품이 아니라 따로 이 특별한 것들, 특수한 장비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가령 배터리 같은 것들도 일반적인 AA 혹은 AAA 건전지 사이즈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충전지가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건전지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피해야 될 장비고요. 또 그다음 작동법이 좀 위험한 장비가 있습니다. 가령 가스 버너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가스 버너는 에어를 압축한 다음에 여러 가지 세팅이 필요한데 이게 내가 할수 있다 하더라도 남이나 초보자 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도 좋은 장비를 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 멋있고 되게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한 상황에만 잠깐 쓸모가 있다 하면은 이것도 역시 좋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번 강의에서는 생존 배낭의 여러 가지 형태랑 차별화, 또 피해야 할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상시 잘 도망가고 잘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거는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2: M, O, O, F.
1: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3: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4: 세계 최초예요?
2: 네, 맞습니다.
4: 아, 그래요?
2: 네네.
4: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2: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1: 네. 아, 이게 MOF.
4: 이게요?
2: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4: 있어요.
2: 네네.
4: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2: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1: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3: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4: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 네, 맞습니다. 네, 네.
4: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4: 집에 가실 때 주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5: Hôm nay mình thu hoạch khoảng 6 tấn.
6: Mệt dữ lắm chứ sao không mệt.
7: Ở đây càng làm càng nhiều thì lương càng cao cho nên càng phải làm nhanh. Chết luôn à. Sáng sớm mà đã 37 ra thì độ 37 rồi.

0: 사실 아마 안 좋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아, 우리 괜찮아, 괜찮아.
2: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인데. 아유 반갑습니다.
1: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굳은살이 생겨요. 굳은살 보여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정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놀던 꼬맹이. 그 꼬맹이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살, 5학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지? 공부도 좋고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냥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야구. 단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유니폼을 나눠주던 야구단이었어요. 이제 창단을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갔던 야구단이 아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던 야구단. 어느 순간 야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 생활로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이 빠졌던 것 같아. 그때가 6학년 때.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부산에 사직구장까지 걸어서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야구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하고 싶다. 그때부터 그 꼬맹이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제일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센스만 있는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쟤 재능 있네? 센스 있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막상 커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야구는 리틀 야구하고 중학교 야구하고 완전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들이 하는 야구 거리를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유격수에서 공 던지는 1루까지가 너무 멀고 다섯에서 쳤는데 멀리 보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면 땅볼하고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버지와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이 야 너는 진짜 야구하기 힘들겠다. 그냥 너 축구하러 가라. 아니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이 붙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혼자 버텼던 중학교 좀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3일 쉬는 학교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야구도 못하는데 이게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또 이 반복된 생활을 또 해야 돼?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 중학교 생활을 잘 넘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생활 때 너무 훈련을 많이 했던 결과 부상으로 이 결과가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다가 내야 땅볼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공을 놔버렸어요. 이유는 공을 잡고 들 힘이 없었어요. 발꿈치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이제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야, 혼자 화장실 가서 왼손으로도 왼팔이라도 야구를 하겠다 그런 좀 오기를 부렸던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수술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한번 재활을 통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쉬면서 몸으로 야구를 할 수 없으니 눈으로 야구를 배우자, 눈으로 야구를 익히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신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고, 그 위에 부산에서 야구를 되게 잘했던 그때 시절이었어. 수업 안 하고 형들 야구하는 거 지켜보고 다 보고 나면 바로 사직구장 가서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것도 누누로 느끼고, 그 생활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혼자 재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재활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다시 또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때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행복은 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좌절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청소년 대표를 2, 3학년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재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에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과연 나는 이번에 몇 번의 지명을 받을까?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때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이유는 또 어릴 때 들었던, 그 꼬맹이 때 들었던 소리. 너는 키작아서 안 돼. 너는 프로에 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야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평생 야구만 해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자신도 없었고, 야구를 놓기에는 지금 해왔던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버텨왔는데 찰나에 고려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고려대학교니까 가서 또 4년 동안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 가니까 엄청나게 룰도 강하고 이제 그때 선배들 간의 위기질서도 굉장히 강하고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루틴을 가지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제는 힘없다 소리 듣지 말자. 일단 잘 먹자. 잘 먹고 키 크고 힘을 키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으로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박용택 형이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 형이 키 작다고 하니까 매일 라면 3개에 밥 말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면 3개에 밥 말아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나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래, 일단 어떻게든 넣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위가 커지고 많이 먹고 형이랑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용태이 형 감사합니다. 엄청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도 상체, 하체, 상하체 일주일에 6번을 웨이트를 했어요. 몸이 레슬링 선수같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치면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좋아져서 감독님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가게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1학년 때도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힘은 키웠어. 이제 기술을 더 키워야겠다. 방망이를 탁 잡고 제가 잡고 뭘 했냐 그러면 이 방망이를 많이 돌리다 보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구름살이 생겨요. 구름살 보여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000개씩 했습니다. 하루에 3,000개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망이로만 한 게 아니라 긴 방망이로 300개, 이 손으로 300개, 300개, 짧은 방망이로 300개, 300개,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000개를 피가 까지고 해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아, 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내 걸로 만들까?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는 곳이 저기 경기도 송추인데, 송추는 좀 외져서
저녁 때면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PC방을 가거나 그러는 시간에 아, 어떻게 하면 프로로 갈수 있을까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되게 다시 프로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또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 그한 마리가 있었어요. 종은 이제 차우차우라는 종인데 이름은 검둥이였어요. 근데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버티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잘안될때 있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큰 수술을 하시게 되고 저도 야구가 잘안 되고 했던 상황에서 아,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검둥아, 오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잘안 되네. 오빠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야구를 놓고 싶어. 계속 할까 말까 검둥이한테 물었습니다. 검둥아, 계속 하라고 하면 고개 좀 끄덕일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검둥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아, 검둥이가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밥도 주고 다 키웠던 보람을 그때 좀 찾는 것 같았고, 검둥이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빠가 검둥이 믿고 다시 한번더 야구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열심히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 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프로 야구 중계를 했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친구, 뭐 추신수에 대한 뉴스 그때는 이제 신문을 막볼 때니까 신문을 보면 친구들 기사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대호 뭐 오승환 막 오승환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뭐 여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간 친구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친구들은 지금 프로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꼭 갈 것이다. 좀 늦지만, 어떻게든 가서 저 친구들과 같이 프로 야구에서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예.

버틸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근데 청소년들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중2인데 지금 집에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애들은 잔소리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재훈이, 지한이, 수빈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컸을 때, 강해졌을 때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야구 용어와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첫 기본이 치고 뭐 달리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고 1루까지 전력으로 뛰어야지만 상대방의 또 실책도 유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선수는 야구를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점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순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달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 질주로 감독과 코치한테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베이스 런닝 할 때 전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 쟤 빠르구나. 쟤 너무 빠른데? 아, 쟤 그럼 대중자라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런다운 플레이입니다. 가운데 주자가 걸려서 양쪽으로 이 친구를 몰아서 이제 아웃시키는 플레이를 런다운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아 제가 왜 런다운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프로에 입단을 하고 나니 프로에는 감독님이 있고 수석 코치님이 있고 뭐 타격 코치님, 수비 코치님, 뭐 주루 코치님 뭐 다 엄청 많은 코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코치님들이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많은 코치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맞지만 그 좋은 얘기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근우가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 부모님 말이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저는 그 런다운 플레이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 나 이거 좋아요.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더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감독 코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05년도에 제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겨울 내내 전력 집주를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에서 신인 선수가 3루수 1번 타자로 경기에 나갔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첫 타석에 다시 오지 않을 첫 타석에 안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야, 프로야구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참 이제 내가 또 빛을 보는구나 하는 찰나에 또 바로 견제 아웃을 당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시즌을 힘들게 2군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할 9푼 3리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1년을 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근데 실패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던 코치님들이 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밖이에요. 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 작고 프로에서 안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어차피 올해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또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런던 플레이 이 안에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여기서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2006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골든글로브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즌이었어요. 또세 번째로는 희생번트인데요. 여러 스포츠가 많지만 유일하게 본인을 희생해서 아웃카운트를 당하고도 우리 주자를 팀을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거를 희생번트라고 하는데, 희생번트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번트가 왜 매력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 시절 때 희생번트를 한번 실패를 해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너 인천 문학구장 가서 번트 2000개 대고 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또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내 와서 번트 2000개를 대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또 1번 타자가 또 출루를 하네요. 근데 바로 또 사인이 번트가 나왔어요. 희생번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희생번트 하나가 얼마나 팀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감독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만한 플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조그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생번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실책입니다. 아, 2007년도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뵙고 첫 시즌이었어요. 2006년대 가을에 보고. 2006년도에 이루스로 골든글로브를 받은 선수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프링캠프 막바지에 유격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골든글로브 받은 선수를 왜 유격수로? 팀 사정상 정경배라는 이제 지금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2루를 보게 하시고 저를 이제 유격수로 하셨는데 막바지에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을 저는 속이고 혹시나도 경기에 못 나갈까봐 감추고 또 계속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전반기 내내 저는 실책을 스물 몇 개를 할 정도로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께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갔는데 감독님께서 너, 왜? 너무 아픕니다. 2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서 도저히 공을 못 던지겠습니다. 공이 안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 실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가서 더 연습해 핑계야. 그말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아픈 팔을 들고 계속 또 훈련했던 결과, 근데 실책이 던지는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게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잡으면 던져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놓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내내 보내면서 아 정말 나는 팀에 마이너스 가 되는 선수구나. 하지만 팀은 계속 승리를 해요. 저희의 실책을 저희 팀원들이 알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1번 타자, 지명 타자로 이제 경기에 내보내 주시면서 그래도 실책

보다는 수비의 부담보다는 공격에 좀 더 저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제가 진짜 운 좋게 병원에 가서 조사치료를 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후반기 때부터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했던 실책들을 후반기에는 유격수로 계속 나가면서 또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코리안 시즌도 우승하는 해를 만들었죠. 김성근 감독님의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달성을 했고요. 그 해 또 저는 결혼까지 골인을 했고 김성근 감독님께서 수리까지 봐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룬 2007년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거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책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내기 안타가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내기 안타는 홈팀한테만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예. 홈팀이 이 안타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이제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O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끝내기 안타를 기회를 16번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16번이라는 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에 들어와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어요. 대기타석에서 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여기서 못 치면 나는 역적인데 그럼 내일 막 기사에 막 정군을 끝내기 못 쳤어 역적 정군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싫어 하는 마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어요. 역시나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왜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번에는 오면 영웅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면 영웅인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영웅이 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끝내기 안타 찬스가 왔습니다. 와, 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바로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끝내기 안타 찬스만 오면 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어도 마지막 타석에 끝내기 찬스가 오면 저는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오케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걸로 해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많이 친 선수들은 뒤에 타자가 타율이 낮은 타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타자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는 것보다는 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을 하자 팬들은 내가 치기를 원할 것이야 어떠한 볼도 제가 좀 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를 치고 나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쳤었던데요. 예, 끝내기 홈런은 딱 치고 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이쁘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야구 베이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혼자 그 그라운드를 뛰는데 아 너무 기분이 아 이 맛을 보려고 야구를 했지 아 이 맛이구나 이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홈플레이트를 밟았을 때 물 뿌리면서 축하해주는 동료들

0: 그 맛에 야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석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본인한테 좀 더 좋은 기운과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리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내기 안타 찬스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투와 말로 동점이야.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투수가 잘 던지는 볼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치는 볼을 노릴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도 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질주하고 런던 플레이 걸려도 희생분들을 통해서 실책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끝내기 안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누가 나를 잡아줬을까?
1: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매운맛에 되게 당기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라.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4: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0: 건강하지 못해서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2: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이게 MOF.
3: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4: 네네.
1: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3: 네, 네. 이렇게 만난 곳에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 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좀 주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5: 아이고, 안절이. 아이고, 아이고.
6: 아이고, 이.
5: 너무 착해.
7: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장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 높아.
8: 따르시네.
7: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8: 아 왜요?
7: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9: 맛 dữ lắm chứ sao không mệt.
10: Ở đây càng làm càng nhiều thì lương càng cao cho nên càng phải làm nhanh.
11: Chết luôn à. Không
12: mà đã 37 ra nhiệt độ 37 độ C rồi.
13: Teria, Teria, Teria,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14: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15: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야.
14: 명분을 만든
13: 네,
14: 거야.
13: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16: 멀어져 있네요.
13: 그 공간이 그렇죠.
16: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요.
17: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18: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아, 네.
19: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까지 부할 거냐.
6: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가수
2: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를 거야. 오, 내 행운의 선글라스. 무대에서 멋지게 공연하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타로 쓰려고. 삐용. 노래하면서 칠 거야. 라라라라라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가수가

너희도 같이 가수 놀이 할래? 어, 좋다고? 공연장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이응 이응.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너희도 기타 소리 내볼래? 오,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가수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공연 버스 타고 가볼까? 다 같이 우리 공연장으로 출발!

0: 다같이 이겼어. 노해냈네. 예! 안녕, 딜런.
1: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데이지. 가수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좋아. 난 관객. 네 노래 보면 들어줄게.
0: 나도 네 노래면 뭐든지 박수치고 따라 부를래.
1: 고마워요, 고마워요.
2: 공연장은 어디야?
0: 그게... 내 보트 선착장은 어때? 무대로 딱인 데다 해질 때도 멋진데.
1: 좋아. 그럼 이제 공연 버스를 운전할 기사님만 있으면 돼. 네가 기사님이 돼준다고?
0: 난 괜찮아.
1: 자, 서둘러. 공연이 오늘 밤이야. 나 연습도 해야 하거든. 그럼 시작해볼까? 신나게! 공연 전에 연습을 좀 해야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해보자. 랄랄라. 오우!

0: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줄까?
1: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환리들 향해 불러요.
2: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아, 노래 불러.

0: 노래 정말 잘한다.
1: 나? 네가 부른 거 아니었어?
0: 네가 아니라고? 나도 아니야. 그럼 누가 부른 거지? 안녕.
2: 우와, 가수 딜런이야.
3: 저기 길 좀 비켜줄래? 공연장에 가야 하거든.
1: 아이, 당연하지. 가수 딜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3: 고마워. 자, 이거 받아. 내 공연 초대장이야.
2: 와, 신난다.
3: 비씨 기사님, 가요. 자, 어서 가요. 공연 전에 연습을 더 하는 게 좋겠지. 랄랄라. 어떡해.
1: 비비비.
3: 맞아. 좀 쉬어야겠어. 공연 전에 목이 쉬면 안 되니까. 기름을 넣는다고? 잘 됐다! 그럼 난 춤 연습 좀 할게. 손뼉 치고, 볼짝 뛰고, 또 빙글빙글, 흔들흔들, 짝짝 볼짝 빙글, 흔들흔들. 친구들, 나하고 같이 춤추자.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관객들 향해 불러.
4: 와! 어떡해! 내 행운을

0: 시간에 꼭 필요한 건데 어떡하지?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내 선글라스 보이니? 저거야! 내 관객이 갖고 있어! 저 관객을 따라가자! 잠깐만! 기다려! 기다리라고! 와우! 바우리리리리리! 와우! 아직도 내 소리가 안 들리나 봐. 너희도 기타 연주 같이 해줄래?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이야. 와우! 바리리리! 와우! 어?
1: 와, 가수 딜란이야!
0: 하루에 두 번씩이나? 우와, 말도 안 돼! 내 최고의 관객들이네?
1: 우와, 정말! 행운의 선글라스가 있길래 돌아가면서 써봤어.
0: 오, 고마워! 이게 없으면 공연이 안 돼. 버스 태워줄까?
1: 공연장까지 너랑 간다고? 아이, 당연히 좋지!

0: 뭐라고?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런가 봐. 노래 못하겠어.
1: 목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가 꺼진 거 아니야?
0: 아직 기타는 연주할 수 있어. 빠우와우. 근데 노래를 하려고 하면 쉰 소리가 나.
2: 새로운 노래 같은 건가? 저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
1: 아니.
0: 노래를 맡겨보라고? 좋은 생각이야. 관객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제 노래 가사를 전부 아는 친구 있나요?
3: 저요!
0: 자, 올라와요.
2: 근데 마이크가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마이크가 어딨지?
0: 마이크다!
2: 되네?

0: 일렁 최고!
1: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내 목소리, 와, 돌아왔어! 고마워, 빈씨.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0: 이번 공연 정말 너무너무 멋졌어! 진짜 최고로 신났어!
1: 신났다고? 해냈어!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다음 노래는 뭘로 할까?
1: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우리

어서 들어와. 오늘은 물이 잘 흐르게 해줄 거야. 세면대랑 욕조 그리고 변기에도 아! 그리고 물이 흐르는 관이 막히면 필요한 건 이거야. 나사 돌리개로 관을 열면 돼. 덜컹 덜컹 덜컹 덜컹. 그래서 막힌 걸 뚫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배관공이거든. 나랑 같이 배관공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그럼 다 같이 막힌 관을 뚫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덜컹 덜컹. 막혔나 봐. 안에 뭐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상태야. 나사를 풀어서 관을 열어보자. 덜컹 덜컹. 됐다. 이제 안에 뭐가 들었나 꺼내보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배관공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예!
0: 좋아!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배관을 만들자! 쏴! 하고 말이야!
1: 여기가 세면대야! 여긴 관이 뜨거! 야호! 예!
0: 자르르! 이제 관을 더 길게 만들어보자.
1: 바로 이거야.
0: 예.
1: 와우.
0: 와우.
1: 와우. 빛이구나. 이건 여기로 가고, 자, 됐어! 야호!
2: 어지러워.
1: 잘했어, 비씨!
0: 조금만 더. 다 됐어! 예! 이제 이걸로 관을 연결하자! 덜컹, 덜컹! 덜컹, 덜컹!
1: 탈컹, 탈컹, 된다!
3: 어? 아, 나사 돌리개가 없으면
0: 아무거나 써도 돼.
3: 나사 돌리개, 나사 돌리개.
1: 찾았어!
3: 탈컹, 탈컹.
1: 우와, 잘 돼! 야호! 내려온 물은 여기에 다 모일 거야. 쏴! 시! 천방!
0: 배관이 완성됐어! 봐봐!
1: 예!
3: 덜컹!
0: 잘 되는지 볼까? 좋아! 내가 물 틀어볼게. 면대에서 손 씻는 중이야. 자, 물 내려간다.
3: 휴휴.

0: 됐다. 예! 성공! 우라 정말 잘했어! 우와, 내 모자!
1: 아이, 걱정 마! 우리가 붙잡을게! 응? 모자가 밖으로 안 나오는데?
2: 이 안에 딱 걸렸나봐. 밀어내려면 물이 더 필요해.
3: 물방울 공아, 너만 믿을게.
2: 모자 아직 안 나왔어?
0: 관이 막혔나봐.
1: 가볼게.
2: 모자 찾았어?
1: 모자 같은 건 안 보여. 대신 여기 웬 선글라스가 있는데?
0: 거기 뭐가 있다고? 아, 선글라스구나.
2: 근데 모자가 아직 끼어있잖아. 그러니까 작은 배관공이 가보면 어떨까?
1: 피키
2: 이거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1: 우지 모자를 찾았나 봐.
4: 오, 따뜻한 게 좋은걸.
1: 아, 비씨 너였구나. 여기 꽉 막혔어.
0: 비씨.
5: 들리니? 들리니? 들리니?
2: 혹시 모자 보여?
1: 너무 깜깜해서 여긴 하나도 안 보여.
0: 어, 알았다.
2: 이걸 쓰면 돼.
3: 뗄까? 자, 그럼 꽉 막힌 곳으로 떠나볼까? 야호! 와우, 와우, 와우,
2: 와우. 어때? 뭐 좀 보여?
1: 우리 여기 있어.
0: 대관공들이야. 어? 또 이게 있네.
2: 내 하모니카. 그게 왜 저기 있지? 혹시 거기 한 자리 더 있어?
1: 근데 자리가 점점 꽉 끼는 느낌이야.
2: 그럼 막힌 곳을 찾아야겠네. 관 밖에서 말이야. 친구들, 어디가 막혔는지 한번 들어봐. 허, 방금 소리 들었지? 바로 여기 있어! 우와, 찾았다! 그럼 친구들을 꺼내주자. 나사 푸는 것 좀 도와줄래?

0: 여기 썼구나. 자, 이거 잡아. 야, 데이지, 너도 나와야지.
1: 싫어, 나 그 모자 없인 안 나가.
0: 오지, 저 안쪽 좀 비춰줄래? 배관공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오지 모자가 보이니? 저기 있어!
1: 거기?
0: 바로 거기!
1: 아, 그래서 꼬리가 따뜻했구나.
2: 정말 좋은 모자라니까.
0: 물이 다시 흐르잖아! 우리가 해냈어!

0: 봐봐, 이제 여긴 변기야. 쏴.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정량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플러스
0: 블러그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정량 원인원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4: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5: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6: 수상한 인형
7: 해치? 들어와
6: 고마워
7: 오늘은 좀 늦었네
6: 응 포근아 응? 아직 있었구나
7: 아직 엄마를 찾지 못했어
6: 어...
8: 그냥 성계로 돌아갈까?
9: 두목 두목이 돌아가고 싶게
10: 어디로?
9: 가긴 어딜 가 두목은 우리랑 있을 거야
8: 인간계에 괜히 왔나?
9: 와 두목님
11: 그런 약한 소리를 하니 실망스럽네요 모냥
8: 예? 누구냐?
11: 누군 누구야? 옹박사지
8: 어디서 들리는 거야?
9: 두목 왜 그래요?
12: 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10: 좀 이상해졌어
11: 마법을 강하게 해줬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다시 손봐줄 테니까 본부로 돌아와요
8: 네? 내가 거길 왜 돌아가냐?
11: 아직 말 안 했군요 네 몸에 통제장치를 심어놨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8: 알았어 알았어요
11: 진작 그래야지
8: 나 좀 갔다 올게 니들 일이야
9: 두목
10: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며
9: 갔다 온다잖아
11: 그렇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와 뭐냐 어서와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8: 됐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11: 같이 일할 거니까 네 마법 능력을 더 강화시켰어 어디서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심어 놓았고
8: 뭐야 누구 맘대로
11: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거야
8: 알았어 말 잘 들을게요
11: 그래야지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8: 무슨 일?
11: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여기 충치가 있네 여기 앉아봐 입 조심하고
8: 뭐냐?
11: 시작해볼까?

0: 다녀올게.
1: 양세나!
2: 어?
1: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0: 어때? 마음에 들어?
1: 아니.
0: 움직이잖아.
2: 세상에, 저게 뭐야?
0: 어? 선계 기운이야?
3: 마법이야. 응? 어? 찾았다.
0: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군. 그럼 나오게 해야지.
2: 무슨 소리야?
4: 레리야! 저건 인형이야.
3: 어떻게 된 거야?
0: 나타났군. 이제 실력을 보여줘.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2: 아무렇지도 않잖아.
0: 그게 다야?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3: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0: 밀리면 안 돼! 바라뉴! 가자! 넌 뭐야? 가자! 오호, 모냥의 전기 공격을 참고했는데 괜찮군. 입이야!
1: 걸레리오!
3: 귀찮게!
0: 걸레리오!
3: 어? 어!
0: 이런! 이런, 이런.
3: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 잡았다.
4: 미아!
3: 이름이 미아라고. 내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대신 얌전히 있어야 해.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딩동댕 당첨! 너부터 없애주마.
0: 그렇죠?
3: 계속 피해봐.
0: 가자! 어쩌지?
2: 이런, 또 피하면 아이들이 다치겠는데.
3: 끝내주마!
1: 삐요삐요?
5: 어? 어? 사라졌어.
3: 에? 뭐야, 여긴?
1: 삐요삐요?
3: 에?
1: 나 여깄어.
3: 어?
1: 친구들 때문에 잡혀있는 척 했는데.
3: 뭐라는 거야?
1: 삐요삐요?
3: 이거 뭐야? 됐다! 너 이 녀석! 어디로 도망가고?
2: 여기 숨어 있었냐?
3: 숨긴 누가 숨어? 끝내주마! 왜 이래? 살살!

0: 이제 우리 차례지. 얼레리요!
1: 얼레리요! 으차!
2: 이게 다 하냐? 이 정도는 끄떡 없어. 공격! 됐다!
0: 아라리요! 아라리요!
3: 이건 모냥이 마법으로 만든 게 아니야.
0: 그럼
3: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야.
4: 얘들아.
5: 어? 미아야.
6: 어떻게 된 거야?
4: 인형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쳤어. 다행이다.
7: 치. 부서졌잖아. 뭐 대단한 걸 만든 것처럼 말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8: 그게 아니고 이상한 게 날아와서 레이저건이 고장난 거잖아.
7: 그러게 잘 만들었어야지.
8: 거의 이겼었는데. 그나저나 기분 나쁘게 옆에서 자꾸 약 올릴 거야. 확 아프게 해줄까 보다.
7: 야, 잘못했어요. 다음에 이기면 되지. 몽박사 파이팅.
8: 그렇지! 다음엔 꼭 이기고 말 거야!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1: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0: 구조대가 작아졌어요.
1: 모든 대원들은 지하 연구실로 모여주세요. 지하 연구실로 모여주세요.
2: 다들 보면 깜짝 놀라겠지?
3: 진, 우리 왔어.
2: 어서 와, 얘들아. 오늘 또 무슨 일이야? 모두 기대해. 내가 엄청 신기한 기계를 발명했거든. 짜잔! 이름하여 매직 광선 기계!
3: 매직 광선 기계?
2: 여기서 나오는 광선이 물건을 커지게도 작아지게도 할 수 있거든.
4: 정말?
5: 그런 게 가능하다고?
2: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저 곰인형을 작아지게 해볼게. 기대하라고. 모두 잘 봐. 작아져라, 얍!
4: 우와! 정말 작아졌잖아!
5: 진짜 신기한데?
2: 거봐, 내가 된다고 했지. 이게 왜 이러지?

0: 얘들아, 너희 어딨어?
1: 어? 어지러워.
2: 머리야.
0: 얘들아!
3: 진, 너 왜 그렇게 커졌어?
0: 그게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작아진 거야.
4: 뭐라고? 어?
0: 난 몰라. 정말 미안해, 얘들아. 내가 빨리 기계를 고쳐서 너희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3: 진, 우리 정말 다시 커질 수 있는 거지?
0: 그럼, 그럼. 나만 믿어. 어? 휠러 씨, 무슨 일이세요?
5: 진, 가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와서 고쳐줄 수 있을까?
0: 아, 그게...
5: 좀 급해서 말이다.
0: 네, 곧 갈게요. 얘들아, 휠러 씨에게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우린 걱정 말고 다녀와.
0: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올게. 아! 밖은 너희들한테 위험하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7: 알았어.
0: 다 된 것 같아요. 문이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5: 오, 그래. 오, 이제 되는구나.
0: 별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휠러 씨, 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문제가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5: 그래, 고맙다, 진. 뭐가 저렇게 급한 거지?
2: 진은 금방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지?
6: 휠러 씨 일이 생각보다 길어지나 봐.
8: 그러게.
3: 책상 위에서 도대체 몇 시간 째냐고!
8: 진이 일부러 늦는 건 아닐 테니까 좀 기다려보자.
6: 그래, 헨리. 어? 어? 진, 휠러 씨 일은 잘 해결됐어?
0: 응, 그건 해결했는데 지금은 포스트의 부탁으로 우체국에 와 있어.
2: 뭐? 거긴 또 무슨 일인데?
0: 우체국 기계가 고장나서 급히 살피러 왔는데 이제 겨우 문제를 발견했지 뭐야.
3: 그럼 언제 돌아오는데?
0: 그게 문제를 찾느라 우편기계를 전부 분해해서 말이야.
2: 그럼 다시 조립해야겠네.
0: 이것만 조립하고 금방 갈게.
6: 알았어.
8: 진이 오기 전에 마을에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긴급 상황이 생겨도 이런 모습으로는 출동할 수 없잖아.
2: 그러게.
3: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나갈래.
2: 헨리, 진이 밖은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8: 그래, 우리가 아주 작아진 걸 잊었어.
3: 그래서 나가보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작아진 몸으로 구경하는 커다란 세상 정말 신기하겠지? 나 다녀올게.
6: 헨리! 안 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3: 걱정 마. 조심해서 다녀올게. 우와! 본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 아니, 내가 작아진 거지? 우와! 신기하다. 우와! 나비다! 나비가 이렇게 꽃구를 먹는구나. 어? 여긴 개미굴이 있네. 어서 들어가시죠. 전 바빠서 다음에 다시 놀러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나기만 한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어? 사마귀? 우와! 엄마야!
8: 어떻게든 말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걱정돼.
6: 그러게 말이야.
4: 얘들아, 나 좀 도와줘.
6: 무슨 일이야, 헨리?
3: 방금 새한테 공격을 받아서 날개가 망가졌어.
6: 뭐?
4: 나 지금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3: 곧 떨어질 것 같아. 위치를 전송할 테니까 빨리 좀 와줘.
6: 알았어, 헨리. 우리가 구하러 갈게. 밖으로 나가야겠어. 모두 날 따라와. 모두 전속력으로 달려.

헨리의 위치를 확인했어. 가자. 응.

0: 애벌레잖아.
1: 빨리.
0: 몸이 풀 속에 끼인 것 같아.
1: 우리가 도와줄게. 자, 그럼 서두르자.
2: 저기, 저 나무 위야.
1: 빨리!
3: 얘들아!
2: 금방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3: 알았어. 근데 로프가 너무 짧아서 나무에 닿지 않을 것 같아.
1: 그러게.
2: 저 수레 위로 올라가서 시도해보자.
3: 좋아.
2: 모두 날 따라와.
3: 응.

0: 잡아! 금방 올려줄게.
1: 얘들아.
2: 이 정도면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거야.
0: 좋아, 내려가자, 엠버.
1: 폴리, 엠버, 이제 안심해, 헨리.
0: 자, 어서 올라가자.
3: 뭐라고? 새가 헨리를 잡아가려 했다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말했었잖아.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 내가 잘못했어. 나만 밖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진, 많이 화났어?
3: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 전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희들이 정비실에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야.
4: 미안해.
2: 그나저나 진, 이제 우리를 원래대로 좀 돌려놓아 주지 않을래?
1: 응, 제발!
3: 알았어, 걱정 마. 자, 수리는 다 된 것 같은데. 됐다! 모두 준비됐지?
4: 응, 준비됐어.
3: 자, 거저라, 얍!
4: 야호! 돌아왔다!
3: 얘들아, 도망가!
1: 이제 이러고 도망가!
5: 거품 소동!

0: 기록이 평소 같지 않네. 그러게, 너희들 오늘 무슨 일이 있어?
1: 아니, 트랙이 많이 더러워져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더라고.
2: 트랙을 청소할 때가 된 것 같아.
0: 그래?
3: 어? 정말이네. 트랙이 엄청 지저분해.
0: 진, 아무래도 트랙 청소를 빨리 하는 게 좋겠어. 얘들아, 말이 나온 김에 오늘 하는 건 어때?
4: 좋아.
5: 그럼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시 모이자. 지금 상태로는 세제를 써서 깨끗이 닦아내야 할 것 같거든.
0: 맞다. 세제가 없을 텐데. 지난번 청소 때 다 썼거든.
3: 그건 걱정 마. 내가 휠러시 가게에 가서 사올게.
0: 유후! 오늘은 꽤 한가하네.
3: 틴팅! 안녕!
6: 안녕, 캡!
3: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6: 아, 창고 청소를 하느라 먼지를 잔뜩 뒤집었었지, 뭐야.
3: 틴틴! 그럼 당장 세차장에 가야지!
6: 안 그래도 지금 가는 중이야.
0: 그래? 가만히 있자. 지금 네 상태를 보니 당연히 특별 세차를 하러 가는 거겠지?
6: 특별 세차? 그게 뭐야?
0: 모를 줄 알았어. 특별 세차는 말이지, 네가 직접 세제를 가져가서 원하는 만큼 넣은 후 구석구석 더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특별한 세차라고.
6: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네.
0: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6: 정말? 고마워, 캡.
0: 전만해. 그럼 일단 세제부터 사러 가자.
6: 응. 자.
3: 플래시! 안녕하세요.
7: 헨리, 어서 오렴. 오, 저기 캡과 틴틴도 오는구나.
8: 안녕하세요, 휠러씨. 안녕, 헨리.
3: 안녕, 얘들아. 다들 여긴 어떤 일이야?
6: 세차장 가는 길에 세제를 사려고 들렀어.
0: 난 틴틴이 세차하는 걸 도와주러 같이 가는 길이고.
3: 그렇구나.
0: 휠러씨, 먼지를 아주 깨끗이 닦아낼 만한 좋은 세제 없을까요?
7: 물론 있지. 마침 오늘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 도착했단다. 바로 버블버블 클리너.
8: 버블버블 클리너요?
7: 이 제품으로 말하자면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부드러운 거품이 몽글몽글 나오면서 때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고 기분 좋은 꽃향기가 오래오래 감돈다는구나.
2: 거품에 향기까지요?
6: 그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7: 그뿐만이 아니란다. 이 세제는 말이지, 청소할 때도, 세차할 때도, 빨래할 때도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제를 여러 개 살 필요가 없어요.
3: 우와, 정말요? 트랙에 떼도 잘 지워질까요?
7: 그럼 물론이지. 이건 다른 세제보다 10배나 깨끗이 닦이거든.
8: 빨리 주세요.
7: 자, 여기 틴틴.
3: 저기요.
7: 여기 있다, 헨리. 야, 주의할 점이 있단다. 세제를 쓰기 전에 다들 사용법을 잘 읽어보도록 하렴.
8: 네네.
9: 버블버블 클리너?
3: 휠러시 가게에 새로 들어온 제품인데 다른 세제보다 10배나 깨끗이 닦인대. 그리고 엄청 좋은 향기도 난다고 했어.
2: 그래? 정말 기대되는데.
1: 그럼 준비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훈련장 청소를 시작하자.
2: 나는 헨리랑 엠버랑 흩어진 타이어를 정리할게. 폴리와 루이는 트랙 물 청소를 맡아줘.
1: 알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우와, 정말 쉽게 지워지는데. 루이, 이제 물을 뿌려줘.
10: 알았어.
1: 거품이 점점 많아지네. 루이, 물을 좀 더 세게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5: 폴리, 거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청소를 잠깐 중단해야겠어.
11: 이러다 거품에 완전히 갇히겠어.
5: 폴리! 괜찮아, 폴리?
1: 괜찮아.
3: 얘들아!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5: 이 세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거품을 씻어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0: 뭐? 혹시 우리가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3: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주의사항! 조금만 사용해도 거품이 많이 나오니 정해진 양만 쓰시오. 미안해 얘들아. 휠러 씨가 꼭 사용법을 보라고 하셨는데 확인하는 걸 깜빡했어.
1: 괜찮아 헨리. 우리도 사용법을 읽어보지 않았는걸.
4: 그나저나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미끄러워서 움직이기가 어려워.
0: 큰일이네. 물을 뿌리면 거품이 더 늘어날 텐데.
5: 내가 흡입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
0: 우와! 거품이 사라진다!
3: 응!

0: 어서오세요. 세차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하는 세차 방식을 말씀해주세요.
1: 특별 세차!
0: 특별 세차를 선택하셨습니다. 선반 위에 세제를 올려주세요.
1: 우와!
0: 세제는 얼마나 넣을까요?
2: 얼마나 넣으면 좋을까?
3: 넌 지금 엄청 더러우니까 몽땅 넣어줘.
0: 네, 몽땅 넣겠습니다. 몽땅 넣었습니다. 그럼 즐겁게 세차하세요.
3: 우와, 드디어 시작이다. 티틴,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돼. 난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2: 응, 알았어.
0: 세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2: 따뜻해. 향기 좋다.
3: 좋은 향기. 틴틴이 오늘 날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오빠 앞서서! 틴틴!
2: 시선을 도와줘.
3: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4: 이제 다 끝났어.
5: 수고했어, 로이.
4: 천만에.
6: 그나저나 틴틴도 이 세제를 사갔는데 괜찮을까?
7: 그러게. 사용법을 잘 읽어봐야 할 텐데.
8: 왠지 불안한데. 네, 구조대 진입니다.
9: 진, 큰일 났어. 지금 틴틴이 세차를 하는 중인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
10: 뭐라고?
9: 틴틴이 세차기 안에 갇혀 있어. 빨리 도와줘.
7: 캡! 상황이 심각해 보여.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11: 알았어.

0: 불러서 캡을 도와줘.
1: 알았어.
0: 앰버, 세차기 전원을 차단해줘. 로이는 나랑 틴틴을 구하자.
1: 알았어. 금방 꺼내줄게.
2: 거품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거품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거품을 씻어내고.
1: 폴리, 세차기 전원을 차단했어.
3: 좋아.
0: 틴틴, 우리가 곧 구조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4: 폴리, 내가 길을 만들게. 내 뒤를 따라와.
0: 알았어.
4: 틴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5: 그런데 이렇게 몸이 꽉 껴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
5: 부탁해.
0: 틴틴, 천천히 앞으로 나와볼래?
5: 응, 고마워 얘들아.
4: 천만에.
0: 그럼 어서 나가자.
1: 모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6: 틴틴,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5: 아니야, 날 도와주려다 그런 건데 뭐. 그래도 덕분에 엄청 깨끗해졌어.
1: 그러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0: 그리고 아주 좋은 향기도 나.
4: 맞아.
5: 나도 깨끗해져서 기분 좋아.
1: 그럼 우리 내일도 세차하러 올까?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루이 비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지금 무서운 걸 이제 써내드려.
8: 뇌를 바꿀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2: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3: 아이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4: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5: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6: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위대한 농부 입꾼 개미.
1: 렉스, 뭐해?
0: 아, 어. 와, 멋지다.
1: 개미들이 왜 나뭇잎을 가져가는 거지?
2: 작아져서 물어보자.
3: 우와, 엄청 길다.
2: 우선 따라가 보자.
1: 우와, 개미들 정말 빠른데?
3: 너무 힘들어.
2: 개미들이 위험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파이팅! 개미 파워 변신! 렉스 슈퍼 이빨!
0: 페리 붕대 로프!
1: 난키 물대포 발사!
3: 스톰 집게 발사!
0: 어떡해, 냄새 길이 끊어졌어.
3: 냄새 길? 우리 페로몬 냄새 길을 따라 집으로 가거든.
4: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거야?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2: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탐험대야. 지나간 개미들을 추적하면 길을 찾을 거야. 찾았다!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돼.
3: 다행이다, 고고다이노 고마워.
5: 그치만 너무 늦어서 걱정이야.
6: 빨리 나뭇잎을 가져가야 하는데.
7: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나뭇잎은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야?
3: 아니, 이 나뭇잎은 거름이야.
7: 거름이라고? 왜 퇴퇴퇴.
3: 우린 버섯을 키우는 농부 이쁜 개미들이야. 이건 버섯의 거름이 될 거야.
1: 우와, 개미가 농부라니.
0: 정말 신기하다.
5: 무슨 일이지?
8: 오금죽한 녀석들이네. 맛있겠다.
0: 도망쳐.

0: 어? 다 줘!
1: 얘들아, 레스큐 킹으로 변신하자!
0: 어?

0: 레스큐 킹 부스터 야야 드래곤 슈퍼 엔진 됐다.
1: 이건 못 피할 걸. 다시
0: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0: 뭐야, 응? 혀가 안 닿지?
1: 저 녀석들이라도 먹어야지.
2: 백수와 개미들이 위험해!
3: 워터캐논 됐어!
2: 됐다! 어? 이게 뭐지? 레스큐킹! 얘들아, 좋은 방법 있어!
4: 해봐!
0: 레스큐킹! 메가부스터! 레스큐킹! 버거 프로펠러!
1: 뭐야?

0: 작전 성공!
1: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이제 집으로 가자. 모두 준비됐지?
3: 응!
2: 자, 출발하자.
3: 출발!
1: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을 안내해 줄게. 여기는 나뭇잎을 저장하는 곳이야. 나뭇잎을 씹어서 거름을 만드는 거야.
4: 우와.
1: 거름으로 맛있는 버섯을 키우는 거지. 자, 먹어봐봐.
2: 고마워.
5: 맛있다.
2: 개미야,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
1: 뭐? 그건 안 돼.
2: 딱 한 개만 더 먹을게. 응? 응?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서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0: 근데 이상한 건 말이다.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고 덜컥 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것만 딱 하나 물어봤다 아이가.
1: 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선생님은 문화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센터 앞에 서 계시던 분 말이에요. 호는 청아, 이름은 강주, 청아 이강주 선생님.
2: 그럼요 사장님. 저희 센터가 건재하는 한 저희가 먼저 이강주 선생님을 자를 일은 없을 겁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제 얘긴 비밀로 해주세요.
3: 이강주를 위해 목돈을 써놓고 그걸 알리지도 않고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4: 당신 대체 목적이 뭐야?
1: 지금 뭐 하는 짓이죠?
5: 가자! 간식 시간이 왔어요! 모두 분놓고 모이세요!
3: 정신 차려, 저 구두리. 영양가 없는 상상이나 할 때가 아니야!
5: 어서들 모입시다!
3: 기회다. 일단 옆자리를 찾아서 몇 마디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4: 자, 어서 이것 좀 먹어봐요. 둘이 문을.
6: 아, 얘 안 오잖아. 맛있게 드세요.
7: 로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5: 저 양반은 원체 이런 자리엔 끼질 않으셔.
3: 시간도 마음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시간을 달려 이곳까지 온다.
6: 입에서 살살.
3: 그게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다.
5: 문우님, 고두리 문우님.
6: 네, 졸았나 봐. 회장님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3: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평범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7: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6: 아니요.
3: 뭐랄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계기로 취미를 시작하는 거지?
8: 이유는 없어도 좋아요. 한번 해볼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취미란 게 그래서 좋은 거랍니다. 포기해도 상처가 없지.
5: 지당하십니다, 선생님. 고두리 문우님은 젊으니까 이것도 배워보고 재미없으면 다른 것도 배워보고 해요. 너무 비장하면 오래 못한답니다.
1: 그건 아니죠. Time is gold. 바쁜 시간 쪼개서 왔으면 뭐 하나라도 배워가라고 격려를 해야지.
5: 그렇게 잘나셨으면 어디 실력이나 좀 보여주시는가? 못 보여주지? 저봐, 저봐. 누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서 그림 숨기기 바쁘잖아?
1: 아직 연습 중이니까 그렇죠.
5: 배우러 와서 그렇게 꽁꽁 숨기면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지도를 하실까?
1: 퍼스널 스페이스 지켜요.
5: 뭔 소리, 뭐요?

0: 리유지하라고요.
1: 아니 잠깐만 보면 된다니까. 아니 그래야 조언을 해주지. 그만!
2: 제 역량이 부족해 도움을 못 드리네요.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 모두 각자의 생활과 싸우다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만큼은 싸우지 마세요. 다 있고 그림만 그리다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3: 하트.
2: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4: 취미, 재미로 즐겨하는 일, 괴로우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왜...
5: 손목이 아니라 팔 전체를 이용해서 꾸준히...
4: 왜 혼자 진심인 겁니까? 노력과 결과의 관계는 주사위 굴리기와 같다. 죽도록 노력하면 한 번 굴릴 기회가 주어지는 다면체 주사위. 100만큼 노력해도 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소은 씨?
6: 네, 부장님.
4: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합니까?
6: 그건... 모근인가요?
4: 난초입니다.
6: 처음
4: 정준수 씨의 그림입니다. 지난 2년간 매주 빠짐없이 수업에 출석했고 누구보다도 성실히 연습했다. 그렇다면...
6: 잔인한 사람!
4: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낸 정보라곤 정준순 씨가 똥손이라는 게 답니다.
6: 어디 가시게요?
4: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진료를 가정에 방문하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6: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부장님?
4: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40대가 되면 매일 아파요.
5: 어깨 결림이 추가되었습니다.
6: 부장님, 스탑! 부장님, 잊으셨나요? 당신의 신분? 정준수님 앞에서 당신은 유니버스 그룹 고드리 부장이 아니라고요. 자, 외쳐보세요. 파이핑 리페어 파워 메이크업!
4: 파이핑 파워... 뭐야?
6: 아니, 그게 아니라 파이핑 리페어 파워 메이크업!
4: 파이핑 리페어...
6: 파워!
4: 파워 메이크업! 자, 이제... 이게 뭐죠?
6: 설비업계 경력 15년, 배관이 막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십니까? 마리오 설비 고드리 실장이 다 뚫어드립니다. 오늘만 이 가격, 단돈 99,900. 같이 가요, 부장님.
7: 오늘은 천슬기 씨가 마지막 환자죠?
3: 아, 원장님, 저기...
4: 로라 문우님.
7: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고드리님.
3: 네.
4: 낱낱이 파헤쳐주겠어. 당신의 약점.
7: 자, 이제 아 하세요. 힘 빼세요. 콧속이랑 편도도 조금 부어있고 구내염도 있네요. 염증 반응이 많다는 건
8: 면역력이 소실한 건데 최근에 특별히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게 있나요? 괜찮아요, 두리문.
6: 죄송합니다, 부장님.
4: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질문이 뭐였죠?
7: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특별히 무리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6: 오케이. 열심히 사는 모습엔 남녀노소 누구나 호감을 갖는 법입니다, 부장님. 정준수님 성격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4: 무리라면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저런. 이렇게 멀리 출장 다니는데 어떻게 피로하지 않겠어요?
6: 성공! 이쯤에서 아부의 기술이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4: 아부의 기술? 갑자기?
6: 너무 달콤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아부.
4: 로라 문우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7: 네?
4: 경계하잖아요.
6: 인간은 그런 아부를 본능적으로 경계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디테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부하십시오.
4: 로라 문우님처럼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7: 내 이름 많이 촌스럽죠?
4: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7: 언니 정마리사, 남동생 정리호. 내 이름만 이래서 어릴 때 많이 울었어요. 중간아이라고 중순. 이름 참.
6: 중순님.

0: 남들은 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며 산다고요.
1: 부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2: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소은 씨의 소통 능력 덕분이야.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다. 네!
3: 능소화가 가장 탐스러운 계절이죠.
0: 부장님.
4: 둘이 문우님.
2: 네, 로라 문우님.
4: 됐으니까 콧물 닦으세요. 비염약도 같이 처방하겠습니다.
2: 네.
0: 죄송해요, 부장님.
4: 그럼 약 처방전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차도를 봅시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이대로 너무 아쉬워.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해볼까?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3: 부장님! 아, 밖에 큰일 났어요!
4: 지난주부터 이상하다고 점검 받으랬잖아요. 이 시간에 어디서 갑자기 배관 기술자... 두리문... 아니, 마리오 설비 고두리 실장님? 그럼 부탁드려요, 고두리 실장님.
0: 경력이 15년이시래.
5: 오, 멋있다.
2: 소은씨, 소은씨, 비상사태.
4: 그럼 부탁드려요, 고두리 실장님.
0: 경력이 15년이시래.
5: 우와, 멋있다.
2: 소은씨, 소은씨, 비상사태. 소은씨, 어디 갔다!
4: 어머, 괜찮으세요?
0: 아주 꽉 막혔나봐요. 김간호사, 이제 아침에 저기서 머리 감지 마요.
5: 어머, 제가 언제요?
2: 저, 누가 보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서요.
5: 어머, 그럼 안 되죠. 갈게요.
1: 부장님, 무슨 일인가요?
2: 배관 수리를 해야 해요.
1: 부장님이 직접 배관 수리요? 아, 제가 지금 방법을 찾아볼게요.
2: 그 여유가 없어요!
5: 아쉽다, 구경하고 싶은데.
0: 슬쩍 문 열어볼까?
2: 앞엔 강이 있고 뒤엔 적이 있어요. 그럼 바빠서 이만.
1: 네? 부장님, 부장님.
2: 찾았다, 셀프 배관 수리법.
6: 안녕하세요, 불친 여러분. 코미예요. 오늘은 셀프 배관 수리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2: 빨리, 빨리.
6: 갑자기 세면대에서 물이 역류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코미도 3년 전에 친구네 집들이 갔을 때 일인데요.
2: 그런 거 안 궁금해.
6: 인류의 배관 설비 역사를 알아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배관 설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2: 있으니까 방법 좀 말해달라고.
6: 오늘은 셀프 배관 수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유익했다면 건강 챙겨.
4: 세상에 속 시원해라.
0: 물이 이렇게 빨리 빠지는 거 처음 봐요, 원장님.
4: 자, 이제 퇴근합시다.
7: 네, 원장님.
2: 이런, 계획이 틀어졌군. 일단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음 계획을...
4: 원장님?
2: 어? 왜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났을까?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행운이 온대서 종일 나무 밑을 뛰어다니다가 포기하고 집에 갔더니...
4: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2: 어깨 위에 떨어져 있더라는 얘기...
8: 옷은 다음 주 수업 때 돌려드릴게요.
4: 화사한 것도 잘 어울리는군요. 책을 좀 잠깐만.
8: 아, 네. 어? 와, 대단하십니다, 로라 문우님.
4: 아, 오늘 받은 거라 치우질 못했네요. 민망해라.
8: 무려 3대 일간지에 실리셨잖아요.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
4: 그런가요?
8: 그럼요. 액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걸어도 될 만한 일이죠.
4: 고마워요, 두리 문우님. 따뜻하게 말해줘서.
8: 누가 봐도 멋진 분이시고 전 보이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뭐.
9: 왜 우는 거니? 엄마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4: 찌개도 좀 들어봐요. 맛있을 거예요. 먼저 들고 계세요.
10: 네, 어머니.
9: 당장 다음 주에 언니 귀국인데 넌 네 일만 신경 쓴다니?
10: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 가족들 묵을 호텔 좀 알아보느라.
9: 호텔? 너 언니 방 치웠니? 집이 있는데 호텔을 왜 가?
10: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11: 언니 전시 주관처에서 체류 비용을 다 댄다기에 전 알아보기만 하는 거예요.
9: 마리사가 너한테 연락을 한 거니? 얘가 엄마 전화는 받지도 않고.
10: 전시 일주일 전이라 언니 많이 바쁠 거예요.
9: 너처럼 잘 챙겨 먹고 살면 나도 신경을 안 쓰지. 마리사는 몸도 약한 애가 누가 안 챙겨주면 밥도 안 먹을 거 뻔한데. 네 언니가 환장하는 게장 좀 보내주려고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또 끊더라. 누굴 닮아 그리 매정한지 내가 정말 서운해서.

0: 어머니, 둘째 딸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보셨어요?
1: 봤다. 휴대폰 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신문이잖니.
0: 보셨구나. 병원 사진도 멋지게 실렸어요. 종이 신문을 기념으로 몇 부 받았는데 다음 주에 가져갈까요?
1: 아, 휴대폰으로 다 봤는데 못 알아. 늙으면 물건 많은 거 딱 질색이다. 가져오면 쓰레기만 돼. 너 내 말 듣고 있니?
0: 네, 어머니.
1: 내 보석들 찾아서 세척 맡겨둬라. 에메랄드 세트 알지? 첫 번째 서랍에 있을 게다.
0: 거실 서랍장엔 없는데.
1: 거실? 아니, 내 방 말이야.
0: 잠시만요, 어머니. 찾아볼게요.

0: 이건 이강주 선생? 그리고 정중순 두 사람 과거에도 사제지간이었던 거야.
1: 지금 뭐 하시는 거죠?
0: 아, 루라 무느님, 이게 떨어져 있어서 제자리에 돌려주려.
1: 손대지 말아요! 미안해요, 두리무누님. 내가 왜 그랬는지, 아휴, 정말로 미안해요. 내일 당장 일하셔야 할 텐데 손이 이래서.
0: 괜찮습니다. 살짝 긁힌 건데요, 뭐.
1: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0: 로라무누님은 괜찮으세요? 아까 어머님과 통화하실 때 간신히 서 계셨잖아요.
1: 그런 마음 알아요? 너무너무 미운데 너무 가지고 싶은 거. 나는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쉽게 얻은 적이 없어요. 난초 하나에 인연을 붙들고 있는 거 다들 별스럽다고 하지만 난 모든 일이 그래왔어요.
2: 이 사장님, 딸 콩쿨에서 우승했다고 하지 않았어?
3: 그건 첫째고 쟤는 둘째.
1: 남들의 몇 배는 노력해야 비슷하게 할 수 있었죠.
4: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3: 또?
1: 그런 내가 유일하게 자신이 있었던 건.
4: 아, 선생님이 내일 다시 알려준다니까. 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3: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요.
1: 징그럽게 끈질긴 거. 전 괜찮아요. 이건 내가 늘 해왔던 거니까.
5: 학생 때 제가 담 좀 넘어봤는데 제 실력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배치에 있던 미모사 고등학교는 정준순 씨 모친 백마리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였어요. 정준순 씨도 재학생이었는데 중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이상한 건 그 시점에 모친도 이사장에서 퇴임을 했다는 겁니다. 취임 후 15년간 지켜왔던 자리를요. 그리고 당시 미술교사였던 이강주 씨도 같은 시점에 그만뒀습니다. 이상하죠?
6: 거기 누구야?
5: 네? 하마터면 딱 걸릴 뻔했는데 재통한 덕분에 겨우 빠져나왔지 뭐예요. 학생이라니까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가시더라고요.
0: 아, 네, 그렇습니까?
5: 그나저나 셋이 같은 시점에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딱 단추 하나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미모사 실버타운에 잠입해볼까요? 슬쩍 백마리 씨에게 접근해서 알아내면.
0: 아니요, 꼬리가 길면 밟힐 수 있어요. 이제 내 쪽에서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진 정보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고. 보고서 가이드가 잡히면 공유할게요. 그럼 수업 때문에 이만.
5: 부장님?
7: 세미회원님, 의욕은 좋지만 아직 창작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선 제 체본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8: 창작한 거 아닌데.
7: 네? 뭐라고요?
8: 창작한 거 아니라고요! 따라 그린 거란 말이에요!
7: 아이고, 미안합니다. 집중할수록 생각이 비워지니 참 좋은 취미지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요. 잘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수업이신 두리 회원님이 이렇게 멋진 난초를 완성했어요. 모두 힘껏 박수! 아, 그리고 두리 회원님, 다음 주부터는 꽃단계로 들어갑시다.
8: 승진! 아이, 두리님 대박!
9: 신임 문우님 숨겨진 에이스였구만.
10: 승급 축하합니다.

0: 두리문우님, 수련의 첫 단계를 통과하셨으니 그것을 소개할 때가 된 것 같군요.
1: 아니,
2: 근데
0: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전설의 문방사우 중 하나, 전설의 화선지. 전 한 번에 신선이 되듯하고 두 번 그면 극락으로 간다는 천년의 화선지. 내 특별히 한 장 빌려줄 테니 사양 말고 써보세요.
2: 그런 좋은 종이를 왜 저한테?
0: 그야 우리 회원님 솜씨가 좋은 바탕에서 밝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자, 추라이 추라이.
2: 뭐야 이 종이? 도시 멋대로 멋대로 춤을 추고 있잖아.
0: 어때요? 좀 더 써보고 싶어졌나요?
1: 네!
0: 장당 900원, 100장 9만원! 우리 사군자 교실 회원가로 특별히 5% 할인가로 모십니다. 이제 꽃단계인데 좋은 걸 써야지. 그럼 붓부터 바꾸세요. 최강 전설의 붓 단돈 30만원! 싫어요? 그럼 다른 것도 있는데.
3: 질투가 난다는 건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겠지. 두리문우님, 승급 진심으로 축하해요.
4: 아이, 감사합니다, 로라문우님.
3: 꽃단계부터는 채색물감도 필요하고 붓도 그런 학생용으로 물인데 도구들은 다 준비돼 있나요?
4: 아니요, 아직.
3: 그럼 오늘 수업 끝나고 말이에요.
5: 우와, 너무 귀여워요, 선생님.
6: 우리 애실이 둘째 딸이 임신했다카대. 천장에 달아놓으면 얼라들 두뇌 자극도 되고 좋지요.
5: 선생님, 혹시 이런 작품이나 센터 활동들 돌토리 문화센터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6: 인스턴트인가 뭐 그거 말이가.
5: 네, 오킬쌤이 자치회 활동도 하시고 수업도 여러 개 참여하시니까 재밌는 장면 찍어 올리면 홍보도
6: 잠깐만.
5: 되고.
6: 잠깐만, 내가 온갖 수업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왜 알았지?
5: 네? 그건... 아, 단톡방에 사진 영상 맨날 올리시잖아요.
6: 하차차, 그랬지? 근데 인스턴트인지 그게 뭐고?
5: 사진만 주시면 제가 할게요.
6: 진짜가? 그래 줄라요?
5: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요, 뭐.
6: 이야, 소은 회원님, 우리 자취에 들어올 생각 없나? 젊은 피가 필요하다.
1: 맞다! 소은 총각, 우리 자취회 가입 신청 한번 해봐라.
5: 그럼 그래볼까요? 제가 이 한번 불살라서!
2: 도훈 씨,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7: 이곳을 파괴하러요.
2: 그런데 어째서 이곳의 번영을 돕고 있습니까? 네?
7: 그게요, 부장님. 그 센터의 중심부에 들어가려는 나름의 전략이...
2: 오소훈 씨, 분위기에 휩쓸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고 항상 긴장하세요.
7: 죄송합니다, 부장님.
2: 저는 정준수 씨와 따로 볼 일이 있어 들렀다 어? 퇴근하겠습니다.
7: 손에 들고 계신 건 뭔가요?
2: 아, 이거 출석할 때마다 주는 칭찬 스티커판인데 10장 모으면 선물을 준답니다.
7: 네?
2: 눈은 왜 그렇게 뜹니까? 어차피 다니는 거 선물 좀 받을 수도 있지?
7: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면서요. 번영을 돕지 말라면서요.
2: 엄밀히 말하면 전 센터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겁니다.
7: 헐! 말해봐요, 부장님. 정준수 씨랑은 어떤 볼일로 가시는 거죠?
2: 화방 구경?
7: 완전 휩쓸리고 있잖아요.
2: 어디까지나 업무의 일환일 뿐입니다.
7: 부장님, 그럼 저도 자취회 들어갈 거예요. 자취회 인스타도 막 하고요.
1: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한다고? 너무 재밌겠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이번 기가 미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미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촌 계장 대표지.
1: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물 있는 집 저 잘 수 있어요?
2: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1: 이야, 돌담 있죠. 생려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57년. 안 해본 게 없지.
1: 펭귄이시네요.
2: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2: 후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기가스 투데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1: 예! 잘 듣겠습니다.
2: 아이다.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확 고쳤니? 나 이제 닥쳐. 먼저 가라.
1: 이리
2: 와. 이놈 새끼.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볼게.
1: 오랜만에 안에서 장난했더니.
2: 이 펭수는 무사 배끝이 속속한데 잘했네. 나더나 이리 왔뇨?
1: 응.
2: 일어나라 빨리. 아직 문에 들려 가갈 거니까 혼자 일어나.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나.
1: 아 알았지. 일어나. 일어나.
2: 아 일어나. 밥 한 숟갈 먹어. 밭에 가.
1: 아 성분이 반님 줘야 돼요.
2: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1: 응.
2: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 아 정말요?
2: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저 처음 봐?
1: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2: 아야 앉아봐.
1: 앉았어.
2: 어 진짜 이거 봐라.
1: 우와.
2: 아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뒤에 봐봐. 이렇게 널어놨잖아.
1: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2: 그렇죠. 이렇게 널은.
1: 어.
2: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1: 아 나란히.
2: 어. 자 이거 해봐.
1: 아 쉽네. 하나 뽑고.
2: 빨리 빨리 빨리. 동작 봐라 동작.
1: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2: 너하고 똑같다고?
1: 네.
2: 하늘과 땅이다. 자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1: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2: 여보세요? 펭귄아, 이 아들아! 일어봐, 일어봐, 이거! 어디로 불려면, 뭔지 앉아? 확 와거라, 확 봐!
1: 아, 이렇게?
2: 어.
1: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2: 와이! 빨리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1: 와!
2: 예쁘게 놀아! 아이,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1: 아이, 놀아고?
2: 응.
1: 아, 이제 알았죠? 이렇게 한 게?
2: 기다린다.
1: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것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2: 우리 일이 낭만이야. 일이.
1: 오!
2: 바다에 들어가는 것밖에 밭에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오.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야.
2: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1: 오 하나 배웠습니다.
2: 배웠어? 많이 배워서 빨리 이거 절로 저거지 코가라.
1: 얼마나? 야, 낭만 넘친다!
2: 아, 낭만 넘친다!
1: 야,
2: 옳지.
1: 낭만 넘친다!
2: 아이고, 착하다, 혼자라.
1: 낭만 너무 많아.
2: 도와줘야 된다, 혼자라. 이거 좋았으면 이걸 도와주고 가야지.
1: 그래서? 어.

0: 거기 야 거꾸로 잖아 거꾸로.
1: 돌아갈게요.
0: 이제 하나씩 뽑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1: 아니 지금 날개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0: 오, 형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오! 뭐 고함은 왜 질러 들고 가나. 아이고 착하다.
1: 열정페이.
0: 됐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당 마이너스.
1: 뭐야? 아, 내가 쪽파가.
0: 이거 들려갈라 이거. 이거 한명 이거 못 들어가. 어, 뭐야? 조심. 같이.
1: 이거 뭐야?
0: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네 엄지가 커서. 어. 자, 앉아. 앉아.
1: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먹어. 오늘 나 잡아온 거는 살 좀 찌라. 너무 빼빼해 예뻤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려.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그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2: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2: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바늘 말 안 들으면 바늘을 푹 찔러볼 거야.
2: 어, 왜 찔러, 그거를?
0: 고등어 잡아서 이거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1: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2: 오. 자, 우와.
1: 이야, 대박이다.
0: 고등.
1: 신장 고동 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2: 와 이거는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이가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1: 자, 야 진수가 성창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먹어봐. 자연산이야 자연산. 오늘 또 낙낙해졌다. 일하지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1: 맛도 맛인데요.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

0: 산만 먹어. 어.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1: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1: 타임머신 깻.
0: 시험나 영어하지 못한다. 시험는 포도.
1: 그래, 시험는 포도. 아,
0: 그럼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1: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1: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볼게, 앉아.
1: 아, 왜?
0: 무슨 애.
1: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다.
1: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1: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 것도 약간 힌트를 주고 가야지.
1: 아, 오늘 영미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내가 낼 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1: 이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비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좋아. 여기 머리가 이거 못 보여서 비단춤 찍었지. 머리를 하고 예쁘게 한정으로 해서 다녀야지.
1: 안녕하세요, 신경란 사장님.
2: 네.
0: 자, 유리 앉아보라.
1: 어, 여기 앉아?
0: 조심.
1: 야, 여기 미용실 좋다.
0: 아이고, 미용실 조난하나, 이거. 의자 부시대기 의자 깎은 내놔 산다이. 큰일 났죠.
1: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2: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 이거 머리 이쁘게, 네. 저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2: 이거 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0: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
2: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0: 응,
2: 가운 모자 벗고, 예. 네.
1: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2: 거의 50년 다 돼가요.
1: 아니, 뭐 다 50년 넘었대?
2: 아, 진짜요.
1: 진짜로?
2: 네.
1: 이야.
2: 미역 한 지가 오래됐어요. 미역 많이 먹었어요?
0: 아이고, 머리도 구산좀 찍었지. 구산이 뭔지 알아?
1: 몰라.
0: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1: 아, 진짜 그 성게 같아.
0: 성게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2: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1: 네.
2: 위에만 몇 개 말아서.
1: 좋아요.
2: 위로 하게요.
0: 출세했다. 미장원은 다 말라준 아니다, 뱅이.
2: 비닐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1: 아니, 잠깐만. 아니, 랩. 아니, 랩이 이거.
0: 나가 해줄게, 나가. 고맙습니다, 하라.
1: 잠깐만, 이거 맞아?
0: 맞아.
1: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0: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1: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0: 그냥 조금만 자르고.
2: 조금씩 다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0: 네, 드라이브.
1: 아니, 계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2: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1: 진짜로?
2: 응. 옛날에 미스 제주.
0: 한참.
1: 역시. 이야.
0: 들깨 가루하고 청하고 그 옆에 하얀 거 있잖아. 그거 마사지 하나 진짜 시기면 신고.
2: 맞아.
1: 아, 들깨가루랑 요플레랑 꿀?
2: 네.
1: 오, 이거 일급 비밀인데 이거?
2: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0: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어.
1: 아직.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네.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0: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2: 바닷물.
0: 바닷물 절대 되면 마사지.
2: 언니,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루즈.
1: 언니, 외국 가?
2: 사주래니.
0: 어.
1: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0: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밖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아니, 외국 어디 가는데요?
0: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
1: 진짜?
0: 많이 다녔지. 프랑스 갔다 왔지.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사르자.
1: 어, 진짜로?
0: 작업하러도 갔다 왔지. 나 일본 몇 번 갔다 왔지.
1: 혼돈이 있을까?
0: 우루사이네.
1: 오! 우루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0: 그거하지 말아내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1: 와 겁나게 예뻐 불어.
0: 자 그럼 머리 한번 볼게요.
1: 오, 나도 됐다. 오. 이뻐. 오.
0: 아이고 귀여운 척. 마음에 들어요?
1: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0: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관.
1: 잠깐만.
0: 여기 있네 여기.
1: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기장님 이거 내가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0: 그래 알았어.
1: 자 이거 입어.
0: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가 옷 입고 올게.
1: 알겠어요.
0: 여기 앉아.
1: 아이고 이쁘다.
0: 봐봐.
1: 이야 멋있어.
0: 니도 멋있어. 니도 멋있어.
2: 예 준비 되셨으면 이쪽으로.
1: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당.
0: 대한민국 해녀당.
1: 야하 대사관 나와.
2: 촬영되어있습니다. 자, 팔자부터 시작해보자.
0: 웃자. 자, 하트할까?
1: 하트!
0: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고쳐.
1: 일어났을까?
0: 두둑고야, 이분아.
1: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3: 아, 나 사랑해요.
0: 예! 하트! 동문아, 가자! 문에 들어가자, 나.
1: 다음 편! 제가 일본에서 펜사인을 개최했습니다! 아,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기관가 있으면 보세요.
4: 네.
5: 거절입니다, 거절.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 고니쵸!
6: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7: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8: M-O-F.
7: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의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8: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9: 세계 최초예요?
8: 네, 맞습니다.
9: 아,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8: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7: 이게 MOF.
9: 이게요?
8: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9: 있어요.
8: 네네.
9: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8: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7: 이게 중요하거든. 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8: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9: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8: 네, 맞습니다.
9: 네네. 이렇게 만난 곳에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8: 네네. 알겠습니다.
9: 집에 가실 때 주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0: 아이고.
10: 하이와이.
0: 엄청해. 궁금해. 이 나라 재래생은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을 받고. 따르시네.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10: 아 왜요?
0: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11: 맛 dữ lắm chứ sao mệt.
12: 싹 싹 마다 37가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EBS 뉴스입니다. EBS는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을 만나 지역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특집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의 들녘과 서해바다 그리고 신도시가 함께 숨쉬는 땅 충청남도입니다. 12년 만에 새 교육감을 맡는 충남은 그동안 뿌려온 혁신의 씨앗을 어떻게 열매로 키워낼지가 과제인데요. 농어촌 교육 격차와 기초학력 그리고 AI 미래 교육까지 충남 교육이 마주한 현안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김지철 교육감 12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 교육수장을 맞이하게 된 충남. 김 교육감과 함께 충남 혁신 교육을 이끌어온 이병도 당선인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충남 교육의 숙제는 농어촌 교육 격차입니다. 충남의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 새 7%, 1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충남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적정 규모를 갖추기 어려운 작은 학교에선 교육과정 운영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통폐합만이 답은 아닙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의 미래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안 아산 신도시는 학생이 몰려 교실이 모자라

0: 라는 과밀이 골칫거리입니다. 같은 충남 안에서 한쪽은 비어가고 다른 한쪽은 넘쳐나는 도농 격차. 이 격차는 곧 기초학력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병도 당선인은 이 간극을 메우는 데서 충남 교육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농어촌 폐교와 도시의 빈 공간을 다시 잇는 미래이음 공유 캠퍼스로 작은 학교는 살리고 과밀은 분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 10만 원 꿈틀 도서 바우처로 모든 배움의 출발점인 문해력부터 끌어올리고 충남형 AI 교육 플랫폼으로 도농의 배움 격차를 기술로 메우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혁신 교육으로 다져온 지난 12년의 토대 위에 이병도 체제가 충남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1: 네, 2026 교육감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 39년의 교육 현장에서 보낸 끝에 이 충남 교육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병도 당선인과 함께 충남 교육의 청사진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이 39년의 현장에서 보내셨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충남 교육의 선택 수장으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 무엇보다 먼저 충남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러분의 선택은 개인 이병도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 충남 교육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끝까지 책임져달라는 요구였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28년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나며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11년은 교육국장과 천안교육장 등으로 교육 행정을 맡았습니다. 그 39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육은 말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책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남의 작은 학교, 과밀학급, 기초학력, 교권과 학생 마음 건강 문제까지 하나하나 잘 챙기겠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린 대로 듣고 응답하고 실행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좀 출마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또 도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신 예.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도민들께서 보신 게 아무래도 화려한 구호보다는 실제로 학교를 알고 교육청을 움직여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장 경험을 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 교육은 지금 도시와 농어촌 격차, 기초학력, 교권, AI 전환, 학생 마음 건강이라는 복합적인 그런 과제들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첫날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필요했던 시기가 아닌가. 듣는 후보, 응답하는 공약,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선거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입니다. 길거리와 학교, 학부모 간담회와 지역 현장에서 들은 요구를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의 정책은 책상에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교실에서 시작하여 삶과 교실에서 검증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교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 또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이 필요했다. 예. 자, 그런데 이 충남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뭐 풀어야 될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도시와 농어촌의 예. 격차가 좀 상당히 벌어져 있는 편인데 예.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2: 맞습니다. 충남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어디에 사느냐야 어디에 사느냐가 교육 기회를 결정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문제는 학생 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학력,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 진로진학, AI, 디지털 학습의 기회가 함께 부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 작은 학교를 없애는 방법이 아닌 지역의 거점으로 살리는 방안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거점 학교와 특화학교, 공유학교를 연결해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함께 누리게 하겠습니다. 둘째, 15개 시군 어디서나 AI, 디지털 학습, 독서 토론,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탄탄한 공교육 체계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통학과 돌봄, 문화 접근성을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교육이 삶과 연결되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가장 소중한

0: 공공인프라, 충남교육이 먼저 앞장서서 그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1: 네, 예.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약속들을 예. 담아서 아주 참신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요. 예. 임기 안에 이건 꼭 실현하겠다 하는 1호 공약 있으실까요?
0: 예, 제가 좀 작으면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지역 화폐형 도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책값을 조금 보태드린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책을 고르고 읽고 토론하는 경험을 일상으로 만들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저는 독서야말로 기초학력의 출발점이고 미래 역량의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AI 시대에도 질문하는 힘, 읽고 판단하는 힘,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힘은 결국 독서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의 힘을 키우는 도서 바우처를 지역 화폐하고 함께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 더 나아가 이제 지역의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 인프라 이런 데를 다 사용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지역 구석구석에도 독서 문화가 확산될 수 예. 있게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정책이 미래 이음 공유 캠퍼스, 이 구상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예. 지금 이 작은 학교 시대에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0: 예, 미래 이음 공유 캠퍼스는 학교의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국제교육이라든가 IT 첨단교육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특성화한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 놓고 그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다른 학교 학생들도 교차수강으로 이렇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와도 이제 연계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은 학교의 제한적인 과목 개설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폐교와 관련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발생하면은 세대공감 에듀파크 같은 그런 교육복지의 복합공간을 구축해서 학생에게는 AI, 과학, 문화예술, 진로체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에게도 개방해서 평생학습과 돌봄 그런 마을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구체적인 그림은 농어촌의 학생들이 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공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1: 네, AI 교육도 지금 빼놓을 수 예. 없는 화두인데요. 충남에서는 디지털 미래의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0: 예, AI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장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의 아이든 같은 수준의 미래 교육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AI가 또 다른 사교육 격차로 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충남의 특성에 맞게 15개 시군별로 AI 교육 특화 미래 배움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의 학습 상황을 안전하게 진단도 하고 지원하는 충남형 AI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 배움터를 통해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진로 체험을 연결하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공교육의 책임 그리고 예. 기초학력 문제에 강조해주고 예. 계신데요. 예. 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 시절에 기초학력 문제는 인권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예. 제 교육 철학입니다. 예.
1: 네, 충남형 기초학력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다양한 기초학력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가 또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먼저 아이가 왜 배우지 못하는지에 대한 정확히 어떤 읽기 문제인지 읽기 곤란인지 정서행동의 어려움인지 가정환경인지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이런 다양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온체험 시스템에 기반하는 그런 어떤 복합요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학습지원 패스포트, 퇴직교사와 대학생 멘토로 하는 어떤 튜터풀을 연결해서 학년이 바뀌어도 연결된 지원으로 지속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거점형 학업도약 캠프를 운영해서 사교육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교육 경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1: 네, 30년 가까이 학교 선생님.

0: 계셨고요. 예. 또 10년 정도 교육청에도 계셨고 예. 이 문제 아마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교권 문제.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게 많지 않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반응이 예. 많거든요. 이 충남에 계신 선생님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예.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1: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교권 보호관과 갈등 체계를 조정하고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보호관도 임명을 하고 다운마음센터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친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하려고 합니다. 교사는 보호받는 것이,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학생 수업과 그리고 교육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그 속에서 수업이 살아나고 수업이 살아나야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권을 보호하는 일에 저의 최우선적인 어떤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사가 살아나야 예. 아이들도 살아날 수
1: 그렇습니다.
0: 있다라고
1: 예.
0: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예.
0: 그 마음의 출발점, 이 교단의 이병도는 어떤 선생님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 그때 당시 96년도 그때였으니까 체벌이 변변치 않게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 매를 들 때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먼저 중히 여기면서 뭐 타이르고 그러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참 그래도 고마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0: 네, 영상에서 조금 전 이 예. 예전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교단에 계실 때는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1: 저는 이제 스스로가 늘 교실에서 출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보면 정책 문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가 왜 말이 없는지, 왜 과제를 못했는지, 어떤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는지 교실에서는 늘 알려줍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학교가 제 삶을 다시 세워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에게 제도 이전에 한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로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보려고 했고 행정가로서는 그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막히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39년 경험의 밑거름은 현장감입니다. 어떤 정책이 교실에서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어도 제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정책이 아이에게 닿는가, 선생님을 돕는가, 학교를 살리는가, 등교를 설레게 하는 아이들, 설레하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충남 교육을 만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
0: 네,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학교에 있다는 예.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하나하나 예.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예. 없습니다만 지금 학교 현장에 가장 절실한 건 아마도 신뢰 회복이 아닐까
1: 그렇습니다.
0: 싶습니다. 예.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신뢰가 예.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참 많이
1: 그렇습니다.
0: 나오고 있어요.
1: 예. 예.
0: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신뢰의 바탕은 저는 존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 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존중이 돼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알 권리가 함께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성입니다.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기준과 절차가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불신, 그래야 불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어려운 문제를 학교 혹은 교사 한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서 끝까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말뿐인 캠페인이 아니고 문제를 숨기지 않고 약속한 일을 꾸준히 실행할 때 비로소 신뢰가 싹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에게는 안전한 배움, 학부모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정보, 교사에게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그 균형이 충남 교육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 예. 네, 충남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희망을 예. 제시하신 약속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임기를 마치는 4년 뒤에 이 충남 교육은 예.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1: 4년 뒤에 제가 이제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은 충남 교육이 내 아이를 끝까지 책임졌다 이런 말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

0: 포함한 모든 학생, 그리고 빠른 아이와 느린 아이가 각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그런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 한 가지는 지역 격차 해소입니다. 어떤 지역의 아이도 AI 교육과 독서 토론 교육, 진로 진학 상담과 문화예술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4년 동안 실제로 작동하는 어떤 제도를 남기고 싶습니다. 기초학력 회복되고 선생님은 수업 연구에 집중하시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성장하는 충남 교육, 도민들과 가슴으로 소통한 교육 정책으로 그려내겠습니다. 그 변화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1: 네, 정말 뭐 현장에도 오래 계셨고요. 이 전임 교육감의 파트너로서도 혁신 교육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좀 거둬들여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도 도민들과 학생, 학부모, 시청자들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꿈을 가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육청은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꿈을 꾸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그 꿈을 실현하도록 돕겠습니다. 학부모님,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기초학력, 마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진로까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보내주신 신뢰가 다시 새로운 신뢰로 싹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껏 수업하실 수 있도록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크게 책임지겠습니다. 충남교육은 이제 약속을 실행으로 바꾸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도, 농어촌 교실에서도, 큰 학교의 복잡한 학교 현장 속에서도 아이들의 성장이 보이는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많이 듣고 응답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책임과 희망의 약속 지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다짐들이 충남의 모든 학교 또 모든 교실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교육감 당선인 특별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12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0: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찬바람 스며들 틈 없는 포근한 집과 넉넉한 먹거리.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집사의 손길.
1: 아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2: 꾸꾸기 하는 모습이.
0: 꿈꾸던 삶이 현실로 펼쳐진 고양이들의 보금자리. 놀랍게도 이 멋진 꿈의 집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3: 어린아이들이 고양이에게도 빵을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걸 아파트에서 듣고 그 아파트에 집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까 했는데 그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글루가 돔 모양이잖아요. 합쳐서 빵돔 하우스.
0: 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특별한 아파트. 주민들과 이웃이 되어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18마리나 된다고 하는데요.
4: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특별하고요. 진짜 너무 까만색 귀엽고요. 진짜 너무...
5: 무슨 일이야?
0: 매일 깜짝 선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바람처럼 사라져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고양이도 있죠.
6: 어딨어?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빵도마우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끝에 스치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 대충 고양이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7: 너네가 한 번씩 주면 돼. 이모는 캔 닦게.
8: 고양이도 닭가슴살 좀.
0: 그런데 밥그릇이 도대체 몇 개인 거죠? 밥그릇만 봐도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9: 코코는 이 트릿을 좋아하고 금고는 닭가슴살이 좋아하고 건강이는 아무거나 다 잘해요.
0: 맞춤형 식단은 기본. 나이 들거나 아픈 고양이들에겐 직접 배달까지 한다고 하네요.
10: 아니 잡을 수 있다고 얘는. 먹어.
0: 먹어. 빵도마우스의 막내라는 이 녀석.
11: 맛있게 먹어. 어머.
0: 두 달 전 구조돼 새 식구가 된 솔라인데요.
11: 네, 이 친구는 이름은 솔라고 성별은 남자고 되게 깨발랄하고 호기심 많은 친구예요.
12: 몇 살인데요?
11: 대략 한 3개월은 지내고 2개월? 1개월 정도?
12: 1개월은
11: 어머, 애기야.
13: 터보야.
0: 그런가 하면 빵도마우스의 터줏대감 터보.
11: 이 친구는 이름은 터보고 나이는 한 80살 정도 되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고양이예요. 얘는 털이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많이 없어서 추워서 항상 히터라이트 옆에 있어요. 얘가 좋아? 따뜻해?
0: 한편 어린이 집사들은 엉덩이 붙일 틈이 없습니다.
14: 유주야, 물 좀 꺼줘.
0: 고양이들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이죠.
15: 여기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14: 네. 저는 고양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11: 저는 고양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담당하고 있고,
16: 저는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라지 오이터를
17: 아니 에이다라고 에이다
0: 발음이 대수인가요? 중요한 건 고양이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어여쁜 마음. 이런 아이들을 아파트에선 식빵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매일 먹는 식빵처럼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 뜻이라고 하네요. 청소를 마치자마자

0: 공주의 발길을 옮기는 식빵이들. 빵도마우스에서 나와 사는 고양이들에게도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1: 예뻐, 사마.
2: 얘들아, 뭔 일이냐?
3: 야, 너희들 놀랄까봐 이모가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매일 금고가 쥐를 하나씩 잡아다줘.
2: 아, 진짜요?
3: 고맙다고 매일 그 쥐를 보내는 거야. 놀라긴 하겠지만 고맙기도 해서 이모는 항상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해. 먹진 않겠지, 그치?
0: 이 녀석이 바로 매일 깜짝 선물을 물어오는 주인공, 금고.
3: 저희 금고가 작년 겨울에 급식량이로 들어왔는데 상태가 구내염도 있고 막 다른 고양이한테 다쳐가지고 여기저기 막 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정말 들어올 때는 약간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거지꼴이었어요 정말.
0: 성치하는 녀석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렇게 겨우내 정성껏 치료를 해주자
3: 봄쯤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매일 쥐를 한 마리씩 잡아다줘요. 저희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매일 쥐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로.
0: 이런 걸 두고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나요? 녀석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1: 잠시만.
3: 금고 많이 먹어. 내일은 굳이 안 갖고 와도 된다, 선물은.
0: 이렇게 온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4: 일로 와.
0: 아직 집사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법이 서툰 녀석도 있습니다.
4: 잡아서 넣을까? 그건
5: 민아, 민아나?
4: 도망갔어. 쉽지 않은데?
0: 고양이들 사이 가장 인기 좋다는 낚싯대로 유혹해봐도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레미.
4: 안 오지.
0: 어린이 집사들이 레미와 빨리 가까워지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6: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요?
4: 새로운 고양이들 두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 여기 새로운 지 펫도어 사용하게 하려고 교육하고 있어요.
0: 그 속사정을 알 턱이 없는 레미. 요리조리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아우, 이러다가 오늘 훈련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4: 이거 먹게. 응? 봐봐. 자, 이리 와봐. 그렇지, 머리로 밀어. 이렇게 밀어봐.
0: 아우, 머리로 살짝만 밀면 되는데 영 머리를 못 쓰는 쏠라네요. 결국 간식까지 동원해 보는데요. 아이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가 봅니다.
6: 이 훈련을 시킬 때
4: 네.
6: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 오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익숙해져야 하니까. 어머. 한다. 어머. 했다. 오, 이렇게 했어?
6: 성공한 거예요?
4: 네, 맞아요. 제가 아까 후추로 그 유인을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0: 고양이가 없는 아파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이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고 합니다.
3: 지저분하다 생각해서 쫓아내는 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생각해, 자기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더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0: 밥을 챙겨주는 일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시절.
3: 어떤 분이 자기 집 밑에 고양이 밥을 준다고 내려오셔서 새끼 고양이를 제 앞에서 죽였거든요. 제 앞에서 죽이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때는 동물보호법도 없고 그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 조금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조립식 주택을 지어 길고양이들을 불러모아 관리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0: 대성공! 자연스럽게 아파트에 고양이 관련 민원도 줄어들었죠.
1: 그거에 큰 일조를 하기에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따라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또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0: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사랑방이 된 빵도마우스. 그런 이곳에 최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비명이 들려온 곳은 아파트 단지 한편의 화단.

0: 잔뜩 얻어 터진 건강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가해냥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조용히 녀석의 뒤를 밟아보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녀석. 헛다리를 짚은 건가 싶던 그 순간.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느닷없이 급발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녀석. 대체 누군가요?
1: 고양이 중에서도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좀 잘생겼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한테 너무나 친화적인데 고양이한테는 일단 한 대 때리고 들어갑니다.
0: 일명 빵도마우스의 폭군이라 불리는 오레오. 빵도마우스에서 태어나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오레오. 순했던 녀석이 돌변한 건 지난 여름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랍니다.
1: 애들이하고 한 30분 동안을 무슨 듯이 싸워가지고 제가 물을 뿌려도 놓지를 않고 아무리 뛰어내도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분간 싸우더니 한 명의 턱이 탁 부러진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여튼
0: 결국 턱뼈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게 된 오레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녀석은 더 이상 예전의 오레오가 아니었습니다. 아팠던 만큼 강해지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또 단련했죠. 그리하여 화려한 서력전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1: 눈길이가 피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뒤로.
2: 눈길이 오네요, 뒤에. 경계 섰어요. 눈길아.
0: 오레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2: 일로 와, 눈길아. 눈길이 이거 보자.
3: 아이고.
2: 자, 오레오.
0: 그렇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좌에 오른 오레오. 문제는 폭군이 되어 고양이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1: 스프레이를 너무 해가지고 철로 된 집이었는데 사갔어요, 밑에가. 결국 뜯을 수밖에 없었고 오레오가 스프레이 해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었거든요. 오레오가 다른 친구랑 많이 싸우잖아.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4: 비치 디킴이나 혼자만의 공간 철창이나 일단 가둬놓고 며칠 동안 그러면 살짝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친구가 애들한테 잘해주지 않을까요?
5: 저요? 그 오레오 발에 스펀지를 씌워서 맞아도 안 아프게 해요. 그럼 오레오가 싸울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6: 너희들은 오레오 입양은 어떻게 생각해?
7: 아, 오레오가 입양이 되면 또 혼자 외로워가지고 쓸쓸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벽지를 뜯을 수도 있어.
1: 아, 입양 가서 아, 그 생각까지 하는구나. 아,
8: 오레오가 없으면 많이

0: 허무할 것 같은데 뭔가
1: 거절하고
2: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빵도마우스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4: 안녕. 고양이 부탁해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어디 오셨죠?
4: 아, 아닙니다. 여기가 빵도마우스.
3: 네네.
4: 라는 건가요?
3: 네.
4: 빵돔?
3: 네.
4: 왜, 어떤 의미의 빵돔?
3: 빵을 나눠주는 집이란 뜻이에요.
4: 그런데 여기에 고양이들이 많이 네. 있다고 해서. 고양이들한테 빵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3: 사료를 기여한다고.
4: 아, 사료를. 고양이 부탁해 이렇게 어린 친구들 나온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3: 아, 진짜요?
4: 네. 네. 빵도마우스 좀 구경 좀 시켜주시겠어요?
3: 네, 네. 들어가시죠. 네.
5: 먼저 들어가세요. 네.
4: 성기장판도 있고.
5: 네네. 네.
4: 겨울 나기 너무 힘든데.
5: 아, 네. 따뜻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수술비도 저희가 인테리어에서 하얀 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 제가 봤던 진짜 뭐라 그럴까 길에서 생활하는 아니면 동네 고양이란 말도 쓰는데 네네. 동네 고양이들을 위한 곳 중에 거의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2: 아직 놀라기는 이르죠. 두 번째 공간도 살펴볼까요?
4: 우와 여기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이들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는 문도
3: 펫도어도
4: 달아주고 항상 중요한 게 겨울 되면 길에서 생활하거나 이게 뭐 아파트이긴 하지만 동네 고양이들 힘든 게 물 마시는 거거든요. 물이 얼고 네.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힘든 데인데 이곳은 되게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의견 일치가 되게 잘 되시고 네. 합심이 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떤 도대체 문제가 있길래
6: 그러니까 오레오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4: 네. 턱뼈까지 네. 부러질 정도 싸우는 건 쉽지가 않은데 보통 그렇죠. 막 털이 날리는 정도지
6: 아, 털은 뭐 무지하게 빠졌고
4: 이 친구가 누구예요?
6: 오레오
4: 아 얘가 오레오예요?
2: 마치 폭군 마냥 주변 고양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오레오. 장난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상황.
4: 얘는 이렇게 옆구리를 보이잖아요. 옆구리를 보이고 이게 T자형이라고 하는데
6: 네.
4: T형 자세, T형 위치는 뭐냐면 얘가 가해고 얘가 피해 고양이.
6: 아, 그렇구나.
4: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옆구리를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레오가 좀 욕심쟁이 같긴 해.
6: 네, 욕심이 있어요.
4: 노는 것도 좋아하고.
6: 맞아요.
4: 그 다음에 공간도 너무 좋아.
6: 네,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개냥이거든요.
4: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다 사람도 독차지해야 돼. 공간도 독차지해야 돼. 먹는 것도 독차지해야 돼.
6: 맞아요. 먹는 걸 다 때려요. 자기도 안 먹으면서.
4: 네. 그게 소유성. 소유성 약간 문제 행동이 있는 거예요.
2: 집에 스프레이를 했던 것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 때문.
4: 만약에 뭐 보호자님 물건인데 누가 네.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해요? 옛날에
6: 못 가져가겠죠.
4: 이름표 적어놓잖아요.
6: 네,
4: 붙여놓고 네임택 같은 거. 그러니까 마킹은 자기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6: 다른 고양이가 지나가 스프레이한 자리는 더 하고요.
4: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쓴 것도 지우고 또 쓰는 거죠.
6: 아, 정말.
2: 눈길이와의 혈투 역시 영역을 두고 벌인 서열 다툼이었던 거죠.
4: 얘가 되게 네. 오레오를 무서워하네요.
6: 눈길이가요?
4: 네.
6: 그건 얘가 물었는데.
4: 그거는 싸우다가.
6: 아, 싸우다가.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약자, 티격태격 하다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눈 갖고 막 휘두를 때 있잖아요.
6: 네네.
4: 그러다 펀치가 맞은 거.
6: 아, 그런 건가요?
4: 네.
6: 저는 얘가 더 센 줄 알았어요.
4: 아니.
6: 다치긴 오레오가 다쳤기 때문에.
4: 아니요. 센 아이는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6: 아, 그렇구나.
4: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내 거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간을 버리지 않아요.
2: 실제로 오레오와 눈길이를 한 공간에 두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떠는 눈길이. 여유로운 오레오와 정반대로 자리를 박차고 줄행랑을 치는 모습까지 포착됐죠.

0: 1호가 턱을 다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공격하는 게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또 연관성이
1: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도 감기 걸리고 몸 아프면 더 예민해지잖아요.
0: 네.
1: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기는 밀리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럴수록 이빨을 더 보이거나 더 자기가 힘 있는 척, 센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래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랬구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레오는 네. 오레오만의 어떻게 보면은 궁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뭐 궁전 같은 거지만
0: 네.
1: 오레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주는 게 오레오가 정서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다른 친구들이 요 빵도마우스나 비치 비키니 새로운 신축 네.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0: 그렇군요.
1: 현재 네. 오레오는 어디 있나요?
0: 지금 주인공께서 지금 네. 나가셨는데 제가 세 번을 놓쳐가지고
1: 세 번이나요?
0: 네.
2: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전 야옹씨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때 오레오가 도주해버리고 만 거.
3: 어딨어?
2: 극적으로 발견했으나 또다시 도망쳐버리는 녀석.
1: 그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고양이들이 한번 어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뭐 약간 내가 위협받았다고 인식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잊혀지는데 아니면 좀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최소 이틀에서 3일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2: 솔루션을 앞두고 문제냥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녀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1: 요게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오레오만의 이제 궁전
0: 네. 네.
1: 공간에 여기 3층으로 해서 우다가 네. 좀 배치를 할게요.
0: 네.
2: 심리적인 안정 회복은 물론 고양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까지 예방할 수 있는 3층 궁전.
1: 이거 오레오 쓰던 거예요? 네. 오,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2: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채취가 묻은 물건을 넣어주고요.
1: 그리고 밖을 물그릇 오레오 쓰던 거. 네. 그러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여기 넣어.
2: 이렇게 꾸며주면 소유욕이 강한 오레오가 경쟁 스트레스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겠네요.
1: 이거를 좀 넓게 해서 넓으니까 되게 넓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다는 게 고양이들끼리에서는 긴장감을 되게 많이 입어요. 네, 좋습니다.
0: 그러면 저 친구하고 시선도 안 마주치고
1: 다른 애들이 편할 거예요. 확실히
0: 아...
1: 다른 애들이 아... 오레오는 여기서 쉬고 있고
0: 네네네.
1: 다른 애들은 뭐 오레오 없네 안 보이니까 잘 지내다가 이제 애들 나가면 오레오 좀 그러게 아... 하고 좀 보여주고
0: 아...
1: 이거를 조금씩 이제 한 10%씩 이렇게 오픈해주는 거거든요. 익숙해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좀 열려있으면 여기 좀 보고
0: 네.
2: 여기에 집사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곁들여진다면 오레오도 금세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하네요.
1: 저는 항상 고양이들끼리 격리를 하기도 한 분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분리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오레오가 공격하지 않고 마킹하지 않는 상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죠.
2: 다음 날 오레오가 무사히 귀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레오야, 앞으로 여기서 마음 편히 쉬면 돼. 빵도마우스에도 오래오래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그거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0: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식.
9: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5: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6: 그 검사 다 하면
5: 얼마나 좋게.
7: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8: 안 깨도 되네.
7: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9: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0: 찾긴 찾았어요.
1: 우와.
2: 좋았어.
3: 짠.
0: 열렸어?
3: 네.
0: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4: 이게 뭐예요?
0: 뒤에 숫자가 있어요.
4: 아, 이게 그거구나.
5: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검투를 빕니다.

0: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거기 있어요.
2: 여기 계단 있어요.
1: 우와!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3: 아, 진짜 배고파요. 우리 아까 저거
1: 전투식량
3: 있잖아요. 전투식량.
4: 딱 보면 전투식량인 줄 알아요?
3: 알죠. 군대
4: 군인이세요? 현직 군인?
3: 또 많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4: 이 몇 개 가져와 볼까?
5: 이거는 스파게티
6: Rib shape barbecue flavor
7: 이약하게 쌓여져 가지고
8: 좀 기다려야 돼. 아니,
4: 그 뭐예요? 파운드 케이크예요?
3: 네. 이거 맛있어.
4: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1: 그러면 차라리 우리
6: 홍설명을
1: 좀 합시다.
3: 네.
1: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9: 아, 아니요.
6: 로커.
9: 저는 저 음악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학 하고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네.
1: 아, 화학.
9: 저 이름은 장홍재라고 합니다.
1: 홍재 씨. 네. 홍재 씨 그럼 궁금한 게 뭐 최근에 하신 실험이나 뭐
9: 수소 같은 연료를 쓰면 지구가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태양빛으로 연료 만들고 이런 쪽에 연구를 좀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10: 장홍재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1: 정체가 궁금합니다.
4: 아, 나 이 사람은 알아요.
9: 트로트 가수.
4: 40 가수.
11: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세요?
4: 아니에요?
1: 아니, 두 분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4: 저는 전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11: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1: 와, 뇌과학자.
6: 아예 처음 본 사람이다.
4: 그럼 노래는 안 해요?
1: 성우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아요, 성우.
11: 오, 그런 것들도 하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호통 쳐야 된다. 바사스트리삭스! 아박퉁! 네.
1: 덕분에 웃었어요.
11: 네, 사실 이거 장동선입니다.
1: 동선 씨.
11: 네.
12: 동선님 진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뇌과학자이셨다라고 하셔서 좀 놀랬고.
13: 사람들이 뭐 생존을 논하면 언제나 뭐 공포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마 동선님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오래 가야겠지만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1: 아, 전 돌잔치 전문 MC.
4: 아, 그래요?
1: 코미디언도 하고 있어요.
4: 아, 코미디언도 네. 하시고. 어쩐지 말을 잘하시더라.
1: 네네.
9: 인류 최후의 MC네요. 마지막 남은.
1: 너무 멋진 멘트네요.
4: 인류 최후 전문 MC.
1: 감사합니다.
9: 전문을 붙이니까 좀.
1: 전문 붙여주세요. 이름은 이은지고 나이는 35입니다.
4: 아이고.
6: 네. 안녕하세요. 저

0: 저는 이름은 김형서고요. 네. 싱송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1: 알죠, 알죠.
0: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1: 아니 공연한 거를 내가 본 것 같아. 꺼집어줄래 이거 그 노래.
0: 맞아요, 맞아요.
2: 어,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1: 맞아, 맞아. 그 노래다, 그 노래.
0: 감사합니다.
1: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그래, 그래. 맞다, 맞다.
3: 초코 양갱.
0: 제가 하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살아남고 싶은 마음. 아,
2: 오래 살고 싶은
4: 그게
2: 마음.
4: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
0: 그러니까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5: 굉장히 열심히 톡톡 튀며 많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네, 비비님. 연대할 만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4: 저는 김한결이고요.
1: 한결 씨.
4: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엔사 연구소에서 네, 저는 우주 쪽은 아니고 지구를 보는 과학자였어요. 네,
2: 지구과학자?
4: 네.
1: 엔사면
4: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6: 아, 지구의 물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물?
4: 네, 전체적인 이제 수자원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7: 우주 쪽으로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물이나 이런 해수면 뭐 이런 거에도 하는 건 좀
4: 네, 왜냐면은 우주선을 날리면은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7: 되게 신기하다. 한결님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엔사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8: 아, 네. 저의 이름은 유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를 하고 배우를 했었습니다.
6: 잘생긴 청년이었어.
8: 네.
9: 남달랐어.
8: 그렇습니다.
1: 아, 이제 보니까 맞네.
3: 나 어디 봤네.
1: 그러니까.
3: 어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옛날에 영화 그 집으로
6: 맞아.
8: 네, 제가 이제 29년 일했어요. 네, 잠깐 저는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10: 저는 승호님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왠지 지성과 그 무력을 겸비한 느낌이 승호님한테 나서 또 왠지 남을 신뢰를 가게 만드는 그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 붙어야겠다.
1: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11: 저는 이낙준이고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글 쓰고 먹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1: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작품 쓰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대표작.
11: 뭐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엔사에서 나왔던
1: 맞나보다.
11: 중증 외상센터라고.
1: 맞나보다. 이거 진짜. 네. 나 봤어. 나 주지훈 씨 나오고.
11: 맞아요. 맞습니다.
1: 그 원작자.
11: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툼을 줄여줍니다.
1: 어머나.
11: 두 분 그렇고 여기도 또
1: 너무 좋다. 왜 화학자 선생님은요?
11: 화학자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불도 낼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3: 화약 만들 수 있고 총 만들 수 있고
11: 전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6: 할 일이 많네.
1: 정말 궁금해요, 동선 씨.
11: 힘이 너무 세.
1: 힘이 세? 내가 학자.
3: 왜 힘캐?
11: 아까 봤어요? 아까 문 부수는 거 봤어요? 이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러네.
11: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물이랑 마주쳤을 때 얼굴로 안 돼. 말로 안 돼. 뇌과학자 보내야죠. 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1: 이름 바꿔요. 동석으로, 마동석으로.
9: 힘캐로 왔습니다.
11: 저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는.
1: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한번 내일을 위해서
7: 아...
12: 안녕하십니까.
7: 그냥 써도 되겠죠?
12: 아무데나.
7: 아무데나. 저는 여기 쓰겠습니다.
11: 호를 누가 곤다고요?
7: 제가 제일 세게 곱니다.
1: 불은 누가 꺼주나?
4: 혹시 박수로? 이렇게?
3: 지니야.
4: 아, 누스. 누스야. 아까 누스 했잖아요.
3: 누스, 아, 맞네. 누스야.
0: 그러네, 얘가 누스겠네, 이름이.
5: 살아서 다행이다.
4: 이 다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10: 모두가 행복한 최후의 인류가 돼보겠습니다.
1: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 우리 뭐 보초 설 필요 없겠죠?

0: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1: 불났나?
2: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0: 아니 사이렌이 울려요.
3: 재수도 참 더럽게 없다. 하필 온 날에 사건이 터지냐. 굳이 또 자고 있는데.
4: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뭐 불난 줄 알았어.
5: 뭐를 우리가 잘못했나?
0: 고장났나?
6: 뭐예요?
0: 이게 뭐지?
7: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0: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5: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폐를 찾아서 무슨 뚱딴지? 약간 이런 느낌.
2: 이런 공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관문이지 않을까?
0: 폐를 찾아서 폐 무슨 폐? 보통
7: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0: 기압?
7: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4: 근데 기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기압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0: 기압 조절하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4: 공기를 빼라고 여기 안에 공기를? 어?
8: 여긴가?
0: 저기 밑에 불이 나오는데?
9: 아 여긴 것 같다.
3: 아 여기가 다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6: 어? 뭐야?
9: 계단이 있어요.
0: 우와 뭐야?
6: 뭐야?
0: 우와 이게 뭐야?
9: 가봅시다.
6: 자, 또 챙길 거 없나?
2: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전기,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도 그냥 쥐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6: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씹히는 거 다 챙겼는데.
8: 여기 미끄러워. 이거 불이 이쪽인가?
9: 이쪽인 것 같은데?
2: 거기서 이제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는데
8: 와 여기는 어디야?
0: 전광판이 있어요. 헐!
7: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0: 한 시간?
7: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은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아...
0: 안 돼.
7: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빨리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폐로 향하는 길에는 굳게 잠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0: 악의 파편.
1: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폐를 마주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폐라고 하는 건 약간 이 공간을 인체에 비유해서 했던 표현이 아닌가?
3: 그때는 완전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장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나사를 돌린다든지.
4: 어떻게 과학의 언어가 난 제일 떨리는데 나 그 과학의 언어 못 알아듣는데.
5: 무슨 퍼즐을 맞춰서 형상을 만들면 첫째 문이 열린다.
4: 갔을 때 네 개의 파편을 찾으라고 했고
6: 그러면은 폐로 들어갈 수 있는
4: 문이 열리고.
7: 자, 근데 우리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의 파편을 한 시간 안에 찾으려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8: 일단 두 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4: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보실까요?
6: 네, 네.
4: 가시죠, 가시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시죠, 가시죠.

0: 아, 잠깐만. 어디?
1: 워키토키 잡았어요? 워키토키?
0: 워키토키 받았어요.
1: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팀 일로 갈게요.
0: 어,
1: 오다.
2: 이쪽으로?
0: 저희는 일로 갈게요.
2: 일로 가겠습니다.
1: 조심, 조심.
2: 몸 조심, 건강하게.
0: 내길 파편!
2: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마리가 어디 있나 잘 보면서 검색 모드, 뇌를 검색 모드로, 탐험 모드로.
0: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풀 보니까 좋네요.
1: 우와!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우와.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0: 우와! 우와. 우와, 나 닭살 돋았어.
2: 와, 여기는 고대 사원 같은데요?
0: 우와.
1: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에 상당히 압도됐고.
1: 그 울창한 나무를 딱 보는데 사실 그냥 지구 생활할 때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정글, 뭐 에콰도르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2: 이 열대우림 안에서 우리가
3: 배?
0: 어?
2: 배와 관련된 단서?
0: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2: 우와. 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봅시다.
0: 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풀.
1: 공기의 순환과
2: 그렇죠. 열대우림이 지구의 폐이기도 한데.
4: 지구의 폐는 아마존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와, 근데 너무
1: 우리 큰 길로 일단 또 가볼까요?
0: 네.
1: 이쪽으로.
2: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0: 왜요?
2: 흩어지면 안 되나요?
0: 안 되죠.
2: 뭔가
0: 아니, 뭐 벌써부터 우리 흩어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2: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0: 한번 그럼 봐요, 봐요.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1: 아, 근데 길이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2: 그래요.
1: 이쪽으로 가볼게요.
2: 일단 왼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0: 오케이, 좋아요.
1: 왜냐하면 뭔가 파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2: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0: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1: 어, 습한 공기가 막.
0: 와, 진짜 습하다.
4: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열대우림을 이 밑에다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이거 뭐야?
1: 야, 이거.
0: 삐 떨어져.
2: 이런 데가 한 시간 안에 멈춘다는 거야, 이게?
3: 와. 와.
0: 이게 뭐예요?
3: 뭐지?
4: 진짜 다 진짜예요.
2: 빛처럼 뭐 떨어지는.
3: 좋네.
4: 지금 너무 습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아닌가? 뭐지?
2: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3: 아, 그.

0: 위로 올라가서 어제 증류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뚝뚝 그 목욕탕처럼 물이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2: 왠지 이게 물을 정화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 세게. 이게 이렇게 나와서 흙을 통해서 절로 가나? 저게 잠수복이 있어.
3: 잠수복이 왜 있지?
2: 저게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3: 우리가
2: 거 아니야?
3: 가서 두 명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4: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였기 때문에.
0: 일단 그럼 내려가볼까요?
3: 일단은 저쪽으로 가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보죠.
1: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고.
0: 일단 확인을.
2: 와. 아니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
0: 아 무섭다.
3: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1: 응? 와 뭐지?
0: 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3: 근데 여기 물살이 꽤 심한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5: 뭔가 매달려서 들어갔을 것 같아. 저런 거.
3: 아. 가방에 특별한 거 없어요?
5: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3: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뭐야?
5: 쪽지가 있어.
3: 메시지가 있는데?
5: 그거밖에 없어요.
0: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3: 네.
0: 읊을 게 아니네?
1: 이게 뭐야? 숫자야.
0: 숫자가 엄청 있네?
1: 뭐야?
3: 이건 다 화학 원소들인데?
0: 원소기호다.
5: 이 옆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3: 이게 아마 이게 솔루션 용액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물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제일 많은 게 얘잖아요.
0: 그게 뭐예요?
5: 염소.
3: 염소인데 얘랑 만나면 소금이 돼요.
5: 소금이네요.
0: 소금.
3: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은데 그럼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0: 바닷물인 거예요?
4: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
6: 바다일 것 같아. 깊이가 꽤 되겠다. 저 정도 물이면 안에 용존산소량이 얼마일까. 바다가 폐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 아 진짜 확실히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 사람에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맘 놓고 맡겨도 되겠다.
3: 이건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
5: 이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
3: 꽤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없나요?
1: 어때요? 챙길까요, 그럼 수트를?
7: 워키토키, 워키토키 들리시나요?
8: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5: 저희는 어떤 물이 있는 시설에 왔습니다.
0: 물이 있는 시설?
9: 가득한 시설 있어요.
8: 와.
10: 저 우리는 식물이 가득한 곳에 왔고.
8: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3: 오
11: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12: 숨은 그림 찾기 외에는 뭐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찾을 때 급하게 뭐 엄마 지갑 뭐 이 정도만 찾아봤지.
13: 여러 수수께끼들이 있었는데 숨겨진 여러 단서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8: 동선 씨!
14: 네.
8: 장 박사님!
14: 저 여기에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8: 잠시만요.
14: 여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8: 연구 노트?
14: 네.
8: 와우!
15: 연구 주제, 가뭄 발생 시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16: 과연?
15: 실험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16: 4개월간.
15: 열대우림이 가뭄과 회복 과정을 강제로 겪도록
11: 뭔가 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15: 이산화탄소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16: 요거를 한번
15: 들어볼게요. 좀 잘 안 보여서 은지 씨도 볼 수 있게
16: 빛에다가 한번 요렇게
15: 이게 좀
8: 이게 더 안 보여요.
15: 뒤에 유리가 은지 씨 이렇게 한번 보여요?
16: 불빛이 한번 나봐요. 불빛이 있네요.
8: 나 보여요.
15: 됐다. 그러면 탄소 흐름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뭄 전이네요. 그냥 정상 상태일 텐데 제곱미터당

0: 10g 정도를 흡수를 했다가 그게 가뭄이 되니까 점점 흡수를 더 감안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1: 회복이 돼서도 가뭄 이전의 수준으로 CO2 수량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0: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CO2의 배출량도 대사 때문에 줄어들고
2: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1: 어디서 찾았어요?
2: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1992년 3월 13일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거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1: 결과가 각각의 날에 어떻게 나왔어요? 차이가
2: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요 선생님 네.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놀랐어요. 아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기지가 도대체 왜 있을까?
3: 아니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나 이게?
4: 그러니까요.
3: 엄청 넓은데?
4: 사실 엄청 급해야 될 것 같아서 속이 타네요. 사바나. 사바나? 어?
5: 사바나는 건조한 사막과 습한 열대우림을 자연스럽게 있는 생물학적 완충지대.
4: 제한된 물의 흐름을 습수 조절해 열대우림으로 전달하면서 생태계의 물, 공기, 영양, 영양분 순환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연결 허브 역할을 한다고.

0: 어? 어? 선생님 방금 그 수심으로 이거 푸는 거 아니겠죠?
1: 잠깐만, 우선 여기 뭔가 자물쇠가 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자릿수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한번 주변을 좀 찾아보시죠. 뭐가 있나. 이 온도랑
2: 에어, 그
1: 기압. 압력.
2: 네.
3: 이게 온도가 20도가 오르면 에어 프레셔가
1: 몇
3: 오른다.
1: 몇 퍼센트가 오르나를.
2: 밑에 이건 뭐예요?
1: 여기 이게 퍼즐 같아요. 지금 주변에 딴 게 안 보이니까.
2: 아, 이 네 자리가 그러면은.
3: 아, 몇 퍼센트가 오르냐.
2: 오르면 기압이 이렇게.
1: 아,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기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갇혀있으면 점점 더 압력이 커질 거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4: 기체랑 온도랑 부피랑 압력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1: 이거 제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워지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온도만 더워지면 압력이 늘어나나요?
1: 이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요. 원래대로면 이게 쭉 더 같이 늘어나는데
0: 네.
1: 만약에 못 늘어나게 막혀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주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를 막고 손으로 누르면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3: 압력 밥솥도.
0: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더워지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3: 그냥 지금 원래 이 온도가 아니었나 봐요. 덥잖아요.
0: 네, 엄청 더워요.
1: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라도.

0: 과학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혹시 주변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요?
1: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풀어보고.
2: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길이 또 있는데 팀을 좀 나눌까요?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3: 네네.
2: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낙준님이랑 이거는 화학자님 계셔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여기는
2: 저랑 그러면 낙준님이랑 가고.
4: 네.
2: 저희는 그럼 이동할까요?
3: 네. 저희가 풀게 되면은 혹시 열게 되면은
2: 네,
3: 연락을 할게요.
2: 네네네.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네.
2: 화학자님 계셔서 다행이다.
0: 그러니까
2: 저 아예 모르겠어요.
0: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2: 그러니까
0: 모르겠지. 네.
2: 심지어 저 문과요.

0: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옆에 주위로 보이는 식물들도 달라졌고
1: 여기 도대체 뭐지?
0: 식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1: 식물이 확 달라졌어요.
0: 이거 알로에죠?
1: 네.
0: 맞죠?
1: 그러니까
0: 뭐지?
1: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물 공개가 바뀌지?
0: 그러니까요.
1: 여기는 나가는 곳인데?
0: 여기 문이다. 그죠?
1: 이게 단서를 모아야 되는 문인가 봐요. 아닌가?
0: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1: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0: 이게
2: 동이에요.
0: 이게 동? 잠깐만. 이거 여기 약간 이거
1: 하나씩 이거 끼게 돼 있어요.
0: 뭐 끼게 돼 있는 애 이게.
1: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0: 이거랑 이게 네 개를 지금 네. 뭔가를 맞추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1: 저희는 지금 문을 찾았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만한 거 두 개 그리고 손바닥 반절만한 거 두 개입니다.
3: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가 폐로 향하는 문을 찾았는데
4: 저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사각형.
3: 사각형이라고요?
4: 응? 사각형? 예, 여기 끼우게 되어 있어요.
3: 아.
5: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3: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미션이 폐를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5: 네, 아마 뜨거워져서 지금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산해보려면 이게 온도거든요.
3: 네.
5: 근데 이게 우리 쓰는 일반적인 온도인데 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3: 네.
5: 왜냐면 우리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어는 거를 0으로 하고 네. 끓는 걸 100으로 하자 정한 거.
3: 네.
5: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게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돼요.
3: 그럼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5: K가 절대 온도라는 거를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돼요. 그거를 지금 온도랑 더하면 네. 모든 우주의 온도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3: 이거 막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데서 본 거 같은데?
2: 맞아.
3: 맞아요?
2: 맞아요.
5: 이게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우주의 온도가 가까운다고 돼요. 물론 여기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온도를 알려면.
3: 네.
5: 그러면은 273이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298. 그러면 아까 우리 20도 늘어난 거니까 20을 298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3: 네.
5: 계산을 빨리 해야 우리가 안 죽는데?
3: 단수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5: 네. 여기 올려놓고 해야
3: 돼.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네. 전 숫자만 보이면 약간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파락 집어먹은 거예요.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됐어요? 계산 다 됐어요? 그랬어요.
5: 네 개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풀었습니다. 지금 풀어보니까 0.06711이라는 게 나오는데
3: 네.
5: 지금 이 퍼센트로 말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6.711%라는 게 나오거든요.
3: 네.
5: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기압이 바뀌는 걸 계산한 거여서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네. 넣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3: 711.
5: 네, 6711이 맞으면 열릴 건데.
3: 열렸어요.
5: 뭐가 이렇게 큰 게?
3: 이게 뭐야?
5: 이 사각형이긴 한데?
3: 저희가 사각형에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타바나가 그려져 있고요.
4: 그럼 그거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의 단서는.
1: 일단 저희도
0: 그럼 합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단서를 또
1: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0: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1: 그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0: 가보죠 뭐. 근데 뭐가 없는데? 어?
1: 어? 오씨,
2: 뭐야 이거?
0: 한번 풀어보세요. 어? 가죽에 어?
2: 어, 뭐 있다, 써져 있다.
0: 뭐예요?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어?
2: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 선인장은 내 안에서 시간을 저장하고 작은 숨결들은 결핍 속에서 길을 배운다.
0: 우리가 어제 다녀온 데 아니에요? 사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건조해지지만 거기도
2: 생명체가 있어요.
0: 개미도 있고 모두 많잖아요. 네.
2: 사막을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막에서 보았던 선인장, 어떤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 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테마별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구나.
0: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얼음.
2: 어 뭐 있네. 퍼즐.
0: 이걸 맞춰야 되나 봐요.
2: 네네네.
0: 여기 사막이잖아요. 네.

0: 저희도 퍼즐을 하나 찾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일지는 찾았는데 그 퍼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느 열대우림의 어디 구역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2: 거기 은진 씨 여기 우산 세 개 있는데 한결님 쓰세요. 나 모자 써서 괜찮아.
3: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를 재현해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2: 여기 코이 펀드가 있는데
4: 우와 물고기가 있어요.
2: 이거는
4: 거기에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2: 거기 안에 벌 있어요. 조심해요. 나벌 봤어. 만져도 되는 건가? 아니 만지지 말아봐봐요. 아닌 것
4: 뭐가
2: 같아.
4: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 아니
4: 안에?
2: 아니 없어 없어.
4: 없어요?
2: 벌이야 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시죠.
4: 저기 밧줄 같은 게 있어요.
2: 뭐가 있다고요?
4: 밧줄, 밧줄.
2: 밧줄? 밧줄.
4: 이거 밧줄을 따라갈까요?
2: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밧줄 있어? 뭐야? 우와. 1993년도에 또
5: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2: 또 점검표. 와, 여기가 열대 우림이라서 이런 점검표가 있나 봐요.
5: 이거 뒤에 이거
2: 네?
5: 이거 아니에요?
2: 그거다 그거다 그거다.
4: 이게 퍼즐 조각인가 보다.
5: 찾았다.
1: 그러면은 이게 그 퍼즐이구나. 그 파편이구나. 네 개의 파편이구나.
5: 아, 틀려.
1: 어떤 퍼즐이 있다고?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막 파고드시더라고요.
2: 가장 먼저 멸종이
4: 제생각에는 저는 알 것 같아요.
1: 저희 열대 우림 그림이 있는 퍼즐을 찾았습니다. 다들 찾으신 퍼즐이 있을까요?
6: 퍼즐을 두 개 찾았습니다.
4: 물을 정리하고
1: 네 개의 파편이니까 퍼즐이 지금 총 세 개인가요? 은지 하나, 비비팀 두 개.
7: 네, 저희가 다 합해서 지금 3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0: 있어야 돼. 네. 저희가 찾은 거는 사막이에요.
1: 네.
2: 이건 어디야?
1: 저희는 사막.
2: 이건 여기서 받은 거.
3: 아, 그럼 바다가 필요하겠다.
1: 아, 그러네.
3: 잠수복이랑 코드밖에 못 얻었던 바다 쪽. 위에
0: 그렇구나.
1: 가자.
3: 바다 가자.
1: 그 바다.
2: 이게 아니구나.
3: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1: 네. 와, 이걸 몰랐다니. 이쪽을 먼저 갔어야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4: 우리가 너무 마음 급하게 얼른 찾아봅시다 이미 그랬던 상태여서 무언가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1: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3: 우선 짐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1: 혹시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0: 저 수영은 하는데
1: 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0: 한 5m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1: 어? 에잉? 그럼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3: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아!
2: 아, 거기 있었어?
3: 속에 있었다. 바다 조각 찾았다. 우선 알려드리죠, 그쪽에다가.
1: 바다 조각 찾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퍼즐 4개 총 찾은 것 같습니다.
5: 열대우림 퍼즐 들고 가겠습니다.
1: 아, 저희 그러면 찢어졌던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3: 가볼까요?
1: 아, 네.
3: 아,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가
0: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1: 와, 나 물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식겁했네.
6: 팀원들이랑 아까 찢어졌던 곳이니까. 아, 저기 있다.
0: 여기.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
2: 우와, 네 조각의 퍼즐을 맞췄네요.
1: 아, 이게 지도구나.
6: 앞에서 해야지 문이 열린다.
0: 네, 문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 문을 찾았어요.
6: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건조한 기후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 시스템
0: 자체가. 그런 식으로
6: 자체가?
0: 만들어놓은 건가? 위치도 변화를 준 걸까요?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를 한 거지?
1: 저긴가?
2: 이쪽.
1: 왼쪽이요?
2: 이쪽이요?
1: 네. 여기는 연구 흔적 같은 게 없었어요?
0: 여기도 다 있었어요.
1: 어이구. 오, 그러네. 퍼즐을 저기다 붙이는 건가?
7: 문이네요.
1: 해주세요. 와.
7: 네 개의 퍼즐을 맞추면 문이 열린다고 했죠.

0: 됐다.
1: 어? 어 우리가 다닌 네 공간이. 하나, 둘, 셋.
2: 오! 오! 우와!

0: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1: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3: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 어? 아이, 이거 아닐까요?
4: 아, 전혀 모르겠네.
5: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6: 우리 너무 엉망진창 아니야?
1: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2: 갑시다, 갑시다.
1: 어디에요?
2: 비밀번호. 어? 어머나, 어떡해.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0: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2: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6: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2: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7: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2: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8: 꿈꾸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 덩굴. 이 고색 창연한 집의 건축주가 되셨군요.
9: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8: 응?

0: 너는 건축주 집이 아니에요? 빌려 사는 세입자가 주인공이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린 집 고쳐 살면은 남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글쎄.
1: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빌린 집 고치는 게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빌린 집 고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고친 집 찾아서 서울 신당동으로 먼저 갑니다.
3: 아, 좋네. 야, 야, 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니, 오늘 힌트 어떻게 되죠? 130대 단위라고 들어보겠어요. 안 듣고 싶은데요? 유명한 길인데요. 설마 거기 올라가야 돼요?
0: 자고로 계단이랑 산은 올라야 맛이죠. 안 그래요, 소장님?
3: 아, 이게 뭘 하냐. 아, 130계단? 아이고야. 와, 이게 역대급이네.
0: 이 젊은 사람이 벌써 숨이 차면 어째. 이제 시작인데.
3: 와, 도대체 집 어디냐, 집.
0: 아유, 근데 높기는 높다.
3: 오늘 완전 역대급이네. 야, 그래도 풍경은 좋다. 아유, 뭐 거의 고층 빌딩에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어떤 집이지?
0: 그러게, 130계단 등반에는 성공했는데 대체 오늘 집은 어딨대요?
3: 아, 이 집! 이 집이네! 한눈에 알겠구만. 야, 잘 쪘다, 80년대. 벽돌집 그대로네.
0: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라 눈에 확 띄는 보색 대비 벽돌집. 이분이 집주인이시구나. 와우, 주인장도 집만큼이나 튀시는데요.
4: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아, 건축주 분이 나와 계시네요.
4: 이 먼데까지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아, 오. 야, 너무 멋쟁이신데요?
4: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만만치 않으신데요?
3: 아닙니다. 이 빨간 벽돌집이 너무 멋있어요.
4: 그렇죠. 네. 빨간 벽돌집이 갖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죠.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3: 건물주 아니세요?
4: 네, 이 집에
3: 월세로. 물어봐도 건물주신데?
4: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3: 아,
4: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 8년 뒤에 네. 없어질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단동 빨간 벽돌집에 사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기획자 강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강신재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업공간들을 디자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각종 국제 비엔날레 전시 예술 감독으로도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4: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아파트 딱지를 받으려고 한 5년 전에 사놨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을 방치를 해놨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와서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이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산부터 저기 북악산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진 모습에 제가 너무 반해서 제가 있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가 철거되기까지 그때까지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공간 디자인의 대가가 곧 사라질 집에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는데? 촉이 오는데?
3: 기가 센 곳에 있는 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네.
3: 오,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마당이네. 야, 이거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4: 조심해서 잘 잡고 내려오세요. 아주 신기한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야, 이거 구경하기 전에 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인데요.
4: 네,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오세요.
3: 그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 와, 이게 뭐예요?
4: 엄청나죠. 이 산 자체가 암반산이기 때문에 그 암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내로 유입된 거죠. 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여기가 막힐 수 있었어요. 아.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 바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 아, 그러셨겠다.
4: 이 바위 자연물에서 그 나오는 그런 에너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팠어요.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있죠. 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빡세게 기도를 했죠.
0: 힘들게 기도까지 해서 이런 집에 살 생각을 했다니 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곰팡이랑 동거하는 옵션? 근데 그 벽을 치고 났더니 짜라잔! 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지금은 보물이네요.
4: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보물이고요. 제가 여기를 또 상업 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거의 천지 차이죠.
3: 그러니까요.
4: 이 장점.
0: 이 공간 디자인 지분은 신재 씨와 자연이 반반. 뒤에는 바위가 앞에는 초록숲 전망이 숨어 있더래요.
3: 근데 지하를 봤더니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내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떤 집일지.
0: 어쨌든 지하는 사는 집이 아니고 이쪽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가 튀어나오려나? 모든 바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4: 제가 네. 공사하기 전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0: 이번엔 바위 말고 귀신 나오는 거였어요? 어우, 심란하다, 심란해. 곰팡이 배들도 아니고 배가 공포 체험하면은 딱이겠네. 아이고.
3: 오, 깔끔하다. 와. 야, 이게 그 집 맞아요?
0: 엄마나, 곰팡이는 이사 갔네, 갔어. 180도 바뀐 환골 탈퇴 현장.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손을 댄 듯 안 댄 듯 과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게 너무 근사한데요. 아유, 가구들은 어떻고. 어딜 돌아봐도 딱 제자리 완성맞춤이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감각의 힘인 거죠. 진짜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빌린 집 고쳐 사는데 나는 한 표, 아니 열 표 드리겠습니다.
3: 여기는 어디 유럽 어디 온 것 같지? 와, 뭐 완전히 어디 그냥 시간 여행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장소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와, 이 페어였던 것조차도 믿기지가 않고 돈 엄청 드셨겠는데요?
4: 아니요,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 8년 뒤에.
3: 네.
4: 그래서 베이스에는 전혀 돈 안 들였습니다. 그냥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를 그냥 제가 직접 롤러로 칠만 한 거고요.
3: 직접이요?
4: 직접? 네, 직접 제가 칠만 한 거고. 그냥 백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 무광. 칠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컬러는. PV 스타일, 5mm짜리 PV 스타일 아시죠?
3: 네. 네,
4: 그거로 바닥만 깔았습니다.
3: 아, 요새 그 PV 스타일 소위 이제 비닐 타일. 네, 비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0: 그래, 빌린 집에 왜 돈을 들여요? 아까 회실이.
4: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벽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면 용납이 안 되죠. 네. 이거 공사한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뭐 카페들을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노출, 처음에 철거했을 때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날것에는 항상 시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간의 흔적, 그동안에 그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발랐던 페인트, 그 위에 또 페인트, 혹은 그 위에 벽지, 이런 것들이 혀로 쌓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회화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3: 이 선생님 그 원칙을 들어보니까 약간 철학같이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자.
4: 네, 자연스러움.
3: 그럼 집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지켜진 건가요?
4: 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한 군데 또 이렇게 감춘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데도 있어요? 이거 뭐 하얀 방이네? 아, 욕실, 사무실. 와, 온통 하얗네요.
4: 네.
0: 보통 욕실 고치는 데는 타일 덧방을 하던데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4: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폭시, 에폭시를 직접 롤러로 칠을 한 거고요. 벽도 수성 페인트로 칠을 한 거고.
3: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이게 금이 안 가서. 예, 이게 두께값이 좀 있어야 금이 안 가죠.
4: 그렇죠. 한 두 번 칠했죠.
3: 그러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거든요. 하실 때 꼭 주의할 게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4: 두 번 정도를 해야 된다.
3: 아,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설마 이 돌들 그 아래에 그 큰 바위 길을 누르시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4: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벽 속에 있던 배관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3: 배관하고 돌이 무슨 상관이죠?
4: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간 자죽이 보기 싫어서 제가 그 평소에 작업할 때 쓰던 돌들을 이렇게 그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3: 아, 그러면 이 뒤에 그러면은 그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다 있는 거를 네네네. 가리는 용도예요? 오. 아, 가리고 싶을 땐 더 과하게 가려라.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전문가는 다르다. 하얗게 칠한 도화지가 준비되면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곡차곡 모아온 신재씨 취향 저격 가구와 소품들이 바로 그 색깔 물감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런데 이 자개장은 뭔가요?
3: 저 아까 이거 들어오면서 보긴 봤는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4: 네네, 제가 만든 겁니다.
3: 웬일이야?
4: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페나 그런 패션샵에서 많이 쓰는데 네. 이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많이 낡았는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수납이 됩니다.
3: 수납? 오, 와, 이게 뭐예요?
4: 이게 보시면 정말 구하기 힘든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구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레이 타롭스칸 같은 감독의 희생이라는
0: 신재 씨 영화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혹시 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4: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셨습니다.
3: 아, 그래요?
4: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3: 네.
4: 아, 저희 아버님이 강자, 찬자, 우자라는 영화 감독이셨고요. 큰아버님이 제작, 아버님이 영화 감독, 막내 동생이 촬영 감독. 그렇게 삼형제가 영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만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산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시고 뭐 장갑 공장에서 뭐 공장장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이 그 말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제가 고3 때 50대 초반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제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정릉 산동네 이런 산동네 단칸방에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내 방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0: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꿈 품은 청년은 화실에서 숙식 해결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공간 디자이너가 됐죠. 신재 씨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4: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예, 이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누구랑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사실 자기네 취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0: 이제 제 어떤 취향이 좀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달 동안 이제 그런 빈티지 가구들로 공간을 채우고 뭐 벽을 칠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1: 그 꿈이 이루는데 오래 걸렸네요.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되레 홀가분. 다른 내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래요.
0: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1: 나만을 위한 방, 나만을 위한 창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은 건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2: 와, 저 아까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와, 왜 이렇게 높은 데 했나 했더니, 야, 정말 풍경이, 와, 정말 예술이네요.
0: 남산부터 남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수봉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동네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베이스에는 돈을 들이지 말자가 철칙이었는데
2: 네, 아까 눈이 말씀하셨잖아요.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쪽 양계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여는 문. 일반적인 그런 샷시 양계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뷰를 봐야 되니까 통창으로 하는 게 좋겠다.
1: 아무리 빌렸어도 포기 못 하겠는 거 하나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요.
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통창이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2: 그렇죠.
0: 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2: 너무
0: 그다음에
2: 아름다워.
0: 지금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이쪽으로 지거든요. 그런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죠.
1: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노을 맛집이 있었구만요. 맑은 날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보기 못한 이유를 알겠네.
0: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그 밀리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밀리지 살 때는 겨울에도 진짜 막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절 끓는 집에 살았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더 올리려면 난방비 폭탄. 그래서 겨울에는 방한복에 반 양말에 그렇게 신고 살아야 되는데 첫해는 힘들었어요. 첫 겨울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 겨울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추운데 살아야 건강화됩니다.
1: 한없이 약해진 나를 일으켜준 집이었구만요.
2: 어떻게 보는 거죠?
3: 여기가 제 방방입니다.
2: 아, 침실.
1: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어요. 주황 물감이 수채화처럼 얹어진 게, 아우, 곱다. 진짜 갖고 싶은 방이네요.
0: 사실은 제가 그 안방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오렌지색 천을 쓴 이유는 제가 그 전시를 하다가 남은 천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뭐 마감을 한다거나 그러기 이전에 천이나 한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1: 여차하면 떼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 좋다.
2: 근데 혹시 문제 없어요? 뭐 하자라든가 뭐
0: 지금
2: 단열이라든가.
0: 요 위에 보시면 살짝 이제 그 물이 흐른 흔적이
2: 아,
0: 있는데,
2: 저쪽?
0: 그쵸?
2: 물세요?
0: 네네네, 물이 조금
2: 아,
0: 셉니다.
2: 그래요? 이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
0: 네네.
2: 와, 그래도 좀,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2: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0: 그렇죠.
2: 않으니까.
1: 맞아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의 AI도 아닌데 뭔가 빈듯해야 매력이 있죠.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 이 순간만 내 것인 빌린 집. 평생 살 것처럼 욕심내서 뭐 하겠어요. 잠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우리처럼 붙박이보다는 이동 가구가 정답.

0: 떠날 순간도 생각해야죠.
1: 비싼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빈티지들은 그래도 그렇게 낡은 거여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티지 가구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더 그래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렉셀 헤리티지라고 해서 미국의 가구 회사인데 주문을 받아서 딱 하나만 만드는 그런 가구 회사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특이한 점은 상판이 마치 마룻바닥처럼 돼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소목하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일부를 맡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어떤 동서양의 만남? 저는 이게 미장센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습도, 온도, 분위기, 소리, 냄새 그런 어떤 감각들이 쌓여서 나는 그게 취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캔버스에 내 취향을 그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취향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0: 취향이라는 게 순간에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단방에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감으로 행복했던 나다움의 기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였네요.
2: 야, 저 산이 진짜 엄청 아름답네요. 네네. 와, 여기 남산부터 정말 흘러가는 선이 다 보이는구나.
1: 그렇죠.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더욱이 잘 보이는데.
0: 근데 이 담자기가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 벽돌은 그 자리를 내줘야겠는데요.
2: 네. 와, 이 초록색 인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네.
1: 자생적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0: 담쟁이까지 나서서 집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는 중이네요.
1: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을 갖게 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0: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집. 그게 빌린 집이니까요.
2: 와, 이거 내가 지금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정말 집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영원히 위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 활용 노하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하다 빌린 집을 탐구하는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집을 다 보고 났더니요. 아우, 내 머리가 얼얼하네요. 매일이 빛나는 오늘이었는데 난 내일만 보고 살았나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만이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또 충격을 주시려나요? 파주 헤일리구나. 예술인 마을 아니랄까 봐 알록달록. 설마 이 동네에도 빌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호면 소장님, 찾으셨나요?
2: 확실히 예술 마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 눈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갤러리가 지하에 있구나. 오, 와, 되게 쿨하다. 야, 그림 이쁘네. 바스키아 그림 같은데? 이야, 색감도 좋고.
0: 오늘은 갤러리 같은 집인가?
2: 근데 그나저나, 오늘 왜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죠? 건축탐구집 하러 온 거 아니에요?
3: 여기서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2: 박찬욱 감독님? 이야, 희한한데.

0: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이라. 근데 모두 하얀데 사인 없는데?
1: 박찬욱 감독님이면 올드보이 어쩔 수가 없다 만드신 그 대감독님이요?
0: 사인이네. 설마 이거예요?
1: 정말 이게 박찬욱 감독 사인이라고요?
0: 사인 맞아요? 와, 여기 왔다 가셨네. 야. 오신다. 안녕하세요.
2: 소연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0: 네, 저도 영광이에요. 네. 오늘 건축주분들이신 거죠?
2: 사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0: 세입자요?
2: 네.
0: 맞다, 오늘 빌린 집. 아니, 혹시 신작의 주인공들?
3: 제 남편이 박찬욱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어서 감독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2: 사실 저희 마을 이웃분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부탁드렸습니다.
0: 네.
3: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 댁이랑 저희 집이 같은 건축가 분이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집은 두 부자의 집, 유명한 건축상도 여러 개 탔대요. 오늘 집도 박찬욱 감독 집 설계한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라는 말이죠. 듣고 보니 더 탐구하고 싶네.
0: 근데 저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설마 이 건물 다 쓰고 계신 건 아니죠?
2: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 2층 이렇게 쓰고 있고.
0: 여기까지는?
2: 네.
1: 지하는 갤러리로 1,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입구부터 튄다 튀어.
0: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볼까요?
3: 네, 들어가 보시죠.
0: 아, 이쪽이죠?
3: 네.
0: 야, 현관부터 독특하네요. 설마 신발장?
3: 네, 맞아요.
0: 와.
1: 신발장으로 작품을 만들어 놨네.
0: 디자인 진짜 독특하다. 와, 무슨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이야. 여기는 식당하고 거실 겸 부어. 정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2: 그런가요?
0: 네, 외국에 있는 집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유럽의 펍 같기도 하고요. 가구에는 물결이 일렁일렁. 문짝도 없는 상부장이 이렇게 세련될 일인가요? 아니, 진짜 빌려서 고친 집 맞아요? 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독특하게 고쳐도 된다고요? 아유, 난 못 믿겠네.
0: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제 건물 자체도 기둥하고 보호 구조로 만들어서 이 벽들이 좀 이제 자유롭거든요. 또 이 앞이 집에 보통 이렇게 이 계단하고 도서관 같은 데나 주로 요새 있거든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이 동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네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미니 서재잖아요.
0: 분위기가 너무 힙하다. 네, 예술가들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3: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집들은 물론 예쁘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손도 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못질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집은 아니고 뭐 상가인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좀 구조가 되게 재밌고 보수를 하면서 좀 용도에 맞게 쓸 그런 주인을 찾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을 때 보자마자 되게 헛웃음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상태가.
4: 이전이 사주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3: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상가로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그 집기들이 거의 그대로 남은 상태로 거의 방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구조는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우리가 잘 고치면 너무 재밌겠다. 거의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1: 패션 전공한 남편과 미술 전공한 아내에게는 집마저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 유명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캔버스에 두 사람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게다가 영락없이 블랙 카페. 이렇게 멋져질 일이냐고요. 아, 부엌은 또 어떻고요. 평범한 하판 가구에 신의 선이라는 곡선으로 힘좀 줬더니 이건 작품이지 뭐. 새 가구들이니 바닥이 눈에 밟히더래요. 고민될 때는 위대한 색 빨강이 부부 좌우명 진짜 돈 주고도 못살 감각이다.
2: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노래에게 좋은 집은 비싼 집 아니고 내가 좋은 게 가득한 집. 2층도 그래요?
3: 야, 요 계단이 정말 이게 가정집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좋다. 이게 막상 올라가니까 더 좋네. 와, 여기가 두분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0: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주거 공간입니다.
3: 와, 진짜 멋있는 공간인데요? 가구들도 멋있고.
1: 뭐야, 여기는 한술더 뜨네. 이 색감 봐요. 한해두해 모은 것들이 아니래요. 두 사람에게 집은 총천연색 취향 전시장이네.
3: 소파. 이야, 이거 뭐 정말 예술하는 분 아니면 이거 이런 색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분의 큰 캠퍼스 같은데요. 와. 야,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거. 이 커튼. 와, 이 커튼 뭡니까? 이 과감함.
0: 이 커튼은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3: 네.
0: 그 남편이 아는 분께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거는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3: 기다리셨다.
0: 이제 가지고 왔는데,
4: 그 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쓰고
0: 오.
4: 버려진 물건을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 재밌게 스토리가 생기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아니, 요새 저렇게 살짝 바닥을 끌리는 것도 유행이고.
4: 아, 그래요?
3: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0: 네.
3: 열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를 다들 또 좋아하시거든요.
0: 네.
3: 예, 네, 근데 독립 문제가 아니라.
4: 완전히.
3: 네, 뭔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그
0: 네,
3: 느낌이 너무
0: 맞아요.
3: 좋잖아요.
1: 나는 아까부터 이 테이블이 눈에 가던데, 이거 비싼 거죠?
0: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칠한 거고요.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창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유성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구처럼.
3: 유성 페인트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0: 네네.
3: 페인트니까.
5: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장 칠하기도 번거롭지만,
3: 그쵸.
5: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몸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 수선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번 공간은 어떤 취향으로 고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3: 이야, 여긴 노란색 방이네요? 와, 파란색 시트에.
1: 대박. 이집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예술이네. 안방인데 화장실 대신 발코니가 달렸구나. 특히 이 노란색에는 부부만의 사연이 있대요.
0: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엔 저희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이 이 노란색이랑 같은 컬러로 칠했었어요.
3: 신혼집을 노란색으로 칠하셨어요?
0: 네.
3: 아, 특이하네.
0: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컬러를 다시 재구매해서 그 신혼집의 컬러로 칠했습니다.
3: 아,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0: 네네.
3: 건가요?
5: 신혼처럼 살자.
0: 네. 적어도 안방은.
1: 신혼 첫 집은 옥탑방, 두 번째 집은

0: 이사를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집을 소유한 가치보다 저는 그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었고.
1: 세상은 넓고 살아보고 싶은 집은 많다. 원하는 취향의 집을 사서 꾸미기에는 청춘을 대출에 저당 잡혀야 할 판이더래요. 빌린 집을 고쳐 살자 마음먹은 거는 그때부터였죠. 살아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자유라. 만날 내 집 마련 다령하느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선은 집 담구부터 마저 하고요.
2: 와, 여기도 멋쟁이 공간이다. 야,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셔가지고.
1: 이 공간의 정체는 뭐래요?
0: 네, 여진이가 혼자 작업실로 잘 쓰고 있고, 일러스트 작업은 컴퓨터 여기서 하고, 뭐, 물레 작업하고.
1: 아, 여진이 작업실이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된대요. 덕분에 여진 씨는 이 작업실에 스스로 발을 묶었죠.
3: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0: 네?
3: 너는 집이 100평인데 한 5평 안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2: 아, 여기가 주 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군요.
1: 그래, 100평 집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머물 곳은 딱 요만큼인데,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고쳐야겠다 싶더랍니다.
2: 저는 이 두 분이 이 공간을 큐레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 옆에 있는 요즘 약간 둔탁한? 예, 네, 요 책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0: 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건데.
2: 그래서 이걸 썼어요? 와.
0: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7만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집이나 잠시 우리의 한테 왔다 가는 거겠죠. 예. 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요런 책상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철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예. 네. 싶습니다.
0: 공감합니다.
2: 네. 아니, 근데 이 이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갔네. 조카가 왔다 갔나요? 뭐라고 쓴 거야, 이거?
1: 뉴욕 제니? 이 낙서 맞는 것 같은데?
0: 혹시, 뉴진스라고 아십니까?
2: 뉴진스? 왜 웃으세요? 저 알아요.
0: 여기 뉴진스가 저희 집에 와서 화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2: 네?
0: 그때 기념으로 제가 기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2: 이야, 동네가 들썩들썩했겠는데요?
0: 제가 들썩들썩했죠.
3: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촬영이 오고 감독님이 찾아오시고 했던 날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런 순간들이 저희한테 되게 굿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1: 집이란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공존하는 공간. 승훈 씨는 그중 좋은 순간만 한 공간에 다 모아놨답니다.
2: 계단 밑공간인데 미로같이 방을 만드셨네요. 와, 근데 여기 뭐예요?
0: 저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입니다.
1: 아, 이게 다 축구 관련 수집한 거예요? 이 정도면 덕질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어우, 보통 분은 아니다 했어.
0: 사실 제 이름이 군내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목걸이를 제가 언젠가 2007년도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2: 보통 사람 소화하기 어려운.
0: 그 당시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아~ 20년 전인데.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굿넥! 해줘가지고,
2: 이야.
0: 그때부터 호날두가 불러준 그 이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축구 같이 좋아하시죠?
3: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2: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3: 오히려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2: 더 안 좋아지게?
3: 네.
0: 이해합니다.
1: 저게 누구야? 데이비드 베컴 선생 아닌가요?

0: 와, 이건 손흥민 선수네. 결국 승훈 씨는 축구로 더 밀치의 경지에 이르렀대요. 축구 다큐까지 찍고 있거든요.
1: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그때는 그냥 모든 일정, 모든 축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2: 저는 모든 어른들이 그런 척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고 그냥 계속 어른인 척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철든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0: 좋아하면 끝까지 가야죠. 즐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좋아하면 끝장 보는 부부가 만든 마지막 공간입니다.
3: 여기는 뭐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0: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곳이래요. 원래는 승훈 씨의 축구 관련 소품을 모아놓은 그만의 펍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쓰임을 찾았대요. 부부를 5년간 품어준 예술인 마을에 딱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2: 저희가 여기에 서점을 지금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서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2: 네.
3: 보통은 안식처를 찾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꾸준히 똑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멀리서 봤는데 서점과 자기가 사는 곳의 서점과 정원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여진 씨는 그 행복한 삶의 다른 조건인 정원을 5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빌린 집을 고쳐 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여진 씨는 손에 흙 안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1: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보다 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물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이랑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그거를 제가 직접 길러서 따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3: 잘하고 있어?
1: 응.
3: 물 좀 먹고 해.
1: 응. 깨끗하지?
3: 응.
1: 금세 마침 정리할 때 같았었어.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노후에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당겨서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0: 이 집이 둘에게는 세 번째 빌린 집. 혹시 네 번째 빌릴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2: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어디론가 떠나 있겠죠, 또. 층고만 높다면 크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층고?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2: 갑자기 층고는 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
0: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일이더라고요. 승훈 씨랑 여진 씨는 그 어려운 일을 벌써 해냈네요. 대단하세요.
3: 오늘처럼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장기간 여기 체류하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공간을 바꿔가고 또 마음껏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갤러리를 꾸미듯이 뭐 그림과 색깔과 모든 소품, 가구들로 꾸며나가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을 소유해서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내가 비록 빌려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를 두자. 내 마음에 더 들게 써보자. 이게 행복 아닐까? 인생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0: 빌린 집을 고쳐 산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하나 몰라요. 젊고 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4: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5: 혼자 독학으로.
4: 독학으로.
5: 책 보고.
6: 책 보고.
7: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8: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9: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0: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1: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2: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3: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4: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6: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5: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6: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6: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18: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6: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6: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5: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6: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나 매운맛도 되게 매력이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4: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0: 앉아,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니.
0: 너무 착해.
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장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으로.
3: 나르시네.
2: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1: 아, 왜요?
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9: 내 꿈은 의사입니다.
10: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뷰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뷰은비 보급행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뷰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공쾌
2: 뷰은비엔 메이킹.
4: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5: 역시 왔다 다르지요.
6: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5: 역시 왔다 다르지요. 맞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

0: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기다리는 도시.
3: 지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4: 심장이 뜨는 게 느껴지고요.
5: 아,
4: 너무 행복해요.
6: 어때요, 왕비 같아요?
7: 드디어 제가 소원을 이루네요.
3: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2: 오늘은 푸른 초원으로 달려갑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헝가리 목동들의 유쾌한 일상.
8: 서있기 너무 힘들어요.
2: 시간을 거슬러 중세 마을로 떠납니다.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낯선 풍경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0: 낭만이 기다리는 동유럽 기행. 오늘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도나우강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알프스를 시작으로 흑해까지 무려 9개의 나라를 거쳐 흘러가는 도나우강은 동서유럽의 문화와 물자를 교류하는 통로였습니다. 중세의 분위기를 간직한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지나는 여러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죠.
1: 저기 보이는 게 그 유명한 세츠누 다리예요. 건너편에 보이는 게 페스트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부다인데요. 원래는 둘이 개별적인 도시였는데 다리가 생기면서 부다페스트 하나의 도시가 되어서 엄청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요.
0: 1849년 개통된 세체니 다리는 귀족들의 거주지였던 부다 지역과 서민들이 살던 페스트 지역을 연결해 하나의 도시로 화합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죠. 세체니 다리의 인기 스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2: 엄청 커요. 백봉 같아. 말 같아서 지금 위에 타도 될 것 같아요.
0: 복슬복슬한 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1: 사람들이 저기 양이냐 개냐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0: 다리 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악기도 만납니다.
1: 이거 악기가 아니에요. 칼이에요. 톱니칼.
0: 날카로운 톱니를 타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

0: 부다페스트 여행은 시작부터 설렘 가득합니다. 흥겨운 여행자들 덕분에 저도 신났는데요. 관광 명소를 순회하는 시티 투어 버스인데요.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어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인기라네요. 정류장에서 우비 자랑을 하시는 아주머니. 그런데 유쾌하게 웃는 사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사이 친구가 된 이분. 제게 보여주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 봅니다.
1: 포즈 보세요. 모델 뺨쳐요, 정말. You're such a photogenic. You look like a model.
0: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건축물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옵니다. 다리를 건너 페스트 지역에서 내립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데요. 이 성당의 탑은 96m로 헝가리를 건국한 896년을 상징해 지어졌답니다.
1: 와, 굉장하네요. 여기 대문 쪽에 조각들이 정말 많아요. 와, 멋있다.
0: 헝가리의 초대 국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성 이슈투반 대성당. 도시 미관을 위해 도나우강의 모든 건축물은 이곳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네요.
1: 지금 성당이 너무 커서 안 나오니까 각양각색의 포즈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0: 과연 사진이 잘 나왔을까요?
1: 아, 이렇게 지금 성당 모두를 다 핸드폰 화면 안에 넣을 수 있네요.
0: 멋진 사진을 위해서 폴짝폴짝 뛰는 것은 기본인가 봅니다.
2: 오, 아하. Good. We shot. We have shot to right.
1: 아하.
2: 2 years ago.
1: Wow. Huge. Amazing.
2: Amazing. Beautiful.
1: 높지 않으면 앵글 잡기 힘들대요. 누우세요.
3: 어쨌든.
1: 나을까요?
3: 오, 잘 나와. 옆으로 좀 가봐요.
1: 여기요?
3: 조금, 오케이, 됐어요.
1: 하나, 둘, 셋.

0: 이곳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체리 벼룩시장입니다. 손때 묻은 골동품이 판매되는 이곳은 헝가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벼룩시장이죠.
1: 이곳은 에체리 마켓인데요. 보시면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딱 봐도 박물관이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이 여기다 모여 있어요. 오, 이거 진짜 전쟁 때나 쓰는 그런 굉장히 무거워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오, 여기 쓰셨던 분 이름도 있어요. 짠, 멋있나요? 뚜뚜뚜뚜뚜.
0: 옛날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첩보영.

0: 해보세요. 아, 신기하다. 옛날 그 영화에서만 보던 거예요. 아, 아, 오, 소리가 울림이. 아,
1: 신기한 건 이 오래된 물건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태엽만 감아주면 노래가 솔솔.
0: 와! 오! 우와! 굉장히 옛날 장난감인데요. 다 작동해요.
1: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0: 너무 닮았죠? 아저씨 마스코트 같아요.
2: 1964. I know. I begin in that. From England, from Paris, Belgium, Yugoslavia, Romania. It's everybody.
1: 손때 가득한 옛것을 찾기 위해 주말에는 문정성 씨라네요.
0: 바이바이.
1: 부다페스트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호르토바지 평원입니다. 헝가리 최초의 국립공원이죠. 40%가 평야입니다. 그 중심에 광대한 초원과 늪지대로 이루어진 호르투바지 평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 광대한 초원은 예로부터 유목민이 가축을 키우며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가롭던 초원 마을이 인산 인해입니다.
0: 여기 봐요. 여기 양들이 가득해요. 어, 저기 지금 목동들이 오고 있어요.
1: 호르투바지 평원의 주인인 헝가리의 목동들입니다. 유럽을 호령했던 기마민족, 마자르족의 후예들이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사람들은 치쿠시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목동이란 뜻이죠.
0: 와, 목동들이 저렇게 힘을 냈는데 사람들이 안 맞아요. 어,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1: 오늘은 목동들이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랍니다. 허리춤마다 차고 있는 게 뭔지 궁금했는데요.
0: 오, 깜짝이야. 어, 저 천둥 치는 줄 알았어요.
1: 오늘은 깜짝 놀랄 일이 많은가 봅니다.
0: 와, 총이에요. 와, 진짜 오래돼 보여요. 총이 무슨 도끼처럼 생겼어요.
1: 목동 아저씨께서 저보고 한번 쏴보라고 하시네요.
3: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0: 목장에서 겨울을 보낸 가축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가을이 올 때까지 초원에서 방목을 하게 됩니다. 성 조지의 날 축제는 목동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구수한 향기에 절로 발길이 멈춥니다.
1: 맛있게 생긴 굴낯이 목동 요리예요. 우리나라 육개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2: 오, 뼈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3: 이거 껍질 근육해.
2: 오, 무릎 관절.
3: 껍질 근육해.
2: 우와, 이거 보세요. 오, 이 고기 보세요. 우와. 모자까지 쓰고 오늘 여기 취직했습니다. 엄청 많은 고기. 이야.
4: 나정삐뇽. 나정삐뇽.
0: 동네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맛있는 음식이죠.
2: 엄청 무거워요. 이거 마시라고 그래서 너무 세요.
0: 헝가리 전통 술인데요.
2: 이곳에 들어오려면 이 센 술을 꼭 마셔야 된대요. 율리 씨 할머니 76세신데요.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너무 건강하세요. 스웨터 입으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0: 그런데 할머니의 노점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2: 이거는 우리 한국 전통의 그 문화 아닌가요? 이거 부추 매달라는 거 이거. 그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 무슨 건데?
0: 이영만네 헝가리에서 고추를 만나다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헝가리에선 파프리카라고 불리는 모양이죠?
2: 오, 농축! 매운맛은 파프리카!
0: 파프리카를 넣고 매콤하게 끓인 굴라시를 먹어봅니다.
2: 감자탕 맛 같기도 하고 육개장 맛 같기도 해요.
0: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르투바지 평원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웬 돼지가 눈에 띄네요.
2: 저기 새끼 돼지 보세요. 돼지가 완전 점령했어요.
5: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2: 엄마가 화났어. 엄마 돼지가 돼지 불렀다고 화났어요.
0: 함께 놀아보려고 했더니 돼지들이 저를 피하네요.
2: 돼지가 무슨 줄수 같아요.
0: 동심으로 돌아가 돼지들과 뛰어노는 사이 초원 저 멀리에서 호르투바지 평원의 주인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 와,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 굉장히 컬러풀하고, 오, 진짜 굉장하네요. 와,
0: 푸른 초원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화려한 자수로 멋을 낸 헝가리 목동들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갑자기 누워버립니다. 실감나는 연기 덕분에 이해가 쏙쏙 되죠? 이 외투는 초원에서 밤을 지낼 때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져보니까 가죽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직접 한 땀 한 땀 꼬매셨어요.

0: 꼬맨 자국 고스란히 있어요, 진짜.
1: 남편 마르코 씨의 축사입니다.
0: 진짜 많아요. 와, 오, 진짜 빽빽해요.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1: 그런데 양의 풀이 좀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0: 우와, 저 풀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엄청 높게 이렇게 꽈배기로 올라왔어요. 우와, 유니콘 같아요.
1: 헝가리의 초원에서만 사는 라카라는 양인데요. 생긴 모습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네요. 몸놀림은 얼마나 날렵하던지요. 정말 바람 같습니다.
0: 얘들 거의 날아다녀요. 진짜 빠르다.
1: 200여 마리 넘는 양이 먹이를 찾아 순식간에 초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는데요.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파도를 타는 듯합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양들 나름의 전략인데요.
0: 아, 목청이 이만큼.
1: 양들이 멀어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성심 강한 양치기 개가 목동의 손발이 되어주거든요.
0: 개가 상당히 똑똑해요. 지금 매의 눈으로 양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귀쫑긋, 주인이 지시를 하니까 쭉 달려가요.
2: 예! 예, 네!
1: 예! 예! 예! 보세요. 얼마나 용맹하고 똑똑한지. 유목민에게 양치기 개는 친구 이상의 존재입니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0: 요! 양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바로 개가 달려가서 방향 잘 잡고 돌아왔어요.
6: 뛰느라 힘들었지.
0: 예! 저기 양들한테 가서 예! 아니야. 일어서. 우차 일어서. 우차. 하나, 둘, 셋. 우차.
1: 제 말은 안 들리는 걸까요?
0: 제 말은 안 듣고 주인이 일어서니까 벌떡 일어서요.
1: 오직 주인의 말에만 복종한다고 하네요. 이래서 목동의 보물 1호가 바로 양치기 개입니다.
0: 이 아저씨랑 오래 함께 일한 에르메예요. 이분도 반목동.
1: 양치기 개도 쉬고 싶을 때가 있겠죠? 바람을 막아주는 주인의 긴 망토는 초원에서 가장 아늑한 휴식처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뛴 걸까요?
0: 더웠나 봐요.
1: 목이 말랐나 봅니다. 시원하게 목욕까지 알아서 적적인데요.

0: 귀엽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는데요.
1: 방금 미장원에서 빠마하고 온 것 같아요. 오, 이 풍성한 머리. 오, 근데 이빨을 보니까 굉장히 사나워 보여요.
0: 이 친구도 양모는 솜씨가 일품인 헝가리의 토종개랍니다. 양들을 배불리 먹였으니 이제 사람들이 쉴 차례입니다.
1: 오, 이게 뭔가요?
0: 목동들의 비상 식량이랍니다.
1: 소금을 털어내네요. 오, 탄력이 있어요. 탱탱한데요, 탱탱. 진짜? 먹어도 돼요?
2: 뭘 까니라.
1: 아, 너무 짜요.
0: 돼지고기의 지방을 소금에 절인 거라네요. 빵에 곁들여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1: 발샥이 엄청나요.
0: 그런데 이건 양파 아닌가요?
1: 오, 그냥 칼로 막 양파를 베서 먹으세요. 상남자세요. 굉장히 고소하면서 이 양파 향이랑 잘 어울려져서 전 굉장히 느낄 줄 알았는데 안 느껴요. 이게 돼지 지방인데요. 항상 그냥 저장하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서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비상식량이에요.
0: 목동들의 인생이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먼 곳에서 온 손님을 위해 노래도 한 곡 불러주십니다. 목동의 애환과 사랑을 담아내는 유목민의 노래인데요. 저도 절로 흥이 납니다.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평온에서의 삶을 선택한 건 이런 자유로움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만큼은 저도 목동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떠나야 할 시간.
1: 아쉽지만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목동들과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0: 호르투바지 대평원에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목동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쾌하고 따뜻한 일상은 오래도록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0: 신록 사이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노천 온천입니다. 하얀 언덕에선 습기를 가득 머금은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1: 아, 사람들 정말 많네요. 웃음소리가 여기서도 막 들려요.
0: 헝가리는 국토의 80%에서 온천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온천의 바로 옆 수수께끼 언덕이 보입니다. 언덕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천으로 흘러가는데요.
1: 갑자기 얼음 덩어리 같은 게 등장했죠. 생선 비늘 모양 같기도 하고. 소금 언덕인데요. 이 온천수가 흘러나오면서 석회물 녹이면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대요. 소금 언덕, salt head라고 부르네요.
0: 수원지의 물의 온도는 섭씨 80도 정도. 뜨거운 온천수가 신비로운 소금 언덕을 빚은 셈입니다. 소금 성분의 온천수가 석회석을 녹이며 여러 개의 웅덩이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아래 온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이 온천은 피로를 푸는 데 좋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이 온천이 젊음을 선사한다고 믿는답니다.
1: 아, 시스키. 앞쪽에서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2: She's a bit shy.
3: She's a bit shy. It's okay.
0: 정말 효염이 있는 걸까요? 여독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1: 물이 너무 따뜻해요. 햇살도 아름답죠.
0: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 내일의 여정이 더 기대됩니다. 헝가리의 작은 시골 마을 홀로키에서 시작합니다. 홀로키라는 이름은 까마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홀로케는 헝가리에서도 깊은 산속에 둘러싸인 외딴 마을입니다. 헝가리의 오래된 시골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1987년에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다들 전통의상으로 한껏 멋을 냈네요.
1: 많은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0: 마을 한쪽에선 귀여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소녀들을 뒤따르는 수상한 행렬. 남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물이 가득한 양동이.
1: 난리가 났어요.
4: 오!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 물벼락이 쏟아집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져가는 헝가리의 오랜 전통이라는데요.

0: water, two girls will be healthy in this year. Okay?
1: 그런데 마을 주민에게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에게 뿌리는데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1년을 보내라는 축복의 의미 앞에 모두들 즐거운 표정입니다. 헝가리에서도 오지인 이곳에 마을이 들어선 건 13세기 무렵. 몽골의 침입을 피해 카스피해 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고 그 후손들이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던 성인데요. 멋진 연주를 들려주시는 이분들은 그 당시 전투복으로 무장한 군인들인데요. 저도 한번 입어보기로 합니다.
2: 문어 같지 않나요? 작은 것 같아요? 이거 스타워즈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잡는 거래요, 방패를. 예, 용감해 보이나요? 나를 따르라.
1: 오후가 되자 배가 출출해졌는데요. 제 허기를 달래줄 빵입니다.
2: 네, 제 드디어 꾸르트스 꾸레오 빵이 나왔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그 구수한 향이 나요.
1: 향이 얼마나 구수하던지 옆가게 아주머니도 그 향에 절로 취합니다.
3: 기발로!
2: 기발로!
3: 기발로!
2: 치얼스! 치얼스! How do you say cheers in Hungary?
3: 애기시게드라.
2: 애기시게드라?
3: 애기시게드라.
2: 애기시게드라.
3: 애기시게드라.
2: 애기시게드라. 아주머니께서 너무 해맑고 웃음이 좋아서 제가 하나 삽니다.
3: 파란 청년. 아하.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2: 아하. Thank you. 담백한 빵에 달콤한 이 소스가 가루 같은데 시나몬 향도 느껴지고 쫄깃쫄깃하네요.
1: 그런데 한 소녀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4: 남배?
2: 아, 송화. 송화. 남배? 유사. 아주 귀여운 소녀를 만났습니다.
1: 그 소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홀로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저를 특히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5: Korea, South Korea.
6: Oh, so. Hey.
5: Your language is so beautiful.
6: Oh,
5: thank you.
6: And I learn.
5: Oh,
6: I know. I'm very
5: good. Oh, what can you say?
6: 안녕하세요. 저는 쟁개입니다. 사랑해요.
7: 너 언니 바람이?
6: 네,
7: 언니.
8: 김치?
7: 김치!
6: 김치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2: 어머니입니다?
6: 예.
2: 와우, your mother.

0: 아이들 표정 또한 순수해 보이네요. 결혼한 여자들은 화려한 비단 모자를 쓰고 어린 소녀들은 우리나라의 댕기머리처럼 머리카락을 꽈서 길게 유지합니다. 이는 단아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저도 전통 의상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옷 입는 데만 무려 30여 분이 걸린다네요.
1: 마치 무슨 여왕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신녀를 거느리고 이렇게 옷을 입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신녀입니다.
0: 홀로케 패션의 포인트는 풍성한 치마라고 하는데요.
1: 치마가 근데 딱딱해요. 어쩐지 이렇게 잘 포조했다 했어요. 두꺼운 도화지 같아요.
0: 과거에는 15겹이나 겹쳐 입었다고 하네요.
2: 모두 맑게 입으시잖아요.
0: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길 차례. 중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흥겨운 무도회가 열립니다. 저도 절로 흥이 나기 시작합니다. 홀로케 마을의 시간은 아주 오래전에 멈춰진 게 아닐까요? 아쉬움 속에 올해 부활절 축제는 막을 내립니다.
3: 홀로케 and Korea 사랑해요.
4: 사랑해요.
5: Come back again.
6: Yeah, definitely. I will come again.
1: 저보고 또 오래요. 또 진짜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헤어지기 싫어. 어떻게 헤어져요? 정들었어요, 정말.
7: 그래, 셉셉. 그것 같은 연여를 피웠다는. 수업 시켰던 막.
1: 울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뵙들이에요.
0: 오늘따라 헤어지는 게 더 아쉬운데요.
8: 바이바이.
1: 저는 조만간 다시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따뜻해지는 하루였어요.
0: 작은 산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마법 같은 하루.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떠나야 합니다.

0: 낯선 여행자와 인연을 만들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 여행입니다.
1: 이 넓은 평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0: 멀리서 온 저에게 추억을 선물한 홀로케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저의 여행은 낭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0: massage. Anche.
1: Okay.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잠 오고 죽어서 무운이 없다 했어요.
3: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4: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5: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이십니다.
3: 세계 최초예요?
4: 네, 맞습니다.
3: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네. 이게 MOF.
3: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4: 네네.
1: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네, 네.
3: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 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좀 주세요. 용기 같은 예쁜 거 사가지고.
5: I'd like to share what happened when I played for England in 96. Penalties. I knew I was responsible for ending millions of people's dream. But I'm here. I haven't let those fears stop me doing what I love.
6: Difficult time. Press foaming at the mouth.
7: Gareth, do you think you're up to this?
6: Fans on the rampage.
5: What I think it means is change. Radical change.
8: Okay. Morning, team.
9: Hi, hello.
8: This is Dr. Pippa Grange. We're going to be working on your mental resilience.
10: I came to play football. What's this marine stuff?
8: As well as our performance.
5: Penalties.
11: England have never, ever won a penalty shootout in a World Cup.
5: I think we're stuck.
12: It's penalties for England at a World Cup.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루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0: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애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구름 따라 마음도 둥실대는 곳. 누구나 첫눈에 반한다는 풍경 맛집이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오늘의 모습을 즐기면 그만.
3: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산이 완전히 산수화예요. 산수화. 저 멀리까지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 자체예요. 그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4: 도시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5: 여기 비는요?
6: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네. 응.
3: 맛있는데?
1: 무엇든지 낭만이 되는 삶.
3: 매일이 여행이라. 매일이 여행이다.
1: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유쾌한 수자 시내를 만나봅니다. 해발 700m 고지. 구름이 발 아래 펼쳐지고 하늘이 손에 닿을 듯한 군위의 풍경 1번지 화산마을. 올해로 13년째 하늘과 구름을 지붕 삼아 살고 있는 김수자 씨가 있습니다. 뒷마당에서 자란 가시오갈피를 들고 향하는 곳은 가마솥.
3: 또 몸에 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이것만 본다고 또 배는 안 부르잖아. 그냥 이렇게 보통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했는데 안 먹으니까 배 안 부르던데.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던데요.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1: 오늘의 메뉴는 가시오갈피 백숙.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을 지키는 건 꽤 번거로운 일이지만 즐겁기만 하다는 수자 씨.
3: 뭐 이렇게 일하고 힘들면 한의원 가야 되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세라믹 침대에 눕혀서 뭐 이렇게 찜질하려고 하면 그것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요 불 떼고 이렇게 있으면 세라믹 침대 안 들어가야 되죠.
5: 우리 앞에 불 때는 나는 그냥 이렇게 찜질하는 거예요?
3: 그렇지, 찜질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솥뚜껑이 막 마무리 다 됐을 때 솥뚜껑 열면은 또 이제 피부 마사지 안 가도 되잖아. 전기 딱 올라오면은 그냥 스팀 찜질 딱 되잖아.
1: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법. 눈앞에 펼쳐진 산수화 같은 풍경 덕에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불편을 즐길 줄 알면은 행복은 계속 더하기 더하기 해서 몇 배가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잘해야지.

0: 산도 사는 그 질도 높아진다라고.
1: 행복에도 계산법이 있다는 수자 씨. 인생에 꼭 필요한 여유는 더하고 욕심과 불만은 덜어내고 그렇게 계산하니 산골 생활은 행복이 몇 배로 불어나는 공식이나 다름없었다죠.
2: 안녕하세요. 좀 맛있는 게 또.
1: 그런 수자 씨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존재. 든든한 응원군, 가족입니다.
3: 손자도 주고,
4: 손자도 주고.
3: 문을 갖다 줘라.
4: 이야.
5: 백숙이다.
4: 백숙이다.
2: 우와.
0: 짜잔.
4: 이야.
0: 이야. 이야. 우와.
4: 민우 어때?
2: 누가?
5: 감칠맛이 많이 나고. 그냥 맛있어.
1: 평범한 백숙도 이곳에선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가족들.
2: 뭐 매일 몇 끼를 먹어도 언제든 진짜 특별한 식사가 돼요. 여기는 일단 경치를 보면은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그러면은 간이 저절로 됩니다.
0: 자, 간치자. 간치자. 간 다 됐다.
6: 눈으로 간을 쳐야죠.
0: 또 치자.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다고 좋아서 그렇게.
4: 영광이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1: 이 풍경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천연 조미료. 덕분에 산해 진미도 안 부러운 가족입니다. 매 순간 변화무쌍한 수채화를 그려내는 하늘. 안개를 품은 산골에 비는 운치를 더해줄 반가운 손님입니다.

0: 빗방울에도 아랑곳 않고 밖으로 나선 수자 씨. 나름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1: 비닐 뭐 하시려고요? 왜요? 요건 치마 만들고. 이게 내가 사이즈가 될라? 아, 될 것 같아요.
0: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비옷.
1: 내 맘대로 지금 만들면 되지. 이렇게 딱 좋잖아. 아, 여보.
0: 거침없는 가위질 몇 번에 평범한 비닐봉지가 순식간에 조끼로 변신했습니다.
1: 옷 하나 만들어졌잖아. 어, 구름도 거친다 봐라. 아유, 이뻐라. 응. 딱 맞네. 사이즈도 딱 맞네. 안에 들어가면 돼.
0: 여기에 초간단 비닐 치마까지 걸쳐보는데요.
1: 안 좋아해? 이런 옷도 안 데리고. 그치?
2: 오, 이거 떨어라.
1: 어, 주름 치마네. 주름이 잘. 짜잔!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옷을 입고 향한 곳. 집 앞 마당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뒤돌아서면 자라있는 잡초 때문에 비가 와도 일을 쉴 수 없답니다.
1: 이것도 옷에서 나는 이 빗소리가 있잖아요. 뭐 음악 감상하러 안 가도 되잖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악은 아니더라도 이 소리에 또 이제 취해갖고 요건 얘들이 또 좋아라 할 거거든. 이 잡풀 뽑아주면 아 자기네들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얘들이 좋아할 거고. 비와서 안 된다. 뭐 햇님 때문에 뭐 김이 끼서 안 된다. 뭐 이런 바람 불어서 안 된다. 저는 눈 와서 안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 그 순간순간에 즐기는 거지.
0: 사실 수재 씨가 정원 관리에 정성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꽃이 너무 예쁜데 사연이 있어요. 8년 전에 우리 남동생이 여기서 1년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있다가 1년 있다가 하늘나라에 지금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디까지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거를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겨우 죽어갔어. 근데 쟤들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1년에 몇 번씩 생각이 나요. 그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 저걸 죽어갔나.
0: 그리운 동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 슬픔 대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3: 이 집은 또 뭐예요?
1: 이 집은 내가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살았어요.
0: 연고도 없는 산꼭대기 마을에 지은 소중한 첫 집.
1: 제가 우연찮게 여기 올라왔는데 길이 있길래 왔어요. 왔는데 여기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차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이 4시간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올라와서 바로 계약하고 땅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썼어요.
0: 도시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홀로 두 딸을 책임져야 했던 고단한 삶. 딸들이 독립하고 혼자 남았던 그때 운명처럼 이 풍경에 반했다죠.
4: 엄마!
1: 어?
4: 요 있나?
1: 그렇지.
3: 딸도 같이 지내서요?
1: 예.
4: 희한하죠? 이 젊은 아가 여기서 뭐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 어머니는 여기 저희가 원다고 했을 때 올라오면 와라 라고 했어요. 니 진짜 올래?
0: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있던 딸에게도 이 산골은 구원의 공간이 되어줬습니다.
4: 근데 거미줄이 지금 계절에는 크게 많이 없다?
1: 여름 되고 가을 돼야 많지.
4: 그냥 빡빡하지 않고 누가 정해지지 않고 천천히 무언가를 하고 재촉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내 시간을 보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0: 이곳에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족.
1: 우리 또 애들이 이거를 한번 먹어보더니 방아잎 넣어서 김치전 해달래요. 우리는 찌짐이라고. 김치찌짐.
0: 알싸하고 향이 진한 방아잎과 매콤새콤한 김치의 이색적인 만남이 매력이라죠. 자고로 저는 촉촉한 빗소리를 배경 삼아 짖어야 제맛.

0: 고소한 냄새에 자석처럼 이끌려왔다는 둘째 딸 부부.
1: 자연적으로 와요. 와요.
2: 기가 막히게 알지. 네.
3: 그 시골에 살면은 옆집에 오늘 뭐 먹는구나 냄새로 알거든요. 저희 옆에 있다 보면은 아 오늘은 김치전이구나.
1: 하나 둘 셋 짜자.
3: 우와 노릇노릇하다.
0: 전의 생명은 겉바 속촉. 노릇하게 잘 구워진 방아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1: 짜잔! 김치 피자! 원래 손으로 뚝뚝뚝 피가 먹는 거야.
3: 역시.
1: 네. 어제도 애도 못 갔는데 내가 사이 사랑은 장모란다. 어떤노 사랑이 느껴지나?
3: 듬뿍듬뿍 고소합니다. 바삭바삭하네요.
1: 그래. 신랑이 섹시 챙기고 섹시는 신랑 챙기고 애 챙기고 엄마는 사이 챙기고 그러면 되죠.
3: 나의 사랑의 맛이 어떤가?
2: 뜨끈뜨끈합니다.
0: 서로 입에 넣어주기 바쁜 참 사이좋은 가족입니다.
2: 아이고야. 먹고 봐야 돼. 돈 줘도 못 사는.
1: 그렇지. 영화관에 가가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네. 어.
3: 지금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
1: 그렇대.
3: 응.
1: 순간 포착.
3: 응.
2: 그러니까 이 바람도 느껴지면서 그거 약간 3D 저리가
3: 진짜. 진짜 하늘 날 수 있어. 한 바퀴 휙 날고 와가지고 영화 하나 먹고 가고 그러고 있다.
0: 자연만큼 극적인 영화가 또 있을까요?

0: 산마루를 따라 다시 구름이 밀려오고 촉촉한 비가 대지를 부드럽게 적십니다. 비가 오면 더 신난다는 세 사람, 우중 소풍을 나섰습니다.
1: 소리 좋다.
2: 아니, 비 오는 산도 안 쓰세요?
3: 괜찮아요. 어차피 씻으면 되지. 네.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1: 저 좀 씻으면 되죠, 뭐.
3: 그거 있잖아요.
1: 어차피 땀으로도 항상 젖는데.
3: 학교 다닐 때 일부러 막 물 이런 데 쾅 찍고 막 놀잖아요.
2: 웅덩이 보면
1: 온 김에 이래 놀아야지.
2: 세 분은 그렇게 풍광이 보실 것 같진 않아요.
3: 우리가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0: 남들의 시선과 기준보다 내 삶의 진짜 행복을 택한 삶. 자연에 감동하는 하루하루입니다.
1: 도시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2: 여기 비는요?
3: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1: 여기 비 맞으면 씻어내는 것 같아.
3: 뭐 맛있는데?
4: 산소! 미네랄이 듬뿍 들었는.
0: 비 오는 숲속 정자에서 즐기는 우리들만의 작은 소풍. 함께라서 웃음이 끊일 날 없다는 수자 씨네 가족입니다.
4: 얘들도 엄마한테 와서 복이지만은 저는 애 가거든요. 네. 내도 복이지만은 너도 복이다. 그렇죠. 엄마를 만난 것도 네. 복이다 내가.
1: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복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맴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맴 프로틴 밸런스.
5: 모두 다 잊게 될 거예요. 내 손 안에 금융우주 신한 슈퍼솔.
6: 상조,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꼼꼼히 보고 마음까지 보고 변치 않는 가치를 본다는 것. 예다함을 보면 상조의 기준이 보입니다. 상조는 예다함.
7: 백만 숨을 한 마리, 백만 숨을 두 마리, 아무리 양을 세봐도 소용이 없다. 매일 밤 잠과의 전쟁을 벌이는 노인들.
8: 그리고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잠도 더 없어지고.
9: 퇴직을 하고 나서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10: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 시큰 자보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7: 밤새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서부터 잠을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렘수면 행동장애. 또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야뇨증까지. 노인 수면장애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것이 치매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다.
11: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눈빛이 괴물.
12: 치매 걸리면 그거 나만 고생이 아니고 자손들도 고생.
10: 잠을 많이 자야 이 치매도 안 오고 하지.
7: 노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앓고 있는 수면장애. 왜 치매를 앞당기는 걸까?
13: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7: 20여 년간 수면장애와 정신건강에 대해 연구해온 대한민국 수면의학의 권위자 이유진 교수. 이 교수를 만나 잠 못 드는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이들은 어떤 치료를 받은 걸까?
9: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건 저도 아주 기적 같은 일이라.
10: 그래도 소원은 풀었어. 잠을 내가 자니까 뭔 요술인지 몰라.
13: 제가 약을 잘 줘서 좋아진 게 아니라 많이 좋아지셔서 안에 잘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7: 오늘은 명희와 함께 치매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치매를 막을 수도 있는 잠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꼭두 새벽부터 마늘밭을 찾은 장현식 씨. 새벽 2시에 깨다 보니 일찍 밭일을 시작하는데 요즘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 깊다.
12: 그전에는 자고 나면 깨고 나고 그랬는데

0: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깨어나도 안 하고 힘들어요, 힘들어.
1: 매일 밤 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집. 스스로는 잠이 부족하다 느끼지만 잠결에 보이는 이상 행동으로 가족들은 공포에 휩싸일 정도가 됐다.
2: 그래서 허브 하나 또 깼잖아요, 거기서. 발로 차서 이렇게 부르지. 아빠가 일어나서 고함을 치시고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엄마 다리를 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어,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3: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요, 빛나.
2: 괴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3: 그때 한번 치면 죽어.
1: 난데없이 자다 일어나서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는데 평소 다정한 성격이라는 그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4: 다음날 여쭤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는지.
2: 기억이 안 난대요. 아빠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마음에 스트레스 풀지를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요새 와서 더 심해졌지. 그래서 같이 앉아 기분 나빠가지고 욕도 않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저녁에는 꼭 싸우는 사람 없어. 꼭 싸우려고 들고.
1: 사실 그는 얼마 전 계모임에서 사기를 당한 이후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0: 금전관계 그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걸 갖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서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믿었습니다.
1: 속이 상해 잠못 드는 날이 많다 못해 꿈결에 분풀이라도 하는 걸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밤마다 애꿎은 분풀이 대상이 아내가 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0: 술도 그냥 한잔 먹어야 돼.
3: 술도?
0: 응.
3: 한잔 없으면 술 먹어.
1: 50년 넘게 살아온 부부는 냉전 중이다. 술이라도 한잔 걸쳐야 요즘 같은 날을 견딜 수 있다는 장현식 씨.
4: 한번 드실 때는 어느 정도 드세요?
0: 반병? 먹는 날은 먹고 안 먹는 날은 또안 먹고 그래요.
1: 오늘 밤은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아내의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 아직 날이 환한 초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에 잠자리를 펼친다.
0: 애들이 침대에서 자라고 침대가 싫어요.
1: 고된 농사일 끝에 배도 부르겠다. 술도 한잔 걸쳤겠다. 쏟아지는 잠을 물리치기 어렵다.
5: 초저녁에는 좀 자요. 그러고서 12시나 2시 깨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지.
1: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잠을 청한다는 장현식 씨. 잠든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잠을 자면서 자꾸만 뒤척이더니 급기야. 누군가에게 따지듯 소리를 지르고 결국 4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밤잠을 설치고 마는데 한숨만 방안을 채운다. 다음날 새벽 피곤한 기색으로 집을 나선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다시 시작한 하루. 무거운 몸을 이끌고 향한 곳은 염소울이다. 새벽부터 나타난 현식 씨를 보며 염소들도 어리둥절한 눈치다.
0: 3시 반이나 4시 반 나와서 이 염소만 먼저 주지. 잠도 안 오고 가서 또 들어놓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지.
1: 그는 과연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 딸과 함께 이유진 교수를 찾은 장현식 씨.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6: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깊은 잠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검사는 좀 진행이 됐고요. REM 수면이라고 말하는 꿈꾸는 잠에서 막 중얼거리시고 꿈을 행동화하듯이 발을 구르시고 근전도가 올라가 있는 소견이 관찰이 돼서 REM 수면 행동장애에 부합한 소견이 나왔어요.
1: REM 수면 행동장애라는 생소한 질환. 미리 진행된 검사에서 어떤 행동이 관찰된 걸까? 잠을 자는 동안 수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수면 당원 검사에서 그는 몸부림치듯 꿈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겼다.
6: 여기 보면 스테이지 R에서 이제 중얼거리시고 입도 움직이고 꿈을 행동화하듯이 발도 구르고 스테이지 R이라는 게 이제 REM 수면이거든요. 이때 원래 정상적으로는 근전도가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근전도가 올라가 있고 움직이고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REM 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할 수 있고요.
1: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교대로 나타나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중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안구 운동이 관찰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렘 수면은 흔히 꿈꾸는 잠으로 알려져 있다. 렘 수면 중에 뇌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근육이 마비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기능은 주로 뇌관이 담당하는데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신체 마비가 되지 않아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질환이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다. 꿈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손발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심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
6: 이 렘수면 행동장애는 정상적인 렘수면에서 있어야 되는 근 긴장도의 소실, 그러니까 수위근이 모두 마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마비를 조절하는 뇌의 부위에 뇌의 노화로 인해서 그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으로 인해서 이 부위가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근육의 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과격한 꿈을 꾸면 이제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뭐 동물이 나를 물고 그래서 개를 떨쳐내려고 발길질을 하고 이런 식의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주로 격렬한 꿈을 행동으로 옮겨 지켜보는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치매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이다. 이런 병적 변화가 초기에는 뇌간의 렘수면 조절 회로를 침범해 렘수면 행동장애가 발생한다. 이후 병이 진행돼 중뇌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퇴행하면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손떨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파킨슨 병이다. 한편 비정상적으로 응집된 알파 시누클레인은 누이소체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 병변이 대뇌 피질까지 침범하면 인지기능 저하와 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누이소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6: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10명 중 7명에서 8명 정도가 이제 파킨슨이나 누이소체 치매나 다른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수면 행동장애를 치료할 때는 주기적으로 그런 파킨슨 증상이라든지 인지기능이라든지 증상들을 잘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로 생생한 환시를 동반하는 루이소체 치매. 또 최근에 늘고 있는 파킨슨 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렘수면 행동장애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이 렘수면 행동장애는 대개는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 70에서 90% 정도의 환자에서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상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은 조금 치우세요. 그다음에 침대도 가급적이면 낮은 걸 쓰시거나 이제 침대의 어떤 프레임을 빼고 매트리스만 놓고 쓰세요. 환경을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수면 장애 중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불면증이다. 최극연 씨는 극심한 불면증으로 2년째 고통받고 있다.
7: 제가 잠을 2년을 못 잤어요. 잠을 안 잘 때가 많고 10분도 잘 수 있고 뭐 저는 잠을 안 잤다고 거의 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래 니는 잠 안 자고 살도 안 빠지고 이상하다 이래 그래, 내 너 같으면 죽는다. 나는 잠을 안 자도 먹는 걸 그 대신에 과일이고 뭐고 저는 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
4: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주무신 거예요?
7: 세 시간이요. 제가 그럽니다.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어. 운이 없다 했어요. 그러다가 할 짓 다 해봤어요. 체면술도 걸어보고 잠오는 거. 심리상담도 받아보고.
1: 불면증 치료를 위해 전전하다 이 교수를 찾은 최극연 씨.
6: 어떤 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7: 평상시에 잠을 못 자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6: 들어가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 시작하는 건 몇 시예요?
7: 10시에 약 먹고 11시에.
6: 11시.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건 몇 시?
7: 6시 반에도 일라고 늦어도 7시에는
6: 네. 깨요. 밤에 몇 시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7: 많이 자면 5시간 못 자는 것 같아요.
1: 약을 복용해도 누워있는 8시간 중 수면 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6: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울증으로 치료를 좀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 수면으로 해서 받고 네. 심리로 받고 네. 그랬는데.
6: 어쨌든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마음도 조금 불편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량 약을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라는 이제 검사를 시행해서 잠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1: 최극연 씨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진행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먼저 뇌파, 호흡 등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한다.
8: 요거는 호흡 체크하는 센서예요.
1: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검사실로 이동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잠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수면 다원 검사는 잠든 사이 뇌파와 호흡, 신체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수면 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다. 2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이 교수를 다시 만난 최극연 씨.
6: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날 잘 잔 것 같아요? 못 잔 것 같아요?
7: 조금 잤어.
6: 그날 잠은 한 5시간 16분쯤 주무셨어요.
7: 뭐예?
6: 5시간 16분쯤 잠을 주무셨다고.
7: 그날?
6: 네. 그다음에 잠이 드는 데는 8.5분이 걸리셨고.
1: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은데 5시간을 넘게 잤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6: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파, 안전도, 근전도 판독해서 이제 이렇게 잤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잔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7: 그래, 맞아.
6: 잤다는 느낌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그것도 불면증의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고.
1: 최극연 씨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그런데 이 역시 불면증의 증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검사 결과 5시간 16분을 자고 수면 효율도 75%인데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6: 수면에 대한 오지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환자분들은 나 하나도 못 잤어라는 말을 해요. 불면증 환자분들의 특징이 원래 본인의 수면 시간을 좀 과소평가하고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 과대평가하고 그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수면을 했다는 느낌에 대한 지각이 사실은 달라지는 것도 불면증의 증상이거든요.
1: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장애로 이 중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불면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일찍 일어나는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보다 잠을 덜 잤다고 느끼는 수면 오지각을 보이기도 한다. 노인에게 많은 수면 무호흡증과 우울증은 불면증의 원인이 되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화와 수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수면장애 연령대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높고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6: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변화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고 자주 깨게 되는 수면의 분절화를 경험하게 되고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멜라토닌이라는 뇌의 송과체에서 물질이 분비되면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런 물질들의 리듬도 진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1: 수면은 각성, 렘수면, 비렘수면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정상적인 수면은 각성이 5% 이하를 차지하고 렘수면은 20에서 25%를, 비렘수면이 약 75%를 차지한다. 비렘수면은 다시 3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에 해당하는 서파수면은 가장 깊은 잠의 단계로 이때 신체 재생과 회복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수면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노화가 진행되면 수면이 분절화되고 깊은 잠, 즉 서파수면이 줄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또 노화가 진행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고 분비 리듬도 약해진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이 감소하고 새벽에 일찍 깨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복용하는 약물이나 야간요는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해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
6: 노인 인구의 65%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수면 문제를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문제가 굉장히 흔해집니다. 수면 장애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불면증,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1: 흔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은 물론이고 치매의 신호일 수 있는 렘수면 행동장애까지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 수면 장애는 복합적일 때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렘수면 행동장애를 진단받았던 장현식 씨는 수면 무호흡증도 동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6: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세요.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셔서 한 시간에 43번이나 숨을 멈추거나 내지는 저호흡이 있거나 이 정도면 심한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9: 가장 길게는 21초 동안 숨을 안 쉬세요. 이 정도면
1: 심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했던 또 다른 원인을 찾아낸 것이다. 코를 고며 자던 그는 호흡을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됐다. 무려 21초간 숨을 쉬지 않는 모습도 담겼다. 잠을 잘 때에도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기도를 통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한다. 하지만 수면 중 목젖과 주변 조직이 늘어나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가 지나면서 입천장과 목젖이 떨려 생기는 소리가 코골이다. 이때 상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혀 호흡이 얕아지는 저호흡이나 상기도가 완전히 막혀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이 반복되는 상태가 수면 무호흡증이다. 수면 무호흡증은 가벼운 질환으로 방치하기 쉽지만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이때 우리 신체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를 촉진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6: 우리 자는 동안은 깨어있을 때보다 혈압이 약 10% 정도 떨어집니다. 이걸 넉터널 디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넉터널 디핑이 없어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라고 저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떤 혈관성 위험 부담이 높아지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1: 노인들의 수면 장애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높아지게 되면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해내는 것이다. 뇌척수액이 뇌혈관 주변 통로를 따라 뇌 안으로 흐르면서

0: 낮 동안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런 뇌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이런 청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결과 노폐물이 뇌에 축적돼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누구나 겪는 코골이로 여겨온 수면 무호흡증. 하지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1: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표준적인 치료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거죠. 양압기를 썼을 때 치료 효과는 무호흡이나 저산소증이나 주간 졸리움이나 뭐 코골이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잘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양압기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양압기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0: 양압기는 공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치료기기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힐 때 양압기를 쓰고 자면 풍선을 불듯이 공기를 기도 안으로 넣어준다. 공기로 부목을 댄 듯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유지해 원활한 호흡을 돕는다. 수면 다원 검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되면 양압기 사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시 찾은 장현식 씨의 집. 그새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다.
2: 신나 봐요.
0: 오래전 사진 속의 모습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또 자상한 아빠로 돌아갈 수 있을까?
3: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4: 나도 이럴 때가 있었나 그랬지 뭐.
0: 아내와 딸을 위해 변화를 결심한 장현식 씨. 이 교수가 처방한 수면 중 이상 행동을 줄이는 약을 때에 맞춰 챙겨 먹는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다.
3: 나서 약 드시고 잠꼬대 안 했어요?
5: 좋아진 것 같아 내 생각에.
6: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은 치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4: 내가 좀 아프면 애들이 나한테만 신경 써서 건강했으면 좋겠지 뭐.
0: 양압기 치료에 적응해 보려는 것도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다.
4: 여기요 하나.
0: 특히 아빠 걱정이 많은 딸을 위해서라도 장현식 씨는 수면 장애를 꼭 치료하고 싶다. 거실이 아닌 방 안의 안전한 환경에서 양압기를 착용하고 고요히 잠든 장현식 씨. 과연 그의 노력은 통했을까?
1: 약 복용하시면서 잠꼬대 하시는 건 좀 어떠셨어요?
6: 횟수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양압기를 하면서 그 잘 주무시다가 좀 이렇게 호흡이 좀 이렇게 저기 하시면 걷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원래 수면무호흡증이 저희가 심했었잖아요. 1시간에 43번 있었잖아요. 양압기를 지금 사용하시는 동안은 1시간에 한 번. 5번 이하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은 지금 양압기를 쓰시고 있는 동안은 조절이 잘 되세요.
0: 치료 효과는 놀라웠다. 수면 장애가 크게 개선되면서 치매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양압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사용근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면무호흡증의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
1: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못 자서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수면무호흡증도 있고 고혈압도 같이 있는 군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이 추적 관찰했을 때 제일 빠르게 침착되는 인지기의 저하도 굉장히 빠른 그런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양압기를 쓰는 게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0: 누군가는 밤마다 이것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다. 바로 자는 도중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다.
7: 잠들어서 이렇게 두세 번 깨어서 소변을 보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잠을 잤나 말았나 그냥 이렇게 낮에도 그냥 피곤하고 피정기과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피정기과를 갔었죠. 수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0: 줄었으면 좋겠다, 그죠?
1: 그 선생님 뵙고서는 전부 다는 수면의 질이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느낌이 아 내가 좀 잠을 잘 잤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건 사실이에요.
0: 두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고, 한 가지는 멜라토닌 제제예요. 잘때 뇌에서 분비되는
1: 아,
0: 물질이거든요.
1: 예.
0: 수면제처럼 사용될 수 있어서
1: 아, 예.
0: 고역을 하나 드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안정제 종류 쓸때 요게 조금 더 효과가
1: 아,
0: 있어 쓰시고
1: 그런가요?
0: 있고.
1: 예.
2: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야간요가 개선된 김만기 씨. 과연 야간요와 불면증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0: 방광의 기능도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게 있고요. 이게 깨니까 요일을 느끼는 건지, 요일을 느끼니까 깨는 건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중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의 배출을 좀 적게 하는데 우리 잠에서 자꾸 깨게 되면 그런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면서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2: 불면증과 야간뇨는 어디서 시작인지 알수 없을 만큼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주범은 작은 수면 습관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
0: 커피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세요? 카페인.
1: 전에는 진짜 한 5잔씩 마셨어요, 하루에.
0: 그래서 저는 오전 커피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점심 커피 또 오후 커피는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오전에 한 잔만 하시는 걸로. 낮에 졸리고 피곤해서 좀 지장이 있거나 그러신 건 어떠세요?
1: 저게 피곤하면 조금 한 10분 정도 좀 가서 잠들다 일어나면 좀 개운하긴 해요.
0: 네, 그러긴 하죠. 잠깐 낮잠 자면은 개운하게
1: 예,
0: 일어나세요. 근데
1: 다시.
0: 긴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1: 아,
0: 주니까
1: 예.
0: 불가피한 경우에 낮잠은 짧게 1, 20분만 조는 거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2: 김만기 씨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드는 카페인 과다 섭취뿐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낮잠도 문제였다. 과연 밤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카페인 섭취는 어떻게 조절하고 또 밀려드는 낮잠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0: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이 작용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한 4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는 커피 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페인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길게는 뭐 14시간까지 그런 분들은 커피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죠.
2: 불면증 환자에게 낮잠은 약일까, 독일까?
0: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각성을 계속해 있게 되면 잘수 있는 힘이 쌓이는 거예요. 수면압이라고 부르는. 근데 낮잠을 자게 되면 중간에 수면압이 떨어집니다. 즉, 내 지갑에 5만 원이 있었는데 낮에 만 원을 쓰시면 밤에 4만 원밖에 안 남는 거 같은 원리로 고전적으로는 낮잠을 자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불가피한 낮잠 같은 경우는 1, 20분 정도는 괜찮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잠이 들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우리 깊은 잠의 단계인 서파수면, 비렘수면 3단계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그런 수면의 항상성에 더 많은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자고 깨는 것은 뇌의 기능이며 수면 변화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나 오늘 또못 자면 어떡할까? 또 그런 게좀 불안한 증상이었고.
4: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생겨서 잠못 자는 증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는 것
5: 불안해요.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하지?
0: 기본적으로는 불면과 우울, 또 불면과 불안은 양방향의 관계를 가집니다. 즉, 불면증은 우울증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잠을 잘못 자는 것이 우울증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울한 환자의 70 내지 90%는 불면증상을 호소합니다.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의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불면은 우울증의 원인일 때가 조금 더 많고요. 또 불면과 불안을 살펴보면 불안이 불면의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어미경 씨는 사업 실패 이후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동시에 찾아왔다.
6: 사업하러 다니 부두를 맞고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뭐 금전관계를 해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0: 자는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하루 종일 뭐 멍멍하니 이래서 공황장애하고 같이 온걸 몰라가지고 이제 정신과 병원에 오게 됐죠.
1: 이 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자신의 상태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만큼 증상이 호전됐다.
2: 공황 발작이라든지 불안하고 우울한 건 많이
0: 네,
2: 좋아지셨는데
0: 많이 좋아졌죠.
2: 잠 자체에 대해서
0: 예. 네.
2: 못 자면 어쩌지?
0: 그렇죠. 궁금하고.
2: 걱정이 많으신
0: 예. 네.
2: 거죠. 그다음에 오늘
1: 남아있는
2: 요거라도
1: 가장
2: 잘하면
1: 큰 문제는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다.
2: 요즘에 그래서 약을 몇 시에 드세요?
0: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2: 10시, 10시 반.
0: 예. 네.
2: 몇 시간쯤 자는 것 같아요?
0: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는 것
2: 4~5시간.
0: 같아요. 예. 네.
2: 수면제 그거 반알 다 먹었을 때.
0: 예, 다 먹었을 때그 정도고,
2: 네.
0: 아예 반에서 반을 짝에서 먹었을 때는 처음에 잠드는 게 힘드는데
2: 네.
0: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1: 수면제 용량을 줄이는 문제로 늘
2: 일어났다가
1: 실랑이가
2: 일어났다가
1: 벌어진다.
2: 마음적인 것도 있어요. 이 졸피뎀이라는 약이, 이거를 안 먹으면 못 자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의존 현상이 있을 수도
0: 그게
2: 있고.
0: 저한테는 굉장히 크죠, 그게. 교수님이 끊으라고 할때좀 잠을 못 자더라도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에이구, 내일 고소하라니 차라리 먹고 자자. 이런
2: 네네네.
0: 식이 돼버린 거예요,
2: 근데 약 부작용은 요즘 못 느끼세요?
0: 그게.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머리가 좀 둔해진 것 같아요.
2: 수면제는 도움이 되면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부작용을 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어쨌든 필요한 최단기간 먹는 게 저희가 원칙이니까 하루는 반알 먹고 하루는 4분의 1 먹고 이렇게 항상 저희가 올 때마다 이제 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해보실 수 있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불면증의 약물 치료에는 어떤 약이 대표적으로 쓰일까?
2: 흔히 사용되는 우리 졸피뎀으로 대표되는 지드럭 계열의 수면제들도 있고요. 또 안정제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이제 수면제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우울제 계열이나 소량의 항정신병 제제도 불면증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지드럭이나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제들은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졸립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1: 수면제의 종류는 크게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 계통으로 나뉜다. 두 약제는 모두 중추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한다. 뇌에는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들 약제는 신경세포 표면의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낮추고 졸음을 유발한다. 졸피뎀이 가바 수용체 중 수면과 관련된 수용체 부분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가바 수용체에 광범위하게 작용해 수면뿐 아니라 불안 완화, 근육 이완, 항경련 효과까지 함께 나타난다. 수면제는 장기간 복용 시 내성과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낮 시간의 졸림, 기억력 저하 등이 있으며, 고령층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와 선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 술과 함께 복용하면 기억장애, 이상행동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졸피뎀의 부작용은 약을 먹고 뭔가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또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는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침까지 약을 먹고 너무 취해서 잘못 일어났겠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최소한의 약을 쓰려면 이렇게 불면증의 치료에 비약물적인 치료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김재명 씨는 요즘 매일 운동에 몰두하고 있다. 스쿼트에서부터 덤벨 운동까지 헬스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운동에 열심이다.
3: 집에서 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오후에는 산에를 갑니다, 산에.
1: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아무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도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4: 그래서 나는 퇴직하고도 내가 현실에 잘 적응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약간 소외감도 아니고 좀 허탈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초저녁에 한 9시 이때쯤 자면은 두세 시간 자고 깨면은 그 다음에 잠 다시 오기가 긴 시간이 걸려요.
1: 완벽주의자였던 그에게 은퇴 이후 불면증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 것.
5: 안녕하세요.
1: 이 교수에게 받는 두 번째 진료.
5: 자, 주무시는 게 좀 어떠셨어요?
4: 그때 선생님 말씀이 네. 아침 6시에 기상한다니까는 11시 반에 네. 잠을 청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저녁에 8시 반, 9시면 막 졸음이 쏟아졌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며칠은 고생을 했는데 요즘 와서 10시 반에 잠을 듭니다.
5: 네. 네. 아침에 침대에서 몸이 일어나 나오는 건 몇 시예요?
4: 그게 5시쯤 되더라고요.
5: 5시?
4: 네. 제 평생에 그렇게 잠을 깊게 자본 적이 없어요.
5: 중간에 시계 보세요, 안 보세요? 제가 시계 보는 거 하지 마시라고.
4: 그러니까 네. 안방에 있던 걸 전부 다 거실로 다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5: 네.
4: 그전엔 눈을 뜨면 내가 몇 시간 잤나고 무슨 시계 먼저 쳐다봤는데 시계하고 전혀 그냥 뭐 관심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잠이 잘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1: 김재명 씨는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인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수면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불안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는 자극조절법, 수면제한법, 인지요법, 이완요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극조절법은 침대를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면제한법은 실제 자는 시간만큼만 침대에 머무르도록 시간을 제한해 수면 효율을 높이는 치료다. 인지요법은 오늘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와 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나 생각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완요법은 복식호흡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한다. 인지행동치료는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 내 침대하고 불면이 짝짓기가 된 것을 풀어주고 내 침대하고 잠을 다시 짝꿍으로 만들어주는 조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침대에서 자지 않으면서 있는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자는 시간만 보내라. 가장 강력한 수면제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줘서 수면 효율을 높여주고 잘 수 있는 파워를 높여주는 거.
1: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는 만큼 이를 교정하는 치료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2: 불면증이 얼마나 좋아졌냐, 반응했느냐는 한 70% 정도 내외 정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나 사실은 비슷한 반응이나 결과를 갖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약물 치료는 반응이 빨라요.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가 지속된다. 또 안전하다. 우리 수면제 먹었을 때 부작용 이런 걱정이 없다라는 게 인지행동 치료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되는 치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이런 장점에도 병원을 매번 찾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이 교수는 인지행동 치료를 스마트 앱으로 구현한 디지털 치료제를 국내 최초로 처방해 불면증 치료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은퇴 후 불면증에 시달렸던 김재명 씨는 요즘 손주 사진을 보며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4: 아니 평생 이 잠자리가 내가 깊은 잠을 수면을 숙면을 못 취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1: 그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인지행동치료. 가장 큰 비결로 꼽는 건 시계를 치우라는 이 교수의 주문이었다.
4: 그 침실에 있던 시계를 거실에다 다 옮겨놨습니다. 네.
6: 거실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4: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보러 나와서도 시간을 안 보기 위해서 돌려놓은 겁니다. 네.
1: 침실에 있는 알람 시계와 스마트폰도 반드시 눈에 띄지 않는 서랍 안에 넣은 뒤 잠자리에 든다.
4: 핸드폰을 보고 잤어요.
3: 역사 그 드라마

0: 내용 같은 거 이어폰을 꽂고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잠을 청해 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죠. 뭐 야광 불빛인가 그 하여튼 그런 게 나와가지고 잠자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아예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전에 초저녁에 9시면 졸음이 왔었는데 10시까지 참느라고 버티는 거죠. 길게 자고 싶어서 누우면은 바로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1: 사실 명의가 분석한 그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불면증 탈출의 가장 큰 열쇠였다. 치매를 부르는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일. 그 답은 잠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2: 불면증은 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풀어지시면 주무시는 거죠. 불면증은 손님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걱정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을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4: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5: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

0: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 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2: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0: Hôm nay mình thu hoạch khoảng 6 tấn.
1: Mệt dữ lắm chứ sao không mệt.
2: Ở đây càng càng nhiều thì lương càng cao cho nên càng phải làm nhanh.
3: Muốn chết luôn à. Không sống được.
4: Sớm mà đã 37 ra thì độ 37 độ C rồi.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암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0: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상암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3: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최대 540일까지?
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0: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7: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라이트
8: 앤 조이 오뚜기. 곽재식 교수님이 오늘도 취미능가 열차에 탑승하셨습니다.
9: 아,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박재식입니다.
8: 아, 좋습니다. 에너지가 좋아요. 지난주 SF편 네네. 덕분에, 뭐랄까요. 좀 많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죠?
9: 오늘 이제 화학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석사 과정 시절에 또 화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화학 달려왔죠.
8: 아, 화학? 위대한 교수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생물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9: 나는 오늘 또 화학.
8: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9: 심지어 오늘 화학 전공한 사람이 두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이 더 오신다고.
8: 한 명 더 오세요?
9: 네, 한 명 더 오신다. 심지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주제인 MOF라는 걸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MOF 뭔지 아십니까?
8: 뭐요?
9: MOF. 뭔지 아십니까?
8: M.
9: M.
8: O.
9: O.
8: F. F.
9: 뭔지 아십니까?
8: 처음 들어봐요.
9: 오늘 오시는 초대 손님께서 이걸 제대로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8: 아, 좋습니다. 예. MOF라는 거 태어나 처음 듣는데 노벨 화학상을 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대로 화학 페스티벌 열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풍선.
1: 수소?
8: 풍소. 탄산, 질산, 나와요! 어쨌건 나와요!

0: 자,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서 연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0: 자, 우리 또 최민영과학 역사상 이 대학 교수가 없는 틈을 타서 화학 전문가들이 열차를 네. 거의 이제 차질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3: 예, 예. 제가 지금은 이제 환경 예. 쪽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예. 석사 과정 때는 저는 화학 중에서 이제 이론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0: 이론 화학이요.
3: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실험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그런 걸 했었었죠.
0: 통계물리학 같은 거 아닙니까?
3: 화학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르지만은 통계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0: 아, 이론 화학도 있어요?
4: 있는데, 약간 몸이 편하고, 약간 3D 직종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0: 제 굴빠는 와.
4: 아이고, 방송에 이렇게 말 안 했지만 정확합니다.
0: 허니화학, 허니화학.
4: 아, 어떠냐면은 이제 저희는 막 냄새나고, 막 사고의 위험이 싫어하고. 있는 데서 안전하게 하는데, 이제 계산학이나 이론하신 분 연락해보면 어디냐, 그럼 이제 카페다. 카페에서 랩탑 피고 일하는 거.
3: 컴퓨터로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다 일이거든요.
0: 교수님은요?
4: 저는 나노재료화학이라는
0: 나노재료화학.
4: 네,
0: 나노재료화학.
4: 나노세계 뭐 나노튜브라든지 막 삼체 나오는 나노섬유부터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이제 화학의 마지막 영역이 있다면은 나노예요.
0: 미래 기술이지.
4: 이거보다 작은 곳은 우리가 물리학을 그렇거든요. 저는 경계선을 연구하고 있는 나노재료화학자. 네,
0: 나노를 정복하면은 게임 끝이에요, 이거.
4: 그럼요.
0: 미래 부자 사업이에요, 부자 사업. 교수님은요?
1: 네, 저는 뭐 화학이랑 친하긴 하지만 네. 사실 화학자는 아니고 공학자입니다. 아~
0: 공학자요?
1: 네, 그래서 뭐 학부는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예. 사실 무기재료라고 해서 처음에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고 굉장히 도전적인 데라고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 할 때 그 무기였어서 네, 그래서 공학자고 화학이랑 그래도 좀 더 친한 공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왜 저를 안 물어보세요?
0: 뭘요?
5: 저는 왜 뭐를 연구를 하는지.
0: 아니 이게 천문학이잖아요.
5: 아니, 천문학 중에서도
0: 도광했지 도광 화학 몇 번?
5: 아니 왜냐면은 저도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들이 모여서 어떤 별을 생성을 하는지 천문학에도
0: 그렇지 별도 화학이 중요하지
5: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끼려면은 낄 수는 있지만
4: 티타늄이 몇 번인지 아세요?
5: 아 모르죠.
0: 티타늄도 모르면서
5: 84번.
0: 에이, 뭔 소리야? 몇 번이에요?
4: 22번.
0: 22번 딱 나오잖아.
4: 금?
3: 금 어렵다.
0: 망설였어.
5: 64번.
3: 아니야.
0: 땡.
4: 79 아니야?
0: 79 아닌가? 몇 번입니까?
1: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으세요?
0: 야, 아주 그냥 이
1: 주기율표 보면 나오는.
0: 초입부터 아직. 또 그걸 또 확인하세요.
3: 저는 주기율표 앱을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앱을 켜놓고 있는 분이 모릅니까 금을? 도광자들.
5: 편한 화학자들.
0: 자 그리고 화학자인 척하는 공학자.
1: 그렇죠. 네.
0: 아니 근데 이 수많은 화학자를 두고 네. 공학자인 교수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5: 아까 2025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5: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MOF인데 네. 그 MOF로 노벨상을 타신 네. 수상자 중 한 분이 네. 최경민 교수님의 스승님이십니다.
0: 진짜요?
1: 네, 제가 미국에서 뭐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분 연구실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에서 박사 과정 할 때도 계속 공동 연구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많이 좀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5: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0: 세계 최초예요? 상용화?
1: 네네. 세계 최초.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도록 MOF를 상용화시킨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0: 상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MOF를 상용화를 시킨 게 세계 최초. 대단하신 분이 비주얼은 소년탐정 김정일인데. 야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 나왔어요. 스승님이 노벨상을 타셨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MOF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네. MOF 약자입니다. 무조건 약자예요. MOF. 네. MOF는 뭐의 약자고 대체 뭡니까?
1: MOF는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프레임워크.
1: 예, 한국말로 하면 금속 유기 골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과 유기물로 골격체를 만들어서 다른 분자들을 포집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신소재를 말합니다.
0: 금속 유기 골격. 금속은 알죠. 금속은 뭐 이런 게 금속인데. 근데 이제 뭐 유기 뭐 골격. 아, 골격도 알지. 뼈 딱딱하고. 예. 그죠. 근데 뭐 몰라요. 유기 뭐 이런 거. 예.
4: 유기랑 무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무기를 이제 무기화학 쪽을 하셨다 했는데 네. 그 옛날부터 유기라는 것 자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의 구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자 자체로는 있을 유의 틀 기자인데 이 틀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 짜여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다. 핵심은 탄소가 꼭 필요하고 이 탄소랑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다 유기물질들이라고 불러요.
0: 그럼 예를 들면 유기물은 뭐뭐뭐가 있어요? 쉽게. 뭐
4: 우리가 제일 친숙한 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다 탄소가 기반이 되니까 이런 게 다 유기물이고 유기물로 된 우리가 유기체.
0: 유기체, 우리 유기체고.
3: 그리고 그런 말 쓰잖아요. 네. 뭐 스텝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프로그램이 잘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유기적이라고 할 때 유기도 요 유기하고 같은 유기죠.
0: 같이 뭐 잘 돌아야 된다.
3: 네, 하나의 생명체처럼 돌아간다는 뜻이죠.
0: 그 무기물은요?
4: 무기는 그 유기가 아닌 모든 것들을 무기물이라 불러요.
0: 그러면 무기물은 이제 이런 게 무기물입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4: 이거는 이제 아마 나무면은 나무도 네. 탄소로 돼 있으니까 아닐 텐데 뭐 네. 금속이라든지 이런 뭐 세라믹 종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기물이라고.
0: 세라믹 뭐 이런 것들.
3: 네. 공기, 물 이런 것도 무기물로 치죠. 네.
4: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전부 다 무기물.
0: 아, 무기물. 어. 그럼 무기물이 금속이랑 유기물로 만든 아까 뭐 골격체다. 네, 네. 라고 했죠. 이게 짬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죠.
1: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예. 이렇게 생긴 게 네,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금속 유기 구조체입니다.
3: 아, 이게 MOF.
1: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밀가루 같은데
0: 이게 이걸
1: 네, 네. 근데 안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형처럼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체라고 부르고 또 여기 내부에는 또 공간들이 있어서 이 공간들을 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겁니다.
0: 골격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같은 걸로 그 분자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걸 뿌려서 잡나 이렇게? 분자를 슉 해가지고 뭐 하나? 뭐예요?
1: 그렇지는 않고 이게 네. 분자를 강제로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분자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환경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고 싶듯이 분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여기 골격 구조 안에서 만들어 주면 분자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에 머무는 개념입니다. 아~
0: 분자 멘션이에요, 그러면?
1: 네, 네. 그래서 아파트라고 저는 설명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는 작게 짓고 대가족을 위한 거는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계속 다르게 해주듯이 분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분자의 크기도 보고 분자의 취향도 보고 해서 그 취향에 맞게 크기에 맞게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H빔 같은 것들을 쓰듯이 유기분자를 H빔으로 쓰는 거고요. 무기물이 유기물들을 연결해주는 나사나 아니면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이랑 유기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MOF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 수준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수준이라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분자 멘션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0: 이게 뭔가 뭐 진짜 이 기술적으로 뭔가 또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상도 받고 뭐 한 거긴 하겠죠, 그죠? 네. 대단한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화학자, 공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MOF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나 지금까지 이거 몰랐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몰랐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왔어요. 네. 네, MOF를 왜 알아야 되죠? 왜?
1: MOF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든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MOF를 이산화탄소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거죠. 또 뭐 공기 중에 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덥고 습한 날은 뭐 안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다르게 이용하면 사막 같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기 중에 물을 모아서 마실 물로 꺼내기도 합니다.
0: 오아시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2: The key component of this device is this powder. This new Berkeley device is reconfigured as to be suitable for the desert. It's absolutely clean. It's 100% pure and you can drink it right away. Cheers.
1: 또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표현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0: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 They have found ways to create materials, entirely novel materials, with large cavities on their inside, which are, can be seen almost like rooms in a hotel, so that guest molecules can enter and also exit again from the same material. This type of materials, called metal organic frameworks, can be created with almost unlimited, in almost unlimited variations, creating unending possibilities for the greatest benefit to humankind.
2: 이거 대박 기술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데 물 안 나오는데, 네. 뭐 기아라던가, 그런 거 싹 다 해결, 물 부족 뭐 이런 거 다 해결돼버리고, MOF 잘 쓰면은, 그럼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 식량난도 없어질 수가 있고, 이제 기존까지 우리가 자연의 모든 걸 기대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기후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3: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네. 게, 노벨상을 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벨상은 기술이 어느 정도 딱 안정화가 돼 있고, 상용화돼서 그게 증명이 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몇몇 제품들은 상용화가 됐지만.
2: 아직 전방위적은 아니지.
3: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그래가지고. 거고 2021년에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기능을 실증을 했습니다.
2: 탄소 포집.
3: 네.
2: 탄소를 이렇게 모으는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으려면 이거 엄청 커야 되거든요.
0: 네네.
2: 근데 이제 가루가 이거 뭐 이 가루가 너무 각질보다도 작은데
0: 네.
2: 이걸로 분자를 어떻게 싹 잡아요?
0: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봐서 그렇지 예. 사실 이 공간을 생각해보면 한 1나노 정도 되는 크기면 이산화탄소가 열 몇 개가 들어가서 그냥 머무는 공간인 겁니다. 예. 근데 1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이 뭐 50에서 100마이크론 정도니까 머리카락 안에 이제 한 수만 개의 방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수만 개, 머리카락 수만 개의 방이요?
0: 두께 하나에 수만 개의 방이 있고 그 수만 개의 방당 10개씩만 잡아도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조그만한 물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작은데 부피 대비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거네.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네?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항 이런 쪽에서는 항상 부피하고 표면적인 넓이 이런 걸 진짜 많이 따지거든요. 별의별 데 많이 소용이 네. 되는데 이 MOF 같은 경우에 잘만 만들면 축구장 하나 정도 넓이가 된다라고 해요.
0: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 정도 넓이를 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오글오글하게 해야지 1g치 안에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약간 그 엔트맨의 양자역학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 가루 하나가 그렇게 네. 많은 방이 있다라는 게,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렇게 많다라는 게, 이게 대박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탄소 포집 장치가 있어가지고 빨아들여야 되지 않나.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이 가루가, 네. 가루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메커니즘 같아요.
3: 저는 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축구장 크기에, 네. 뭐 이산화탄소를 1년도 깔아갖고 축구장에 쫙 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깔리겠어요? 근데 그게 1g이면 손바닥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그냥 그 안으로 쏙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0: 이야, 엄청난 기술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저기 공간 안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안에 한 10개, 뭐 20개 정도가 10개, 이렇게 뭐 디자인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0: 내가 디자인을 하면은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조절하듯이 네. 이것도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0: 대박이다.
1: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아파트 평수에 비교하신 걸 딱 듣고 네. 아 진짜 진정 한국의 학자이셨구나. 야기 교수님 그런 식으로 비교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속 막 아파트를 크게 짓고 매니저는 뭐 빌라를 짓다가 네. 평수까지 아 왜냐면, 한국의 학자시구나.
0: 그렇죠. 왜냐면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분자를 잡는 게 목적이면은 이게 이제 분자가 빠져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못 빠져 나가게 벽이 좀 있어야 하지 않냐.
4: 문이 없잖아요. 문도 없고.
0: 왜냐면 뼈대만 있잖아요. 뼈대만. 네. 사방이 네. 다 들어. 이거 정글짐이에요 지금. 네네. 누구든 올라가가지고 그냥 야 놀다가 집에 가자. 다시 또 집으로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3: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가두는 개념이 아니라 예. 스스로 찾아서 여기 머물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예. 이렇게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하기 좋게 구조가 여러 개를 열려 있고 뚫려 있어야 분자들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자가 또 불편한 환경, 예를 들면 온도를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서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 자체는 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벽이 없이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5: 아까 전에 그 정글짐 예시를 하셨잖아요. 예, 예. 놀다가 집에 가자면 나가는 것처럼. 그거가 하고 싶은 게 이 물질의 핵심이에요. 아하. 우리가 보기에는 벽이 탁탁탁 쳐져서 안전하게 가둬둘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일회용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원할 때 들어갔다가 자 이제 나가라는 상황이 되면 다 우르르 나갈 수 있으면 재사용도 되고 내가 불리한 걸 다시 쓸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딱 거기에 맞는 핵심 설계다. 아, 분자의 탈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놓은 네.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OF가 잡고 싶은 그 분자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자 딱 크기만 맞춰주면은 그냥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5: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물을 우리가 쏟았어요. 그러면은 마른 스펀지를 올려두면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또 이걸 갖다가 짜면 다시 뺄 수 있고 그리고 스펀지 속에는 분명 구멍이 엄청 뚫려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아주 작은 스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빨아들인다. 와 이렇게 쏙 들어오네. 와 그렇구나.
3: 근데 이제 우리가 잡을 대상, 잡을 대상이 되는 분자 모양은 다 다르고요. 이산화탄소 모양 다르고 물 모양 다르고 다 다르고요. 다른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5: 그러니까 뭐 모양만 단순히 보면은 우리가 숨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이런 막대기처럼 길쭉하게 생겼고요.
0: 길쭉하고
5: 물의 경우에는 이게 꺾여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어요. 웃음처럼.
4: 그러니까 이 MOF가 약간 축구공 모양으로도 이렇게 막 우박형 네,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네. 사선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0: 우리 유치원 가면 애기들 저기 뭐야 이렇게 뼈대 연결해가지고 막 블록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뭐 하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방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3: 네 맞습니다.
0: 이게 다 지금 MOF 모양 같은데 맞죠?
3: 네 맞습니다.
0: 진짜 예쁘네요.
4: 와.
3: 네. 네.
0: 아 이게 균형감도 느껴지고 약간 그
4: 예술품처럼.
0: 그 예술품.
3: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RGB 컬러의 코드를 다 외우고 있고 딱 적당 딱 네, 정해진 컬러만 딱 쓰면서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0: 그 아트를 하셨네요, 아트를. 예술을.
3: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딱 매력적으로 느껴야 또 그 연구를 하고 싶게 되고 더 필드가 넓어지니까.
0: 그래야 또 제자들을 또 많이 보답할 수가 있는 거니까.
1: 네.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보면 되게 예쁜데. 네. 그러면 저 복잡한 모양의 그 안에 각도와 넓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수학을 좀 잘해야 돼.
0: 그것도 수학의 문제네.
3: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방별로 다양하게 인테리어하는 방법들이
0: 인테리어도.
3: 나오기는 하는데요.
0: 인테리어 대박이네.
3: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네 똑같은 것만 짓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0: 예, 지금 반응 좋으니까 신나시죠?
1: 아파트 비교하시니까
3: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서.
0: 그러면 분자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거예요?
3: 분자의 취향을 보면 네. 분자는 뭐 자기의 형태에 따라서 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정 금속을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어서 MOF의 내부를 인테리어 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집 모양이라고 뭘 갖는 거는 아니고 벌집 모양을 가지는 MOF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0: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개발한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3: 제일 처음에 이제 노벨상을 세 분이 타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리차드 롭슨이라는 교수님이 네. 계십니다. 그 네. 교수님이 처음에 금속과 유기물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이런 구조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제안을 하시고 실제로 네. 만들어서 보여주셨던 거죠. 네.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이제 리차드 롭슨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1: 그 롭슨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 꽤 오래됐죠?
3: 꽤 오래됐습니다.
0: 몇 년도요?
5: 그게 1974년에 롭슨 교수님이 사실 화학자가 이런 거 만들고 놀 것 같지만 이런 걸 만드는 경우는 보통 수업 때 학생들에게 수업 때. 보여주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일화가 그 당시에 롭슨 교수님이 강의용으로 이걸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0: 가르치다가.
5: 왜냐하면 딱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속이 꽉 찬 거랑은 다르게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야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모든 모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0: 시작이 그렇게 됐다.
4: 교수가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
0: 1974년도에.
4: 아니 근데 1900...

0: 1974년도고 지금 이제 노벨상을 탄게 2025년이니까
1: 그래.
0: 되게 오래 걸렸죠. 50년이 넘었잖아요.
1: 그러네요,
0: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
2: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만드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생활을 할 때 아, 오늘도 안 만들어졌어요 하면 딱 그다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어제 실험 몇 개 했습니다. 아~ 10개 정도 했는데요. 이러면 아니라고. 100개, 200개는 해야 되고 그렇게 2년을 실패하면
1: 갈아 넣어야 되는
2: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1: 아, 이거 갈아 넣는 거네 그냥.
2: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요즘은 근데 많이 알려지면서 꽤 쉬워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초창기 때 우리 1세대 분들은 네네. 그렇게 갈아 몸을 체력을 갈아가면서
2: 맞습니다.
1: 그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3: 아, 정말 네. 많이 하면 화학과 학생들 많이 안 와서 안 돼요.
4: 아, 지금 쉬워졌다는 거야.
2: 굉장히 쉬워졌어요.
4: 지금 쉬워졌다는 거야.
2: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겠냐 하길래 요즘은 정말 섞고 넣고 기다리면 이게 생성됩니다. 그만큼 쉬워졌습니다라고 합니다.
0: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만드는 데 있어서? 왜 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2: 사실 우리가 손으로 이런 것들을 분자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게 자기 조립을 통해서 스스로 조립되게 조립.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립되게 하려면은 뭐 안에서 조립되는 속도도 조절해줘야 되고 구조가 잘못되면 고쳐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1: 다다다다닥 하면서 그냥 아.
2: 네네네.
1: 그러니까 정확히 빗나가지 않는 하나의 방이 딱 만들어지면 그 사이즈대로 계속 이렇게 아 신기하네.
2: 네, 그래서 유기분자는 딱 어느 정도의 길이와 어느 형태를 만들겠다는 타겟팅을 딱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자른다기보다는 원래 필요한 분자를 딱 규정하고 그 분자를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3: 아까 1나노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스케일로 하면은 레미콘에다가 그냥 자석이랑 막대기 넣고 돌렸더니 딱 열어보니까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5: 그게 사실 이 나노화학이 되게 짜릿함이에요. 이걸 내가 손으로 일일이 조립을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지 않는데 물질을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저절로 조립이 돼가지고 복잡한 그렇죠.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나온다? 그렇죠. 아, 겉대고 짜릿하.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석상과정 때 그냥 이런 쪽으로 좀 집중했냐면 이런 것 좀 어려운 실험 하다 보면요. 분명히 오늘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다음날 해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환장합니다.
1: 같은 노력인데.
5: 그럼 집에 가지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된 걸까.
1: 저거는 찍으셨어요.
5: 네?
1: 저거 레시피.
5: 아, 근데 그걸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때. 그러면 진짜 집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위에서 누가 안 좋아도 자기가 집에 못 가요.
1: 내 생각 못하겠다.
5: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막 그걸 제가 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1: 이거 내 길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거 근데 궁금한 게 만드는 게 장비들을 어떤 걸로 써가지고 만듭니까?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 밀가루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2: 뭐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가압을 줄 수 있는 뭐 용기의 뚜껑을 꽉 닫아서 이렇게
1: 압력밥솥
2: 만든다든지 압력밥솥에서 만든다든지 네. 그렇게 합니다.

0: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만들거나 라면 끓이듯이 그냥 팔팔 끓이거나 이렇게
1: 그러면 만들죠. 지금 졸여가지고 지금 가루가 뜬 거예요?
0: 예, 가루가 막 생성되면 예. 가면 좀 밑으로 쭉 가라앉거든요. 예. 그럼 그 가라앉은 가루를 이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1: 그러면 MF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네. 현미경으로 보면 반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쾌감이 정말 큽니다.
2: 그러니까. 그리고 이 MOF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항상 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신소재가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많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왜냐하면 조금밖에 못 만들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최근까지 제가 봤던 것 중 제일 높은 게 영국 쪽이었나 해서 하루 생산량 100kg. 계속 그만큼씩 매일 100kg를
1: 매일 100kg?
2: 그 공장만 늘리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 아, 100kg 만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2: 뭐 1kg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냥 화내요, 보통.
0: 실험실 단위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상용 필터에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만들면 그 500kg씩 나오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거는 네. 그러면 어떤 거에 특화된 겁니까, 지금? 어떤 거 포집하는 거예요?
0: 지금 이거는
3: 필터 머티리얼이라고 적혀 있어요.
0: 냄새를 잡는 데 특화돼 있고
1: 그냥 냉장고에다가만 이렇게 뭐 구멍 뚫린 거 이렇게 놔가지고 올려놓기만 해도 탈취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들어가요?
0: 네네네.
4: 오? 그래서 교체 안 해줘도 돼요? 오, 계속 쓸 수 있나요, 이거는?
0: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 공기청정기에서는 사실 냄새를 머금었는데 이걸 다시 뱉어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케이스에는 쓰고 버려야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1: 그렇죠.
0: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쓸 때는 그건 한번 만들어 놓고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가 재생했다가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 와.
3: 네. 저기 좀 여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 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좀 쓰세요. 용기랑 더 예쁜 거 사가지고 거기다 좀 넣어놓으세요.
5: 근데 네. 그 여기 금속 분자도 사용하고 유기 분자들도 사용하잖아요. 어떤 금속 분자하고 어떤 유기물이 어울린다. 뭔가 재료를 넣을 때 그냥 막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금속하고 유기 분자 아무거나 결합하면 되는 건지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칭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5: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네. 짜장면을 만들어도 다 레시피가 다르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구를 보면 이게 여섯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섯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두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유기물들이 합쳐서 이렇게 큐빅 구조가 나오는 건데 네. 여섯 방향이 아니라 열두 방향이다. 이게 두 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많이 나오고.
3: 그렇지만.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구조만 거의 14,000개가 넘는 구조들이
3: 14,000개요?
0: 네, 보고되어 있습니다.
3: 그 조합이요?
0: 네네.
3: 근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원래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0: 몇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3: 출생이 딱 정해져 있어요?
0: 네네.
3: 출생하면
0: 아. 맞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각 원자들은 전자의 개수들을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면 다른 원자들한테서라도 가져와서 자신의 전자의 개수를 다 채우게 됩니다.
6: 그러니까 이걸 금속에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이금속이라 부르는 종류들인데 얘네들은 18개의 전자를 갖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만약 내가 10개밖에 없다, 그럼 주변으로부터 8개를 받아야 되고 내가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에서 14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몇 개랑 결합할 것이냐라는 그 개수가 결정이 되고 모든 전자는 다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음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서로 가장 멀리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두 개라면 서로 양쪽 끝으로 가서 선 모양이 되고 세 개라면 제일 먼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되고 여기 본 것처럼 여섯 개가 된다면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가는 게 서로 가장 먼 경우니까 그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전자들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결합의 형태 혹은 분자의 형태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3: 그럼 뭐 여섯 개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속 이온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난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MOF 때 말고 MOF 이전에 배위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탐구를 해놨던 것들입니다.
5: 그러면은 금속을 뭐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쓰기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를 섞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기물들, 유기물들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분자가 복합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3: 그 중에 MOF로 제일 잘 나가는 재료가 뭡니까?
1: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금속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구리나 니켈이나 아연 뭐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실험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아연 쪽에 이상하게 눈이 좀 많이 갔어요.
3: 아연.
1: 왜냐하면 이제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전 세계 아연 시제를 조종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에 되게 뭔가 저는 정이 갔어요.
0: 저는 주로 보는 것들은 뭐 지르코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고 네. 공기 중이나 수분이나 또 뭐 산의 환경이 변하는 환경에서도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성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 봤을 때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주로 그런 모프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그거 잠깐만. 지르코늄이 사실 가짜 보석 만들 때도 많이 쓰죠.
5: 큐빅 할 때.
3: 큐빅 할 때가 지르코늄.
6: 그리고 이 유기물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물이 이경계가 넘어요, 종류가.
3: 이경계?
6: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0: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기물과 어떤 금속을 썼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올 것인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오마레 야기 교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을 쓰고 어떤 형태의 유기물을 쓰면 당신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어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화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3: 망상화학이요?
0: 네네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레시피 표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3: 메뉴판 레시피를 다 만들어 놓으셨.

0: 받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했는데
1: 그랬는데 네.
0: 포닥을 가서 이제 같이 논문 작업을 하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런 아르헨티나 애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업을 한 한 달 동안 옆에 머리가 새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2: 와, 그 짧은 시간 내에.
0: 네, 한 달 안에.
1: 엄청나게 힘들었네.
0: 저도 이거를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기교수님이 스탑, 그만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만하냐고 이랬더니, 너 지금 이빨도 갈고 있고, 코에서 이런 막.
3: 코피 나온다.
0: 예. 막 스팀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너 지금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십니다. 그 압박이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와서 제가 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또 그런 거더라고요.
1: 그 본인 학생들도 여기가 새고 코에다 바람이 나옵니까?
0: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네. 사실 네. 우마르 야기 교수님이 이제 스토리가 감동적인 게 이 노벨상 시상식 할 때 수상 소감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우마르 야기 교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세요.
4: I grew up in Amman, Jordan, in a refugee family of 10 children, in a home with no running water and no electricity. Sharing our space with livestock. Many years later, I saw how this moth can pull water from desert air and turn it into clean drinking water. I often wonder whether I would have recognized that pattern of data had I not lived it first.
0: 제가 그 학생으로 있을 때도 하셨던 게 글로벌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기회의 격차들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거. 그러면서 농담으로는 난 노벨 화학상 말고 평화상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 그분은 평화상도 드릴 만하네요. 아, 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5: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전 세계에 좀 떨떨한 학생한테 가가지고 술 사주시면서 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MOF야. 딱 잡으려고 하는 거야. 걸려들도록.
1: 걸려들었어. 근데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그냥 무조건 넣어서 그냥 팔팔팔 끓이면 원하는 MOF가 나옵니까?
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실험실에서
1: 다 뭐가 있어요?
0: 실험실에서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만들면 요만큼씩 만들면 진짜 조금의 파우더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양산화시켜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단위로 가니까 완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양산할 때는 또 양산에 맞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5: 아, 이게 공학이거든요. 엔지니어링.
1: 이거 이산화탄소 이제 어쨌건 포집한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이산화탄소를 잡을 때 공중에다가 MOF가를 쫙 뿌리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잡을까요?
0: 그렇게 잡지는 않고 네. 이렇게 MOF로 어디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고 네. 공기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얘가 있으면은 공기가 위에서 들어와서 여기 MOF를 지나서 빠져나가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1: 아, 약간 필터네.
2: 정수기 같은 거네요, 진짜.
0: 네네.
1: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놔둬버리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6: 사실 그냥 놔둬서 공기로 다시 가면 문제지만 우리가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1: 어떻게?
6: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냉각시켜서 드라이아이스로 바꾸면 이제 냉동이나 이런 보관용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얘네들을 다시 휘발유나 이런 연료로 바꾸는 기술도 있어서 이게 공기에 있어 문제지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1: 어쨌든 분리만 하면 이산화탄소를 써먹을 수 있네요.
2: 아, 그러네. 탄산수 같은 데도 만들겠네요.
5: 나중에 이제 기술 좀 발전되면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이제 기념으로 사이다 한 잔씩 딱 주는 거죠.
1: 거기 말하는 거
5: 지금 바로 여기서 네. 포집해서 만든 거라고.
6: 네. 제일 간단하게 없애는 건 그냥 땅 속에다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1: 아 예.
6: 그러면 광석들이 잡아가지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광석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1: 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잡고 있어도 어쨌든 또 이산화탄소를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좀 또 풀어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0: 풀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집할 수도 있고.
1: 풀어주고 네. 포집하고.
0: 이런 분자들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분은 일본의 스스무 키타카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2: 이번에 노벨상 같이 받으신
0: 분이에요.
1: 그래요?
0: 그래서 뭐 애들이 진짜 정글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0: 야채들을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셨던 분입니다.
1: 시작은 롭슨, 발전은 스스무, 그리고 정리를 아예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한 건 야기.
0: 네네.
1: 이렇게 세 분께서, 세 분이 MF를 발전시키고 드디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최경민 교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2: 아, 그럼요.
1: 예, 네. 그렇죠.
0: 일조를 조금 했길 바랍니다.
3: 실제로 최경민 교수님이 그 상용화시킨 제품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 필터 같은데 지금 상용화가 돼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4: 야,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
0: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인데요. 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썼는데 라면을 끓이고 나면 냄새가 잘 제거가 안 되는 케이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MOF를 냄새 분자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만 막 모아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면 냄새까지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필터가 되는 겁니다.
1: 야, 후련 탐정. 오, 장난 아니시네.
4: MOF 탐정이네.
1: 이 정도면 야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노벨상 약간 그 조각이라서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2: 좀 만져보셨어요?
1: 농담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0: 만져보지는 못했고, 뭐 이번에 오셨을 때 어땠냐, 느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1: 한 달만 좀 빌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충분히 SNS에 사진 좀 찍어보자. 나도 좀 찍고 그냥 네. 돌려드리겠다고. 그 정도 나 지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시죠.
0: 지분이 그 정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음에 오실 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1: 스승이 노벨상을 탔잖아요.
0: 네네.
1: 그럼 이제 제자도 노벨상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식의 어떤 또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MOF로 이쪽은 끝난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뭐 네. 이번에 야기 교수님 오셨을 때도 둘이 네. 얘기를 나누던 것 중에 네, 네. 지금 모프가 보고된 게 14,000개가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따져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기분자가 있냐, 얼마나 많은 금속이 있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그때 계산하니까 10에 뭐 290개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와. 그 정도면 은하계의 별개 수보다 많거든요.
2: 맞죠.
0: 그럼 우리가 그중에서 발견한 거는 14,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4: 하지만 10에 290.
1: 어느 정도의 규모가?
4: 10에 290이면 그거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고요.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아까 말한
1: 해운대 모래만큼이요?
4: 아, 그거 훨씬 많아.
1: 해운대 모래만큼.
4: 아, 그거 말, 그거
2: 상대 말. 모래는.
0: 전 세계 모래 개수보다.
1: 우주야, 우주?
2: 우주에 지금 별의 개수보다 많아요.
4: 전 10에 290이면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게 앞으로 흘릴 학생들의 눈물 같았어요.
1: 이거, MF. 먹어볼 수도 있어요?
2: 굳이요?
1: 아니, 그 궁금한 게, 이게 식용도 가능합니까? 아니죠?
0: 논문에 보고된 거는 네. 먹을 수 있는 MOF에서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1: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0: 네네. 실제로 또 약물을 저장해가지고 천천히 빠져나오게 만드는.
1: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0: 그래서 약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1: 제가 왜냐면 뭘 느꼈냐면, 이게 MOF 이 기술이, 예를 들어서, 얘 이제 마시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그 암세포들이 분자처럼 저 안으로 송송송송송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싹 배출되게끔 해버릴 수 있는 미래의 신약 기술에도 이게 어느 정도 쓰이지 않을까.
0: 저는 그런 방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4: 아, 근데 세포는 이거보다 너무 커, 여기 들어가기에는.
1: 그래요?
5: 오히려 지금 제가 봤던 것 중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유기물이라 그랬는데
1: 세포가 큰가?
5: 우리가 쓰는 약이나 비타민도 다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종류를 가지고 모프를 만든 연구도 있고.
3: 저는 화장품을 봤거든요.
1: 어?
3: 그러니까 이 MOF가 들어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1: 있어요, 그런 게?
0: 예, 예를 들면 염증을 안 만들게 하려고 약을 먹지 않습니다.
1: 예.
0: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가만히 놔두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해주자.
1: 흡수패드 이런 거요?
0: 네, 그러면 맞습니다. 흡수패드 그런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겔 같은 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피부에 바르면 그럼 염증이나 히스타민을 흡수해주면 그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1: 파스의 신세계인데?
2: 그렇죠.
1: 네.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네.
4: 아니면 100년 전부터 정말 수많은 화학자들이 볼라방처럼 달려들었지만 좀 하다가 다 때려쳤던 걸로 어떤 게 있냐면 바닷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1톤 정도의 바닷물에 한 1g치 정도는 금이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 우리 예전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
4: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바닷물 중에서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1: 아, 채금한다면?
4: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 바닷물만 계속 줄줄줄줄 흘러가게 하면 한 3일 있다가 와보면 이제 금 요만큼씩 나와있다.
1: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할 수 네. 있을까요?
0: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를 시켜가고 있는 스타트업 예? 중에서는 전자제품에 이렇게 많이 쓰는 금속들, 금을 있잖아요.
1: 예, 예.
0: 금을 녹여서 그 녹이

0: 물에다가 MOF를 탁 집어넣으면 금들이 MOF로 쭉 몰려듭니다.
1: 와, 대박이네. 아, 교수님도 그거 해주세요, 그거.
0: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1: 장 교수님 뭐 MOF, 모프 아이디어 같은 거 없습니까?
2: 아, 사실 생각을 좀 혼자 개인적으로 하던 건 있었는데 네. 아주 부적절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1: 아,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어둠의 해학자잖아, 얘기해봐요.
2: 아, 사실 이게 목포로 폭발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3: 뭘 만들어요?
2: 폭발물을.
1: 폭발물이요?
3: 아, 그렇죠.
1: 네. 아, 그래요?
2: 그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0: 그런 연구 논문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1: 근데 왜 굳이?
0: 폭발물들이 그냥 옮기다가 충격을 받으면 터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폭발물들을 이 공간에다가 다 나누어서 넣었으면 자기네들끼리 반응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안전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어요.
1: 안전성 높은 폭발물? 아, 그런 거요?
2: 아, 전 그냥 이거 자체를 다 그냥.
0: 아, 폭발물로.
4: 그런 거 아니고.
1: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이분은 그 테러 쪽이 아니라 방어.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방어.
2: 그렇죠. 산업에도 쓸 수 있고.
1: 산업에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죠. 잘 풀린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오늘 되게 신세계를 만난 또 그런 기분이에요. 몰랐던 MO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3: 맞아요.
1: 근데 또 플라스틱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환경 오염의 또 주범이라고 네. 또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은 잘못이 없어요. 네. 이게 뭐든 쓰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산화탄소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했지만 사실 모프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의 10%도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저장으로도 쓰이고 온갖 이거 자체를 약간 일종의 화학 반응 실험실로도 쓰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갖고 보다 보면은 모프가 여기에도 라는 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뭐 MOF가 그 좀 나만 아는 좋은 거가 아니라 모두가 아는 좋은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계기가 됐고 좀 이렇게 MOF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MOF를 잘 적용한 제품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잘 정착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유기물하고 이제 무기물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탄소, 탄소가 뭐길래 화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냐. 그래서 다음 화학 페스티벌은 탄소 페스티벌이 어떨까.
3: 네.
1: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3: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에 나와주세요.
0: 네.
1: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1: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느낌이 생텍쥐페리아.
4: 진짜 철떡 같네요. 예.
1: 비행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
5: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 거미요?
1: 거미요?
5: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1: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5: 비디오를.
1: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3: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5: 제가 밝혔죠.
1: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게 교수님이?
5: 예.
1: 아.
5: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1: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5: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4: 왜 그렇게 설계했지?
1: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5: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1: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6: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불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섹싱 하려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우리 괜찮아, 괜찮아.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2: 아,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군요.
0: 이 동화범의 대부가 됐네. 가자, 가자!
3: 오, 저기 보세요!
0: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7: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8: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0: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1: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2: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3: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4: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5: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2: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제가 원래 베이시스트로서 일해오다가 음악가가 됐고요. 2025년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0: 사람에게 내놓은 희준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이만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좀 먼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혼자 오게 됐고, 콘트라베이스가 제 몸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작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섬세한 어떤 것을 저는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 정도로 안 춥다니까. 희준 씨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딴소리 좀 잠깐 해봤고요. 관객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희준 씨 음악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2: 네, 혼자라도 외로운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샤크 사나고요. 약간 전통 구슬 소재로 현대적인 어떤 댄스플로어의 감각과 합쳐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 음악은 바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해지기를, 좋은 일이 있기를. 그런 바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음악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정 월적 합격 시정 수.

0: 무대에서만큼은 좀 멋있는 포크맨처럼 보이고 싶어서
1: 현시당
0: 한마디에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있습니다. 포크가 생각보다 재밌는 거구나. 통기타로도 아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울고 웃고 하는 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를 반증할 수 있는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밴드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타임인가?
0: 지루하진 않습니다.
1: 게스트 아닙니다.
2: 기존에 많은 분들께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마 다른 참가자분들이 조금 견제를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3: 좀 멀리 왔다.
0: 네.
2: 멀리 왔다?
3: 네.
2: 어쨌든 두 분 포크 듀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연주자분들을 좀 대동해서 오셨어요. 준비하신 게 좀 많으세요? 오늘 좀?
3: 아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2: 죄송한데 오늘 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왜냐면 표정이나 이런 게 고요하지만 뿌리 깊은 음악 산만한 시선의 무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전진이라고 합니다.
1: 가끔 난 고개를 저어요.
0: 피아노에 따뜻하고 차가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찾는 걸 좋아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항상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뭐든 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 얘기를 좀 뱉어내는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목소리가 필요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피아노와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이라면은 현악기가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파도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악의 힘이란 애쓰지 않아도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애쓰지 않아도 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 너라는 보석을 세상에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0: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봄날입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오후는 비의 운명. 네. 공연장 오는 길에 비가 오길래 내심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음악이 더잘 전달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1: 비가 내리고 그친 밤이었는데 그 밤의 어떤 정적이라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비를 머금고 피어오르는 꽃잎이나 흙 냄새라든지 이 장면을 좀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앨범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로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음악의 힘이 있다면은 이 업라이트 피아노의 그 굉장히 더둘다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더 나무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더 빈티지하고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0: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네. 가족 같은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좋은 감정만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너무 밉기도 하고, 네, 그런 친구를 모셨습니다. 등장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내가 25살에 만났나?
1: 뭐 그때쯤에 네. 봤으니까
0: 16년 됐네요. 아,
1: 멋쟁이구나. 모자지만 좀 착한 친구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부합해가지고
0: 너무 날카롭고 무섭고 제가 되게 많이 웃겨졌던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하면 또 네. 마음이 잘 누그러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위에 있는 거죠.
1: 그래 봐. 그래. 모르고 들었을 때 어? 전진이가 쳤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고요.
0: 그리고 제가 좀 긴장하고 있고 너무 막 나이 서 있으면은 좀 그 긴장을 좀 풀어주는 존재인데 16년간 또 그렇게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기도 참 힘든 것 같은데 시종일관 똑같은 네, 변함없는 친구여서 고맙다. 저와 영훈이가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때는 전진이가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예보다 노래를 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저한테 노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0: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는 보컬리스트가 아닌 사람이 하는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말처럼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저는 좋아하는 건데, 전진이도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멋있게 막 불러보고 싶고
1: 내가?
0: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거를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의 선물이었던 이영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리딩은 피아노로만 기록되어 있는 앨범인데요. 브리딩 앨범을 만들 때쯤에 처음 겪는 좀 불안장애를 만나게 되었어요. 계속 어떤 그 비교 속에서 음악을 해왔던 어떤 그 20대. 그 마음이 막 쌓이면서 약간 좀 과부하가 왔던 것 같아요. 피아노 때문에 왔던 불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앉게 되더라고요, 앞에. 정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정말 한음씩 찾아가려던 어떤 호흡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또그 브리딩을 한 3년 동안 계속 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괜찮아졌거든요. 음악 때문에 도망치고 싶던 마음이었는데 결국에는 음악으로 돌아가는 경험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으신가요?
1: 네.
0: 오길 잘했다 싶으신가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굉장히 조용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그 조용하지 않은 곡을 딱두 개를 가져왔어요. 특히 이 무대를 위해서 편곡을 새롭게 해가지고 가져온 곡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흥겨우시면 막 춤추셔도 되고, 네.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정말 잘 쳐주시네요. 네. 비 오는 날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네. 고생보다 조금 더 좋은, 네, 시간이었길, 네,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이었습니다.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토요일 밤 11시 5분. 특집 디어 잉글랜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백투더퓨처 3. 일요일 밤 10시 5분. 명의. 일요일 밤 11시 10분. 작전. 주말에 만나요. EBS.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제주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허니택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작은 회사를 운영해 본 저의 경험과 현실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개 사장들은 선진적인 글로벌 기업들처럼 수평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이 직원들의 소소한 일까지도 챙기고요. 심지어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죠. 직원과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사람 관계이니 서로 위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고용 관계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가 친목단체처럼 되면 안 됩니다. 미국 회사 풍경을 보면요. 회사에서 사장이나 직원이나 서로의 이름을 편히 부르고 혼한 아침 인사로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사실 치열한 곳입니다.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 주연의 미국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잘 아시죠? 그 영화 속 보스의 행동들은 사실 그리 가장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조직을 들여다보면 말만 부드럽고 실상은 살벌합니다. 노동 강도도 상당하고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미국 바이어가 한국에 오면 토요일 오전에 미팅을 많이 합니다. 상담 도중 자신이 가져온 자료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뉴욕의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면 뉴욕은 금요일 밤 9시, 10시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투적인 확인 과정이 끝나면 미안하다는 말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다 상담 막바지에 또 확인할 게 생기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죠. 이런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직적인 문화도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수직적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분위기가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프로이센은 1806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에 크게 패했는데요. 이 패배의 원인을 사고의 경직성과 지휘관들의 피동적인 지휘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새롭게 전투의식을 정립하였는데요. 현장의 책임자가 판단해서 상사의 지휘에 반하는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임무형 지휘 체계입니다. 그런데요, 강력한 리더십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지휘 체계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임무형 지휘 체계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을 승리로 이끌었던 에르빈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그의 제7기갑사단이 벨기에를 우회해 프랑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군 지휘부의 진격 대기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돌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독일군의 큰 승리를 안겨줬죠. 롬멜 장군이 강력한 위계와 리더십을 갖지 못했다면 그의 판단대로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상부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는 롬멜 장군에게 반하는 세력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섬유원단을 수출하는 저희 회사는요, 수출 물량을 선적할 때 컨테이너 작업을 밤 10시, 심지어 새벽에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야간 작업 중 수출 물량에 불량이 생기면 야간 책임자는 어느 선까지 선적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직원들은 책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조직의 특성상 팀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팀장과 같은 중간 관리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내린 결정을 팀원들이 거부해버린다면 그 현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이런 걸 사장이 잡아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힘으로 직원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팀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오랜 업무에서 노하우를 습득한 직원들을 인정하고 간밤에 현장 책임자가 한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직원들이 가진 노하우를 칭찬하고 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그러진 리더십이 아닌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조직에서 위계와 질서가 붕괴되는 순간 조직의 목표 달성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강조하는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이 조직을 오히려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회사 사장들이 가족 같은 회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숨은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장이 뜨끔하실 겁니다. 우린 사랑하는 가족 같은 관계니 개인의 발전만 고민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주어진 일만 오랫동안 하라는 것이죠. 사회인들은 성장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성취도 하고 싶고 기존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성장해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작은 회사들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사장들은 자꾸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개인의 성장 욕구를 덮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업사이클링 브랜드 홀스틴은 선언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자주 하세요. 당신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버리세요. 이 회사가 이런 선언문을 공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내 회사에 녹아들면서 회사도 결과적으로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장이 진정 회사가 성장하길 바란다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직원의 성장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 내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역은 장시간 비슷한 업무를 통해서 스스로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생깁니다. 숙달된 업무와 동료들의 안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이 과정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 사장

다양한 부모의 마음으로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칭찬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직원들의 실수는 귀신처럼 잘 잡아내지만 직원들의 성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레이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직원들의 작은 변화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수 있는 가시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바로 경제적 보상입니다. 업무의 숙달 정도, 동료들의 평가는 성장을 확인시켜 줄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분배를 하는 사장이나 배분을 받는 직원 모두에게 임금 인상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회사와 같이 직원 각자의 삶도 동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직원들은 사장보다 더 회사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들이 강조하는 가족 같은 회사란 없습니다. 또 필요하지도 않고요. 회사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직원들은 성장 없이 안정에만 만족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 솔직하게 전해드린 제 얘기가 여러분의 조직에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가족 같은 회사는 필요 없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20년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섬유원단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로 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장래 내 사업을 꿈꾸는 분들, 예비 사장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0년 전을 떠올려 보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배운 노하우로 나만의 사업을 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잘 다니던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말하면요.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창업하면 100이면 100 망한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사회는 지옥이다. 창업을 마치 세상 모르는 철부지가 하는 것 정도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가 창업을 한다면 주변 반응이 다를까요? 100세 이상 노인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현재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 세대들의 경제 활동 시작 시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 후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퇴직하고 창업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니 욕심부리지 말고 남은 여생 알뜰하게 아껴서 살아라는 식의 말이 넘쳐납니다. 퇴직 후 무언가에 도전하기

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이는 일본인의 특성이 아니라 노인의 특성일 겁니다. 일본은 노인의 나라로서 세상의 변화에 무기력한 면을 긴 시간 보여주고 있죠. 창업 같은 변화와 도전을 말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나라와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해치며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합니다. 다이나믹한 생각과 에너지가 다시 넘쳐야 합니다. 모두 사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장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사장의 길을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 중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잡스는 어린 시절 대학교를 중퇴하고도 도강으로 서체를 배웠고 그때의 배움이 후에 맥 컴퓨터의 완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과거 경험의 파편들을 연결해 보면 오늘의 나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섬유 원료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사업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사업 아이템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통해 당시 소외됐던 니트 원단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저의 사업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배우기 위해 니트 섬유업체 생산직으로 직장을 옮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일을 배운 후에 바로 중국 상하이로 가서 섬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직장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나서 뜬금없이 남들이 다 세팅해 놓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짧으면 몇 년, 길면 20에서 30년간 같은 분야에 일을 합니다. 사장의 길을 갈때그 경험과 노하우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블루오션만을 찾지 마세요. 직장을 다닐 때부터 내가 잘 아는 영역과 내가 목표하는 사업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결국 자기 집 새장 안에 있는 것처럼요. 블루오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안,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사업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20년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섬유 원단을 미국 월마트, 타겟, 에이오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사업하는 내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인과 거래할 때 위험하지 않나요? 미국인 상대로 쉽게 거래가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 하는 비즈니스도 거래할 때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쌍방에 이익이 생긴다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세상에는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은 없습니다. 단지 자본주의적인 사람과 덜 자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사업을 할때 주요 시장을 찾을 때도 고객을 찾을 때도 한국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경쟁력을 파악하고 더 멀리 보세요. 그러면 나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정할지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큰 부자를 대축, 작은 부자를 소축으로 설명합니다. 대축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해낸 사업가를 말합니다. 현대를 만든 정주영 회장, 네이버 등 신흥 IT 기업들의 회장들도 모두 대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감히 시도도 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선뜻 감행합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비를 거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사업에 뛰어든 것,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죠. 반면 소축은 작은 것을 기르는 것으로 원만하게 가정을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작은 성공을 이루는 사업가를 말합니다. 작은 회사의 사장들이 대개 소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축이 너무 대단해 보이다 보니 많은 사장이 대축이 되길 꿈꿉니다. 그리고 대축들이 하는 무모한 도전을 따라 하려 합니다. 책과 유튜브를 뒤져보며 성공한 대기업 회장님들과 유명한 경영 대가들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소축 지망생들은 대축이 하는 무모한 짓을 어설프게 흉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소축을 이루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견고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사업 목표와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대축을 무조건 동경하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지침은 의외로 옆에 있습니다. 나와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을 찾아가세요. 나와 동일 업종 혹은 유사 업종에서 지금 잘 나간다는 회사의 변화와 발전 방식을 응용해서 내 회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회사 사장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공한 경영인과 유명한 경영학 대가들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이젠 누구나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길게 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장은 한 번쯤 거쳐야 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사장의 길을 겁내기보다는 나만의 철학을 갖고 기쁘게 첫 걸음을 내딛는 사장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사장 해볼 만하다로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2: 아, 전세의 물건이 파이체 분들.
0: 이 동화범의 대부가 된대. 가자, 가자! 오, 좀 보자!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1: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0: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2: 먹어.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4: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이야기 EBS 다큐멘터리로 만나보세요. 교육, 인문, 과학, 예술, 역사 등 분야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사회 심층탐구 EBS 다큐프라임. 다시 보는 EBS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세계적 거장들의 시선으로 본 배자연의 경이로움 글로벌 특선 다큐 다큐멘터리 명가 EBS.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리산 서남쪽 끝자락, 생명의 젖줄 섬진강이 펼쳐진 남쪽 땅 불에, 지리산 품 안에 안긴 고요한 정수 노고단,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자연의 성소를 찾는 사람들, 인간의 발길이 드문 지리산 깊은 숲, 그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반달 가슴곰, 그래서 만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이야기, 지리산 땅을 뚫고 올라온 생명의 기운.
1: 두릅이에요, 두릅.
0: 사계절 내어주는 산나물은 산과 들이 빚어낸 시간의 맛이죠. 지리산과 섬진강이 감싸는 구례에 입소문난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철 따라 변하는 아름다움의 절경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봅니다. 구례군 산동면과 토지면에 걸쳐있는 노고단은 지리산지 동서 방향으로 연장되는 주 능선의 서부를 이루는 봉우리인데요. 성삼지 주차장에서부터 노고단 고개에 이르는 노고단 코스는 가장 완만한 길이면서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등반이 어렵지 않습니다.
2: 지금 어디 올라가시는 거예요?
3: 노고단이요.
2: 노고단이요?
4: 네.
2: 노고단 힘들지 않을까요?
3: 아니, 조금 쉬운 코스로 갈 거예요.
0: 와, 매해 300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죠.
5: 쟤는 몇 살이지?
6: 4살이에요.
7: 큰애도 이제 컸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좀 올라가서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오게 됐습니다.
8: 아, 여기. 아. 자, 우리 여기는 이웃 민문하고 손 한번 담가봐요. 한 번씩요.
9: 와우! 나도.
10: 오! 완전 차가워.
11: 아주 시원하고 그냥 생수랑 비슷한데 뭔가 더 상큼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2: 약수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8: 아까 오다 봤죠. 무냉기라고 그래요. 무냉기가 뭘까요?
11: 물을 넘긴다는.
8: 네. 그렇죠. 해발 1300m가 넘는 데서 노고단 큰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계곡이 그대로 남원 달군 계곡, 뱀사골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 근데 남원 입장에서 물이 넘쳐. 너무 많아. 근데 구례는 화엄사 계곡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노고단의 물을 정확히 95년 전에 223m를 운하공사를 한 거예요. 이 운하공사를 해서 물줄기를 틀어서 이 물이 지금 화엄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구례 혼이 담긴 역사였어.
0: 문행기는 물길에 둑을 말하는 문엄계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해발 1300m 노고단에서부터 수로를 낸 덕에 구례 사람들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3: 와, 제 눈에는 산삼뿌리로 보여요. 지리산 노고단이 한번 멋진 산삼. 앉아서 보면 정말 산삼뿌리 같잖아요.

0: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한 번쯤 들리는 노고단 대피소.
1: 노고단 대피소는 리모델링해서 아직 깨끗이 거의 뭐 호텔급으로 바뀌었네요.
0: 올해만 해도 벌써 1,700명이 이용했답니다.
2: 아니 노고단이 뭐 이쪽 그 호남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산 아니겠습니까? 최고 높고 또 산세도 우람하고 올라오면은 뭐 기상이 느껴지지 호연지기.
3: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길을 받아야죠. 이왕은 기받으러 왔습니다.
0: 산 위에서 갑자기 등장한 물회?
3: 산에서 오늘 바다하고 한번 어울려 보려고 산에서 보여드릴게요.
0: 히야, 바다의 맛을 산에서 즐기니 그거 참 새롭습니다.
3: 어머, 이게 산의 맛이지.
4: 또 이게 진짜
1: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5: 천상의 맛. 와. 네.
1: 아, 너무 맛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0: 하하, 이 정도면 회에서 꿀맛 나갔는데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숨이 조금 찰 때쯤 펼쳐지는 풍경은
5: 와, 꽃밭.
0: 고산지대의 화원이라 불리는 야생화의 보고답습니다.
5: 꽃길 봐. 꽃길이야, 꽃길이야. 정말 꽃길이야.
6: 야, 우리의 길 아니야, 우리의 꽃길. 우리의 레드카펫 대신 꽃길, 꽃길.
0: 꽃길만 걸으세요. 자연이 응원해주는 것만 같군요. 천왕봉, 반야봉과 더불어 3대 주봉이라 불리는 노고단. 진달래꽃이 안내해주는 길 따라 오르다 보면 비로소 노고단 정상이 코앞입니다.
1: 자, 하나.
0: 역시 남는 건 사진.
7: 개구장이. 야. 산행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애들이랑 같이 여기 되게 편하고. 네, 그래서 옵니다. 네.
0: 정상의 바람은 거세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훈훈합니다. 어디든 정상은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하죠.
8: 7학년 2반이요.
9: 7학년 2반이요. 우리 몇 살이에요?
8: 8살.
10: 8살 1학년 2반이요. 3학년.
9: 여기 올라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10: 조금 무섭긴 한데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너무 추워요.
8: 아, 뭐 천하를 다 맞았죠. 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지리산 산신인 천왕봉 마고 할미를 위한 제사터. 우리 말로는 할매단인데요. 고려시대 현 지점으로 옮기면서 노고단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답니다.
1: 자, 다음에 있는 소분들 마음속에 계시죠?
6: 이 각자의 위치에서 뭐 직장에는 일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빌었습니다.
11: 조금 더 좀 많이 행복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또 건강해야 되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마음 같아요. 네.
1: 지리산 노고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명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명소로서 태극기를 좀 들고 와서 오늘 마음에 좀 새기려고 왔습니다.
0: 하늘 가까이에서 마음 깊이 담은 작은 바람을 빌어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자락 아래 조금 특별한 녀석을 만나러 가봅니다.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 남부보전센터. 이곳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12: 보통 5살 되면 다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5살 때부터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몸 반달가슴곰. 본래 녀석들의 서식지는 지리산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야생 환경을 그대로 조성해 녀석들을 돌보고 있죠.
12: 보시면은 귀에 노란색으로 귀걸이 같은 거가 위치 추적하는 발신기인데 지리산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산에서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인데 저희 직원들 360

0: 비를 항상 추정 나가거든요.
1: 반달 같은 곰이라고 흰색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점박이 무늬, 흰색 무늬, 갈색 무늬 다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2: 이제 산에 가면 쓰레기 보이지 않고 얘들을 잘 지켜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3: 이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신기합니다. 생각보다 작고 곰이 육식인 줄 알았는데 채식을 하네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4: 울창한 숲을 좋아하고 나무 타기에 능한 반달 가슴곰. 현재 이렇게 볼 수 있기까지 긴 세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절멸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일제강점기 시행된 해수구제로 반달 가슴곰만 해도 1,000마리 이상 사라졌고, 해방 이후 6.25 전쟁과 무분별한 개간 사업, 남핵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했죠. 특히 곰슬개인 웅담을 얻기 위한 밀렵으로 지리산에서만 최소 160마리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땅의 반달 가슴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2001년 시험 방사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2018년 세계 최초로 반달 가슴곰 인공 수종에도 성공. 지리산의 방산 개체들도 사색의 자연 번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판단된 개체들은 이곳에서 사육사, 수의사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5: 이 친구들이 여기 있을 때든 뭐 밖에 있을 때든 어쨌든 항상 깨끗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친구들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저희가 조성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4: 자연에서야 먹이 활동을 스스로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아기처럼 인간이 챙겨줘야 합니다. 야생에서는 주로 식물의 새순이나 나무 열매를 먹지만 이곳에서는 사료와 과일, 달걀까지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되죠.
6: 넓네요.
5: 네.
4: 식사를 차려주려면 먼저 녀석들을 내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6: 눈이 덩치가 장난이구나.
5: 여기 세 마리는 나무 컷이고요. 왼쪽에 있는 세 마리는 다 수컷이에요.
4: 하하, 벌써 음식 냄새를 맡은 것 같죠? 울창한 지리산 숲은 아니지만 사육사들이 지극정성 돌보고 있습니다.
5: 애들이 들어가서
4: 자연에서 반달 가슴곰의 평균 수명은 20년, 사육 상태에서는 30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5: 최대한 자연과 흡사한 이런 야외방 사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 구이도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겨울잠을 안에서 자요.
4: 야외 방사장 문이 열리면 드디어 맛있는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은 말썽꾸러기가 많다는군요. 자꾸 마을로 내려와 밭을 헤치고 돌려보내도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사육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이죠.
5: 제가 주어진 제 업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설 내에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자연과 흡사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리하는 게 저의 주 업무고요.
4: 반달 가슴곰 생태학습장과 함께 있는 야생동물의료센터. 이곳은 반달 가슴곰뿐만 아니라 우리의 야생동물이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어이쿠야, 아픈 너구리가 있군요.
7: 이 친구는 원래 개성충이라는 진드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온 몸에 이제 피부가 다 이제 딱딱해지면 각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털이 다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4: 인간과 멀리 살아야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죠.
7: 보니까 간지러워서 다리를 막 긁고 물어뜯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소독해주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0: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 보통 사람들의 눈에 띄어 신고를 통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0: 한쳐 잘 아물고 털만 조금만 더 나면은 바로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1: 수리부엉이는 날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답니다.
0: 이 친구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부러졌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뼈가 좀 약간 어긋나게 붙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비행이 잘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야생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11년째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 자연의 삶은 아쉽지만 수명은 연장된 셈인데요.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은 늘 숙제입니다.
2: 반달가슴곰들 저희가 복원한 것처럼 네, 저희 이제 인간과 이 야생동물들이 좀 조화롭게 좀 이제 그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오, 돌아와 반갑다, 반달가슴곰. 이번에는 마산면으로 떠나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화엄사 오르는 입구, 입소문이 난 곳이 있다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기사님 따고 있어요.
1: 지리산 속 자연산 고사리를 채취하는군요.
4: 좀 느낌이 통통하게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이게 몸통이 통통한 거.
1: 허가를 받아야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5: 고사리가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고사리예요. 첫 번째 끊고, 두 번째 끊고, 세 번째 끊거든요. 장단점은 있어요. 첫 번째 고사리는 통통한 대신에 미끄덩거리고, 세 번째 고사리는 얇은 대신에 우리가 채고 맛있는 식감이나 이런 게 제일 좋은 고사리에서 새물 고사리를 좀 알아주긴 해요.
1: 푸릇푸릇한 것이 보기엔 그냥 비슷비슷한데 말이죠.
4: 이게 찔레순이에요. 꽃은 이제 하얗게 예쁘게 피거든요. 음식에 양념장이라든가 이렇게 소스 만들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연할 때 싸가지고 효소를 많이 담갑니다.
1: 어디에 무엇이 자라는지 척척입니다.
4: 엄마, 고사리 따고 왔어요.
6: 많이 있으냐?
4: 이제 없어요.
3: 어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6: 달래 캐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4: 예쁘지요? 총알룡아랭. 달래도 있고, 두릅, 두릅이에요. 두릅. 두릅. 부드럽게 그래도 잘 컸네요.
1: 꽃도 아닌 나물이 예쁘게 보인다니. 산 나물뿐만 아니라 텃밭도 풍요롭습니다.
6: 좋네.
1: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나물을 다 무엇에 쓰시려는 걸까요?
6: 예,
4: 나 많이 캤어. 나도 많이 캤어.
6: 좋네요.
4: 예.
1: 아하, 식당의 음식 재료들이군요. 직접 캐고 일일이 다듬고 손님 상에 오를 나물들입니다.
6: 손녀딸, 우리 며느리, 여기는 큰딸, 엄마.
1: 아들, 딸, 며느리까지 전부 다 산나물 박사님.
6: 또 내일 쓸려면 이제 오늘 다듬어서 또 이렇게 여놨다가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오자마자 이거 다 삶아 씻어 건져서 이제 또 무치고 볶고 다 하는 조리를 해야 되니까는 미래서 미래서 다 해서 손질해서 여놨죠.
1: 손맛 좋은 어머니가 식당을 차리니 자녀들과 며느리가 직원 웬만한 재료는 양치지산과 텃밭에서 얻어내는 것이 입소문을 탔답니다.
4: 일단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나무라 주시기도 하시고. 네, 가끔은 엄마 우리도 잘해요. 그만 걱정하세요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1: 이곳이 입소문난 또 다른 이유, 바로 나무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5: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금하고 나무라고 1:1로 저장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건 지금 취나물이거든요. 저희 이제 취나물 염장해 놓은 거 갖고 가서 삶아가지고 찬물에 이제 우려내야 돼요. 이 아무래도 염장해 놓은 거라 조금은 염기를 빼야 돼서.
1: 염장 보관은 긴 시간 좋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5: 보통 취나물만 저희가 한 1톤가량 저장을 해요. 이제 한 해 먹는 거예요. 저장해가지고.
1: 야생에서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자란 산나물은 식감도 향도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 자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조리법은 데치거나 볶는 정도. 그런 다음 최소한의 양념을 쓰는데 여기서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손맛.
6: 이래서 좀 쪼물락쪼물락
4: 저희 엄마 손맛은 진심이 담겨있어요. 아직 저희가 똑같이 음식을 하긴 하는데 아직 엄마한테는 그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도 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맛이 생기겠죠.
1: 엄마의 손맛 닮아가려고 재료를 연구하다 보니 따님은 효소 연구가까지 되었답니다.
4: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도록. 네. 물론 뭐 삶는 과정부터 중요하겠죠. 잘 삶아야지만 나물이 이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니까요.
1: 입소문 나면서 사람들 발길이 늘고 그러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지점을 내보라는 권유까지 받았다는데요. 재료가 구례에서 나는 산나물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기란 불가능했답니다.
5: 엄나무.
7: 아유 진짜 딱 시즌. 야, 안 그래도 내가 아니 인스타에 올렸길래 언제 먹나 했더니 오늘 먹네.
8: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재료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분이에요. 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죠. 현지에 와서 먹어야지. 예? 예. 이런 거는 체인이나 가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 한 분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밥도 먹고 주변에 화엄사도 가고 또 주변 구례에 또 다른 데도 쇼핑도 하고 지역사회에 엄청 도움이 되시는 분이지.
9: 구례란 곳은 참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너무 좋아요. 예. 50년을 여 화엄사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 화엄사에서 살아본 역사로는 지리산같이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 눈도 많이 안 오죠. 비도 많이 안 오죠.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5: 또한 뭐 여기서 엄마 밑에서 엄마가 했던 거 물려받아서 꾸준하게 쭉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또 저희를 대를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 여기 오시면 이 지역에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구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0: 구례 즐기러 오세요.
1: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례에 가면 소문난 명소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궁금해. 이 나라 제네 생각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그러면 바꾸.
2: 따르시네.
1: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2: 아 왜요?
1: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0: 건강하지 못해서 올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Hôm nay mình thu hoạch khoảng 6 tấn.
1: Mệt dữ lắm chứ sao không mệt?
2: Ở đây càng làm càng nhiều thì lương càng cao cho nên cần phải làm nhanh.
3: Muốn chết luôn à.
4: Sớm mà đã 37 ra được độ 37 độ C rồi.
5: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6: 혼자 독학으로 책 보고
7: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8: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9: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10: 생각?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1: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2: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3: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0: 완연한 봄이 흐르는 구례. 천년고찰 화엄사의 암자 구충암에는 5월이면 외국인들이 찾아듭니다. 차를 배우기 위해 구례를 찾는 사람들. 오. 주거 공간이 자연을 품었습니다. 300년 고택에 은은한 향기.
1: 두 분 행복하십니까?
2: 어때요?
3: 그렇죠.
0: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지리산 대나무를 깎아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장인. 대나무 숲을 일군 아버지의 뒤를 이은 길. 자연의 맛, 정신, 바람.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로 떠나보시죠. 생명의 땅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천년고찰 화엄사의 고즈넉한 암자 구충암을 찾아갑니다. 지리산 속 유서 깊은 불교 문화의 요람 화엄사. 그곳에 고요한 암자 구충암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곳이라고들 하죠. 구충암의 법당 천불보좌는 천명의 부처님을 모신 곳.
4: 여기 천불법당을 구품연화세계를 표현한 법당입니다. 구충 단계의 마지막 완성의 뜻이 있는 구층을 씁니다. 그래서 구충암입니다.
0: 천불보좌 계단 옆에 있는 선방. 모가나무 고목을 사용한 기둥은 쓰임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4: 올라오는 가지 두 개를 없애고 나서 이것만 튼튼한 제일 튼튼한 것만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잘못 본 거죠. 절대 거꾸로 된 게 아닙니다.
0: 구충암에는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야생 차밭이 유명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죠. 퇴비나 비료도 없이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 과정도 없이 자란 청정한 지리산 숲속 야생 녹차밭.
4: 여기는 화엄사 뒤에 있는 차밭인데 이 봄에 한 이렇게 지금 따면은 며칠 있으면 여기 새순이 나오는데 지금 따는 것은 첫물.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따는 것을 두물. 이제 그 딱 두물밖에 안 따요.
0: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5: It's a great community of people here. Bunch of people coming in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t's really nice to form sort of communities here and there with people. They'll go, and you meet new people, you form new communities, and it's a lot of fun.
6: 뭐 차담 같은 걸 통해서 깊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에 대해서도 알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뭐 건강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근데 몸이랑 정신이 전체적으로 다 맑아진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0: 똑똑 찻잎을 따다 보면 궁금한 것들도 많아집니다.
7: 선생님, 어떤 년 이 차나무이에요? 어떤 년?
4: 얼마 동안 됐냐고 차나무? 네. 이거는 이 차나무는 그래도 100년 이상은 될 것 같아.
7: 어떻게 알아요?
4: 나무 크기 보고 이런 가지 종류 보고. 밑에 보면은 여기가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좀 더 파보면은 뿌리가 실제 하나야. 자, 감히 봐봐. 여기 밑에 뿌리 하나.

0: 우리 가지 이렇게 많아. 이해하겠지? 이게 이제 이거는 한 300년 정도 된 거.
1: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덕재 스님. 질문 하나에도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0: 스님이 더 많이 있다.
1: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오듯 같은 찻잎 하나로도 덕금차, 후발효차, 발효차 그 맛도 다양하게 즐긴답니다. 이제 차잎에 깊이를 넣을 차례. 70도에서 100도 사이 온도에 따라 떫음과 쓴맛, 향이 달라집니다. 찻잎을 비비는 유념 과정은 찻잎의 형태를 잡아주면서 수분과 부피를 줄여주는데요. 수액을 내어 잘 우러나게 합니다. 건조 후 비로소 차가 완성됩니다. 자, 선방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0: 그거 먹고 싶어요?
2: 네.
0: 왜, 어떤 차인데?
2: 브라이언, 만네로서요.
0: 마셔봐요. 나는 차를 마실 때 향을 맡기보다는 마셨을 때 내가 얼마만큼 편안한가 그걸 저 느끼는 게더 좋다고 봐요.
3: We enjoy the first tea from this year.
0: 이건 브라이언이 만든 차.
1: 우리 외국 손님들 차맛 어떻습니까?
2: 오.
4: 어때요?
2: 괜찮아요. 좋아요.
0: 브라이언, 자꾸.
5: 좋아요.
1: 차한 잔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황금 마니차에 염원을 담아보는데요. 찻잎을 만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마니차를 돌리는 마음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마음의 정화,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0: 이 좋은 데 와가지고 항상 즐거움만 느끼고 갔으면 하는 거고, 항상 왔던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이상부터 좋을 게뭐 어딨어요.
1: 차와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고자 온 사람들.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에서 천천히 흘러도 괜찮다는 평안에 이르렀습니까? 이번에는 자연을 들여놓은 듯한 고택을 찾아가 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그야말로 배산 임수, 남도 최고의 명당. 운주루 곡전제와 함께 구례 3대 전통가옥 쌍산제입니다. 쌍산제 입구에 다다르면 꼭 한번 맛봐야 하는 샘물이 있다는데요.
4: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무슨 맛이?
6: 응?
4: 아무 맛안 나는
6: 맛있다 그래야지 이 사람아.
4: 아니, 아무 맛안 나는 물이 최고라 그랬어.
6: 아, 그래?
1: 7년 가뭄에 석달 장마에도 물량이 일정하다는 강물샘. 천년 마을의 이슬처럼 달콤하고 신령한 샘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죠. 집주인은 안에 있던 샘을 이웃들이 자유로이 마시도록 담장을 새로 쳐서 집 밖으로 내었다는군요. 선비 정신을 실천한 해조 씨 가문의 주택이지만 집주인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개방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덕을 쌓는 문이다. 선비다운 삶을 실천한 선조들의 정신처럼 현 주인은 이곳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거라 여겼던 것일까요? 울창한 대숲 사이로 햇살이 내리는 또 다른 정원에는 별채 거연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해주오씨 27대손 오경영 씨를 만났습니다.

0: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예전부터 어른들 하신 말씀이 이제 사람 사는 집엔 늘 사람 발길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죠. 이제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너른 집에 우리 두 내외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자주 찾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집으로 우리 문을 열자 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됐죠.
1: 쌍산재는 23세 손 어르신께서 서당체를 짓고 당신의 아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요.
0: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하고 주로 생활을 많이 했던 이제 서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글 공부하던 곳이고요. 이제 여기로 오면 할아버님이 늘 이쪽 오른쪽 방에 기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앞에 덴마루 위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늘 거기 앉아서 글 보시면서 또 정원도 가꾸시고.
1: 둘러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집. 주거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0: 그냥 제 그냥 뿌리 지킴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1: 사계절 색과 향을 품은 수목이 피고 지는 쌍산재. 자연을 담아낸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2: 그 200년 정도 된 고택이라고 하는데 잘 보존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흐뭇한 것 같아요.
3: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는 익숙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원도 잘 되고 돌담 애스럽게 잘 되고 끝까지 되게 넓잖아요.
1: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갖는 이 공간에 깊이 있고 섬세함을 더한 손길이 있습니다.
4: 오늘은 이제 봄의 푸르름과 새싹이에요. 새싹 자체로 너무 이쁘거든요. 그 시시각각 하루하루 변하는 색깔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변해가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연과 접하고 가까이 해서 자연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야생화랄지 모든 풀과 나무는 봄에 가장 옅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꽂아도 그냥 그 자체가 예뻐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1: 종갓집 며느리이자 가문의 정원을 가꿔내는 아내.
2: 날씨가 참 좋다.
4: 가죽 나무 순 부각이라고 이렇게 조금 큰 잎은, 좀 크거나 이제 가지가 많이 큰 잎은 부각으로 이렇게 말려서 나중에 해 먹습니다.
5: 언제 배우셨어요?
4: 아유, 뭐 배운 거는 딱히 뭐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하면서부터 어머님이나 저기 할머님들이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맛보고 이제 수시로 그냥 옆에서 많이 거들었죠.
1: 종갓집 음식에도 통달해 손님들에게 내주기도 합니다.
4: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먼지도 없고 그래서 부각 말리기 딱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종갓에서는 항상 그 모든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게 그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쑥떡할 때, 설이나 명절, 그 다음에 제사 때 쑥떡하게 쑥 말리고, 그 다음에 모가는 이제 차로도 마실 수가 있거든요.
1: 예약을 통해 쌍산재 종갓집 다과상을 맛볼 수 있다는군요. 하하, 알록달록 정성과 멋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4: 우리 종갓 내림다과를 드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상차림하고 있습니다.
1: 종갓 내림다과상을 좀 살펴볼까요?
2: 이건 뭐예요?
6: 육포 같은데.
7: 육포에다가 잡가루. 이것은 인삼.
6: 삼양계.
4: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만의 다과상이에요. 쌍산 할아버님이 유학자시다 보니까 뭐 과하게 그 식사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드실 때 이제 멀리서 오신 그런 학자분들 대접할 때 주로 내오던 다과거든요.
2: 지금 아주 잘 갖춰진

0: 그런 환상인 것 같아서 정말 엄청 대접받는 기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주시면은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요.
1: 거기는 이제 저기 탱자차예요. 연용량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2: 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으로 가는 길.
3: 정말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찰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육포 위에다가 이렇게 작가루를 얹는 것은 또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도 육포를 먹을 수 있구나.
2: 풍경에 눈이 호강하고 청가란 사과의 잎도 호강하는 구례. 나들이 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0: 그 움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예, 대소리하고 뭐 바람소리하고 뭐 차밭에 그거랑 보면은 정말 좋겠다, 힐링되겠다 그러고 꼭제 딸내미랑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좋네요.
2: 대를 이어 갖고 가는 고택의 정원.
4: 두분 행복하십니까?
1: 어때요?
5: 그렇죠.
1: 특히 오늘 같이 봄날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또 우리 자연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 날씨와 푸른 이파리 보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어른들이 하셨던 모든 그 말씀과 모든 그 대처가 참 현명하셨고 그때 당시는 참 답답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잘하셨고 제가 많이 본받고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5: 고마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이를 들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이제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
2: 쌍산재에서는 자연을 닮은 인생을 느낍니다.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에서 이번에 찾아간 곳은 광의면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청명한 이 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가득한 이곳은 지리산에서 자라난 울창한 대나무 숲.
6: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여기가 대밭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7: 여기 대밭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대나무 자르려고 톱하고 나다고 가지고 왔어요.
2: 뭔가를 찾고 계신 듯한데요.
7: 대나무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대나무 고르고 있는 거예요.
6: 이 대나무를 어디다 어떻게 쓰시길래?
7: 저는 이 대나무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부채를 만듭니다. 두들겨 보죠. 이렇게 탁한 소리가 나면은 나이가 젊은 대나무.
6: 얘는요?
7: 예. 조금 맑잖아요, 소리가 더. 죽순으로 올라올 때부터 굵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대나무의 이 살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속살이. 예, 그래서 아주 단단한 대나무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는 대나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면 얼어서 죽는 식물이에요. 그 강가가 아닌 산에서 수분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대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란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아주 강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단단하게. 가늘게 살을 뽑아서 만드는 바람을 내는 부채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에는 이 지리산 지역에 사는 대나무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2: 꿋꿋하게 자란 강한 대나무를 싣고 돌아온 것은 부채를 만드는 공방이자 갤러리.
8: 대밭에 다녀왔습니다.
9: 고생하셨네요. 네.
7: 제가 만드는 부채 마케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친구예요.
9: 부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체험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왔고.

0: 있습니다.
1: 태극 문양은 태극선, 그 중에서 손잡이가 있으면 단선이라고 한답니다.
0: 오치를 염색을 한 거예요. 이 손잡이에도 이제 오치를 입히고 나전을 입혀서 좀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든 부채입니다.
1: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를 닮은 부채는 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0: 이렇게 촘촘하게 가늘게 살을 뽑는 것도 기술이지만 이 틈 없이 촘촘하게 놓는 것도 기술이에요. 커도, 부채가 커도 부채가 작아도 휘어짐이 남다르죠. 여기 있는 부채가 좀 다르죠? 수입을 할 수 없는 유일한 부채이기도 하고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합죽은 대나무 겉대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 표면을 아주 아주 얇게 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를 악교로 합쳐서 두 개를 합쳤다 해서 합죽선이에요. 보시면 꼭 하나인 것처럼 굉장히 얇고 정교해요.
1: 펴고 접는 부채는 접선. 단선과 접선을 모두 만드는 장인은 드물답니다. 김주영 장인이 바로 모두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집에 가까이 와가면은 이 아버지 대나무 쪽에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딱딱딱딱 보다 보면 아, 아버지 대나무 제 쪽으로 계시는구나.
1: 할아버지부터 3대를 이어온 일. 대나무 채집부터 부채 완성까지 전 과정을 해내는 장인은 구례에서 유일하답니다.
3: 뭐해? 대나무?
2: 예, 대 삶고 있어요. 예.
1: 살이 아닌 통 대나무를 삶는 작업은 제작 과정 중 가장 위험하다는데요.
4: 잿물을 넣고 삶았어요. 잿물 넣고 삶으면 속에 이제 찐이 빠지고.
1: 과거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는군요.
4: 방학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거들어준다고 하다가 어 빠졌네. 나 여기서 풀 때고 앉았는데 막 엄마 그러더라고. 무슨 경화가 빠져버렸어. 막
1: 대학생 때 입은 화상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4: 그 뒤에는 또 손을 다쳤어가지고 많이.
5: 이 손가락도 지금 수술하는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4: 우리 아들이 이 일하고 살까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 나만 하고 말 걸로 알았는데.
1: 고단한 세월이 쌓여가도 멈출 수 없었던 부채 제작. 녹록지 않은 현실도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죠.
6: 1.2mm, 1mm, 0.7mm, 0.3mm입니다.
1: 부채 한 개에 국수 가락처럼 가는 부채살이 250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살 놓기는 40년 넘게 해온 어머니도 장인급.
5: 살을 휘어서 이렇게 살 자체로 디자인을 했다는 게 지금 현재 세대보다 훨씬 더 멋을 아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1: 대학에서 과 수석까지 했던 아들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말렸던 어머니도 이제는 기특하고 감사하답니다.
7: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각오가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했는데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앞으로도 저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아버지가 일군 대나무 숲. 그 대나무로 만드는 자연 바람,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차잎으로 만든 녹차, 조상의 정원을 이어서 가꾸는 부부까지 구례는 자연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8: 회복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아 주세요. 두 마리만 사세요.
4: 경치 좋고 인심 좋고.

0: 이게 수달 발자국입니다.
1: 이 섬진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냐는 거는 수달이 얼마만큼 많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0: stone.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1: 상담만 받아도 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2: 아, 이번 신상한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2: 예.
5: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2: 네.
5: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가봐.
5: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0: 채팅하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어, 우리 괜찮아, 괜찮아. 어,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0: 시설 완전 사용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먹어.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줘요. 옛날서부터.
5: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이야기 EBS 다큐멘터리로 만나보세요. 교육, 인문, 과학, 예술, 역사 등 분야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사회 심층탐구 EBS 다큐프라임. 다시 보는 EBS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세계적 거장들의 시선으로 본 대자연의 경이로움 글로벌 특선 다큐 다큐멘터리 명가 EBS.

0: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1: 우리 다 비주얼로 뽑혔다고.
2: 아, 진짜?
3: 딱 티 나죠?
1: 얼굴 지금 괜찮아요?
2: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너 너무 추워서 실종했나 봐.
1: 아니야, 아니야.
2: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3: 맞아.
2: 어디야, 여기?
4: 우리 정인 누나 어딘지도 모르고 또 재패 왔어.
2: 아니, 아까 오리 꽥꽥 소리 못 들었어?
4: 아, 오리 꽥꽥 소리가 들렸어?
2: 잠깐만, 애들 멈춰봐. 지금 들리지 않냐?
5: 있어.
4: 야, 이 소리였어. 아, 이 소리였네, 누나.
2: 아, 여기 공기 좋고, 뭔가, 오늘 좋은 냄새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5: 아, 여기 2천이잖아.
4: 그래, 2천이야, 누나. 3천 아니고 4천 아니고 2천.
0: 모른다고?
2: 이곳은 2천입니다.
5: 근데 2천에는 우리, 쌀 먹으러 온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5: 쌀이 유명하잖아.
4: 아, 쌀 먹어.
5: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2: 막걸리, 막걸리.
5: 어, 막걸리.
2: 막걸리를 만든다거나.
0: 아침부터 만든다고? 아침부터?
2: 막걸리.
5: 원래 아침부터? 술은 낮술이지.
2: 아, 낮술.
0: 낮술이 아니라 지금 새벽이었나.
4: 어린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딴 장애인들이라.
0: 나는 선수촌.
5: 아, 선수촌.
0: 왜냐면 2000 훈련원 있거든. 우리는 또 운다라가나.
4: 나 지금 근데 지금 안 나온 게 있어. 내 어릴 때 여기서 도자기 엑스포를 했었어. 2000 도자기 엑스포.
0: 그래. 도자기도 유명하다.
2: 그래. 도자기 엄청 유명하잖아.
4: 아. 그래. 근데 왜 이제 얘기해?
6: 오늘 도자기 체험. 아.
0: 도자기.
5: 아, 잠깐만. 도자기는. 아, 그게 원래 연인이랑 해야 되는데.
2: 아, 도자기는 자기랑 해야 돼요.
5: 그래. 약간 좀.
4: 그러면 시키지 말죠. 전 할래요.
2: 아, 그거잖아. 이거 약간. 어? 도자기 너무 좋아.
5: 그러면 나 빨리 해보고 싶어.
7: 버킷리스트를 벌써 세비고에서 이뤄주시나? 이게 손으로 아무래도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촉감이나 이런 거를 좀 제가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힐링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버킷리스트로 항상 있었어요.
8: 어? 아 이거 또 힘들겠는데? 어, 저번부터 나한테 지금 한 손으로 힘든 거를 계속 뭔가 미션처럼 나오네? 해가지고
4: 지점토로 만들고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되게 맨날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애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9: 청각은 보면서 만지는 게 되게 좋아요. 귀를 잘 못 끄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런지 의미로도 어떻게든 더 많이 불러오고 어떻게든 손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렜어요.
5: 와 진짜 다 도자기야.
4: 그러니까 자기자기 하네.
0: 그래.
5: 어? 야, 진짜 오늘 가마 들어가나 봐.
4: 왜, 왜?
5: 여기 전통 장작 가마 써있잖아, 불.
4: 아, 써있네.
2: 전통 가마.
5: 어.
4: 저거, 나 거기서 봤는데, 찜질방.
5: 그치? 아, 추운데 잘 됐다.
2: 와, 가마 있으니까 실감 난다.
5: 그러니까, 나 체험할 생각.
4: 아, 가마는 진짜. 머리 가르마만 태웠었는데.
5: 진짜 머리카락 타면 어떡해.
4: 그러니까. 가보자, 여긴가 봐.
2: 우와.
5: 와 진짜 많다.
2: 그릇
5: 이거 그릇.
8: 어, 근데 나는 와. 이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이게 약간 질감이 좀 다른 것 같거든.
4: 아 그니까.
8: 어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는 어. 약간 나무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4: 그러네.
2: 어 이것도
4: 목공예,
2: 그릇이야?
4: 목공예 같아.
5: 보자.
2: 어머.
4: 보여 누나?
2: 약간 라탄.
5: 어 맞아 라탄이야. 맞아.
2: 내 눈에는?
5: 아니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나 봐.
4: 아 그러네.
2: 아, 당연하죠. 왜냐면 얘들아 이것들은 다 그릇이기 이전에 작품이란다.
4: 어, 만드셨어요?
2: 아니요 작품이야.
5: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4: 어 진짜로.
5: 색깔도 알아?
6: 이것들도
5: 뭐야?
6: 진한 색깔이야.
5: 어 진한? 맞아. 조금 빨개.
4: 와인색이야 누나. 와인빛.
5: 빨개.
4: 진짜 예쁘다.
5: 이거는 진사 도자기라고 하는데.
2: 진사 도자기.
4: 내가 특별히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나가 잘 안 보니까 얘기하면 750만 원이네. 아, 이거죠.
2: 덜.

0: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싼지 좀 궁금하지 않아?
1: 어, 궁금해. 색깔을 물감으로 한 건가? 불빛으로
2: 아니야,
1: 거냐?
2: 색깔은 불로 조절해서 색깔 내는 거 아닐까?
3: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야.
4: 아, 맞죠?
0: 선생님!
3: 선생님!
0: 선생님! 작가님!
5: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가운데

0: 이게 먼저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공예처럼 이렇게 뜰채처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1: 이게 흙을 다 엮어서 하는 거거든요.
2: 아, 흙을 엮어요?
1: 예, 대나무처럼.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2: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너무자를 붙여야 돼요. 이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워요.
0: 아, 진짜요? 예.
3: 이거는 근데 색깔은 어떻게 그냥 색깔 뭐 칠하는 게 있는 거예요?
1: 아니면은? 아, 색깔은 이제 유약이라고 겉에다 바르죠.
3: 아, 네,
1: 유약에 네, 색깔별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렇구나. 저도 좀 유약한 편이거든요, 선생님.
3: 제일 유약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 도자기.
1: 아, 이거요?
3: 네. 네. 색깔이 이게 빨가니까 이것도 그럼 이 똑같은 유약으로 하는 건가요?
1: 기본 유약에 구리가 들어가요. 구리.
3: 구리?
1: 아~ 동. 아~ 동.
0: 구리를.
1: 예.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장작감에서만 나옵니다.
3: 오. 어, 요즘은 장작감 하나만.
1: 전기감하나 가스감만 어때거든요 요즘은.
2: 전통감마가 네. 없어요, 맞아요.
1: 그렇죠, 귀하죠. 옛날엔 네. 다 전통감마로 했지만은 대신 전통 장작감마는 부를 때 불길이 있어요. 그 불길이 이와 같은 색깔도 뭐야? 내고 이와 같은 패턴도 언니, 만들어내는 거.
0: 아, 그런 거구나.
3: 그러면 이거는 내가 조절한다고 조절할 수 없는 거네요.
1: 그렇죠. 요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불이 가해지면 여기는 온도가 셀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다 휘발되고 뒤쪽은 온도가 약하니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3: 아, 반반씩.
1: 그래서 요 정도가 한 가마를 떼면 한 20% 정도? 요 정도 상태가 나오고 여기 있는 것은 한 가마 뗐을 때 한 점 나올까 말까 한 것들.
0: 그런 거.
2: 와, 그래서 저렇게 비싸군요.
1: 예.
4: 진짜 우연히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그게 너무 좀 놀라웠어요.
0: 아무래도 저희 같이 소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가격표가 먼저 좀 들어오는데 에? 거기서 오는 또 이게 뭐랄까요? 신뢰. 거기서 주는 어떤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그만큼 어렵게 만드신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전해지면서 가치가 더 전해졌습니다. 가격표에서요.
1: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자기라는 것이 독이 자기를 합해서 도자기라고 그러거든요. 아~ 합성어예요.
0: 그렇구나.
2: 독이 자기 차이가 뭐예요?
1: 온도로서 구분하는데 네. 우리 화장실 가면 뭐 세면기, 네, 뭐 아, 좌변기, 네, 소변기 그게 다 위생 독이에요.
2: 독이.
1: 독이. 그게 이제 1100도에서 1200도 정도, 정도로 떼준 거고 1200도에서 1300도로 떼준 걸 자기라고 그래요.
2: 자기.
1: 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오.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2: 아, 1000년 전.
1: 유럽도 자기 만든 지 한 30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돼요. 아. 물론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도자 기술을 이렇게 배워왔지만 12세기 고려 청자는 중국을 앞질렀죠. 아.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때 이제 만들지 못해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제 아, 우리 도공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임진왜란이 도자기 역사로 본다면은 도자기 전쟁이에요.
0: 맞아.
2: 아, 네.
1: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도자기는 굉장히 그 자랑할 만한
2: 자부심이네요, 진짜.
1: 여러분들 이제 도자기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초벌구이를 해주고
0: 네.
1: 그다음에 유약을 입혀가지고 재벌구이를 해줘요.
0: 아, 이게 돼지갈비랑 좀 비슷하네요.
3: 아니지, 오빠. 치킨이랑 비슷하네.
0: 아니, 죄송합니다.
1: 아, 그러네. 돼지갈비랑 비슷하네.
3: 나 양념을 봐.
5: 형, 여기 예술이요.
0: 아, 나는.
5: 어, 경연이.
0: 돼지갈비도 예술입니다. 아, 네. 돼지갈비도 예술이에요. 네.
1: 도자기는 뭐로 만들어요?
2: 흙으로.
1: 흙으로 만들죠. 아. 겉에 바르는 유약도 광물질 흙이에요, 흙.
2: 아, 흙이에요.
1: 돌가루 생각하시면
2: 돼요. 아, 돌가루에서.
3: 아, 반짝거리잖아.
1: 그래서 12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흙을 익혀주고 겉에 바른 유약, 돌가루를 녹여서 같이 한몸이 되게 만듭니다.
0: 흙에 흙을 바른다.
1: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금을 하거나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벗겨져요. 근데 도자기는 유약을 절대 벗길 수가 없어요.
2: 흙이 한몸이라서.
1: 한몸이니까.
2: 몰랐으니까.
0: 그런 거구나.
5: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1: 그래서 이 도자기라는 것은 몇백 년이 지나도 변치가 않는 게 도자기예요. 깨지지만 않으면 오래 대를 물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그 깨져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는. 반드시 깨져야 돼. 깨지는 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0: 그렇구나.
4: 계속 발전을 위해서
1: 계속 발전이
3: 되는 도자기는 깨져야 한다.
4: 오, 멋있다.
3: 그러니까 멋있다, 뭔가 말이.
4: 우리 약간 우리도 깨져야 성장을 하잖아.
3: 그렇지. 우리 충분히 근데 많이 깨졌다.
5: 근데 그만 깨지면은 막 깨지고 싶어.
0: 저희 다 깨졌어요. 저희는.
3: 저는 저희 더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0: 저희는.
5: 그러면 저희 하나씩 줄 생각 없나요? 저 오랫동안 보관할게요.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0: 네, 안 늦었는데
1: 괜찮아요. 아니, 저기 마시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거고. 네. 이제 2층 올라가서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시면 돼요.
0: 저 만들 수가 있어요?
5: 어, 진짜요?
0: 아, 진짜?
5: 만든다고?
0: 어, 만들죠.
1: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3: 만들 수 있을까요?
1: 가능해요.
2: 가능해요? 아,
0: 진짜요?
2: 안 보여도 될까요? 촉감만.
1: 네, 네.
0: 이게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뭔가 설레서 저는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오늘 가야겠어요.
4: 오, 그러겠네.
3: 아니면은 잘 만든 작품 하나만 골라주세요.
4: 골라주세요. 제일
5: 그럼,
4: 1등.
5: 그럼 제일 잘하는 사람 저거 주세요.
3: 아니야, 제일 자꾸 달래. 제 입 꼬매.
0: 저희 어떻게 다 데리고 나갈까요? 아, 죄송합니다.
5: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좀 탐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게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2: 탐났어요?
5: 네. 제일 비싼 것 좀 다 보였어. 딱 보자마자.
6: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자, 이거 이쪽으로 와. 저기 한 입을 갖고 자는 사람이.
5: 미니시네요.
6: 그러면은 이거 네. 앞치마가 시계에 반지 있으면 풀러야 돼요.
0: 네. 시계 반지.
6: 네. 짠.
0: 오! 얘 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발로?
6: 발로!
1: 내렸다, 아. 올렸다 하면서.
0: 와!
6: 우와!
1: 이게 흙이 올라갔잖아요? 네. 내려가면서 흙이 섞어지는 거예요.
0: 아!
3: 아니, 근데 잡혀. 이게 선생님이 하실 때는 쉬워 보이거든. 네.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하면은 막 난리가 날 거야.
0: 1분이면 만드시겠는데?
5: 누나 얼굴 다칠걸?
0: 그러면 보여, 누나? 그걸... 그렇게 몇 번이나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거예요?
1: 한 네다섯 번 해줘야 이렇게 풀려요.
3: 여섯 번. 저는 이거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 그게 한 손으로.
3: 이거 양손일 때도 안 해봤던 건데 한 손일 때 한다고? 이거 못 하겠는데? 라는 게 진짜 한 89, 90%였고 진짜 9%, 10% 정도는 아 그래도 만드는 건데 할 수 있지 않을까?
1: 이걸 내가 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
0: 일단 세웠다 내렸다를 지금 한 너댓 번 하셨어요.
1: 여기 중심이 딱 잡혀야 돼 이렇게.
0: 오, 네.
4: 안 넘어지게.
1: 예, 그러면 이제 발공기를 하나 만들게요.
0: 네.
1: 그럼 이걸 공처럼 이렇게 가볍게 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정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돼.
0: 네. 와.
5: 아, 한쪽에다가 아예 기울어가지고.
1: 파스타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파스타볼이.
2: 파스타볼.
5: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거 진짜 예술.
2: 할 수 있겠어요?
4: 당연하죠. 일단 해보고 싶긴 해요.
0: 저희 근자감이 세미고의 정신입니다.
1: 근데 해보시는 게.
4: 와, 진짜 너무 좋다. 오늘 내가 과연 이걸 내가 빚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작품 만들어 간다? 약간 예술 체험한다라는 느낌이 확 있었죠.
0: 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불안감이 이제 세미고에서 없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있네요. 일단 안 해본 일은 일단 먼저 불안감부터 드네. 네, 약간 그랬죠.
6: 이걸 이거 발라주시고. 이걸 이거 발라주시고. 한번
0: 이상해. 뭔가 기분 좋은가? 아이고요.
6: 그런데 물이 너무 없지.
0: 아, 물이 너무 없어요?
6: 그럼 뻑뻑하잖아요.
0: 아, 네네네.
6: 물을 그때마다 발라주던
0: 거. 아,
6: 아까 이걸 바르라고
0: 했지. 아, 네네네.
1: 지금 요거 보여요?
4: 안 보여요. 아 근데 그 살짝 넓, 네, 형태 입구가 만들어졌네요.
1: 요거 갖고 이제 붓그릇을 한번 해보세요. 한 장으로.
6: 네.
4: 할 수 있겠어요?
6: 몰라.
1: 천천히만 하시면 돼.
6: 네.
3: 오 뭔가 올라왔어. 오 미쳤어. 오 씨 무서워. 이게 한 손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구나.
1: 만져봐요 일단.

0: 느낌 좋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중심이 잡힌 거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살살 촉감만 느끼세요. 정 가운데로 뚫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1: 우와, 너무 신기해.
0: 네, 됐어요.
1: 아, 옆으로 높였어요.
0: 손 살짝 뛰세요. 뭐 같아요, 지금 만든 게?
1: 컵이요. 두꺼워요.
0: 두껍죠?
1: 네, 네.
0: 그걸 만들어보세요. 혼자
1: 아, 그러면? 네,
0: 느낌으로 하실 수 있어요.
1: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대박.
1: 어떡하지? 좀 약간 울퉁불퉁한 그릇이 될 것 같아요.
3: 거기 잡지 말고 여기.
4: 여기 잡죠, 이미?
3: 네, 조이지 말고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좁혀지게.
4: 네. 근데 같이 하면 느낌이 이상한데.
3: 왜요?
4: 좀 같이 막 때니까 조금. 아, 역시 연애하기 딱 좋다.
3: 그래서 우리 네. 공방에 커플들이 많이 와요.
5: 그거 올만한 것 같아요.
3: 그래갖고 이런 거 시켜봐.
5: 아, 진짜요?
3: 해보라고. 그럴 때 여자친구 손 만져보지, 언제 만져봐.
5: 여자친구 손도 못 만져요? 그냥 아무 때나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이제 처음 데이트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잖아요.
5: 쌤, 제 생각에 서로 첫 데이트로 2천까지 왔으면 끝났습니다. 아, 제 생각에.
3: 그래?
5: 네. 우와. 찍고 있냐고. 찍고 있냐고.
3: 어우, 잘하신다.
5: 네, 지금 녹화 됐죠? 잘한다. 어. 네네. 잘한다, 녹음 됐죠? 아, 네네네.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헤비고 문화체험 오늘이 제일 재밌다.
6: 이 손끝 감각이 제가 세배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못한 적이 있었나? 오늘 진짜 혼자 자리도 구석이어서 스스로의 예술원에 취해서 뭔가 진짜 잠깐이지만 세상과 제가 단절된 느낌을 진짜 받았어요, 그 빚을 때.
5: 아니, 이거 처음 해봤는데 무장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4: 근데 재밌다.
5: 그니까.
4: 너무 재밌는데?
5: 와, 나 이제 누가 취미 뭐냐고 물어보면 도예라고 해야지.

0: 네,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크기 어때요?
1: 크기 아 딱 제 한 끼입니다.
0: 한 끼예요?
1: 네, 딱 저의 한 끼예요.
0: 이렇게 봐서 수평 알죠?
1: 네.
0: 들지 말고 그대로 당겨.
1: 당길게요?
0: 네, 당겨. 괜찮아요.
1: 제발, 제발.
0: 들지 말고 좀 내려서.
1: 내려서 한 번에 예쁘게 깔끔하게 자르자.
0: 어, 됐어.
1: 오케이, 퍼펙트.
0: 얘 놓고 여기다.
1: 안 돼, 마지막에.
0: 괜찮아, 찌그러져.
1: 마지막에 찌그러졌어.
0: 잘했어.
1: 여러분, 저는 두 개째 지금 만들고 있어요.
2: 이거 어떡하죠?
1: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 혼자 왔어요?
2: 넓게.
0: 저 접시에서 접시.
3: 그렇게 집어주면 돼요.
2: 이렇게.
3: 네, 이렇게.
2: 이렇게.
3: 너무 조이면 안 돼요. 거기 살살, 살살.
2: 오케이.
3: 아, 됐어. 아, 됐어. 아.
2: 무서웠어요.
0: 와우.
3: 네, 이렇게.
2: 와.
3: 커.
2: 저기 봐봐. 잠깐 멈춰봐.
1: 아니, 나 안 봐줄
2: 거야.
1: 아니, 나 안 봐줄 거야. 아까 내가 진작 만들었을 때 아무도 안 봤는데. 아니, 나 아무도 안 볼 거야.
2: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 한 손으로 만든 거야.
4: 밥그릇 같은 좀 넓은 접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한 손이니까 원을 잡으려면 자꾸 요거만한 거밖에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상 넓히질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술잔이 잘 나오긴 했지만 내가 원했던 사이즈는 아니었다.
5: 전 근데 제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촉감으로 만들었어요.
0: 그럼 지금 촉감으로 하시는 거야?
6: 근데 누나 생각보다 다 잘하는데?
5: 여러분 저 만들었어요!
3: 잘했어.
5: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특히 바닥 같은 경우는 엄지로 누르면 바로 펴지거든요. 이 세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 얇게 하는 것도 촉감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야 되잖아. 이것도 신기했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거기에 진짜 밥 먹을 거예요. 밥 먹고 물 따라 마실 거예요.
0: 손을 놓으세요. 응. 접시 됐잖아. 손 놔요. 됐어.
6: 아, 그러네요.
0: 네. 응. 응, 여기 여기다 놓으면 돼. 됐어, 잘했어요.
7: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하게 모양도 비율도 딱 맞게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1: 선생님 두 분, 저희 오늘 작품들이 어땠는지 한번 평가 좀. 누가 좀 괜찮은가요?
5: 아, 1등. 1등. 오늘의 1등.
0: 각자 지금 다 잘했어.
1: 아.
0: 저쪽. 한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손으로 잘했다는 거는 칭찬할 만해요.
1: 저희 뭐 하나 다 있습니다, 선생님. 저 업무라서 안하죠.
8: 시아래, 시.
0: 그다음에 이 친구는 눈이 나빠요. 근데 이 감각으로 해냈어.
5: 오, 그래. 원초적 감각으로.
0: 여기 이 친구는 몸이 조금 많이 불편해요. 이게 맞아요. 사실 손이 맞닿지가 않아.
1: 맞아요.
0: 또 불구하고 모양은 젤라.
1: 완샷 뭐예요? 이거 오케이.
7: 근데 아, 이거 아, 제가, 아, 이거 제 건데요?
0: 아, 이거
7: 제 거예요.
0: 우리 욕심이 좀 과했긴 했지만, 아, 나름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큰 걸 했어요.
7: 네.
0: 아주 나쁘진 않아.
9: 그래도 1등 한번 뽑아야 된다.
0: 아, 1등.
9: 네.
0: 나는 못 뽑아.
9: 어.
3: 아, 제가 여기 중에서 1등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마다의 그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거를 불구하고 극복해서 만들어주신 우리 나윤 씨.
1: 지그지그지그지그.
8: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3: 왜냐면.
5: 인정이야, 진짜. 인정이야.
3: 한 손으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저렇게 잔 두 개도 굉장히 얄팍하게 잘 만든 것은 이 정도는 한 내년 정도 계속 연습만 하신다면 인사동에서 개인전까지도 보실 정도로.
1: 아, 대박.
3: 자, 우리 나윤 씨한테 박수 한 번 더.
1: 반갑습니다.
2: 아, 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5: 일단은.
4: 팔이 없어서 약간 후한 점수를 주셨나? 라고 보기에는 오빠도 외근을 잘 못 쓰고 정혜선 씨 있지만 안 보여. 있지만 안 보이고 그래서 아 나를 어, 진짜 1등 주신 게 맞나 보다. 그냥 그러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1등.
8: 오, 오, 오.
3: 자, 이걸 여기다 이제 꽂아놓고, 오. 아, 한 일주일에서 열을 서서히 건조를 완전 식히죠. 그럼 색깔이 하얗게 바뀌어요.
0: 오. 와, 열흘이 나와요. 네.
3: 이제 초벌구를 해주고. 네. 그것 이제 가만히 꺼내가지고 이약을 입히고, 이게 다 유약통이에요. 예, 이약을 입혀가지고 재벌구를 해주면 되는데, 과정이 쭉 가게 되면 한 20일 정도면 나와요.
1: 와,
0: 근데 오래 걸리는 건지.
1: 아, 이게 진짜 오래 걸리는 노력과 정성의 산물이요.
3: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작이기 때문에 구태여 꼭 장작가마에 떼야지 어떤 그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냥 가스나 전기가마에 굽는 게 더 나아요.
1: 저는 관상 안 하고 다 퍼먹을 거예요. 오늘 만든 걸로. 네. 하니까 균일한 게 좋다.
3: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장작가마 칸으로 다시 옮겨서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1: 다시 보고 있었어요. 볼까요? 다시요.
3: 와, 이제 이제 전통 장작가마.
1: 찜질방이에요?
2: 우와, 찜질방이야, 찜질방.
3: 아니, 찜질방이 아니고.
2: 찜질방이야.
3: 초벌한 데다가 이약을 입히잖아요.
2: 네.
3: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하얀 내화판 보이죠?
2: 네.
3: 여기다가 재임을 하는 거예요.
1: 아, 쌓는다.
2: 네.
3: 이렇게 도자기를 잘 놓는 것이 재임이라고 그래요.
2: 재임.
3: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벽돌로 문을 다 막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봉통 뿔부터 떼요. 여기 불을 떼면서 요 가마가 12도 경사거든요. 근데 얘 전체가 구뚝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1: 열기가 나가네.
3: 예, 열기가 이제 쭉 통과해서 구뚝으로 빠져나가죠. 소나무 장작으로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판 내에 있는 도자기를 익혀주고 이약을 녹여주는 거예요.
1: 아.
3: 근데 이것은, 불량률도 많고.
1: 그렇구나.
3: 또 잘 나온다는 보장 없고.
1: 오.
3: 근데 거기서 일부분은 아주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기대 이상으로. 그때 이제 피로가 싹 풀리죠.
1: 아.
3: 예, 그 어떤 희열감, 아. 그 만족감.
1: 전기불이랑 가스불은 나올 수 없는 모양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3: 그렇죠.
1: 이거를 이렇게 심어놨다.
3: 요변이라고 그래요, 요변.
1: 그걸 기대하고.
3: 그렇죠.
0: 이게 봄, 가을에 주로 떼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서 구경하러 많이 올 것 같은데.
3: 많이 오죠.
1: 아,
3: 이건
1: 진짜요?
3: 이제 불 떼고, 불 뗀 날이라든지 특히 꺼내는 날, 요출이라고 그래요. 그때
1: 요출.
3: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2: 네, 완전 재밌었어요.
3: 여러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밝은 표정, 또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열정과 그 이렇게 의욕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좀 배워가는 거예요.
1: 아유, 별 말씀을요, 스승님. 아,
2: 스승님.
1: 박수. 감사합니다.
2: 너무 너무 많이 배웠어요.
1: 네.
3: 아, 정말.
2: 오늘 세비고
1: 화이팅. 가자.
9: 택배를 받았습니다. 도자기 완성했거든요. 너무 제가 만들었죠. 얘 선이 딱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다.
10: 도자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보이세요? 내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아. 1열을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좋은데? 재밌었습니다. 도자기 최고. 또 하러 갈게요.
2: 너무 예쁘다. 제가 한번 막걸리를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색깔 보이시나요? 아니, 사실 이거 막걸리 아니고 카페 라떼입니다. 어머, 그립감도 딱이잖아?
11: 짜잔! 저는 여기에 2,000 쌀밥을 했거든요. 2,000 쌀을 지금 봐. 기분 탓인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만든 글을 깨뜨리지 않고 집안의 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아이고, 아이고.
13: 아이고, 이.
12: 엄청해? 궁금해. 이 나라 재래사가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어놓고. 따르시네. 욕 본다, 욕 봐. 안 사. 안 사.
13: 아, 왜요?
1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0: 건강하지 못해서 불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10만원에 그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1: 한번 해볼게. 하지만 아빠 그림 잘 못 그려. 이거 봐, 맞지?
0: 저는 그림 잘 그려요?
1: 블루인 엄청 잘 그리지. 근데 왜 등에 샌드위치가 붙어있는 거야?
0: 이건 요정 날개예요. 예쁘지 않아요?
1: 어, 그래. 정말 예쁜데? 아, 네가 날아다니면 아빠는 말이 필요해. 얘는 더그야.
0: 더그는 당나귀처럼 보이네요.
1: 말은 그리기가 어려워.
2: 엄마 같이 해도 돼?
0: 와! 엄마 말은 아름다워요.
2: 고마워.
1: 뭐 그냥 그런데.
2: 어머, 저건 사랑스러운 당나귀네.
0: 사실은 아빠가 그리려고.
1: 아, 맞아. 이건 당나귀야.
0: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2: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
0: 잘 그리세요.
2: 그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항상.
1: 오토바이야? 난 옛날 옛적 이야기 그리는 줄 알았는데.
0: 링거, 우리 같이 드래곤 찾으러 가볼래?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드래곤. 옛날 옛적에 친구들이 드래곤을 찾으러 떠났어요.
1: 아, 이런 털이 너무 많아서 간지럽구만.
0: 근데 갑자기.
1: 우와, 저기 전설 속의 친구가 나타났잖아.
0: 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1: 이름이... 험티 덤티?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에요.
2: 벌써 나와?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 아니에요. 험티 덤티예요.
2: 정말 그런 거야, 블루이?
0: 네, 드래곤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1: 아, 잘 됐네. 험티 덤티는 착한 친구야.
0: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 이거 다 노른자야.
0: 빙고가 쪽파를 상상을 해봐. 레드슝! 아이코. 만세!
1: 계란 요리 먹고 싶은 사람.
0: 저예요. 그렇게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1: 아마도 좀 씻어야 할 것 같은데.
0: 그리고 숲에 도착했어요. 숲을 그릴 수 있어요, 엄마?
2: 알았어. 숲속에 드래곤이 살고 있어도 될까?
0: 아니요, 아직이요.
2: 와, 이 드래곤은 찾기가 어려워. 지혜롭고 나이 많은 말하는 나무에게 물어볼까?
0: 네. 드래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말하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 왔어요. 마법의 나무는 어딨어요, 엄마?
2: 이 나뭇잎 전부 그리느라 손이 너무 아파. 좀 그려줄 수 있어?
0: 아니요. 그리고 싶지 않아요.
1: 내가 그릴게. 그래. 무슨 일이 있니?
0: 빙고, 나무 그려줄 수 있어? 알았어.
2: 잠깐, 안 돼!
3: 친구들, 과일 먹어!
2: 말하는 나무야, 우리는 지금 드래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3: 드래곤은 화장실에 있어.
1: 잠깐, 나무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 여기 내 친구한테 인사해봐.
2: 안녕. 오늘 밤은 여기서 캠핑하는 게 어때?
4: 나는 달.
2: 토끼도 그려볼까, 블루이?
1: 꼬꼬달기잖아.
0: 미안해요. 드래곤이 더 이상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 블루이, 아빠에게 기억의 마법을 걸어줄 수 있겠니?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0: 좋아요.
1: 무슨 일이야?

0: 뭐지? 이게 나야? 내가 6살이야. 학교에서 자동차를 그리고 있어.
1: 자동차가 엄청 많아요.
0: 자동차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1: 저건 누구예요?
0: 에이, 버키 던스턴. 우리 반 친구였어. 지금은 아마 부동산 중개사일 거야.
1: 그건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아.
0: 그 말을 듣고 나서 자동차를 그리지 않았어.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포기했지.
1: 아, 슬프네요.
2: 엄마도 해줘.
1: 후!
2: 여기 나왔네? 7살인데 말을 그리고 있어. 난 말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런데 예쁘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1: 왜 사진처럼 그릴 수 없지? 누구예요?
2: 우리 엄마야. 너희들 외할머니.
1: 와! 할머니 아름다워요. 사진처럼 잘 그리지 못했어요.
3: 그래, 맞아. 사실이야.
1: 뭐라고요?
3: 하지만 7살이 그린 것 치곤 멋진데?
1: 정말요?
3: 어, 계속 연습해. 나아질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진리.
2: 엄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하니까.
1: 할머니 좋은 엄마네요.
2: 그러셨지.
1: 영웅들은 계속해서 갔어요.
0: 아, 이건 왜 또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1: 우리 이제 드래곤한테 가까이 온 거야, 언니? 빙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 빙고, 저기 나무 뒤를 확인해봐. 야!
4: 오, 드래곤 동굴이다! 동굴이야!
5: 우와, 말도 안 돼!
2: 드래곤을 찾을 수가 없어.
1: 보고 있어요. 에이, 빙고, 커피로 없다.
2: 어떡해.
0: 저건 멋진 드래곤이잖아.
1: 정말 멋져.
6: 그냥 그래요.
2: 아니야, 7살이 그린 것 치고 멋진데.
0: 오, 분홍 날개도 있잖아.
5: 아, 내 털에 불을 붙여버렸어.
2: 공격해. 슝, 슝, 슝, 슝,
1: 슝, 슝,
0: 슝, 슝. 시원하고 좋네.
4: 잘했어.
0: 잠깐만, 이게 뭐지?
4: 자동차 멋져요, 아빠!
0: 고마워, 박치기 자동차다!

0: 용감한 소녀 놀이하자인디.
1: 알았어,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
0: 내가 배제할게. 꿀꿀, 용감한 소녀 놀이에 돼지는 없어.
2: 놀이 규칙은 원한다면 바꿀 수 있어, 코코.
3: 인디, 나랑 같이 놀면 안 돼?
0: 인디는 나랑 용감한 소녀 놀이 하기로 했는데.
3: 너도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4: 우리 다른 놀이 하면 안 될까? 용감한 소녀 놀이 조금 실증나거든.
3: 어떤 놀이?
4: 변기통 놀이 하는 건 어때? 슬레에게 잡히면 변기통 연기를 해야 돼. 누가 변기를 내려주면 도망갈 수 있어. 눌러. 재밌지 않을까?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용감한 소녀 놀이.
1: 꿀꿀.
4: 저기 꿀꿀이 잡아라.
3: 잡고 꿀꿀. 있어. 꿀꿀. 아, 도망가 버렸네.
4: 근데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1: 그래도 괜찮아. 대신 춤추면 되니까.
5: 용감한 엄마 음식을 가져왔어요.
0: 잘했어. 춤추면서 같이 축하해 볼까? 잘 자요, 용감한 딸들.
5: 잘 자요, 용감한 엄마.
0: 좋은 아침, 용감한 딸들. 아침 먹고 싶은 사람 누구야?
3: 모두요. 같이 먹자, 용감한 언니야.
4: 난 용감한 소녀 놀이가 좋아, 인디. 근데 있잖아, 매일 똑같은 것 같아.
1: 꿀꿀.
4: 꿀꿀이! 꿀꿀.
3: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해.
4: 꿀꿀. 오, 저기 봐. 안녕, 블루이. 뭐하고 놀고 있어?
6: 농부놀이.
4: 농부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6: 정말 간단해. 씨를 뿌리면 먹는 것으로 자라나. 하!

0: 이것들은 감자야.
1: 우와!
0: 러스트랑 내가 여기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
1: 우와, 먹을 게 가득하네.
0: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농장도 같이 관리하면 되고.
1: 알았어. 잠깐만, 그럼 코코는 어떡해?
0: 같이 놀면 돼.
1: 좋아, 여기로 데려올게. 코코, 나랑 같이 저기로 가자. 모두 같이 하는 새로운 놀이가 있어. 농장 놀이라고 해.
2: 근데 지금 용감한 소녀 놀이 하잖아.
1: 하지만 클로이가 이미 놀고 있어.
2: 클로이는 하고 싶은 대로 놀아도 돼. 하지만 너 나랑 같이 용감한 소녀 놀이 하자고 했잖아.
1: 맞아. 그랬어.
2: 그럼 지금 나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
1: 알았어.
3: 으룽! 으룽! 여기 봐, 인디. 나 트랙터 생겼어. 여기 와서 운전하는 거 도와줘.
1: 난 못해. 코코가 용감한 소녀 놀이 같이 해야 한댔어.
3: 알았어.
1: 근데 나도 농장 놀이 하고 싶어.
3: 용감한 소녀의 농장 놀이를 같이 하면 어때?
1: 좋아. 코코! 내가 클로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용감한 소녀랑 농장 놀이를 같이 하지.
2: 아니, 둘은 다른 놀이잖아. 저기 있는 농부들이랑 안 놀 거라고 약속해. 위험한 친구들 같아.
1: 용감한 엄마, 약속할게.
2: 근데 어떤 음식을 구해왔어?
1: 깜빡해버렸어. 꿀꿀이는 어디로 간 거야?
3: 와, 저기 인디, 여기 좀 봐. 허수아비가 있어. 와서 봐.
1: 인디?
2: 용감한 딸, 먹을 음식을 구해왔어?
1: 아니, 왜냐면 꿀꿀이가 허수아비 됐어.
2: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떡해. 춤을 더 이상 출 수가 없다고.
1: 농부들한테 음식을 달라고 하면 돼.
2: 말했잖아, 용감한 소녀랑 농장 놀이는 달라.
1: 근데 선생님이 놀이는 원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했어.
2: 선생님이 틀렸어.
1: 근데 선생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
2: 이번에는 틀렸어. 잠잘 시간이야,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해서 미안해. 난 그냥 배가 고팠어. 인디? 인디? 저리가 까마귀야!
3: 코코가 정말 슬픈가 봐.
1: 코코가 우리랑 같이 놀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4: 코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니?
2: 선생님, 인디가 클로이 말고 저랑 같이 놀게 해주시면 안 돼요?
4: 인디는 인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2: 전 용감한 소녀 놀이 하고 싶어요.
4: 용감한 소녀 놀이가 좋은 이유는 뭘까?
2: 빗자루랑 인디가 음식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인디랑 춤추는 게 좋아요. 전 인디랑 노는 게 좋아요.
4: 좋아, 그럼 허수아비를 놀래켜주는 거 할 수 있겠어?
1: 저거 뭐야?
2: 숲속에 핑크 마녀인 것 같아.
1: 아니, 코코는 핑크 마녀가 아니야.
2: 맞아, 마녀야. 빗자루를 들고 있잖아.
1: 아니,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거... 잠깐. 안 돼. 여기 옥수수가 말라버렸잖아. 전부 다 그래.
3: 이건 분명히 핑크 마녀의 짓일 거야.
2: 핑크 마녀가 우리 옥수수에 저주를 내렸어.
5: 난 마녀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 자전거 새로 샀단 말이야.
3: 이제 어떻게 해야지?
1: 내가 매일 음식을 갖고 가서 마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돼.
3: 안 그러면 마녀가 농장에 저주를 내릴 거야. 안 돼, 인디. 그건 너무 위험해.
1: 걱정하지 마. 나 원래 용감한 소녀였어. 용감한 엄마 돌아왔어요.
2: 용감한 딸.
1: 음식을 가져왔어요.
2: 와, 대단하네. 여기 뭐 좀 봐.
1: 윈턴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네가 숲속의 핑크 마녀라고 생각하나 봐.
2: 아마 마녀가 맞을지도. 놀이는 바뀔 수 있어.
1: 내일 음식을 더 가져올게.
2: 용감한 딸. 고마워.
1: 나랑 같이 춤출래?
2: 좋아.
6: 안녕, 블루이. 학교 재밌었어?
7: 네.
6: 아주 잘했어. 아이고, 내 무릎.
7: 우리 집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6: 아니, 약국 가서 뭐 좀 사야 해.
7: 약국이에요?
8: 약국 가면 소시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7: 아니, 그건 빵집이지.
8: 정말이야? 나는 빵집에서 과일이랑 당근 파는 줄 알았어.

0: 빙고가 맞아. 약국에 어떤 소시지 사러 가는 거예요, 아빠?
1: 뭐라고? 좋아. 빵집에서 뭘 판다고 했더라?
0: 빵이요.
1: 그리고 약국에서는 뭘 팔까?
0: 약이요.
1: 그렇지.
2: 우리가 약이 왜 필요해요? 누가 아파요?
0: 벌레한테 물린 거예요?
1: 아니,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0: 꿈토리 초콜릿 먹고 싶어요.
1: 아무도 아프지 않아. 아빠는 비타민 좀 사러 가야겠어.
2: 아빠, 방금 거짓말 하셨어요.
0: 진짜?
2: 아무도 안 아프다는 거 사실이 아니에요. 코코가 아파요.
0: 아빠 거짓말쟁이.
1: 가영 코코.
2: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야 했어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0: 아마 벌레에게 물렸나 봐.
1: 아니겠지. 벌레 물린 건 괜찮아.
2: 비타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빠?
1: 아빠가 요즘 힘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든 것 같아서 비타민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
2: 우리 때문에 나이 든 느낌이 드시는 거죠?
1: 조금 그래.
2: 죄송해요.
1: 아니, 괜찮아. 우리 딸이 아빠를 젊게 느끼게도 해줘.
0: 잘 이해가 안 돼요.
2: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나이 들고 또 젊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1: 잘 모르겠네. 알게 되면 알려줘. 다 왔어요. 아, 뭐야?
0: TV 가게다!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TV 가게. 아빠 봐요! TV에 나왔어요!
1: 좋은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얘들아. 아빠 보이는 데 있어야 돼.
0: 저기 봐, 아빠다!
2: 아빠가 TV에 나왔어!
0: 안녕, 아빠!
2: 저기 봐, 코코야!
0: 안녕, 코코!
2: 여기 좀 봐! 어디로 간 거야?
0: 블루이 언니, 저기 테리아들이야.
2: 테리아, 안녕.
3: 엄마, 제발 집에 가면 안 돼요.
4: 여기 할머니 집 냄새 나요.
5: 이건 좀 과하고. 빨간색 끝내주네.
3: 저기 블루이다.
2: 우리를 봐.

0: 있잖아.
1: 코코를 찾아서 괜찮은지 물어봐야겠어.
0: 어디 있는 거야?
1: 잘 몰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0: 빙고가 가서 찾아볼게.
1: 응! TV를 보면서 길을 알려줄게.
0: 좋아.
1: 가서 아빠한테 괜찮은지 여쭤봐. 그래, 좋아. 저기로 계속 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 응, 거기야. 계속 가. 코코를 찾아. 어, 민터를 찾았어. 아, 좋은 생각이야, 빙고. 민터니 코코 찾는 거 도와줄 거야. 그래, 계속 가.
0: 조심해.

0: 어디 있는 거야, 코코? 그래, 거기도 찾아봐, 빙고. 코코다! 드디어 찾았어! 아, 빙고! 바로 옆에 있잖아! 돌아가봐! 뒤로 돌아가라고! 저쪽이야!
1: 갈 시간이다, 얘들아.
0: 자,
1: 이제 가야 해.

0: 비타민은 찾으셨어요, 아빠?
1: 어, 그래, 샀어.
0: 그럼 이제 힘이 나시는 거예요?
1: 그럼 좋겠네.
0: 빙고도 힘이 필요할까요?
1: 아니, 우리 딸은 괜찮아요.
0: 휴.
1: 코코는 괜찮대?
2: 아, 네, 괜찮대요. 벌레에게 물린 것 같아요.
1: 뭐라고?
3: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4: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3: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5: 블루이가 최고야.
6: 빙고가 최고야.
3: 멋진 곳이죠.
4: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3: 아,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미터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4: 아, 재밌네요.
3: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4: 지금 뭘 만드는 거죠?
3: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7: 안녕하세요.
3: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8: 어떡해.
3: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9: 좋아. 블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3: 주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10: 또 지워야 돼.
3: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4: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3: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4: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3: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11: 집사, 지금 찰리의 꿈의 집으로 가고 싶어.
3: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12: 비행모드로 변환합니다.
3: 잘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0: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5: 파견! 띠용띠용 퍼지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 좋아.
1: 잘 잤다.
2: 이게 뭐야?
0: 뭐긴, 나의 발명 테크놀로지가 초집약된 환상의 오토하우스지.
2: 우와, 다타 제법인데.
0: 아직 놀라긴 일러, 비서로봇.
3: 마지막 식사 후 7시간 48분 경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0: 아침은 타타 정식으로.
3: 네, 준비하겠습니다.
4: 이제 이것만 완성되면. 저건 또 뭐야?
2: 이렇게 맛있는 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니. 아따, 넌 천재야, 천재. 나 비행기 해줘, 비행기.
3: 비이이이이.
2: 이렇게 맛있는 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니. 아따, 넌 천재야, 천재. 나 비행기 해줘, 비행기. 또.
0: 캡틴, 이거 음식 냄새 맞죠?
3: 침입자 발견.
0: 아주 잘했어, 비서로봇.
2: 진짜 똑똑해.
4: 어허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 털복숭이들을 해치울 수 있겠어?
0: 아, 거기 거기.
2: 달콤해. 화장실.
0: 나도
4: 탄스럽게 살이 올랐군. 시작해볼까?
5: 동기화 진행 중. 동기화 완료.
4: 이제 비서로봇을 내 비서가 되는 거다.
0: 그래, 바로 이거지.
2: 좋다.
0: 위험해!
2: 다 붙어있는 거지?
3: 목욕할 시간입니다.
0: 목욕!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장화씨는 고양이를 찾아라.
2: 장화씨는 고양이 정말 똑똑하다.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줬잖아.
3: 맞아. 똑똑하고 귀엽고. 나도 장화씨는 고양이 있으면 좋겠다. 난 그냥 고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4: 나도.
3: 귀여워.
5: 당구야.
3: 귀엽다.
5: 당구, 당구야.
6: 넌 몇 마리 키울 거야?
5: 선생님 좀 도와줄래?
3: 두 마리.
5: 아, 어? 정말?
7: 선생님, 다리는? 왜 그래요?
3: 나는
7: 눈에 뭐 들어갔어요?
5: 그러게.
3: 우리들 사실 친구
5: 사건이라고.
7: 그러네. 사건.
8: 아니야, 아니야. 사건이요? 네.
6: 다음 이야기도 볼까?
3: 응, 빨리 넘겨봐. 어떻게 될까?

0: 골, 록, 탐, 정.
1: 무슨 사건이지?
2: 어? 어?
1: 보자.
3: 우와.
4: 안녕하세요, 볼록 탐정님.
1: 네. 무슨 사건일까요?
4: 요즘 마을에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어서 아주 골치네요. 탐정님이 그 고양이 좀 잡아주시겠어요?
0: 네, 고양이가요? 정말 나쁜 고양이네.
1: 그니까. 아이, 저희만 믿으세요.
0: 그럼 오늘도 이야기 나라로
5: 출동! 예스!

0: 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버지가 기르던 고양이를 물려받았어요.
1: 장화 하나만 사주대요.
0: 청년이 고양이에게 장화를 사주자 아 갑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네요. 아 근데 장화 신은 고양이가 내 땅에 와서 자기 땅이라고 막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고양이죠.
2: 거짓말을 잘 한다니 정말 나쁜 고양이네요.
0: 그쵸. 요즘 이 고양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답니다.
2: 아, 싫을 어쩌나.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잡겠습니다.
0: 네, 볼록 탕정님만 믿을게요.
2: 맡겨만 주십시오.
0: 아, 현상금은 두둑하게 드리죠.
2: 네? 현상금이요? 항상 해오던 일인데 돈까지 주신다고요? 꼭 찾겠습니다. 네? 가시죠. 빨리. 기다려라 고양이.

0: 실례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고양이 못 보셨습니까?
1: 아이고 몰라요. 아유 배고파.
2: 배고파.
3: 안녕하세요.
2: 잠깐만요. 저기 혹시 이렇게 생긴 고양이 못 봤어요?
1: 아유 몰라요.
4: 배고파.
1: 아유 기운이 없다.
2: 다들 배고프다 그러지? 무슨 점심을 안 드셨나?
0: 그만. 안 되겠어요. 고양이가 우리를 찾아오도록 만들자.
2: 네? 어떡해요?
0: 고양이가 저 생선을 그냥 지나치

0: 지 못하겠지. 진짜 고양이가 장화를 신고 있어요.
1: 아니 웬 생선이?
0: 와!
1: 아직 살아있나 보네. 그렇다면 우와! 잡았다!
0: 우리도 잡았다! 꽉 잡아요, 못 도망가게! 깜짝이야. 어? 어디로 갔지? 어딨어?
1: 먼저 잡으면 주인이지! 어? 저기 또 생선이다, 저기!
2: 생선?
0: 어, 생선 어디 있어?
2: 어디 생선? 없는데?
0: 이거 어디네?
2: 어디? 네? 아! 도망갔네!
0: 아이, 참! 어떡해! 와!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너무 많아! 친구들! 여기서 고양이 발자국을 찾아줘. 이건 구두 발자국.
3: 이건 코끼리 발자국.
0: 이건 오리 발자국.
3: 고양이 발자국은 이거야. 어서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1: 맛있겠다.
0: 저기 있어요.
3: 이번에 이 그물로 확실하게 잡자.
0: 자. 좋아요.
1: 좋은 오면 같이 구워 먹어야지.
0: 예, 잡았다.
1: 뭐야, 당신들은? 생선 못 줘.
0: 생선은 됐고 드디어 장화 신은 고양이 잡기 성공.
3: 이제 백장님께 데리고 가 현상금만 받으면 돼.
1: 백작? 나쁜 백작이 보낸 심부름꾼들이었어?
3: 나쁜 백작? 아니, 얼마나 멋지고 친절하게 보였는데.
1: 멋지고 친절하다고? 백작이 아니라 무서운 괴물이거든요.
3: 무서운 괴물?
1: 근데 백작으로 변신해서 성을 차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0: 너 또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4: 잠깐! 거짓말이 아니에요.
1: 지연!
0: 지연? 혹시 장화 신은 고양이의 주인?
4: 맞아요. 제가 주인이죠. 아, 근데 그 괴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어요.
5: 농사 지으면 백작이 다 뺏어가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6: 아이고, 배고파요. 아유, 한 끼도 못 먹었다.
3: 아니, 보기엔 친절하고 착해 보였는데.
4: 정 못 믿겠으면 저랑 직접 확인해 보시죠.
0: 직접요? 숨어요.
7: 장화 신은 고양이 뭔가 찜찜해. 일단 그 고양이를 데려오면.
0: 으아! 괴물이!
8: 잡아먹겠어. 그리고 이 마을은 물론 이 나라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잠깐, 여기 이런 화분이 있어.

0: 예쁜데?
1: 아이고! 아이고! 아, 다행이다! 아이고, 안 닦였어요.
2: 완전 속을 뻔하자.
1: 맞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왜 네 땅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닌 건데?
3: 그래, 백작이 화나게 하려고요.
2: 백작을? 아니, 백작을 왜 화나게 하는 겁니까?
3: 그러면 날 찾으러 올 테니까요.
4: 그럼 그때 제가 짠 하고 나타나서 백작을 해치울라 그랬는데. 오.
1: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해치워요?
4: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긴 해.
2: 이렇게 합시다.
3: 어떻게 해요?
2: 자, 네.
5: 역시 볼록탕조님이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2: 아, 이 정도쯤이야.
5: 그런데 저자는 누구?
1: 고양이를 잡는데 도움을 준 친구예요.
5: 아, 고양이 너 왜 내 땅을 네 땅이라고 하고 다닌 거지? 속셈이 뭐냐?
6: 그게 실은 백작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요.
5: 나를? 왜?
6: 사실은 백작님은 힘도 엄청 세고 변신도 잘하는 엄청 멋진 테마왕이시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팬이었거든요.
5: 테마왕? 아니요. 나 백작이거든.
6: 에이, 제가 오래된 팬이라니까요. 제 눈은 못 속여요. 원래 모습 보여주세요.
1: 우와, 저희도 보고 싶어요.
7: 보여줘.
5: 아, 뭐 다 알고 온 것 같으니 그럼 얍.
6: 우와, 엄청 멋져요.
0: 그래?
2: 그럼 대마왕님께서는 뭐든지 다 변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0: 당연하지.
1: 그럼 엄청 무서운 사자로 변신할 수 있어요?
0: 그 정도쯤이야. 얍.
6: 우와, 완전 변신의 천재예요.
5: 아이, 뭘 천재까지나.
1: 그럼 찍찍찍 쥐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2: 아유, 이렇게 덩치가 큰데 어떻게 그 조그만한 쥐로 변할 수가 있겠소?
5: 맞아, 설마. 어림없지. 날 뭘로 보고, 어? 쥐도 되거든? 하나, 둘, 셋, 뿅!
8: 와, 나도 이렇게 작게는 처음 변해봐. 나 찾아봐라.
2: 어디 갔어?
1: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친구들, 쥐 발자국을 찾아줘. 이건 개구리 발자국이야.
2: 이 발자국은 닭.
1: 이 발자국은 아하, 강아지.
2: 그럼 쥐 발자국은 이거야.
1: 어서 발자국을 따라가 봐요.
8: 못 찾겠지? 찍찍.
6: 아, 여기에 숨으셨었구나. 쥐로도 변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0: 배가
1: 왜? 배 아파?
2: 배가! 어.
3: 불나야.
1: 아, 아 뭐야? 놀랬잖아.
4: 와후! 나쁜 괴물이 물리쳤다.
5: 물리쳤다.
2: 자, 이제 나쁜 괴물에게 빼앗긴 식량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러 가요.
1: 좋아.
4: 좋아, 좋아.
6: 아, 잠깐. 우리도 함께 합시다.
2: 좋아요.

0: 사건. 정화 씨는 고양이와 함께 나쁜 괴물을 물리쳤지.
1: 명탐정 볼로카 명조 수잭슨. 오.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1: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그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응? 줄넘기?
1: 뭐야?
2: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2: 알았어.
0: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1: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3: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1: 고.
2: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4: 뭐야? 컷. NG.
5: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6: 여보님들,
2: 괜찮으세요?
5: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2: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3: 밥? 귀찮잖아. 먹지 마. 이따 먹어.
0: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2: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7: 황금 시간.
0: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5: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2: 성장 호르몬 감독님!
0: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8: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3: 에이, 설마... 아니지?
0: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2: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0: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2: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9: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2: 설마 또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1: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10: 남성 호르몬과
1: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10: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11: 나는 여성 호르몬. 어?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10: 문이 닫혔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11: 그래? 그럼 더 자자.
12: 지방 먹고 힘내. 뚜!

0: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1: 뒤뚱!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0: 오, 고마워 지방세포.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1: 힘내라 뚱! 힘내라 뚱!
2: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3: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2: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4: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5: 이제 기성장 끝?
6: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4: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5: 골고루!
6: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7: 오빠가 너만 믿는다!
6: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3: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6: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3: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옷방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뒤뚱 뒤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3: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4: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3: 응? 이야!
4: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5: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6: 꿀꺽꿀꺽! 으라차차차차!
4: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5: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3: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7: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3: 네? 또 왜요?
8: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3: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8: 아, 이쪽이야. 이쪽.
3: 빨리 좀 말해주시지.
9: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10: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1: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3: 눈부셔! 이게 다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1: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10: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3: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1: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4: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5: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0: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4: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5: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11: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7: 그래! 신나잖아! 폰 봐!
4: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5: 야단났어!
7: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5: 호빵아, 시간이 없어!
10: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3: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11: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9: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7: 오! 오! 오!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4: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9: 어서 가서 자. 어서.
3: 네. 캐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2: 얼른 불 끄고 자야지.
12: 문을 열 수 있었는데.
0: 오빠 나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2: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2: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3: 엄마 모기의 사냥법.
4: 누나!
3: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4: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3: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4: 하고. 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3: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4: 알았어, 누나.
5: 모기.
3: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4: 응? 아니?
3: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4: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6: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4: 어?

0: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0: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2: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1: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0: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어?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1: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1: 그거야.
0: 당연히.
1: 신선하고.
0: 영양분이.
1: 풍부한.
4: 피지!
2: 뭐? 피!
1: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5: 맛있어. 쭈. 상큼해. 쑤에.
0: 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1: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2: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0: 오, 모기다! 아야야야야! 휴!
3: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6: 야호! 피다!
0: 엄마가 피사냥에 성공했나 봐!
2: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0: 아이, 따가워! 아이, 모기잖아! 아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아,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2: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1: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0: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3: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넣어라, 히로딘!
7: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3: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7: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3: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7: 예, 히로딘.
3: 작전 개시!
8: 피사총사!
9: 어이! 피사총사!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8: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9: 네, 비만 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으아! 으아!
8: 귀성! 귀성!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0: 침입자라뇨!
11: 오늘은 이상 없으니
10: 안심하라면서요!
0: 어떻게 된 거예요?
8: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초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9: 네?
0: 네!
9: 네!
0: 떨어져!
8: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7: 히로 딩! 모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 딩!
9: 우와! 살려드렸다!
8: 아,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0: 네!
8: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0: 네! 비말세포님!
2: 이야! 혈소판!
10: 아유, 야, 소파, 괜찮아!
11: 안 다쳤어!
7: 누구냐, 넌?
12: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팅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9: 어? 뭐라고?
12: 모기 여왕님, 어쩔 수 없는 제가 많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9: 우와! 어떻게 해보세요?
12: 비만 세포.
7: 뚱뚱해서 비만 세포인가?
8: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 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 세포다.
12: 오, 뭐든 많아?
7: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8: 비밀병기 있지.
7: 있다고?
0: 헛.
13: 설마 그분을
9: 출동시키는 건가?
8: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13: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0: 핏줄이 넓어졌어!
9: 넌 이제 큰일 났다!
13: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12: 모기 여왕님, 어서 침을 빼세요!

0: 오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1: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하! 아우! 쨔! 아! 아우! 여긴 끝장날 거야.
2: 폐허가 될 거라고!
3: 비바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미님은!
4: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1: 계속 거라! 폭탄 받아!
0: 아오! 아오!
2: 아! 일주일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0: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1: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3: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구나!
5: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3: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버리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6: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3: 어이, 그럼 안 되지!
5: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6: 상처라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3: 아, 모르겠다!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7: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8: 어떻게 되긴?
9: 큰일이 벌어지지.
7: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로딘을 내보내고 히로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붙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0: 그래!
7: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원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0: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

0: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 당장 진행시키지.
0: 자.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1: 어디로 간 거지?
2: 이런 암흑 보석의 주인.
3: 쏴! 쏴! 차! 쏴! 쏴! 차! 쏴! 쏴! 쏴! 쏴! 쏴! 예! 아! 자! 쏴!
4: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5: 신기록이네.
6: 번개맨.
7: 더 강해져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6: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7: 찾았어?
6: 드디어.
7: 어디? 찾았어. 어디?
5: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7: 두쩡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맛있어?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거야. 맛있어?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 나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라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여보세요.
1: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0: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1: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0: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1: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2: 아, 같이 가요.
1: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2: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2: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1: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2: 어, 알았어, 너 먹어.
1: 얼마예요?
3: 어, 5,000원.
1: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했거든요.
3: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2: 어, 예.
1: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3: 아니, 저.
2: 아, 계산해 주세요. 응.
1: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2: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아.
1: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2: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4: 아이언드라운드 자기소개하기.
5: 대문정
1: 한지구 모범 연아를
6: 김대표.
1: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5: 네, 좋습니다. 봉겨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겨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겨쌤!
2: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5: 어? 어제 그 두쫑쿠?
2: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1: 네, 선생님.
2: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7: 번개요.
2: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8: 화장실이요.
2: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8: 똥이라서.
1: 까똥.
9: 우와,
1: 멋지다.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9: 아,
8: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1: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8: 응. 뭔데?
9: 아, 이게 뭐야?
1: 아바타잖아. 있잖아. 몰라?
7: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8: 아, 나 괴물 싫은데.
1: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9: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8: 귀엽다. 나 이게 뭐야.
1: 좀 아쉬워. 붙여봐.
8: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1: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8: 네가?
5: 야, 이게 뭐야?
1: 뭐긴, 넌 무서운 북극곰.
8: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1: 넌 10년 후에 네 모습.
8: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1: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10: 제가!
1: 너? 너? 이리 와봐.
10: 가만히 있으라고.
8: 고마워.
1: 사랑아, 북극곰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10: 진짜 잘 그려줄게.
2: 어? 오! 자, 그만. 자, 뚝!
8: 선생님, 두 사람의 얼굴 망쳐놨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8: 뭐가 아니야? 너 아빠 미워!
2: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가자. 자, 괜찮아.
8: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1: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8: 나쁘게 운 거 아니야.
11: 노사랑!
8: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1: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2: 조그마왕님!
13: 암흑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4: 지구? 왜지?
12: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3: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4: 시끄려!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8: 미워. 다 미워.
2: 쫀쿠, 이제 안 먹어보네.
14: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옥스퍼드 향.
1: 해변도.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3: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4: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5: 당장 진행시키기.
3: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6: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7: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6: 암흑보석이요?
7: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6: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8: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1: 네.
9: 이걸 어디에 달지? 시네마 꾸미기.
1: 아빠, 나 가.
3: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8: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9: 친한 친구?
1: 생겼지, 그럼. 당연.
8: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1: 친구?
9: 누구 이름 되지?
1: 좋겠다. 아빠나 갈게.
8: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1: 하늘아.
10: 사랑아.
1: 안녕.
10: 응.
1: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10: 어? 할 얘기? 뭔데?
1: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10: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치 기계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1: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11: 자, 친구들 안녕.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1: 지구도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10: 그게 아니고요.
1: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봐,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1: 한 그림
0: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2: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1: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3: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0: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3: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2: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3: 너 나랑 한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2: 아, 싫냐고!
4: 아니, 그건 아닌데.
2: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그러면은?
5: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4: 좋은 생각.
1: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1: 지금 늦었지? 아, 좋잖아.
3: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1: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6: 네, 선생님!
3: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저,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7: 맞아, 이건 지구예요.
2: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4: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7: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8: 1년에 137일 굶는데
9: 빙하가 녹아서.
3: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9: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7: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4: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7: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1: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7: 어, 한분기 쌤.
1: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4: 그런 거 같아요.
7: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3: 맞아, 그럼 되는데.
1: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7: 통했습니다.
2: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암흑의 눈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4: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가자.
0: 밧줄 빔.
5: 이게 뭐야?
6: 깜짝 놀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7: 당장 내 놔!
6: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꼭꼭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6: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8: 제가 풀어드리죠. 자, 번개 투출!

0: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2: 저게 쉐드.
0: 저게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3: 네.
0: 사이다.
3: 더 땅들.
4: 어, 동기회 뒤에.
5: 공포의 똥폭탄. 취합.
3: 어, 안 돼. 아, 넘어져라.
6: 뭐지? 누가 생각한 대로 됐어.
0: 너희들!
7: 도망가자!
3: 어, 저 악당들! 제쪽이나 맞으라!
8: 이것도 뭐야?
6: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9: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10: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3: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10: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3: 같이?
8: 둘이?
3: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야 오래 놀지.
10: 같이 가.
0: 어, 사랑아, 실내 와.
3: 아, 맞다.
11: 번개쌤.
0: 응?
11: 아까
6: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0: 아까 뭐?
11: 아까 번개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12: 오늘이 무슨 날?
13: 정정당당 운동하는 날!
3: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6: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